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모바일 결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인데요.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고요. 이번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곡 띄워드립니다. 최정한의 편지.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최근 국내 신장장애인 중에 투석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신장장애인의 현황과 지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장애는 어떤 장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1: 네. 신장장애는 말 그대로 신장, 즉 콩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장애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투석, 병원 이동, 식이 관리, 약 복용, 합병증 관리, 일과 치료의 병행까지 일상생활 전체가 신장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최근 통계를 보면 신장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신장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0: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말 등록 장애인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장장애인은 11만 4,761명입니다. 그 전해인 2024년 10만 9,035명과 비교하면 5,726명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증가율로 보면 약 5.3%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등록 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등록 장애인 262만 7,761명으로 전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신장장애인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장애 인구 전체 규모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 저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애 유형은 계속 늘고 있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신장장애인이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이미 고령화가 되어 있고 장애인과 안에서도 65세 이상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2025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9%나 됩니다. 또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장장애는 이런 변화와 아주 밀접합니다. 결국 신장장애는 단순히 한 장애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장장애인 지원은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신장장애인은 병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만으로 삶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을 위해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 투석을 받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리고 치료 후에는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까지 이동, 치료 일정에 맞춘 일자리,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 습득도 중요하죠.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분이라면 활동 지원이나 돌봄 연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장애인 지원은 의료와 이동, 소득, 고용, 돌봄, 권익 옹호가 함께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1: 현재 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신장질환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 등록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장애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먼저 의료 지원입니다. 만성 심부전증 등으로 투석을 지속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별 투석비 지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공공요금 감면,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 등도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느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알고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과는 아주 자주 연결되지만 복지제도와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빈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빈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0: 예를 들어서요. 투석을 시작한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 등록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산정 특례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병원 이동이 어려우면 어떤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고용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안내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와 복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한 건데요.

0: 직장장애의 삶은 의료와 복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제도는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병원, 주민센터,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을 따로따로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1: 예. 자, 오는 7월 2일에 열리는 전국 신장장애인 복지대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요.
0: 네. 제21회 전국 신장장애인 복지대회가 7월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부 기념식에 이어서 2부에서는 제8회 신장장애인 정책 심포지엄이 진행되는데요. 심포지엄 주제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 신체 내부장애인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장장애만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장애 전체 지원 체계를 함께 논의 한다는 점입니다. 신체 내부 장애에는 신장 장애 외에도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장루 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췌장 장애도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되는데요.
1: 예.
0: 기존 15개의 장애 유형이 16개로 확대되는 겁니다. 췌장 장애 역시 몸 안의 장기 기능과 관련된 장애로 혈당 조절이 어려움 등으로 일생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신체 내부 장애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신장장애를 넘어서 내부장애 전반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애인복지법 개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현재 그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이 시설 체계 안에서 신장장애를 비롯한 신체 내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신체 내부 장애인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받고 건의공호와 자조모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신장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동지원, 조혈제 지원, 산정 특례 적용 관련 지원, 부양 의무제 개선, 차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 정책 환경에 맞춰서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투석을 위한 안정적인 이동 지원, 두 번째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지속을 위한 지원, 세 번째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지원, 그리고 네 번째 장애 등록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지원 체계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면밀한 정책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장장애인의 지원은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생활 지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는 환자지만 지역사회 안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이번 논의가 신장장애인은 물론 심장, 호흡기, 간, 장루, 요루, 뇌전증, 췌장장애 등 다양한 내부장애인의 삶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신장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나요?
2: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동장애를 가졌던 30대 초반의 내병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내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세의 중증 내병된 여성 장애인인데요. 대학에 이제 졸업반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상담 업무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제 자신감 없어서 상담을 한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 상담사도 따고 상담 관련된 민간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사도 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 때문에 상담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학창 시절도 성실하게 보냈고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는데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기에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2: 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가 이렇게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 그것들이 쌓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내담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내병맹 중증장애 판단을 받았고 6살 때 교정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6, 7살 때 또 그 성장하면서 아크네스건 수술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초등학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신체적으로 그런 그 다름을 아이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놀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특히 이 내담자가 소방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조별활동에서 팀원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내담자에 늘 내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고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께서 너 가만히 있지만 말고 친구들이 먼저 다가보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제 사귀게 됐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부 활동하다 보면 성관계가 없거나 그다음에 장애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이 아이가 많은 자존감을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한 이 그 내담자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엄마가 홀로 오빠하고 자녀를 돌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고 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두려움들이 이제 쌓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떤 마음의 배경과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2: 예. 이 내담자는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한 30년, 25년 동안의 부분들을 이렇게 탐색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는 엄마로부터 깊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 이렇게 뭐 직업상담사, 민간장애인이나 사회복지사들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내적 힘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모습과 타인의 부분들과 비교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성공해서 엄마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이 크게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이 오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 막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막막하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되니까 이제 뭐냐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이제 하락되는 이런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은 결국 뭐였었냐면 내가 잘 해보고 싶다는 우월감을 추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월감 추구 속에서는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안백주의적,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담자에게 너가 앞으로 졸업을 해서 상담사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면 살고 싶은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네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막막함, 그 이분법 사고, 회피적 태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1: 예.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담을 전공한 한 여성 장애인이 중요한 인생 과제를 앞두고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담자분께 어떤 상담을 해 주셨나요?
2: 예. 사장님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회피적인 사고라든지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개인심리 상담에서 요구하는 그 용기와 격려, 그다음에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강점 발견하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자신의 삶을 결핍의 렌즈로 보고 있는 게를 다시 강점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활 양식을 탐색하고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을 했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가 약점이 아닌 상담사로의 어떤 고유한 재산이다라는 것을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훨씬 더 경험을 잘할 수 있어서 공감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돌볼 수 있어서 상담자로서 가장 큰 무기를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상처를 이제 승화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고, 또한 최고의 내 모습으로 변해됐을 때 어떤 무엇인가, 그리고 장애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상담사로 일을 해서 5년 뒤에 학교에 이제 상담 교사가 된다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내가 일상적인 취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의 내적 힘을 단단하게 하는 데 초점을 줘서 강점 기반의 행동 진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애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해서 내가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한 떳떳함이 아닌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것들을 이제 다짐하도록 하였습니다.
1: 예, 상담을 한 결과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2: 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걸 재해석해서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심리회복적 탄력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계단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내면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 내담자는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올몸했던 심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가장 큰 변화인 무기력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용기를 내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자신의 그런 제약과 장애가 내 앞으로 상담사가 되는데 공감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담자는 가정과 학교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벗어나서 주도적이고 수용적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진로를 계획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서 상담 교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집에서 엄마에게 보란듯 떳떳한 안배한 사람이 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자신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1: 예.
2: 특히 장애인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 때문에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생각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애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으니까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참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 심리교육 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50대 이상 장노년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동밥상이라는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양성평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매월 2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간장, 계란, 양파, 덮밥을 만드는 날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동동밥상이란 이름에는 동대문에서 만드는 동등한 밥상이란 의미가 담겨있고요. 예. 제가 도착했을 때는 레시피와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소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간장, 계란, 양파, 덮밥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시피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재료는요, 계란 각자 두 개 사용하실 거고 앞에 있는 대파랑 양파 사용할 거고요. 자, 먼저 양파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를요, 반을 먼저 썰어 주세요. 통으로 썰으시면 네,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반을 먼저 썰어 두고 엎어서 줄 따라서 예, 얇게 썰어 주세요. 천천히 네, 썰어 주세요.
0: 예, 준비된 재료를 직접 손질을 해서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칼질 소리, 이 도마 소리는 참 경쾌하게 들리는데 실력들은 어떠신가요?
1: 네, 남성 장애인이 대상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서툴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 생각을
0: 그러니까요.
1: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저보다도 칼질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양파채를 썰면 굵기가 제각각인데 일정하게 얇게 썰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이래서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장노년 건강지원팀 문현경 사회복지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3: 동동밥상은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동동밥상을 풀어서 말하면 동대문에서 만드는 동등한 밥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동등한이라는 단어의 큰 목표는 가사활동 경험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넓혀가고 요리를 배워가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장노년기 남성 어르신분들이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가사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노년기는 자녀의 출가, 신체적 노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이런 일로 인해서 의식주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하고 직접 만든 건강한 요리로 나와 가족의 식탁을 꾸려가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예, 남성 장애인들이 가사 활동 경험을 쌓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란 얘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주방에서는 초보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생 관리, 조리 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고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쉬운 반찬 만들기 활동을 주로 하고 여름철에는 식중독,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대사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가

0: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춘원 선생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시면서 여자분들 도와서 남성분들도 같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서 그 점에 공감이 가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가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요.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재료 다루는 거, 조리 도구 다루는 거, 그리고 정리 정돈까지 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동안에요. 두부 참치 조림도 배웠고요.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것도 배우고 감자볶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죠. 처음에는 계량 도구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셨고 썰기도 못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다가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레시피를 보시고 궁금해하시고 각자 스스로 계량도 하시고 써는 것도 하시고 조리도 하시면서 편마비신 분들도 스스로 하시려고 하시고 자신감이 붙으셔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2: 예,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2: 실제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0: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고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는 모범적인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즐겁게 요리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현재 동동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이 수요일 반 5명, 목요일 반 6명 총 11명인데요. 11명의 수강생 모두가 처음에는 요리가 낯설고 동료들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모두 친해져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요리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요리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박창우 어르신입니다.
3: 나도 이 요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동밥상 회원을 새로 이제 모집한다고 안내장이 붙어 있어서 전화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산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요리도 다 해서 먹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배우면서 몰랐던 것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많이 도움이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너무나 참 행복하고 내가 물론 집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해왔지만 또 전혀 이제 안 해봤던 것 같은 경우를 또 와서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해라 말하고 싶습니다.
2: 예, 박창우 어르신은 원래 집에서 요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더 좋으셨던 모양 같은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2: 예.
0: 그래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었던 게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간장에 새로 메추리알을 다시 사다가 넣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봤는데 맛이 똑같아서 더 맛있게 드셨다고 하고요. 배운 내용은 꼭 집에서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이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체장애인 김상현 어르신, 뇌병변장애인 윤종환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4: 의도 먹고 살다가 요리는 처음 경험하는 거죠. 삶에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좀 해 먹고 그러죠. 내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즐겁네요. 집사람하고 같이 먹고 그러죠. 뭐 자기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맛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5: 오른쪽이 손을 못 쓰니까 불편한데 내가 해먹는다는 그 자부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좋아요. 아프기 전에는 내가 해먹었었는데 배 아프고 나서는 그냥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다가 해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배운 거거든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요리락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도 즐겁게 음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동동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 장애 어르신들 모두 앞으로도 즐겁고 신나게 요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활동도 하고

0: 지인과 가족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성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맛 좋은 음식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1: 예, 오늘은 구립 동대문장애인 종합복지관 요리 프로그램 동동밥상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정현의 달아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해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연장에 휠체어를 설치하지 않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을 마련하지 않은 공연사의 시정을 권고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진정에는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미국의 락밴드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주최 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작년 7월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인천 한 야외공원에서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이 공연은 11월로 미뤄졌는데요. 주최 측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장에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렵고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려서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권고를 주최사 대표에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인 좌석 확보를 하는 것, 그리고 예매 단계 접근성 보장, 그러니까 이러한 휠체어석과 동반인 좌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수월하게 할 것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함께 전용 출입 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권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공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 예, 고령자나 장애인,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혼자 옷을 입는 것조차 쉽지 않은 네.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옷을 입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로봇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요?
2: 그렇습니다. 로봇이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사용자의 몸을 따라서 스스로 펼쳐지면서 착용을 도와주는 건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세계 최대의 규모 로봇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한 바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의복 착용 보조 기술은 외부 로봇 장치에 따라서 복잡한 구동 및 제어에 의존하거나 사용자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소프트 그로잉 로봇 핵심 원리에 따라서 의복 구조에 적용해 외부 로봇 없이도 사용자의 신체에 따라 부드럽게 펼쳐지도록 구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를 주입하면 의복 내부 구조가 몸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고요. 이를 통해 사용자의 팔이나 다리 주변으로 옷이 자연스럽게 입혀집니다. 즉 사람이 옷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의 신체에 따라 다가가면서 착용하는 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매, 재킷, 바지 등 다양한 의복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서 자가 착용 성능을 검증했더니 굉장히 안전한 착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하는 분에게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제한된 사용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 재활공학,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도 기대가 됩니다.
1: 예. 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성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2: 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7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 소초구에 있는 도서관 1층 장애인 정보누리터 세미나실에서 손책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착순 10명 내외를 모집하는데요. 수어 영상 도서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제는 역사, 사회, 과학, 환경, 문학 등입니다. 농통역사의 맞춤형 해설로 수어 영상 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토론과 감상문, 퀴즈 등 독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상 책을 보면 우리 도서관의 선구자 박봉석, 또 알고 싶어서론 제주, 배워서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 우리 땅, 할머니 왜 필 열두 동물이에요.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영화와 드라마 속 명장면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립장애예술단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인천 수복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사운드 오브 시네마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참고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은 지난 2022년 창단됐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음악예술 분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단체인데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을 선발해서 전문적인 음악교육과 다양한 무대 경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시네마는 영화와 드라마 속 명장면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융복합 시네마 콘서트입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익숙한 장면들과 현장에 연주되는 생생한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가수의 무대와 탭댄스 퍼포먼스와 함께 접하실 수 있는데요. 주제가를 보면 영화 조스, 또 사랑은 비를 타고, 시네마 천국 위키드 같이 익숙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추억과 감동이 있는 콘서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신대학교 e스포츠 융합대학원과 정진학교가 배려프리 e스포츠 페스티벌을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진학교 체육관에서 열기 때문인데요.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e스포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배려프리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자신감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운데 행사는 정식 종목 대회와 보조기기 활용 시범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형 배리어프리 e스포츠 축제로 마련이 됩니다. 행사장에는 메인 대회 외에도 e스포츠 시범 종목 경기와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이 되고요. 한신대학교 학생이 개발한 PC 볼링 베타 버전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가 하면,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됐습니다. 이 보조기기를 활용한 시범 종목 경기존을 별도로 운영해서 장애 유형별 접근성과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장애인의 e스포츠 참여 체험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활동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가 발간이 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가을호가 발간이 됐는데요. 한국 장애예술인 역사적 길이 된 사람들을 지면으로 해서 전시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소설가 김재찬, 화가 박진, 만능 엔터테이너 이창훈 등 다양한 장애인들의 예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니 씨와 지우 씨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날 미니 씨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그런데 이때 지우 씨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니야,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미니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니 씨는 짜증이 났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 순간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만. 지우 씨는 이번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미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됐어. 메시지로 보낼게. 미니 씨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물빛 합창단 공연에서 선보인 짧은 콩트인데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 알림은 조금 늦게 확인해도 괜찮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규현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우리네 한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우리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니 늘 가던 곳에만 가고 늘 먹던 것만 먹는 식으로 익숙한 걸 하려고 할 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세계일주라는 분도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실탄 사격 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각장애인이 사격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선율을 듣는 것 그 자체로도 좋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잊고 지내던 사람, 장소, 계절의 공기를 순식간에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죠.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도 하는데요. 얼마 전 음악에 여러 가지 힘을 보여주는 임상 음악치료 콘서트가 열려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볼빨간 사춘기와 백현이 부르는 나비와 고양이.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체험인데요. 실탄 사격이에요.
1: 네. 우선 오늘은 6.25 한국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네. 동족 상자 안의 아픔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 순국한 모든 참전 용사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 오감나들이는 아주 이색적인 그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격 체험, 그중에서도 실탄 사격을 체험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특별하고 또 짜릿한 체험 즐기러 떠나보시죠.
0: 이게 군대에 다녀온 성인 남성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사격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네. 시각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제가 학창시절인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네. 시각장애인 중 선천 시각장애인이나 어린 시기 때 발병한 그런 경우는 한 5-60%를 차지해서 그 당시 서울매학교가 초중고등학생을 합

0: 지금 한 300여 명 가깝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부천 시각장애인들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서울대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만 합친다면 한 120여 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군대를 안 가게 되고 네. 뭐 군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사격도 못하게 되지만 최근 군필자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심지어는 군대에서 좀 시력을 잃은 분들도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사격을 해본 경험이 있겠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9살 때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는데요.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은 맹학교 고등부 재학 중에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맹학교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저와 이 통지서를 받은 몇몇 친구가 수업을 땡땡이 칠 요량으로 이 병무청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 계신 분이 왜 시각장애인이 검사를 받으러 왔냐고 저희한테 막 혼을 내셨는데 저희도 왜 시각장애인들에게 왜 통지서를 보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나절 수업을 이렇게 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외려 그렇게 얘기해줘서 신나셨죠? 잘 되었다.
0: 아, 그렇죠.
1: 네. 아침부터
0: 네, 점심 시간까지 반나절 아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자, 그래서 사격 체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0: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1: 네.
0: 참고로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고요. 자차나 또 생활이동지원센터 대절콜 또는 광역콜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게 돼 있어서 이곳 이용하시는데 뭐 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다섯 번째 주 월요일이 있는 달은 정기 휴무입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떤 계기에서 아, 나 실탄 사격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0: 저희가 사실 그 시각장애인들 몇 명 얘기하다가 밀정 있잖아요. 네. 영화 밀정 얘기하면서 아, 우리도 한번 총 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기관에 이제 너튜브 촬영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됐고요. 실탄을 다루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긴장이 됐긴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뭐 전투 소총, 권총, 그리고 공기총, 그다음에 클레이 사격 등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최대 7개까지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소총 사격이나 뭐 권총 사격은 한 2만 원 정도고요. 크레이 사격은 2만 3천 원, 공기 총은 한 3천 원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권총 사격을 신청했었고요. 권총 사격에도 취향에 따라서 그 총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0: 그렇습니다. 안전 수칙을 듣고 나서요. 대기실에 있다 보면은 접수한 번호를 불러주면은 사대로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의 이제 차례가 되어서 총을 쏘는 곳으로 들어갔었고요. 방탄조끼 또 헬멧 그리고 귀마개를 착용하고 권총을 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이었습니다. 관역이 있는 방향으로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동그랗게 창이 나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손을 넣으면은 총을 만질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옆에 안전요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알려준 대로 방향에 따라서 방아쇠를 이제 당겨봤는데요. 네.

0: 빵 하는 소리가 엄청 크죠. 생각보다 네. 귀마개를 했음에도 엄청 네. 커서 네. 놀랐고요.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좀 짜릿한 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멋있게 한 팔로 권총을 쏘려고 했는데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팔은 다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 해서 두 손으로 권총을 사격을 했었습니다. 총 10발을 쐈는데요. 뭐 운 좋게 한 3발 정도는 제가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된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저는 한 10분 정도 이상은 걸렸다라고 생각됐는데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얘기도 너 5분밖에 안 걸렸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로 몸과 정신이 다 긴장이 됐나 봐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의 일행 중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하고 비장애인도 있었는데요. 네. 클레이 사격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혀 하진 못했지만 클레이 사격은 올림픽 사격 종목에도 있는 그런 사격인데요. 날아가는 주황색 원반을 쏴서 맞추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면 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표적이 날아가는데요. 이 심하지 않은 저시력인데도 순식간에 이제 날아가서 네. 한 발도 못 맞췄다라고 했었고요. 뭐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발 정도 성공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시력이든 비장애인이든 올림픽 종목을 경험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1: 네. 자,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네. 사격 체험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딴 거 할 건 없는 건가요?
0: 네. 시간에 네. 맞춰 가신다면은 뭐 가수들의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도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갔을 때에는 특별한 공연은 없었고요. 주변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 바퀴 잘 돌고 왔고요. 제가 방문한 시기가 4월달이었었거든요. 예쁜 봄꽃들이 있어서 유유자적 둘러보면서 산책을 했고요. 한적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좋네요.
0: 네, 네. 가족 단위로도 피크닉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사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이 사신다면은 한 번쯤 산책 삼아 이렇게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빵빵 총소리되는 나가지고 좀 놀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울러 그 실탄 사격 외에도 뭐 스크린 사격, 비비탄 사격 그리고 편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서바이벌 같은 것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긴장하고 나면은 근데 배가 더 빨리 못 빠지잖아요. 그렇죠? 또 긴장이 탁 풀리면서.
0: 네.
1: 그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0: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많이 배가 고팠는데요. 네. 화성시 양감면이 화성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오산이나 평택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택한 메뉴는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1: 맛있겠네요.
0: 네, 네. 부대찌개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송탄식 또 의정부식 뭐 이렇게 몇몇 곳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저희는 오산에 있는 송탄식 부대찌개를 식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송탄식 부대찌개는 사골 육수로 국물을 내는데요. 뭐 소시지나 또 잘게 다진 고기가 들어있고요. 치즈도 들어있어서 국물이 걸쭉하면서도 칼칼합니다. 처음에는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끓이면서 야채에서 국물이 나와서 맛있게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고요. 감칠맛도 좋아서 밥과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햄과 소세지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요. 송탄 인근으로 나들이 오셨다면은 한번 부대찌개 맛집 가셔서 부대찌개의 참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가끔은 근데 이런 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거 진짜 그 삶의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곳 그 사격 체험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사격 체험존을 먼저 이렇게 그 예약을 했었거든요. 네. 예약할 때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말을 했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직접 그날 갔더니 시각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무슨 경우인가요?
0: 그러니까요. 네.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거부를 당했는데 네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네. 이곳 그 화성시에 있는 사격 체험존에 방문을 했더니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더구나 할인까지 해줘서 기분이 확 풀리긴 했는데요. 네네. 이색적인 체험 즐기실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비장애인 뭐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실탄 사격 체험 안전하게 이곳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뮤즈가 부릅니다. 스타일라이트.

한 가족 책장. 타케시타군. 100년 전통의 일본 사법시험의 역사를 우리가 바꾸게 될지도 몰라. 지요다센 기스미 가세키역에서 법무성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도쿄대생 하나가 다케시타에게 말했다. 법무성 회신을 받고 꼭 일주일이 지났다. 회신의 내용은 이러했다. 서면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사법시험은 연령, 성별, 그 밖의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코가 회신 편지를 읽는 동안 다케시타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른다. 다케시타와 동료들은 법무성에 직접 찾아갔고 예정이 없는 면담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수위와 30분 넘게 승강이 끝에 이토라는 인사과 과장보와 마주앉게 되었다. 다케시타는 점자로 번역한 법무성 회신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질문했다. 편지에는 시험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시험에서도 점자 시험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법시험에서는 점자 시험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부는 다케시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면담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이란 게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쌀쌀맞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상황을 피하려 했다. 하기야 과장보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다케시타를 거들고 나서자 그 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마침내 과장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일목요연했다. 무엇보다도 점자 시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예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점자 시험을 실시하려면 먼저 일반 수험생용 문제를 작성해서 그것을 점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번역은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지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거에 점자 시험을 실시한 예가 없다면 그럼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시오 하고 갑자기 몰아붙여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두 가지 이유를 듣고 더 꺼낼 이야기가 없어진 다케시타 일행은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교섭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학생들 간의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1981년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된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역정을 저술가 고바야시 데루유키가 풀어낸 책 앞은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에서 다케시타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케시타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다케시타가 단박에 합격했던 건 아닙니다. 무려 9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뒤에는 장애인이나 노숙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재판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 변호사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이야기 아픔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태지가 부릅니다. Take 5.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었던 음악은 라온제나 앙상블의 연주였는데요. 가야금, 피아노, 키보드, 플루트 이렇게 네 개의 악기에 각각의 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가는 앙상블입니다. 특히 네 명의 음악치료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 즉 음악치료사이자 음악가로서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여러 악기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울림을 줬던 시간은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이라는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였어요.
0: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요. 네. 이게 뭔가 좀 듣기에 특별한 콘서트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장애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들이 함께 기획한 음악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문소영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2: 제 음악치료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제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교수진들이 함께 그 음악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의 취지라고 하면 이제 음악의 힘을 치료적으로 알리는데 장애 예술가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또 음악치료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을 오늘 이제 무대에서 그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음악치료사들은 이렇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음악적으로 끌어내주고 그 사회 일원이 되게 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음악치료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치료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사의 직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치료사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음악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났을 때는 그 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라는 장을 통해서 초청도 되시고 또 음악회를 보러 오시면서 이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은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제 음악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도 배우고
1: 네.
0: 또 이제 삶의 위로를 주는 음악의 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1: 맞습니다. 네. 그 음악 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 치료사가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한 분은 김유미 음악 치료사인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건 또 처음 시도해 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살짝 되긴 했지만 음악으로 함께 했던 이 시간, 이 기억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좋은 추억으로 떠올라서 위로와 힘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기획을 한 건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 가사 작업은 사실 제가 어떤 개입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든 가사에 멜로디를 이제 입혀서 노래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노래를 또 같이 불러보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획 자체는 이제 저희 교수님과 그 석사 졸업생들, 박사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기획을 하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힘이 서로에게 다 각자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에서 또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꺼내놓지 않는 분들이 되게 살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시 그 시대 내가 음악에 이제 어떤 감명을 받았다라거나 이러면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내가 다시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억이 언젠가 이제 힘들 때 또 다시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힘들을 분명히 음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런데 노래를 부르려면 네. 가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음악회를 신청한 분들이 오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답을 토대로 음악치료사가 가사를 만들어냈고요. 이야. 또 노래로 만든 거죠.
0: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노래로.
1: 네. 이야.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네.
0: 좋네요. 근데 다 처음 본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화음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되나요?
1: 네. 처음에는 네. 그 각 그룹별로 개 이름을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니까 화음이 되듯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는데 이 시간은 일종의 라포 형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준비한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보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가사를 보면 감사한 하루, 특별한 하루, 약간은 눈물 났던 하루, 수고했어 오늘도, 사랑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가사였거든요. 과연 이 노래 만들기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느낌 가는 대로 지금 다 같이 나만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다 네. 모르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목소리가 모아지고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의 힘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널리 퍼진다면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1: 저는 네. 지금 이 과정을 듣기만 해도 네.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굉장히 다른 현장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로 가보나요?
0: 네, 그 앞에서 만나본 문소윤 교수가 그 서울맹학교에서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연주가 얼마나 당당하고 힘찬지 그 연주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음악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맹학교 학생들의 연주 무대도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네. 두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로 연주하는 나는 나비였는데요. 그 연주 감상하시면서 연주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명학교 고등학교 3학년 최예나입니다. 오늘 연주했던 악기는 바이올린이고요. 우선 바이올린 중학교 1학년 때 취미로 배우다가 중3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하다 보면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고 합주도 하고 있고 일단 다양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화음을 만든다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1: 네. 근데 원래 이 나는 나비는 가사가 있는 그 가요기 때문에 그쵸, 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 아, 분위기 좋네요.
1: 그렇죠.
2: 그 이 자리에 온 비장애인 관객들은 아마 그 시각장애 학생들의 연주를 듣는 건 처음인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1: 있죠. 네. 네. 뭐 음악은 네. 또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시각의 장애는 있지만 음악가의 꿈을 품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줬고요. 아마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응원으로 느껴진 음악의 힘이었을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1: 네.
2: 그 음악은 사실 진짜 언어와 국경, 장애, 비장애를 다 뛰어넘잖아요.
1: 그럼요. 그렇죠?
2: 네. 네. 자, 이제 또 어떤 순서가 있었나요?
1: 네, 이 콘서트가 음악 치료가 가진 이 사회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온기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음악 치료사들의 역량과 이 따뜻한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음악 치료 사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와 비장애인 임재희 씨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무대였는데요. 이 두 분은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음악치료학과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예비 네. 음악치료사신데 그죠?
1: 맞아요.
2: 시각장애인도
1: 네.
2: 있네요.
1: 네. 특히 이영광 씨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음악의 힘을 느끼게 되면서 음악치료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의 송가 감상하시면서요. 예비 시각장애인 음악치료사도 만나보시죠.

0: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한 음악을 듣고 치료가 완벽하게 된 놀라운 기적을 했거든요.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 정말 음악이란 힘이 언어의 힘보다 더 강하구나라는,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제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저도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로 음악의 힘을 전해준 건데요. 앞으로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음악 치료사의 꿈도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소리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걸 삶의 언어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한 분들이 아마도 비슷한 감동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재경 씨의 피아노 연주와 색소폰 연주 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한 병원에 피아니스트로 취업이 됐다고 해요.
2: 병원에
1: 네,
2: 피아니스트로.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음악이 장애를 넘어서게도 하고 사회로 연결도 해주고 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간이 장애 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는 또 후원의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도 함께 했습니다.
2: 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센터는 네.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가 되려면 그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해서 그 직무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기관도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센터

0: 행사를 통해서 장애인 음악가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실습생을 파견해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기현 부센터장 만나보시죠.
1: 우리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거리도 가깝고요. 또 최근에 명지대학교 임상음악치료학과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임상음악치료학과에서 사실 이제 그런 음악치료 활동을 하시면서 꼭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음악의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음악치료 그러면은 장애인들 음악치료의 대상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음악회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도 연주하는 자리에 서면서 사실 그들도 음악치료사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 센터도 어떤 심리나 심리치료에 좀 주력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거를 또 나중에 콜라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 그럼 나중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음악치료사가 또 될 수 있는
1: 맞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셔서 음악치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이 과정을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치료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앞으로 많은 장애 음악가들도 나오고 또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3: 자, 이제 콘서트도 차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관객들의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0: 네, 이 콘서트의 마지막은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올림 합창단이 장식했고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시간의 공연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 음악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얻었는데요. 그게 또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3: 네.
0: 이렇게 관객들은 음악 치료와 음악에 대한 힘을 느꼈고요. 또 음악 치료사를 만나는 시간도 됐는데요. 그 소감들 들어보시죠.
4: 그 표정을 보니까 다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서시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음악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시간은 그 음악 만들기?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새로 만드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5: 힐링 받았어요. 마음의 위안이 됐고 우리에도 여기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요. 저희가 자폐예요. 애 때문에 이런 콘서트 자체 못 오니까 다 좋았어요.
6: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아까 송라이팅 시간에 그냥 읊조렸던 그 가사가 그냥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다양한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진짜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래라는 거의 본질, 음악이라는 거의 본질이 뭔지를 음악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연습하고 무대를 하고 하면서 잘하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은 진짜 이 진심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음악 치료라는 게 뭔지 좀 깊이 한번 맛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8: 제가 더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을 하나를 그리고 같이 온 교사인데요.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가야금도 있었고 색소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아이들한테 별로 없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
0: 네.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라고 했잖아요.
3: 네.
0: 음악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3: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0: 그렇죠. 네. 사실 음악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악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를 또 밝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이야기에서 그 밝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악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 음악 치료사가 되는 길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 임상음악치료 콘서트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과학. 똑똑하다는 칭찬은 실패에 취약하다. 똑똑하다는 칭찬과 능력의 강조가 과학적으로 해로운 전략인지 이해하려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성공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인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까? 라고 고민할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재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인지 고민한다. 이 왜라는 질문을 탐색하는 심리 기제를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귀인 이론은 프리츠 하이더가 저서 대인관계의 심리학에서 처음 제시했다. 하이더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저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저 학생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심리학자 버나드 와이너가 귀인 이론을 정립했고 현재까지 동기부여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괴롭힘, 차별, 또래 공격 행동 같은 사안의 귀인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성취의 원인을 능력, 노력,

행운, 타인의 행동 등에서 찾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재 차원이다.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서 찾는지 외부에서 찾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능력은 내부 요인인 반면 과제의 난이도는 외부 요인이다. 두 번째는 안정성 차원으로 원인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변하는 것인가를 이른다. 능력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노력과 운은 가변적이다. 세 번째 차원은 통제 가능성이다. 통제가 가능한 원인인가, 가능하지 않은 원인인가를 구분한다. 보통 우리는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노력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이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실패의 원인을 노력처럼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돌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믿게 된다. 반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처럼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 탓으로 돌리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똑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일수록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보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릴 확률이 높았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도전을 피하는 이유는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증거로 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는다. 그들은 실패를 전략을 변경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포함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라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이들과 달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서로 다른 목표의 유형도 실패의 원인을 각기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들었다. 수행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습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과 같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무엇을 원인으로 강조하느냐는 동기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똑똑하다라는 칭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나 사람이 아닌 과정을 칭찬하라.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미술 작품에 대한 부모의 여러 가지 반응을 떠올려보자. 첫 번째 부모는 넌 정말 훌륭한 예술가야 라고 말한다. 두 번째 부모는 우와, 색깔을 정말 잘 사용했구나. 공들여서 그렸다는 게 보이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부모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두 번째 부모는 과정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칭찬은 결과를 지능, 수학 능력, 예술적 능력 또는 운동신경처럼 개인의 전체적인 자질과 연결한다. 반면 과정 중심의 칭찬은 노력 또는 전략 사용과 연결한다. 과연 칭찬의 유형에 따라 향후 동기와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뮬러와 캐롤 드웩은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쉬운 시험을 치른 후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거나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한가 보구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나 보구나. 그 후 아이들은 다른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하나는 좀 더 힘들지만 성장 또는 학습 기회를 주는 과제였고, 다른 것은 확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유사한 과제였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쉬운 과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고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한 것과 같은 과제를 더 연습하고 싶은지, 과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답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과제가 주어졌다. 그 결과 맨 처음 성공 이후에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에 비해 실패 이후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과제에서 즐거움을 덜 느꼈고 퍼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저조한 성과를 노력보다는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첫 번째 과제에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실패한 과제 이후로는 성과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사람 중심의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좌절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카민스와 두웩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실험에서 유치원 아이들은 인형과 역할극을 했다. 역할극의 시나리오는 인형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타워를 만들었는데 블록이 무너졌다. 선생님은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하거나 너에게 매우 실망했어.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보다 자신이 만든 작품과 자신의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낮았다. 연구진들은 성공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역할극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네가 자랑스러워. 넌 착한 아이야. 또는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를 받았다. 연구진은 그 후에 아이들을 실수 상황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이들보다 유능감과 끈기가 약하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 실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떠올린 것도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칭찬이 전달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의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심리학자 하이모비츠와 코퍼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진들은 대학 학부생에게 숨은 그림 찾기를 시키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그들은 정말 잘하네요. 훌륭해요. 재능을 타고났네요. 라는 칭찬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네요. 훌륭해요. 정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나 보군요. 라는 칭찬 중 하나를 들었다. 그 후에 학생들은 꽤 어려운 퍼즐을 풀었고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숨은 그림을 대학생 평균보다 두 개 덜 찾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 후 학생들의 퍼즐에 대한 흥미도와 유능감을 설문한 결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보다 퍼즐에서 더 큰 재미를 느꼈고 더 큰 유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칭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쉬운 작업을 할 때 성공에 대해 칭찬하면 애초에 개인의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비판은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이 그들의 저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성장 마인드셋 대 고정 마인드셋. 캐롤 드웨그는 성취 상황에서의 무기력한 반응과 숙달 지향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 이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떤 신념이 도전과 좌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지을까? 또 학습보다 성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개인의 능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유연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 있다.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변화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드웨그는 지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다.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이고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명명했다. 개인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지능의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질문에 답하면 된다. 흥미롭게도 성인과 아동의 약 40%가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또한 약 40%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약 20%는 미정.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는지에 따라 목표 달성과 좌절 대처 방식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정보의 학습과 기술 향상에 집중한다. 실패해도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어렵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제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이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실패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믿는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성장 마인드셋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똑같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의 지적 능력이 현 상태보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정 마인드셋은 동기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일례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수행 목표에 더 집중한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학습 목표에 더 집중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좌절이 닥쳤을 때 귀인을 능력이 아닌 노력에 돌렸다. 그리고 마인드셋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과도 연관성이 나타났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물론 개인의 마인드셋은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프리는 지능이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믿지만 운동선수로서는 연습과 운동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가 학업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동기부여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는 늘 시작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지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이해에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를 타고나는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로 여기죠. 하지만 이 책에서 동기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잘 마시는데 녹즙 맛있지? 에? 쭉 마셔 쭉. 다음은 누구? 제 우는 년.
1: 아이고,
2: 언니! 공포와 절망으로 눈앞이 아득했다.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뇌리를 스쳤다.
3: 넌 감이 좋아. 머리 회전도 빠르고. 가장 좋은 건 판단과 동시에 움직이는 행동력이야. 생존에 도움되는 장점이니까 잘 갈고 닦아봐.
2: 맞아. 쟤들은 나한테 힘이 없다는 걸 몰라. 그렇다면... 야!
0: 뭐야 너?
2: 비켜!
0: 쟤 왜 이래 이거?
2: 지금 내가 뭔 짓 할지 모르니까 눈앞에서 꺼져! 니들 다! 꺼지라고! 모두가 입을 닫은 채 샤먼을 바라보고 있었다. 샤먼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고개를 갸웃하더니
0: 야! 가자.
4: 쟤들 왜 나가? 왜 저러는 거야?
2: 쟤들 한 덩어리거든. 하나가 의지를 꺾으면 다 꺾여.
4: 한 덩어리? 잠깐만, 알리나! 정신 차려! 내 눈 보여? 눈 좀 똑바로 떠봐! 알리나!
2: 알리나가 아닌 것 같아. 눈에 총기도 하나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4: 어떡하지? 그래, 이 도시에서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알리나, 알리나 일어나. 내가 일으켜줄게. 미아야, 네가 저쪽 발 잡아.
2: 알았어.
4: 끌고 나가자.
2: 근데 영조는?
4: 그 자식은 잊어.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0: 아니다, 일어서 걸을 수 있겠어. 가만. 이 냄새.
1: 건물 밖으로 나가자 진한 꽃향기가 날아왔다. 전보다 훨씬 더 짙은 향이었다.
0: 너 마스크 없어?
1: 잃어버렸어.
0: 뭐? 어떡하지?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1: 언니, 언니 저기 샤먼.
0: 뭐야, 쟤들 왜 안 가고 저기 서 있어?
1: 돌아왔나 봐. 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저 사람은 누구지?
0: 누구?
1: 저기 샤먼 뒤에 있는 작은 사람.
2: 아, 저 사람이 지도자인가 봐. 이 도시를 지배하는 진짜 리더.
1: 그가 손짓하자 도시의 아이들이 모두 그를 향해 걸어갔다. 늘어져 있던 알리나의 몸에도 힘이 들어가더니 그들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3: 알리나! 어디다! 정신 차려! 알리나!
1: 꽃향기 따라가야 돼. 쉴 수 있을 거야.
4: 편해질 거야. 넌 너무 지쳤어. 남은 힘이 없어. 더는 애쓰지 않아도 돼.
1: 이 끝이 휴식이라면 끝이어도 좋아.
4: 언니도 널 버릴 거야. 넌 늘 짐이었잖아. 그렇지. 한 발 한 발 나한테 와. 고통이 사라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곧 편해질 거야. 더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5: 안 돼. 가면 안 돼.
1: 따라가야 돼. 가고 싶어.
5: 쓰지 마. 입 벌려. 제발. 정신 좀. 제발.
1: 언니는 알리나를 응시한 채 나를 붙들었다. 저기 봐. 알리나. 너무 평화로운 모습으로 가고 있잖아. 나도 따라갈래. 나 좀...
5: 안 돼. 가지마. 알리나! 알리나!
1: 알리나는 결국 물 위에 섞여 어디론가 가버렸다. 하지만 언니는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었다.
0: 언니...

0: 정신 들어.
1: 왜 울어?
0: 알리나가 갔어.
1: 갔다고? 어딜? 왜?

0: 우리는 친구와 연인을 잃고 또다시 둘만 남았다.
1: 언니! 같이 가!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말 한마디 없이! 언니, 나 좀 봐봐!
0: 왜?
1: 그러다 쓰러져. 그렇게 쉬지도 않고 걷기만 하면... 코피 난다. 가만히 있어봐. 고개 뒤로 젖혀봐.
0: 됐어. 가자.
1: 안 돼! 피 뚝뚝 흐르잖아!
0: 이러다 먹겠지.
1: 언니 왜 이래?
0: 왜? 이거 좀 놔.
1: 언니 맞아? 내가 알던 언니 맞냐고!
0: 빨리 가자.
1: 언니! 어? 여기 나 아는 동네인데?
0: 맞아. 할머니 집 근처야. 저 다리만 건너면 마을이야.
1: 와! 다 온 거야? 우리? 아, 목적지가 코앞인데 표정이 왜 그래?
0: 내가 뭘?
1: 얼굴에 아무 감정이 없잖아. 기쁘지 않아?
0: 빨리 가자.
1: 언니.
0: 왜?
1: 이러지 마. 아, 이런 식으로 할머니 집에 도착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데?
0: 몰라, 나도.
1: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 거야?
0: 그래야겠지.
1: 이건 아니잖아. 이게 사는 거야?
0: 그럼 어쩌라고.
1: 우리 알리나 구하러 가자.
0: 뭐?
1: 언니도 원하잖아. 알리나 구하고 싶잖아.
2: 언니를 마주보았다. 그러자 언니의 눈동자에 얼음처럼 덮인 유리막이 깨지는 것 같았다. 잿더미에서 사랑하는 불사조처럼 다시 언니 눈에 불꽃이 피어났다.
0: 너 정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1: 맞아. 진심이야.
0: 그래도 안 돼. 너무 위험해.
1: 위험하다고 해도 언니는 알리나 구하고 싶잖아.
0: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 순 없어.
1: 그 말은 언니 혼자였담 진작 알리나를 구하러 갔을 거란 얘기잖아. 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자는 거야. 난 괜찮으니까. 아니, 내가 구하고 싶으니까. 알리나도 언니도.
0: 넌 안 돼. 잡아먹힐 거야.
1: 왜 언니가 내 인생을 걱정해? 왜 내 인생을 책임지냐고? 왜 웃어?
0: 네가 태어난 뒤부터 넌 항상 내 책임이었거든.
1: 어릴 때야 그랬겠지. 지금은 아니야. 누가 누굴 책임지고 그럴 상황 아니라고.
0: 네가 80살 할머니가 되어서도 내가 너 챙겨서 경로당 다닐걸?
1: 뭐?
0: 네가 좀 컸다 싶겠지만 내 눈엔 아직 어린애야. 천지분간 못하는 어린애.

0: 언니 사이코패스냐? 동생한테만 사이코패스야?
1: 그만해. 너랑 싸울 기운 없어.
0: 그러니까 그놈들하고 싸우자고.
1: 알겠어.
0: 뭘?
1: 네 생각을 알겠다고.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당장 왔던 길을 되돌아갈 순 없어. 여기까지 온 이상 할머니 집부터 확인하자. 우리가 살만한 곳인지부터. 그리고 좀 쉬자. 몸부터 회복해야 알리나를 구할 수 있을 테니까.
0: 아, 온통 다 썩었어.
1: 어떡하지? 먹을 만한 게 없네.
0: 오늘 밤엔 어디서 잘 거야? 빈집들 많던데.
1: 안 돼. 시골은 도시랑 달라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다 알아. 침입자라는 걸 알면 죽이려고 들 수도 있어.
0: 근데 언닌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
1: 그냥 알아줬어.
0: 언니도 초능력 있지?
1: 바이러스 극복하고 난 뒤부터 생긴 것 같아.
0: 그럼 생존자들 대부분이 초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
1: 그렇겠지.
0: 그럼 그 초능력으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겠다.
1: 그렇겠지. 자기가 당하기 전에 상대를 해치려고 하겠지.
0: 무섭다.
1: 그러니까 아무도 마주치지 말고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할머니 집까지 가기만 해야 돼. 숨고 피하고 침묵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만.

0: 저기 봐, 할머니가 과자 사주던 가게야. 기억나?
1: 그 옆에 할아버지 단골 이발소도 있잖아.
0: 맞다, 저거.
1: 다리 근처에 은행나무도 아직 있다.
0: 와,
1: 다 왔나 봐.
2: 울 언니 이제서 언니 같다.
1: 힘낼 거야. 힘내서 알리나 찾을 거야.
2: 뭐 어쨌든 언니가 다시 씩씩하게 걷는 뒷모습만으로도 삶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야.
3: 리아야.
2: 응?
3: 나 때문에 힘들었지.
2: 힘들긴.
3: 너한테 따뜻하게 못해줘서 미안해.
2: 왜 그래 갑자기?
3: 그냥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아.
2: 아니야, 언니는 그냥 언니다우면 돼, 지금처럼.
3: 있잖아, 세상이 망하고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 성공, 성취, 1등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면?
3: 사랑, 우정, 돌보는 거, 같이 있어주는 거, 아프고 외로울 때 꼭 껴안아주는 거, 같이 걸어가는 거,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해. 너한테 그렇게 못해줘서 후회스럽고.
2: 언니는 충분히 해줬어. 엄마처럼, 친구처럼. 언니가 있어서 참 좋아. 뭐야? 언니, 총소리 났지? 누가 총 쐈나 봐. 언니가 시선을 들어 총알이 날아온 곳을 보았다. 그곳에 빈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언니는 그 집을 노려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괴상

등을 질렀다. 그러자 불타는 빛이 언니에게서 뿜어져 나와 마을 어귀의 빈집으로 날아갔다. 집이 무너지고 총소리가 멎었다. 언니는 입을 다문 채 나를 봤다. 먼저 내 얼굴을 봤고 총에 맞은 데가 없는지 차례로 확인했다. 그러고는 다시 내 눈을 봤고 더는 숨을 쉬지 않았다.

0: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1: 알겠어요.
2: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우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3: 이게 뭐야?
2: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3: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2: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0: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곤은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1: 너!
0: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요원들과 거리가 좀 벌어졌다 싶을 때 태곤에게서 손을 떼고 지후의 뒤로 달려왔다.
2: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힘은 돌아올 거예요. 영원히 능력을 빼앗는 건 아니어서.
0: 그때 이 싸움을 보고 있던 원혁이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보였다. 난주에게 맞아서 쓰러진 요원을 제외한 요원들은 태곤을 부축해 원혁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쳤다. 원혁은 유라와 시온, 채령의 혈액이 든 가방을 열고 온갖 약병의 내용물을 섞었다. 그리고 원혁은 고통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몸을 웅크린 태곤에게 혼합물을 담은 주사기를 내밀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초모들의 입에서 헉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곤은 지우를 노려보며 망설임 없이 그 혼합물이 든 주사기를 제 팔에 꽂았다.

0: 유라, 세 번의 변신. 창고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유라는 숨죽인 채 태곤을 바라봤다. 지후가 가쁘게 숨을 쉬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다. 반응은 금세 나타났다. 주사를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곤은 신음하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유라는 얼마 전에 보았던 요원들의 변신을 떠올렸다. 온몸이 징그럽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다가 종국에는 터져버렸던 모습을. 태곤의 몸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체령에 피에 섞인 힘 때문이었을까? 다리에 박혀있던 연희의 화살 두 개가 절로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얼굴 위의 상처도 빠르게 사라져갔다. 태곤은 더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자신의 팔과 다리, 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마치 시온이 변신한 모습과 비슷했다. 태곤이 좀 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 요원복 상의는 점점 늘어나다 못해 찢어지고 말았다. 대략 2m 정도의 크기까지 커진 다음 태곤의 변화는 멈춘 듯했다. 태곤은 긴 팔로 땅을 내리쳤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집안이 흔들렸다. 창고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거대해진 몸집에 흡사 고릴라 같은 얼굴을 한 태곤은 이제 소초 모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소초 모두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1: 내가 막아볼 테니 어떻게든 저 괴물 같은 몸에 손을 대볼 수 있겠어?
0: 지후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피도 섞인 주사이기에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유라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1: 저도 뒤에서 지원 사격할게요. 이번엔 다리 말고 얼굴을 노려야 할 것 같지만요.

0: 연유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한껏 포효하던 태고는 소초모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였기에 지우는 바로 양손에 포스필드를 펼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에 서서 흡족한 표정으로 태곤을 바라보는 원혁 때문에 유라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이 부딪치며 둔중하고 커다란 굉음이 터져나왔다. 발생한 것은 굉음뿐만이 아니었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의 팔이 맞닿았을 때 그곳에서부터 어떤 힘의 파장 같은 것이 생겨나 두 사람을 서로에게서 밀쳐냈다. 지후는 소초모들을 향해, 태고는 범초본 요원들을 향해 나가 떨어졌다. 가쁜 숨소리와 쿨럭거리는 소리. 지후는 숨찬 기침과 함께 피를 조금 뱉어냈다. 파장이 몸에 영향을 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태고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미 일어나 있었다. 체령이 떨리는 손으로 지후의 팔을 끌어안았지만 지우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고는 다시 지우와 맞붙으려 달릴 자세를 취했다.
1: 아, 저게 뭐지?
0: 눈살을 찌푸리며 연희가 중얼거렸다.
1: 아, 저 사람! 목에 이상한 무늬가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0: 모두에게 외치며 연희는 지후의 뒤에서 활시위를 잡아당기며 태곤의 목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이었다. 크고 끈적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창고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 그리고 연희를 제외한 소초모들은 일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달려오던 태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몸에 동그란 것들이 기어다니듯 울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태곤은 당황한 듯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마구 더듬었다. 곧 태곤은 속이 메스꺼운 듯 배를 움켜쥐었다. 꿀럭대는 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갑자기 그의 몸이 원래의 모습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빠른 속도로 다시 거대해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유라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지후의 손을 잡아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다. 소초모들은 당황한 지후와 시온 그리고 예진을 데리고 가급적 태곤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꿀럭대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대한 몸집이 기괴하게 줄어들었다 커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던 찰나였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태고는 터져버렸다. 그 모습을 본 지우가 기겁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1: 아까 맞은 그 약물 초인 강아지 때문일 거예요. 부작용은 여전한가 보네요.
0: 그 끔찍한 꼴을 처음 본 연희는 헛구역질을 했다. 요원들도 부작용 사례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는지 비명과 웅성대는 소리가 창고 맞은편까지 들려왔다. 지우는 겁도 없이 태곤이 있던 곳으로 걸어갔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지후는 붉은색 젤리 같은 것들이 끔찍하게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서 시선을 거뒀다.
1: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걸 알면서 정태곤 제로에게 주신 겁니까?
0: 또다시 가방을 뒤져 약병들을 꺼내 섞는 원혁에게 지우가 물었다. 지우의 질문에 원혁은 고개를 획 돌렸다.
2: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건 정태곤 제로도 알고 있었네. 자신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한 실험이라고. 여기 이 요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보지 못했나? 재령의 능력과 시온의 능력이 합쳐진 걸. 실험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거야. 정태곤 제로의 희생은 훌륭한 결실을 위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밑거름이었네. 난 이제 더 강력한 조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게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얼마나 대단한 약이 될지.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어. 이 약은 그 자체로 힘이자 권력이라고.
0: 말을 멈추지 않는 원혁의 얼굴에 환희가 퍼져나갔다.
3: 무슨 미친 소리예요. 아저씨, 이렇게 터져 죽을 걸 알았으면 그 근육질 아저씨도 주사를 맞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숭고한 희생이에요? 개죽음 이제?
0: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란주가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말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피와 약물을 뒤섞어 연분홍빛 액체를 만들어냈다.
3: 그런 위험한 약물은 실험에서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2: 아니, 실험은 더는 필요 없어. 마지막 남은 조제법은 하나뿐이거든.
0: 원혁은 연분홍빛 액체 하나를 주사기에 꽂았다.
3: 아빠, 그만둬!
0: 셔츠를 걷어올린 원혁이 주사바늘을 자신의 팔에 찌르자 채령이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자신을 말리려는 요원들을 뿌리쳤다. 그러고는 기어코 자신의 팔에 채령, 시온, 유라의 피가 혼합된 특수 약물을 주사했다. 곧 약물이 몸에 돌기 시작하자 원혁은 헛구역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요원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채령과 시온 남매는 몹시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원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순간 원혁은 눈을 떴다. 원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만지고 더듬어 봤다. 왜 변신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하던 그는 맞은편의 시온을 보고는 답을 찾은 듯 했다. 원혁은 태곤이었던 것이 있는 자리로 가 붉은 젤리를 집어들었다. 채령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원혁은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는 붉은 젤리를 집어들고 입으로 베어 물었다. 유라는 뒤편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지 않아도 효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 역시도 속이 메스꺼렸다. 하지만 속이 안 좋은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온이 피를 마시고 변신했듯 원혁도 변신하기 시작했으니까. 길고 두꺼워지는 팔과 거대해지는 덩치, 온몸을 덥수룩하게 뒤덮으며 자라나는 털들, 원혁의 코는 납작해져 구멍만 남았고 입 아래로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자 없이 새카만 눈동자와 날카로운 발톱. 원혁은 시온이나 태곤보다 더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원혁이 앞발을 번쩍 들며 포효했다. 희열과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의 뒤로 슬금슬금 피했으나 원혁은 그들을 잡아다 자신의 앞으로 밀었다. 공격하라는 듯 원혁은 앞발로 바닥을 두들기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0: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1: 뭐야!
0: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할퀴고 있었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3: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시각 오늘 아침 7시쯤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투표용지 사태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을 끝내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는 데 대해선 지금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제밥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추천 특검만이 모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원내부대표가 광주 전남 지역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팔 비틀기가 아닌 기업의 자발적 경제적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도걸 원내부대표는 오늘 단순한 공장 신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전남 지역이 새로운 투자 후보지로 검토되는 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적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호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일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박 씨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가량의 정치 자금을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철거 공사가 정해진 시공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초기 현장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초기 현장조사 보고서를 보면 다리를 떠받치는 보 철거 전에 상판을 모두 잘라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남겨둔 채 보 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 80mm, 호남에는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전국 21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조금 전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마지막 경기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0-1로 결과는 아쉽게도 패배였네요.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마지막 휘슬이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싸워줬습니다. 하지만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열정 충분히 빛났으니까요. 자, 온 국민이 하나가 됐던 감동의 순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 NRG입니다. 대한거나 만세.

0: 월드컵 경기는 늘 기쁨과 아쉬움을 함께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비록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 정신만큼은 충분히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아, 아무튼 경기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투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노래 선물 계속해서 좋은 음악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의 한상일과 함께하는 20세기 여행가. 아하 이 시간,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요, 언제든지 강원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신청곡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기억나는 노래죠. 미나입니다. 전화받아.
1: 지금 저희 고객의 사상으로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 그룹 노이즈 한상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자, 좀 전에 우리 대표팀과 남아공 네. 경기가 펼쳐졌고 이제 마무리졌는데 어떠셨나요? 경기 결과.
1: 아, 조금 정말 아쉬웠는데 네.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뛰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0: 조금 아쉬웠나요? 아니 많이 아쉬웠나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1: 되게 많이.
0: 되게 많이.
1: 엄청.
0: 야, 아, 우리가 네. 첫 경기였죠. 체코를 이길 때만 해도 역전승했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0: 그래서 야, 우리가 되게 잘하겠다, 잘하겠다 했는데 그러니까. 막상 경기 결과를 보니까 네. 체코가 제일 못하는 팀이었어요.
1: 그럼 제가 봤을 때도 체코가 제일 못하는 팀인 것 같았어요.
0: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가 A조, 멕시코, 체코, 그다음에 우리 그리고 남아공 이렇게 평가를 했었는데 아하.
1: 저는 사실은 그냥 조 2위는 무조건 최소 2위는 갈 거라고 네. 생각했거든요.
0: 아무튼 결과가 멕시코가 1위고 2위가 지금 이제 남아공이 됐고
1: 그렇죠.
0: 3위가 우리나라, 4위가 체코라는 거. 근데 3위 중에서도 몇 팀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1: 아, 그래요?
0: 경기 결과를 보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겠지만
1: 아, 다시 심기일전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0: 아, 근데 정말 오늘 게임을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지친 듯한.
1: 그러니까 지친 것 같아요. 네. 지친 것 같고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아, 여러분들 그래도 화이팅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 또 해주셨는데.
0: 또 축구 경기가 열리면 다들 감독이 돼가지고 네.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데 네. 아무튼 선수들이 그냥 쉬엄쉬엄 한 게 아니라 네. 지칠 때까지 열심히 뛰었다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하시고.
1: 저도 90분 뛴 것 같아요. 가슴 아, 뜨거워요 지금. 어머 가슴 뜨거워. 어,
0: 같이 자 응원했더니. 이제 본격적으로 순서 시작해 볼 텐데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 대표팀 조별리그 3차전 경기가 있는 특별한 날이자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6년 되는
1: 아 진짜요?
0: 오늘이 6.25
1: 와 6월 25일. 25일
0: 그래요.
1: 오, 그 대단한 날이군요.
0: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네. 준비하셨다고 네. 오늘 주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 아하 이 노래 상징적
0: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하 이 노래. 노래
1: 그렇죠.
0: 그래요. 스포츠든 음악이든 사람들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 네. 오늘은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는
1: 네.
0: 매니저랜다.
1: 매니지먼트? 어, 그게 매니저먼트죠.
0: 아무튼 네. 오늘 축구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데 네, 자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리고 박수 한 번. 하나 둘 셋
1: 넷
0: 하나 둘 셋
1: 넷 넷
0: 하나 둘 셋 한 번 시작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그래요. 자 오늘 주제에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하 이 노래 예. 첫 번째로 만나볼 곡 어떤 곡입니까?
1: 자 OPPA의 애국심.
0: 애국심.
1: 예.
0: 야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1: 그럼 OPPA라는 그 O 영어로 PPA인데 네.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 에너지를 담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IMF 때 외환위기 직전에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쾌하게 표현한 노래예요. 네. 8명.
0: 8명.
1: 8인조.
0: 근데 사실 이거 OPPA 나왔을 때
1: 네.
0: 오빠? 약간 오빠를 띄어쓰지 않았나.
1: 그렇지. 오빠.
0: 근데 OPPA 다른 무슨 뭐 뜻이 있네요?
1: 뜻이 있죠.
0: 읽으려니까 힘들어요.
1: 이거 솔직히 여러분 제가 읽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어렵다. 어, OMNIPOTENZA PERAVANZARE
0: 포텐자 아닌가? 포텐자? 포텐자 포?
1: 네, 맞아요.
0: 어, 어반자라.
1: 예, 네, 최고가 되기 위한 무한한 힘을 뜻하는 이탈리아어입니다.
0: 네. OPPA라고.
1: 네. 네. 이렇게 잘 안 읽어질 때는 단어를 읽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강원래 씨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0: 그래요.
1: 네, 이게 어렵네.
0: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는.
1: 그렇죠.
0: 가사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1: 어, 두만강 푸른 물에 수영도 하고 개마고원에서 스키를 타보자.
0: 아하.
1: 야, 첫 마디부터. 어.
0: 그러니까.
1: 죽어 죽어. 어, 이거 안 돼. 이런 그래? 단어 쓰지 마. 통일과 평화를 외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0: 그렇군요. 네.
1: 두만강 푸른 물에 수영도 하고 두만강에 개마고원에서 스키 타고 야 쉽지 않은데
0: 한강에서도 수영하기가 힘든데
1: 한강에서 수영하기 정말 힘들죠.
0: 그래요.
1: 예.
0: 근데 두만강에서 수영을 한번 해보자. 뭔가 애국심을 담은 OPPA 노래. 자 애국심이란 곡. 자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 아하 이 노래.
1: 예예.
0: 다음 곡 어떤 곡이죠?
1: 아, 이 친구는 춤도 잘 추고 이 팀이 원래 춤으로서 되게 유명했던 팀인데 네. 피플크루의 아, 새마을운동.
0: 새마을운동.
1: 네. 여러분들 피플크루가요 원래 그 여러분 그 MC몽 아시죠? MC몽. MC몽이 소속되어 있던 팀이에요.
0: 네.
1: 4인조인데 4인조 힙합그룹인데 오성훈, MC몽, 장인태, 정상. 여기 그 춤을 되게 잘 춰요.
0: 아니 사실은 피플크루가 네, 네. 4인조 힙합 하기 전에
1: 그렇죠.
0: 6인조, 7인조였다가 또 8인조였다가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많았어요.
1: 이름은 그대로 갔는데 네. 그게 원래 춤을 추는 댄스, 브레이크 댄스 하는 그런 팀이었거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새마을운동 1970년대 국가 캠페인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현실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부모님 세대의 새마을운동은 그 시대고 지금
0: 지금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1: 네, 젊은 세대에 아, 뭐 그런 뜻을 그렇죠. 담고 있다고 합니다.
0: 일단은 그 메시지 자체가 잘 살아보자라는 뜻이었고 네. 이 피플크루의 팀 리더가 우리가 DJ 초창기 DJ죠. 네. 그 액션 DJ의 대명사였던 이진 씨의 아들.
1: 아 진짜? 네,
0: 이준이 이 피플크루의 리더였었어요.
1: 아 그분이 피플크루였어요?
0: 네 피플크루.
1: 와 그분
0: 한상희 씨는 조사를 할 때 좀 자세하게 조사를.
1: 아 근데 그분이 제가 네.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키 작고 볼 통통하신 분인데.
0: 네.
1: 그분이 여기 멤버였다는
0: 거죠.
1: 아 춤을 절대 추.
0: 피플크루 팀 팀장이었죠.
1: 오.
0: 근데 이제 오성훈이란 친구가 네. 비보이 출신인데 네. 이 친구가 나중에 피플크루 이후에 작사 작곡도 많이 했고
1: 네.
0: 하지만 최근에 또 세상을 떠나가지고 안타까움을 줬던 그 팀입니다. 자 오늘은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OPPA의 애국심, 피플크루의 새마을 운동.

0: 목요일엔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를 추천하는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 아하! 이 노래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다음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아, 요 친구들은 그 처음에는 이제 발라드로 이제 시작을 해서 네. 락댄스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락댄스가 많이 알려졌는데 네. 자, 패닉의 왼손잡이.
0: 패닉의 네. 왼손잡이. 이건 원래, 또 원래, 어떤 메시지입니까?
1: 이거는 남들과 달라도 괜찮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 그리고 뭐 단순히 그 왼손잡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왼손 아니면 오른손. 뭐 요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그 똑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한 거죠.
0: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이제 틀리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너랑 나랑은 인생이 틀려.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오른손잡이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잡이가 정답이 아니고
1: 그렇죠.
0: 왼손잡이로도 살 수 있는데 네. 무조건 오른손이어야 된다.
1: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너 왜 왼손잡이야? 다 오른손잡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왼손잡이를 할 수 있는 건데도 그렇죠. 사람들은 오른손을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뭐 개인적인 그 것들은 뭐 서로가 무시해서도 안 되고.
0: 그러니까 그런 인사 자체가 좀 약간 남을 뭐랄까 위에서 한다는 말. 네. 위에서 한다는 말이 한상희 씨 요즘 뭐예요? TV 안 나오시던데.
1: 야, 그러면 안 되는데.
0: 그렇죠. 그게 아, 전 TV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기가 없어서 그러는데 아, 그래도 좀 걱정해서 얘기하면 좀 나오고 그러세요.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강훈래 씨 왜 이렇게 살쪘어요?
1: 와,
0: 식당에 갔는데.
1: 와, 그러면 안 돼요.
0: 아, 저 먹으러 왔는데 그런 얘기하시면 제가.
1: 강원리 씨 오래가면 식사 맛있게 하세요. 요즘에
0: 그래도 될 얘기인데.
1: 그렇지. 아,
0: 그러니까 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도 느낌이 아, 뭐 여전히 멋집니다라든가 아, 왼손으로 야 식사를 하시네요. 아우 되게 네. 또 색다르다든가 이런 시선을 봤는데 야 왼손으로 하면 안 돼.
1: 그렇지. 너 왜 이쪽으로 가는데 다 그래. 너는 왜 이쪽 왼쪽으로 가? 아, 이런 거 안 됩니다.
0: 그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
1: 그렇죠.
0: 우리가 좀 약간 목소리가 높은 게 네. 축구의 영향이 좀 있지.
1: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뭐가 자꾸 자꾸 왼쪽으로 가서 올려야 되는데
0: 욱하는 마음이
1: 자꾸 안 올려. 그걸 헤딩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0: 그래요.
1: 자꾸 그 이영표 의원이 예? 네. 네? KBS 해설 의원이 자꾸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안 그렇죠. 올리니까는 왼쪽에서 아, 참
0: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1: 네, 어필하고 싶습니다.
0: 아, 아하 이 노래 네. 패닉의 왼손잡이라는 곡과 함께 만나볼 곡 한 곡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잭스키스의 학원별 곡.
0: 아, 이건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1: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다.
0: 아.
1: 청소년들의 꿈과 목소리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인데 그 학교가 끝나면 학원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성적에 대한 부담. 저는 학교 끝나면 학원 안 끊어졌는데 저희 집은 저희 집 학교 끝나면 그냥 어머니가 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학교 가도 공부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건강을 유지하고
0: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 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뭐 얘기 아니었나?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고 학원 끝나고 저희 어머니는 저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많이 썼어요.
0: 네.
1: 그래서 뭐 보약을 많이 해주시고 잠을 많이 자라.
0: 아.
1: 그리고 친구들하고 축구 이런 거 운동장 가서 축구하고 농구해라. 건강해야 한다 항상. 강원래 씨는 뭐 학원 가셨어요? 끝나고?
0: 저 학원이요?
1: 네. 아 옛날에 학원을 하셨죠 집에서.
0: 피아노 학원.
1: 어.
0: 네, 어머님 피아노 학원 하셨는데.
1: 네.
0: 근데 학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론 한상희 씨는 지금 아이를 안 키워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 가야 되죠.
0: 학생들이 네. 학교보다 학원에서 더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1: 아 진짜?
0: 그 학교 선생님보다 네. 학원 선생님이 더 똑똑할 것이다. 더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잘 가르쳐줄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 공부는 대충하고 학원 가서 더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한다.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막연하게 행복한 삶일까라는 생각도 갖게 돼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뭘까 열중을 집중을 잘하지만
1: 그렇죠.
0: 만족도만큼은 그래도 좀 세계 최하위라는 그러니까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 거죠 계속 더 시키고
1: 저도 사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고 음악하고 저도 체육하고 미술 되게 좋아했는데 네. 지금 뭐 제가 살아온 환경이나 지금까지 봐서 공부를 한 것보다 음악을 하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게 더 저한테는 더 제가 잘 살 수 있고 맞아요. 제가 상식도 많이 생기고 음악적인 상식은 사실 웬만한 공부하는 분보다 물론 음악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아까 평론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제가 미쳐날 수 있으나 네. 어디 가서 제가 또 음악 얘기하면 밀리진 않고 공부를 그러니까, 정말 많이 안 해도
0: 그러니까 그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인 거죠.
1: 그렇죠. 공부죠.
0: 그렇죠. 네.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재밌게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지식을 쌓는다면 그것도 새로운 공부니까 무조건 하라는 그런 구경수 중심의 공부보다는
1: 그렇죠.
0: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해야겠지만 네. 그래도 배울 때는 배우는 게 낫다라는 거. 그렇죠.
1: 그건 맞아요.
0: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1: 하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뭘 열심히 하면 그래도 인생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네.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0: 무거운 학업 부담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했던 잭스키스의 학원 별고.
1: 그렇죠.
0: 그래요. 자, 오늘은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1: 패닉의 왼손잡이,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

0: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있는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만나볼 곡은 어떤 곡입니까?
1: 야, 이거는 진짜 뭐 상징적이죠.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타인의 시선을 그냥 생각하지 않아요. 자, 가요계의 악동 DJ DOC의 DOC와 춤을 이 보면 가사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그죠?
0: 네.
1: 그리고 머리 빡빡 밀어요. 예, 아까 뭐 아까 말씀하셔서 아까 물어봤는데 아. 그 DJ DOC 같은 경우는 각자 자기네들 개성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뭐 DOC가 내는 음원의 그 가사들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러니까 개성이 되게 강하죠. 그리고 자기 그 가수들끼리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다 하는 것 같아요.
0: 이 친구들 좀 다퉜는데 화해는 했나?
1: 안 해요.
0: 화해 안 해요?
1: 내가 물어봤잖아요. 창렬이 하고 네. 그다음에 이한을 씨하고 다퉜는데 네. 이한을 씨하고 정지용 씨랑 같이 음악을 하고 김창렬 씨 따로 음악을
0: 하고. 셋이서 같이 하는 건 아니고?
1: 안 하고 어. 따로 무대 올라가요. 다른 무대.
0: 아.
1: 다른 무대.
0: 근데 이름은 DOC로 가는 건가?
1: DJ DOC 김창렬. 어. DJ DOC 이한을 정재용. 이렇게 아. 가기로.
0: 그렇군요.
1: 좀 안타깝긴 한데 내가 사실은 창렬이랑 더 친해서 야구 때문에 그 김창렬 씨랑 친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음악을 그만둘 때까지는 합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0: 어.
1: 그만 얘기해라.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0: 어.
1: 아 그냥 옆에서 너무너무 보기가 좋았는데 세 명이 너무 많이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다.
0: 노이즈는 어떻습니까?
1: 노이즈는 홍종우 씨하고 저하고 그냥
0: 4명이서 합치 그런
1: 전혀 없어요 이제.
0: 아 이제 네,
1: 전혀 없어요.
0: 노이즈도.
1: 예. 네, 왜냐하면 둘이 하니까 네. 죄송하지만 노이즈 팬들 괜찮아요. 둘이 하니까 괜찮고 네 명 하는 것보다 셈 하기도 좋고.
0: 아 셈.
1: 예, 네, 셈 하기도 좋고 안무 맞출 때 네 명 강원래 씨도 아시지만 너무 힘듭니다.
0: 아.
1: 둘이 하니까 너무 편해요. 종구형 춤 안 춰도 돼. 내가 출게 백댄서들이랑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좀 섞었지만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노이즈는 4명이 못 뭉치고요.
0: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편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내가 팬 입장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오면 또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1: 근데 이게 이제 횟수로 34년째인데 우리가 듀엣으로 유닛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춤을 맞춰보니까 어머 춤이 잘 맞아.
0: 아 그래요?
1: 4명이 하는 것보다 더 잘 맞아 춤이. 어머. 예, 그리고 편해요. 의상도 맞추기 편하고.
0: 알겠습니다. 그래요. 타인의 시선을 좀 신경 쓰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DJ DOC의 DOC와 춤을. 자, 이 노래와 그렇죠. 함께 만나볼 곡 한 곡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자, 허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0: 아, 남자 이야기. 이 노래는 네. 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1: 화려함이 아닌 현실 속 남자의 고민과 삶을 솔직하게 담아낸 노래입니다.
0: 네.
1: 이 노래는 뭐 예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기획, 제작하신 그 팀인데 뭐 우리말만을 사용해가지고 랩을 해가지고 된 거예요. 뭐 우리말 막 영어 네. 이런 거 안 쓰고
0: 예. 사실 이 허니 패밀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예. 허니란 팀이 있었어요.
1: 아 허니?
0: 허니란 팀이 있었는데
1: 아 그래요?
0: 그 팀의 리더가 박명호 씨.
1: 박명호 씨
0: 씨가 이제 이 허니 패밀리의 리더인데
1: 아.
0: 그 박명호 씨하고 그 다음에 또 멤버 팀 춤추는 멤버가 한 명 있었고
1: 네.
0: 그 친구하고 그리고 철이와 미애 씨가
1: 맞아요.
0: 미애 씨가 셋이서 허니란 팀을 했었어요.
1: 아.
0: 근데 이 박명호 씨가 허니란 이름을 버리기 싫어서 계속 가자. 그래서 좀 랩하는 친구들 뭐 친한 친구들 뭐 디기리, 주라
1: 길, 개리,
0: 뭐 수정이 뭐 이렇게 여기도 미애 씨도 함께 했습니다.
1: 철이와 미애.
0: 이렇게 많은 멤버들과 함께 약간 뭔가 그 힙합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랩
1: YG 패밀리처럼
0: 그 패밀리가 아마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허니 패밀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런 뭔가 패밀리라는 그런 이게 약간 좀 안 좋은 단어인데 그렇죠. 패밀리가 그 이태리에서 우리끼리 이제 가족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모임 불량 서클 이런 모임의 이름으로 쓰였는데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 우리 목소리로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뭔가 메시지를 주겠다라는
1: 그렇죠.
0: 그런 이 마음이 담겨 있어서 허니 패밀리가 만들어졌고 박명호 씨는 아마 음악하는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거의 뭐 첫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래퍼로
1: 그렇죠. 그 박명호 씨 같은 경우가 래퍼로 대중들이 굉장히 음악하는 사람들이 특히 많이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박명호 씨가 그냥 랩하는 게 그냥 랩을 끼 있게 잘 하네. 근데 그 비트라든가 그런 가사라든가 그런 그 랩하는 게 그 전문가들도 김창완 프로듀서도 박명호 씨를 랩을 잘한다고.
0: 네.
1: 뭐 저한테는 뭐 춤잘 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는데
0: 춤잘 춘다는 얘기.
1: 박명호 씨한테는 랩 잘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진짜 잘하는가 봐요.
0: 아 근데 예. 예전에 이제 90년대 많은 그 음악 전문가들이 한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0: 90년대 대표적인 래퍼 3명만 꼽는다면 나는 이렇게 꼽겠다. 첫 번째 서태지. 두 번째 솔리드의 김조한.
1: 이준.
0: 이준 말고 김조한.
1: 조한이. 네,
0: 김조한이 훨씬 더 잘한다.
1: 진짜?
0: 그다음에 박명호.
1: 진짜?
0: 이렇게 꼽았던 그런 차트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박명호 씨가 랩에 대해서는 실력자라는 거.
1: 랩 잘하더라고요.
0: 그래요. 또 이 남자 이야기 딱 들으면 뭔가 이 가슴 뭉클함이 남자들은.
1: 네.
0: 아, 또 오늘도 축구 보니까 또 축구 선수들 그 뭉클함이 또 올라오네요.
1: 왼손에서 왼쪽에서 올려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왼쪽에서. 나 정말.
0: 네,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선수들이 일부러 진 건 아니에요.
1: 열심히 했죠.
0: 최선을 다했고 거기 네, 또 고지대에다가 네. 우리랑 또 집 떠나가지고 네. 또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1: 우리가 운칠 기삼이 좀 안 맞췄던 거.

0: 30 이상?
1: 운, 꼴대로 갔던 거 아까 그 아. 머리에 살짝 비스듬히 비껴맞은 거죠. 거기에 그 안정환 그 선수처럼 그게 싹 맞아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0: 이강인 선수가 찼던 게 들어갔어요.
1: 그게 들어갔어요. 그 2대0입니다. 아, 2대0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0: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에게 꾸짖음보다는 더 많은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럼요.
0: 자, 어필하고 싶은 상징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드리면서 한상희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상희 씨 소개해 주시죠.
1: DJ DOC의 DOC와 춤을, 허니 패밀리의 남자 이야기.
0: 그래요. 노이즈 한상희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대한민국 짜자짜자짜,
0: 대한민국 짜자짜자짜. 1, 2, 3.

이기찬이 부릅니다. 플리즈 전해드리면서 클론의 원래 강원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나 통합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이 해당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을 학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통학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건데요. 이제부터는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자를 조사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계획해야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그에 맞는 교육 자료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 부당하게 이어져온 원거리 통학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노이즈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원한 건.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수영장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전남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아동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학대 예방 대책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다양한 장애 관련 챌린지들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승태 학예실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1996년도에 교사 부부가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같이 설립한 박물관인데요.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내를 위해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역시 시그니처는 두 분이 교실에서 진행하시는 이제 옛날 수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듣기 힘든 풍금으로 동요 수업 또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도 하시고 추억도 회상하시고 관람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설립을 하셨고요. 어머님 그 장애 안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장애를 이겨내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버님도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피시느라고 나름 또 많이 힘들고 또 여기 이제 박물관도 또 그때 같이 하시느라고 더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보면은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의 뜻을 이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두 분의 뜻을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또 여기 찾아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감동받으시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박물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비춰주실 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최호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시각장애를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거부당한 당사자가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1: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은 이 중앙장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각장애인의 수영장 강습 이용을 거부한 민간 체육시설을 상대로 이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이 체육시설 수영장에서 이 수영 강습을 등록해서 당일 1시간 동안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강이 끝난 직후에 이 수영장 측은 돌연 시각장애인은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향후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등록 취소와 환불을 했습니다.
0: 1시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용 제한을 받은 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장출현 등은 이번 사건은 이 장애인의 실제 이 능력이나 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시각장애인은 혼자 수영을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에 기반해서 이 서비스를 거부한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장애를 이유로 이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면은 안 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과 장애계는 이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권과 또 지역사회의 이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또 안전을 명분으로 한 일률적인 이용 거부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점이 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좀 차별을 끝내는 계기가 되어야겠군요.
1: 네, 이번 수영장 이용 거부는 이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로 이 개별 사건마다 대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가려받을 이 권리라고 하는 논리로 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또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차별입니다.
0: 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야외 공연장에서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네요.
1: 네, 진정인은 지난해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내한한 해외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고자 했지만 공연 주최차 측이 휠체어 사용 관객을 위한 좌석과 이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야외 행사 특성상 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수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어서 휠체어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하지만 인권위는 주최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1: 네, 인권위는 대규모 야외 공연은 다양한 시설과 운영 체계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설치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연 장소가 상설 공연장이 아니기에 이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주최 측이 이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동선과 그 이동 동선 그리고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고 보다 이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인권위도 이 사건을 차별로 보고 이제 시정을 권고했죠.
1: 네, 인권위는 안전 문제가 공연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차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연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음을 고려해서 이 휠체어석의 설치와 또 동반인 좌석 확보 그리고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과 이 전용 출입과 이동 동선 마련과 이 현장 안전 요원 배치 등 이 별도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 들어보죠. 참정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10년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요?
1: 네, 한국 피플퍼스트를 비롯한 이 발달장애인 권익공호 단체 활동가들이 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이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린 투표 용지와 투표 보조 연구 도입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 안내문과 이 공보물 배포 그리고 발달장애인 이 투표 보조인 이용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장에서 대통령을 만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때 이 삼청동 이 사전투표장 앞에서 한국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 그린투표 보조연구를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진행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그린 투표 용지에 대해서 전국의 출마자가 만 명을 넘을 텐데 이 전부 사진을 준비하면 투표서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약속을 지킬 걸 요구하고 있죠.
1: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난 5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하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전투표장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이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비서실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서 희망이 생겼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소회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인 활동가들은 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참정권은 중요하고 또 참정권이

0: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또다시 염전도의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0: 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염전업주 3명이 노동자 3명을 폭행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5, 60대의 피해 노동자들은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염전에 유입돼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의사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염전노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 광주 전남 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이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이번 사태를 일부 사업주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라면서 강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반복되는 문제에 행정기관의 형식적 조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0: 네.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신암 연전 사건 이후에 전라남도가 이제 매년 고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 착취는 없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결과만 반복했다면서 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영광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동자 감금 폭행과 임금 체불 사건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참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동권 증진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그 시민사회단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0: 네. 시민사회는 노동 착취 배후인 이 불법 직업 소개서와 이 브로커 알선망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염전과 양식장 그리고 축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이 근무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외진 곳에서 일하는 정주, 이주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상시 소통하고 긴급 구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염전 잔혹사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전남 지역의 천일염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제재까지 단행해서 이 천일염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1: 네. 자,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요?
0: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과정에서 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학계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온 이 주요 이슈 가운데 이 정부의 장애인 권리 협약 최종견의 이행 계획에 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의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1: 네. 정부도 유엔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역시나 미흡했잖아요.
0: 네. 정부는 유엔의 권고인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견해는 협약 전반의 주요 권고를 담고 있는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온 모든 의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견해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서 정부 이행 계획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이 사각지대 의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 체계적인 점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1: 네, 그 모니터링단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0: 네, 모니터링단은 우리나라 제2차, 3차 이 병합 심의 당시에 이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국내 장애 의제인 이 191개의 건을 한계를 이 중심으로 이 정부의 최종 견해 이행 계획에서 누락되거나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 사각지대 의제를 6월 중 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 의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이 최종 견해 이행 공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하이의 노래 이어드리죠. 손잡아줘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장애 인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고요.
1: 장애인 학대 예방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대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 침해로 인식하게 된 점인데요. 광주 인하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으로 이렇게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0: 네네.
1: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지원까지 체계가 구축되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가 되었지만 제도적 발전에 비해서 여전히 장애 아동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0: 그러게요. 예.
1: 오늘은 학대 피해 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사실 뭐 여성 장애인은 다른 집단보다 폭력과 학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 여성 장애인은 이제 장애와 성별이라는 두 가지의 이 차별이 존재하고 또 동시에 작용하는 교차 차별 상황에 놓여 있고요.
0: 예.
1: 이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착취, 정서적 학대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또 남성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특별한 보호 조치를 권고하였는데요.
0: 네네.
1: 이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 정책은 이 장애 정책과 여성 정책이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0: 그럼 저 여성 장애인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그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지요?
1: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성폭력이고요. 또 강제 추행이라든지 성매매의 강요, 또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해 사실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0: 네네.
1: 특히 발달장애 여성은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0: 그렇죠.
1: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화학교 사건이라든지 색동원 사건 역시 피해 사실이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었던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 경제적인 착취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요. 일부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제 장애 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비, 임금 등을 대신 그 관리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빼앗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 사랑의 집 사건을 보더라도 장애인의 재산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또 재산권 보호는 학대 예방을 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0: 예, 그 학대를 경험하고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1: 가해자가 아무래도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나 보호자 또 활동 지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생활 전반을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신고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0: 예.
1: 신고 이후에 이제 자신의 돌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안전한 보호 체계와 이 독립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좀 마련이 되어져야만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1: 장애인 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를 접수해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이제 응급조치와 법률 지원이라든지 사후 관리까지 수행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보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는 피해자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국에 이제 옹호기관이 있어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다만 이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도는 계속 보완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은 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1: 이제 가장 큰 한계라면 여성장애인 특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점인데요. 성폭력이라든지 임신과 출산, 또 성인권에 관계된 이런 침해, 이런 문제는 일반 학대 대응만으로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결국은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현재 제도는 이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 네. 자, 이 학대 피해 이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0: 예.
1: 피해자 분리 조치가 필요해도 이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제 특히나 이 의료나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이 원스톱 서비스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족한 서비스와 함께 보호시설 확충은 가장 시급한 이런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또 한번 피해를 본 분들은 다시 학대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재학대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요?
1: 이제 재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학대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이 지역사회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0: 예.
1: 이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학대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1: 현재 예방 교육은 의무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이제 단순한 교육 이수보다는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0: 네.
1: 실제 사례를 활용해서 이렇게 체험형 교육이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장애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형 교육이죠.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런 부분이 그 핵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여성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해 별도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현재는 이제 여성 폭력 정책과 장애인 학대 정책이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여성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두 영역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0: 네.
1: 이제 따라서 지금의 그 성가부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또 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될 때 실질적으로 성과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1: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쉬운 글과 그림 자료가 필요하고요.
0: 예.
1: 또 청각 장애인에게는 수어와 뭐 이런 영상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AAC 도구라고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좀 필요하고요.
0: 예, 예.
1: 또 맞춤형 교육은 피해 예방뿐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울러 학대 예방에서 그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1: 학대는 특정 기관만이 예방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찰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여성폭력에 관한 상담소 등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이렇게 지역사회가 촘촘한 감시와 이 지원체계를 갖출 때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학대 예방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이런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고와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까요?
1: 많은 장애인이 전화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문자라든지 수어 영상 또 쉬운 그림 등을 기반으로 한 신고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그 신고 장벽이 정말 높거든요. 이러한 장벽을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 이 디지털 기술은 인권보호에 정말 중요한 수단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끝으로 장애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좀 짚어본다면요.
1: 이제 앞으로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성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겠고요.
0: 예.
1: 또 안전한 지역사회와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가장 강력한 이 학대 예방 정책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당연히 보장되는 이런 사회정책과 체계로서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스위스 소로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장애인 관련 챌린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챌린지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챌린지 캠페인입니다. 이 챌린지는 참가자가 뭐 행동이나 영상, 사진 등을 어떤 특정 어떤 미션을 수행한 뒤에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서 참여를 확산시키는 이제 소비자 주도형 디지털 마케팅. 이것도 공익 캠페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0: 네.
1: 과거 기업이나 단체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갔고요. 대중이 즐겁게 놀이처럼 참여해서 메시지를 스스로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그 챌린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 챌린지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낸 챌린지도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관련 챌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장애인 관련 챌린지를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전통적인 캠페인과 지금의 챌린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전통적인 캠페인과 차이점을 몇 가지 꼽으면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큰데 인터넷에 있고 없고 차이.
0: 아, 예. 예.
1: 지금의 챌린지는 철저하게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0: 그렇죠.
1: 차이입니다. 기존 캠페인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규모의 군중을 이루어야만 캠페인이 성공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철저히 인터넷 중심으로만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0: 네네.
1: 두 번째는 이게 수동적인 소비냐 능동적인 생산이냐의 차이인데 단순히 광고를 보거나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서 캠페인을 완성합니다.
0: 네네.
1: 따라서 대부분 어떤 그 스스로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 이게 개인 인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0: 아, 예,
1: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챌린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캠페인에는 없는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0: 아.
1: 예전에 캠페인할 때 놀이 문화가 있으면 좀 사람들이 가볍게 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 문화는 기존의 밈과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놀이 문화와의 결합으로 가령 기부나 인식 개선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도 릴스나 쇼츠 등 쇼폼 특유의 유쾌한 트렌드와 결합해서 대중의 어떤 심리적 장벽을 낮춥니다.
0: 그렇죠.
1: 예.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주제의 무거움을 놀이문화와 결합해서 장애인식 개선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친 또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0: 예, 처음 진행될 때 진짜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 캠페인의 참신함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 네네.
0: 그동안 진행됐던 장애인 관련 챌린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동정이나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는 감성적 캠페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립이라든지 또 시민의 일상 속 베리어 프리 실천 또 장애인 주체의 문화예술 역량 발굴과 같이 보다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챌린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이제 릴레이 챌린지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지목하면 이를 수행해서 SNS에 올리는 챌린지인데 여기에 이제 장벽을 지나 일상을 향해 인권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과 그 지역복지관들이 연대해서 진행한 그 릴레이 챌린지인데 참가자가 종이에 일상 속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을 적은 뒤에 이를 힘차게 구겨서 던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인증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한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0: 네.
1: 또 창의적인 굿즈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대중의 자발적인 소비와 공유를 이끈 사례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괜찮은 쿠키 캠페인이 있습니다.
0: 오.
1: 정말 먹는 쿠키입니다.
0: 아, 네. 그래요?
1: 한국장애인재단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D-1이 협력한 그 펀딩 챌린지인데
0: 펀딩이요?
1: 모양이 예. 조금 다르게 구워진 이게 뭐 팔 다리가 조금 짧거나 불균형한 쿠키를 제작을 해서
0: 예,
1: 모양은 달라도 맛은 그대로 맛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쿠키를 먹거나 인증샷을 올리면서 차별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메시지를 확산했고요.
0: 네.
1: 이 모금액은 장애아동 지원에 또 사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은 상처가 돼 챌린지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참여형 챌린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에 들었던 편견 섞인 말을 소개하고 이를 공감하여 반성하는 다짐을 댓글이나 인증샷으로 이어가는 또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외국 사례도 한번 보죠.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1: 예, 먼저 퍼플 튜즈데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0: 네.
1: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캠페인인데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0: 튜즈데이니까
1: 예, 예. 기업 마트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장애인 고객이 쇼핑할 때 겪는 불편함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정해서 실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유니세프의 장애물 없는 세상 매핑 챌린지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북마케도니아 지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자신이 사는 동네 장애인 경사로 뭐 점자 불러 장애인 화장실 등이 잘 갖춰진 장소라든지 반대로 턱이 높아서 이동이 불가능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도에 등록하는 대중 참여형 챌린지입니다. 이러면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다니실 때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피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의 아드 카운슬의 러브 해스 노 라벨 챌린지입니다. 장애인식께서는 큰 방향을 일으킨 미국의 공익 광고인데 이게 대형 엑스레이 스크린 뒤에 뼈만 보이는 두 사람이 춤을 추거나 포옹을 한 뒤 앞으로 딱 걸어 나옵니다.
0: 예, 예, 예.
1: 스크린 밖으로 나온 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커플이라든지 다양한 인종 또 동성 커플들이 있는데 사랑에는 라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0: 편견, 예.
1: 시청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을 돌아보자는 어떤 그 후기 챌린지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2015년에 SNS에서 조회수 아주 상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상당히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 챌린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챌린지는 대중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또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데
0: 예.
1: 장애계에서도 그래서 챌린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점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최소입니다. 예전에 캠페인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프랜카드 많이 만들고 행사장
0: 예,
1: 잡고.
0: 뭐 보여줘야 되니까.
1: 네. 근데 장애라는 무겁고 정형화된 주제를 쇼폼, 안목, 퀴즈, 소품 인증 등을 통해서 노래 문화를 결합해서 대중에게 아주 거부감 없이 참여하게 만드는데 이게
0: 네네.
1: 특히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이전에 캠페인은 돈 드린 만큼 결과가 났지만 근데 이제는 무대가 바뀐 만큼 소규모 예산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폭발적인 확산력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릅니다.
0: 예. 예.
1: 챌린지에 따라서는 지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구조 덕분에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0: 그렇죠.
1: 수 있고요.
0: 예.
1: SNS 해시태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 단체도 한번 했었는데
0: 예.
1: 연예인분이 한번 올려주셔서
0: 아우, 그렇죠.
1: 아주
0: 맞아요.
1: 예.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자원 마련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어떤 이런 걸음 기부 챌린지처럼 대중의 단순한 인증 행동이 기업의 매칭 기부나 또 실제 후원금으로 전환돼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에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0: 그런 경우 많죠.
1: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장벽의 발견입니다. 베리어프리 지도 만들기 등 그 미션형 챌린지 비장애인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높은 턱이라든지 경사로의 부재 이런 물리적 어떤 환경을 직접 체험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 장애인이 이런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또 재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챌린지 특성상 단점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아무튼 그 뭐든지 장점에서 단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혜적 시선과 동정심의 유발입니다.
0: 아.
1: 이게 기획의 시선이 수평적이지 않거나 일회성에 그칠 때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인데 장애인이 불쌍하고 취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식의 이 프레임에 갖추기 쉬운데 왜냐하면
0: 그렇죠.
1: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예. 이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시혜와 동등의 대상으로 고착화시켜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모욕감을 줄 수가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일회성 유행 및 포토제닉의 기부인데 참가자들의 메시지의 어떤 본질이나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SNS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인증샷 한 장을 그 남기는 일회성 유행으로 소비되고 빠르게 잊히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도 물을 맞아서 장애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찬물을 어떻게 뒤집어 써서 어떻게 이쁜 모습을 연출하느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0: 예, 예. 네.
1: 세 번째는 장애 체험에 왜곡된 피드백 무력감 유발인데 안대를 쓰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체험형 챌린지의 경우 사후 교육이 부족하면요. 이게 절망감이라든지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 경사로에서 휠체어 타라 그래요.
0: 예,
1: 네, 그리고
0: 예,
1: 안대를 눈을 감으면 길거리에서 무섭잖아요.
0: 네.
1: 그런 데 체험하게 하니까 문제의 본질인 사회적 제도적 어떤 물리적 장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 그 자체를 불행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또 나오는 건데 당사자 배제 현상인데요.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인데도 미디어나 플랫폼에 화면 낭독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장애 당사자는 이게 무슨 챌린지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챌린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장애 챌린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1: 네, 장애 관련 챌린지를 기획할 때는 단순한 재미나 일회성 화제성을 좀 넘어서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됩니다.
0: 네.
1: 의도는 좋았더라도 기획이 정교하지 못하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거나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단점을 지적했던 건데요. 동정심이나 불쌍함 이거 유발 금지하는 겁니다.
0: 예.
1: 시혜적 시선을 지향하는 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장애를 또 극복해야 할 불행이나 극심한 고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상체험 챌린지는 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참으는 것보다는 네. 자기도 비록 장애가 있지만은 예, 어떤 그 보조기기를 이용해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환경적 장벽을 또 깨닫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될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올바른 장애 관련 용어 사용과 사전 점검입니다. 챌린지 홍보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무심코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해야 되는데 이거 은근히 실수들 많이 하세요. 진짜 뭐 인식개선 캠페인인데 예, 오히려 그 상태라든지 용어가 부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검수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식 개선 챌린지인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기획되는 모습을 좀 피해야 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장애 인식 개선인데 그럼 비장애인만 참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러게요. 많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아가 부르는 사랑의 인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아공에 져 32강 토너먼트 자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멕시코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A조 3위로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경우의 수를 따져 32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6.25 전쟁 제76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그것이 목숨과 청춘을 바치며 이 나라를 지킨 영웅들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더욱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오는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외무부도 실무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30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은 우리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 행입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과 990톤급 가스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어선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6명을 구조했고 인근 조업선 등과 함께 실종된 나머지 2명을 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간 24일 오후 연쇄 강진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날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주 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지금까지 피해 상황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포포를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12명도 붙잡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 80mm, 호남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도입니다.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목이 터져라 우리 태극 전사들을 응원하신 국민들 많으시죠.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예선 3차전 결과는 기대했던 승리와는 거리가 먼 0-1 패배였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경기 내내 대표팀 감독이 돼서 들리지 않는 작전도 많이 내리셨을 것 같아요. 흔히 아 욕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는데 어쩌면은 오늘 우리 홍명보 감독 수명이 많이 길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고 실망스러워도 또는 분통이 터져도 내 편은 영원한 내 편이 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잘할 때만 칭찬하면서 내 편이라고 하고 못할 때는 비난하고 남의 편처럼 군다면 결코 내 편이 아니죠.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진정한 내 편입니다. 간혹 부모가 또는 배우자가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처럼 굴어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물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해야겠지요. 아무튼 우리 태국 전사들 잘 싸웠고요. 다른 조 결과에서 제발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서 32강에 출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 원투협회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복에 이어서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전화로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 개편에 첫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65세였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례 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에게 버스 요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세부 시행 방안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고 2027년부터 5년 동안 약 5,7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최근 10년 사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수급자가 8.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만 천여 명이던 수급자가 올해 6월 기준 9만 9천여 명으로 급증했고 여성 비율이 88%에 이르렀습니다. 월 평균 수급액

또 18만 원대에서 29만 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가 연금 대신 일시금을 먼저 받아가면 상대방은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있어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공무원 연금처럼 분할 일시금 제도 도입을 제안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혼 시점에 가입 이력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노부모 부양가구와 녹색 건축물을 대상으로 주택보증 보증료를 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부모 부양가구는 신청인 세대 구성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직계피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노부모 부양가구가 개인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할 경우 각각 0.1%포인트, 0.02%포인트씩 보증료율을 할인합니다. 녹색 건축물의 구입, 건축, 개량자금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인하합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곡은 김수철이에요. 젊은 그대.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은퇴재회 황정의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삶의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네.
2: 76년 전 오늘 1950년 6월 25일에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하면서 일어난 6.25 한국전쟁 기념일을 맞아서 전쟁을 되새기며 유엔의 도움 그리고 전쟁과 죽음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1: 네.
2: 갑작스런 전쟁에 참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엉겁결에 죽음을 당했죠.
1: 네, 네. 6.25 전쟁이 일어나자 곧 유엔 결의안에 따라 다행히도 유엔 회원국의 군사적 참여가 즉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2: 그랬죠.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나라는 1948년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신생 국가였죠.
1: 네, 네.
2: 유엔 회원국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대부분 생소했던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여러 나라에서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전 세계 6대륙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이르기까지 16개 국가에서 즉시 파병을 해줬습니다.
1: 네.
2: 더불어서 의료 등등 지원국 6개국이 참전했죠.
1: 네, 네. 정부가 수립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신생국가에 전 세계 22개 국가에서 도와줬다는 점이 정말 놀라워요.
2: 네, 그렇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며칠 내에 유엔 연합군의 참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실로 기적입니다.
1: 네네.
2: 22개 국가의 도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귀한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1: 네.
2: 그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황폐해져서 굶주림과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40여 개가 넘는 회원국들과 유엔 전문기구가 식량 제공과 민간 구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줬습니다.
1: 네.
2: 그런데요. 실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한 이 6.25 전쟁으로 가장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본 나라는 일본이었는데요.
1: 네.
2: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은 경제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1: 네, 네. 6.25 전쟁 당시 여러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함께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2: 그렇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참전한 유엔군 중 무려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1: 네네.
2: 그리고 전쟁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도 13만여 명이 넘는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1: 네.
2: 실제로는 의용군 등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1: 네네.
2: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대부분 아실 겁니다.
1: 네.
2: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교훈을 얻지 않으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 네, 네. 6.25 전쟁 났을 때 장노년들, 심지어 10대 청소년들과 여성들까지도 의용군에 자원했다고 하잖아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의용군은 국가의 강제적인 징집이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정규 무력 집단을 의미하죠. 참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스스로 자원해서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1: 네네.
2: 전쟁터에서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은 전혀 예상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닥친 죽음이었습니다.
1: 네.
2: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이 흘렀네요. 우리 역사는요,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의 희생과 용기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1: 네, 네. 전쟁이 일어나면은 민간인 희생자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 주위 사람들을 잃게 됐잖아요.
2: 그렇죠.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던 일반 국민들의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1: 네네.
2: 전쟁 기간 동안에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약 300만 명 너무나 많은 숫자죠. 네네. 이 300만 명 가까운 우리 민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제2차 세계대전이나 베트남 전쟁에 비해서도 특히 한국전쟁은요,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0: 네네. 어느덧 당시에 참전용사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생존에 계신 분들이 얼마 안 된다고 하거든요.
1: 네. 실제로 당시 생존하셨던 참전용사들도 이제는 나이 들어 대부분 돌아가셨는데요. 전쟁이나 뜻밖의 사고로 죽음을 맞는 사람은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할 겨를이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0: 네네.
1: 그러나 요즘 같은 평상시에도 삶의 마지막에 관해 생각해보거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0: 네.
1: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말이죠.
0: 네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도 않고 또 회피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우리에게 아직 죽음은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대부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죽음에 관한 대화를 불편해하면서 자연히 언급을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0: 네.
1: 노인 스스로도 또 가족들도 죽음에 대한 대화를 어려워한다는 거죠.
0: 네.
1: 바로 이 점이 생애 말기 계획을 세우는데 장벽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0: 네네. 세상에 태어나면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면서도 죽음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침묵하는 거죠.
1: 그렇죠. 그런데 생을 마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삶의 한 과정입니다.
0: 그럼요.
1: 생각하고 싶지 않더라도 절대 회피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0: 네네.
1: 더구나 소중한 자신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면을 합니다.
0: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즘은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이 관심을 끌고 있기도 해요.
1: 네. 이 웰다잉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그리고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하죠.
0: 네네.
1: 잘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나타난 풍조입니다.
0: 네.
1: 웰다잉은 삶과 죽음의 과정을 스스로 결정하는 방법 더불어서 또 주위 가족들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 현실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0: 네네. 그래서 요즘은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기도 해요.
1: 네. 이 죽음이란 것은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니까
0: 네네.
1: 외면하지 말고 미리부터 죽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0: 네.
1: 국가 차원에서도요. 노년복지 시스템의 일환으로 웰다잉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유서 미리 써보기, 장례식 미리 체험해보기, 미리 관에 들어가 보기 등등 이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체험형 학습을 제공합니다.
0: 네네.
1: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같은 의미죠.
0: 네.
1: 그러나 실제 수혜자들인 노년층의 불만도 간간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0: 네.
1: 아, 막상 죽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0: 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면은 기도의 제목을 주변에 부담 주지 말고 내가 정말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도 계시긴 해요.
1: 그럼요.
0: 아무튼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는 막상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1: 아무래도 그렇겠죠.
0: 네네.
1: 그래도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0: 그럼요.
1: 나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건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0: 네네.
1: 어찌 보면 피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하겠죠.
0: 네네.
1: 하지만요, 죽음은 분명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0: 네.
1: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평안하게 마무리하고자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0: 네네.
1: 특히 노인들은요, 임종을 앞두고는 의료 선택, 유산 상속, 혹은 이 장례 방식 등에 관한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0: 네네. 그래서 이제 몸과 정신이 아직 온전하고 또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정신이 온전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하잖아요.
1: 그럼요. 네네. 그래서 삶의 마무리에 관한 이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의 생애를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가, 네네. 그 원하는 바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보다 바람직한 죽음을 맞이하는 시작은 우선 나를 들여다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네네. 후회 없는 삶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네네. 앞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노년 복지 시스템의 하나로 웰다잉 교육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혹시 그런 곳 있으면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유서를 미리 써본다든가.
1: 그럼요.
0: 장례식을 미리 체험해 본다든가. 네. 그리고 조금은 아 설마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상당히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게 미리 관에 들어가 보기라고 하거든요.
1: 의미 있는 체험입니다. 네,
0: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삶의 마지막인 죽음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협회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상은이에요. 삶은 여행.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오늘 마련되는 날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시면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입니다.

0: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네, 오늘도 두 분 일찍 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산에 오르면서 늘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가요계의 살아있는 역사 버팀목으로 든든함을 안겨주시는 분, 국민 작곡가 박성훈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네. 어서 오세요. 네.
1: 아, 반갑습니다.
0: 가요계의 살아있는 역사.
1: 아, 그러시면 안 됩니다.
0: 가요계의 든든한 버팀목.
1: 버팀목까지도 아니고 네. 손가락 정도는 되려나.
0: 아니 아니요. 버팀목이세요. 든든한 분이시죠. 자, 이분은 또 노래마당 반주를 맡아주시는 든든한 기둥. 순창 고추장처럼 아주 맛있게 반주를 해주시는 분. 멀리서 보면 나훈아 같은 분. 머루나 최지혁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지혁입니다.
1: 아, 빵파리가 제 빵파리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네. 오늘 6.25 전쟁일을 맞아서 세상 국방력이 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1: 예.
0: 얼마 전 전 세계 저격수들이 모이는 저격수 경연대회에서 각국의 38개 저격팀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나라 육군 701 특공연대가 최고의 스나이퍼 자리에 올랐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와. 이제 박수 타치셔야 네, 되겠다.
0: 팡파리 한번 더 한번.
1: 한 번 더요? 네,
0: 우리 국군 장병을 위해서 팡파리 한번.
1: 예. 네.
0: 좋습니다.
1: 그런데 네. 사실은 이 6.25 날이 되면은 우리가 막갈걸 웃으면 안 되는데.
0: 6.25 전쟁이 왜, 아니 물론 당연하지만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장병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나라를 지키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로해 주면서 우리가 또 박수도 쳐드리면서 그럴 날이에요.
1: 저도 네. 그 군대 생활할 때 사격 훈련하면 1등 사수였어요. 어,
0: 정말요?
1: 아, 정말입니다.
0: 아니 네. 우리가 못 봤다고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죠?
1: 아, 아니에요. 이제 아, 이건
0: 검색합니다 지금.
1: 그건 거짓말 하면 되나.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나면 겨울에 스케이트를 타는데 병장 그 릴레이 스케이트를 할 때 병장 대표 우리 오. 중대별로 하는데 우리가 네. 우리 중대에서 제가 병장 대표였어요.
0: 오, 스케이트로?
1: 어, 그럼요.
0: 그럼 이제 그렇게 스케이트 하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1: 그 바퀴를 도는데
0: 돌면서 그, 훈련 그것도 훈련이죠.
1: 훈련이죠. 그런데 네네. 그때 이제 안양에 네. 예고가 있어가지고 이사장님이 최은희
0: 네네.
1: 배우님이셨는데 흑백 텔레비전을 한 대 줘요. 오, 그걸 오.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중 대대에서 시합을 붙이면 일병 상병 병장 하사인 네 명이 한 조인데
0: 네.
1: 우리가 잘 달려가지고 하사가 잘 못타가지고 선임 오. 하사가 꼴짜는 바람에 네. 우리가 못탔죠. 그러니까 전우가 좀 혼도 났지.
0: 오, 정말 살아있는 얘기네요. 그럼 최주학 씨 이제 군대 얘기 뭐 하실 거 없으세요?
2: 아, 저도 사격 선수였습니다.
0: 똑같이?
2: 예, 저는 사격 대회 나가기 보름 전부터
0: 네.

0: 실탄 두통 들고 산에 가서 꽝 잡고 참새 잡고 잡았습니다.
1: 믿을 수가 없어. 참새 잡았다니까.
2: 그래 잡아서 뭐 하셨어요?
0: 아니요. 그냥 내기하는 거죠.
2: 내기하는 거.
1: 쏠 데가 없어서.
2: 거짓말이에요.
1: 군대에서는 네. 실탄을 딴 데는 쏘면 큰일 나요. 네. 모자라면 뭐지. 아, 영참 가는데요.
2: 그렇군요.
1: 다 거기서 네, 탄피가 네. 있어야 돼. 쏘고 나서 바로 탄피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찾아야 돼.
2: 그러니까. 얼굴도 빨개지지 않아서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여성들만 속는 겁니다.
1: 그렇습니다.
2: 아무튼 6.25 전쟁 우리가 정말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그 처참한 일을 요즘 세대들은 모르니까
1: 모르죠.
2: 연세 드신 우리 시니어들께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 번쯤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날이 돼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6월에 월 장원절 하는 날이거든요. 이야, 또 한 달이 지나가는구나. 오늘 6월 월 장원절 하면서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 다 지나가는 셈이잖아요.
1: 그렇죠.
2: 네네. 자, 이달 6월에는 지난 3주 동안에 장원이 세 분이 탄생했고요. 지난달 5월 월 장원전에 참여하지 못했던 한 분까지 포함해서 모두 네 분이 6월 월 장원전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 368-104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 장원전 첫 번째 참가자 모셔보겠습니다. 지난 5월 셋째 주 목요일인 21일에 손인호의 한마는 대동강으로 장원하셨던 광진구의 72세 김정혜님 모시겠습니다. 김정혜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아니, 하필 월 장원전 하는 날에 아주 네. 일찍 약속해놨던 제주도 여행을 가시느라고 장원전 참여를 못하게 되셨어요.
3: 네.
2: 아니, 여행은 잘 다녀오셨어요?
3: 네, 다녀왔는데요. 네네. 그날따라 내가 처음 제주도를 가는 날이에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갔습니다. 근데 그날이 또 그날이 놀이하는 날이라서 네. 놀이도 못하고 갔잖아요. 네. 근데 마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비행기에서 할 수도 없잖아요.
2: 그러니까.
3: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너무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네. 김포공항에서 뭐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네, 근데 네. 그 말도 안 들리고 누가 커피를 갖다 주는데도 네. 그것도 눈에 안 들어오고 네. 아무튼 뭐 정신이 다 노래 쪽으로만 쏠려가지고요. 네, 또 네. 시장하시는 스님들께도 너무 또 죄송했고요.
2: 네, 네.
3: 아무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놀러 갔는데 신경이 안 쓰이고 노래하는데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2: 그러니까. 그래서 권은정 작가가 얼마나 또 함께 마음 동동거리면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거 우리가 옆에서 봤거든요. 근데 네. 제주도는 몇 박 며칠 다녀오신 거예요?
3: 아, 1박 3일로 갔다 왔습니다. 오,
2: 어디가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3: 아, 바닷가요.
2: 바닷가. 아, 네. 제주 오니까 바다가 보이는구나 하셨군요.
3: 네. 근데 밥을 남들은 참 잘 먹더라고요. 해도 네. 잘 먹고. 네. 근데 나는 여기 노래하는 데만 신경이 쓰여서 그런지
2: 아이고.
3: 잘 먹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취미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한 말로요.
2: 아이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즐기고 오셨어요. 써야 되는데.
3: 근데 마음에 머릿속에 엄청 그것만 신경 써가지고 옆에서 따돌거리면서 이제 담임하면 되지. 근데 그래 알았어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2: 자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마음을 다 풀고 오늘 네. 금과 은의 처녀 뱃사공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3: 네.
2: 네 반주 시작할 테니까 편안하게 부르세요.
3: 네네 감사합니다.
2: 네. 광진구의 72세 김정희님입니다.

0: 김정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목소리가 강바람에 네. 살랑살랑 그 바람에 이제 뭐라 그럽니까? 덧담배처럼 아주 네. 듣기가 좋습니다. 목소리가 아유,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아, 이 노래에 잘 맞는 목소리입니다. 잘 노래를 잘 이 곡목을 잘 선정을 하셨어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조금 아쉬운 것은 들어갈 네. 때 항상 박자가 늦게 들어가요. 전체 다 늦으면 괜찮은데 딱 아, 들어갈 네. 때만 넣고 그 바로 뒤엔 또 다 맞춰가거든요. 그런 게 아. 아마 전화상이라서 그런 좀 아쉬움도 있지만
1: 조금 늦게 와요. 그게. 아,
0: 그래도 또 그 뒤는 잘 가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 목소리가 좋아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네, 네. 이제 결과 기다려주시고요. 전북 익산으로 네. 가겠습니다. 6월 첫째 주 4일에 남인수의 무너진 사랑탑으로 장원하신 70세 김경수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김경수입니다.
2: 잘 지내셨죠?
3: 예, 감사합니다.
2: 개인 택시 30년.
3: 예예. 예.
2: 올해는 하도 더워서 5월 중순부터 에어컨을 틀고 다니는데
3: 예예. 예.
2: 힘들어도 손님들 위해서 계속 에어컨을 틀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3: 예예. 예, 예.
2: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아, 열심히 일하고 또 박성호 선생님의 이 프로에
2: 네.
3: 나온 뒤로 또 전화도 많이 받고 축하드려서요.
2: 어이구 그러셨군요.
3: 네, 네. 활력소가 좀 됐죠.
2: 그러셨죠.
3: 예, 예.
2: 어떻게 손님은 좀 많아졌나요?
3: 뭐, 똑같죠. 예, 요즘에 또 뭐 중동발이다 해가지고
2: 네네.
3: 예, 또 젊은 친구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돈을 안 쓰시는지 어쩌는지 살아,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2: 그러니까 예, 예.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네요.
3: 예예예. 예, 예.
2: 그러면은 빈 택시로 많이 돌아다니시겠어요?
3: 그렇죠. 뭐 공차가 많죠. 네, 뭐 공유전하는 네. 차들이.
2: 그래도 손님이 없을 때 차 안에서 노래도 부른다고 하셨는데
3: 예.
2: 그런 와중에 노래마당 장원하신 게 활력소가 되셨다고요?
3: 예, 예 그러죠. 당연히 그러죠.
2: 네. 네,
3: 집에서도 그러고 집에서도 그러고
2: 네.
3: 에, 뭐 택시하면서 언제 노래했냐 하는 둥 뭐.
2: 장원 선물로 꿀도 받으셨잖아요.
3: 예, 받았죠. 아주 좋더라고요.
2: 아이고, 잘 드시고 계시고요.
3: 예, 예, 예. 아주 그거 좋아하던데요.
2: 네, 네. 아이고, 예. 아주 그냥 사랑받으셨겠어요.
3: 예, 예, 그렇습니다.
2: 자, 이제 오늘은 남인수의 울리는 경부선 부르신다고 하셨는데.
3: 예, 예, 예, 예.
2: 반주 시작할 테니까 그냥 실력 다 마음껏 발휘해보세요.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전북 익산의 70세 김경수님입니다.

0: 어디로 떠나가는 삼남기. 감사합니다.
1: 김병수님.
0: 예, 안녕하세요.
1: 아, 시원하시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 지금 노래 부르니까 가사에 삼낭지도 나오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삼낭지는. 그리고 이 노래를, 이 노래가 제가 듣기에는 이 반주 음악이 평소 때보다 이 기계적으로 조금씩 빠른 것 같아요.
2: 네,
1: 노래가 굉장히 부르기 힘든 노래인데 잘 따라 부르시네. 조금 더 느렸으면은 더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는 분인데 아무튼 이 노래 리듬에 잘 맞춰서 노래하시는 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0: 아,
1: 타고나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앞으로도 노래 많이 부르시고
0: 예.
1: 즐겁게 운전하시고
0: 예.
1: 무사가 운전을 기원합니다. 잘
0: 감사합니다.
1: 들었습니다.
0: 예, 선생님.
2: 네네. 전북 익산의 70세 김경수님이었습니다. 자, 월 장전 두 분의 노래 들었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두 분 남으셨는데 전북 익산의 75세 정모님 기다리고 계시죠?
3: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둘째 주 11일에 정경환의 바람의 연가로 창원하셨어요.
3: 예, 예.
2: 유통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지가 8년 됐다고 하셨는데
3: 예, 예.
2: 일하면 건강에도 좋고 일한 날은 걸음수가 훨씬 늘어서 운동도 되고 돈을 예, 버니까 예. 힘도 나고
3: 아, 그렇죠.
2: 그래서 암에게 떳떳합니다 하셨어요.
1: 최고입니다. 최고.
2: 그러니까요. 예. 아니 정말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일하시기는 괜찮으세요?
3: 예, 예.
2: 네.
3: 괜찮아요.
2: 네, 네.
3: 예.
2: 75세시면은 지금 이제 예. 정말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서 다 쉬시는 그런 연세잖아요.
3: 아, 그렇죠.
2: 그런데 아직도 근무하시니까 그래. 정말 짱짱하신 거잖아요.
3: 예.
2: 근데 똑같은 예. 일을 해도 기분이 좋으면 더 신이 나는데
3: 예.
2: 창원 되신 뒤에 좀 신나셨겠어요?
3: 예, 창원 돼가지고.
2: 네.
3: 아, 막 선물도 받고
2: 네.
3: 그래가지고 아유 그 자연 그 꿀 그냥
2: 네, 네.
3: 뭐 어때 맛이 좋은지
2: 네,
3: 맛
2: 네.
3: 어때요 그래가지고 네. 안식구하고 둘이 딱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2: 네.
3: 먹고
2: 네
3: 이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2: 아이고 아. 그 자연 속의 꿀차를 드셨으니까 오늘 소리가 예. 더 좋아지셨겠네요. 거기다가 뭐 조금이지만 출연료도 받으시니까 또 아내한테 여보 이거 당신 용돈 써고 주시지 않았어요?
3: 아, 예, 그랬어요. 아,
2: 그러셨어요?
3: 예, 예, 예.
2: 아, 기분 내셨네요, 그럼. 꿀도 드시고. 네, 네. 네.
3: 예.
2: 자, 오늘도 정경환의 바람의 예. 연가 부르신다고 하셨어요.
3: 예.
2: 반주 시작하게 잘 불러보세요.
3: 예.
2: 네, 익산의 75세 정모님입니다.

0: 네.
1: 예, 정모님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아, 좀 전에도 익산 분인데 아, 익산에서 이렇게 노래를 많이 해주시니까 참 고맙습니다.
2: 아, 예.
1: 노래를 이 우리 정모님께서도 목소리에 맞는 노래를 고르셨어요.
0: 네네.
1: 아, 아주 그 이 가사가 애절한데 예. 그 목소리 자체가 애절하니 잘 맞아 떨어지니까 참 좋습니다.
2: 아,
1: 단 좀 고음 같은데 이런데 가서는 가사 예. 전달을 좀 더 확실히 힘 있게 해주시면은 지금도 예. 잘 하시지만은 지금보다도 예. 훨씬 더 좋은 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잘 들었습니다.
0: 네,
2: 예, 예.
0: 건강하세요.
2: 고마워요.
0: 네, 네.
2: 예, 고맙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분입니다. 바로 지난주죠. 셋째 목요일 18일에 도미의 뒤에 탱고로 창원하신 강서구의 79세 이용선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어요?
3: 예,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다.
0: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바람쐬러 잘 돌아다니시는데 저도 잘 다니는 봉제산에 자주 가신다고 하셨어요.
3: 예, 예, 예.
0: 그 다음에도 갔는데 못 뵙거든요. 제 얼굴은 알아보실까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에는 좀 많이들 알아보셨는데. 네, 네. 저는 이용선님은 이제 모르니까 이분이실까 저분이실까 그냥 옆에 살펴만 봤는데. 근데 장원하리라고 혹시 기대하셨었나요?
3: 아주 전혀 못했죠.
0: 오, 그러셨어요. 아니 기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장원이 돼서 어떠셨어요?
3: 기분 많이 좋았습니다.
0: 그러셨어요.
3: 예.
0: 아니 그리고 말씀하실 때 말수가 워낙 적으시고 입담도 부족하고 술도 마시지 않아서 사람 사귀기가 참 쉽지 않네요 하셨는데 어떻게 예. 장원 되신 뒤에 옆 사람한테라도 예. 나 있잖아 KBS의 그 이전 아나운서 시간에 장원 됐어요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3: 저 마누라한테 자랑 마누라한테 자랑하고
0: 그다음에
3: 저 노래 교실 나가서 자랑하고
0: 어, 많이 하셨네 그래도.

0: 많이 축하해 주셨죠, 많이들.
1: 예.
0: 네, 네. 아유,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뭐 전혀 누구 친구를 못 사귀신다고 하셔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1: 예.
0: 선생님 노래교실 가서 더 많이 자랑하시고 더 많이 열심히 하세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도미의 비에탱곤을 응원해 드릴 테니까 잘 불러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반주 시작합니다. 강속의 79세 이용선 님입니다.

0: 사랑의 탱고.
1: 이용선님.
0: 예, 예.
2: 목소리가 아주 굉장히 그 매력적입니다. 굵직한, 그 전에 칭찬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다시 들어도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아주 그 이제 탱고 노래를 저 부르시는 분들은 멋쟁이라고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춤도 탱고 춤 굉장히 멋쟁이 분들이 추는 거거든요.
3: 그렇죠.
0: 예, 예.
2: 그런데 다 좋은데 왜 올라가서 슬픔에 할 때는 가다가 이 올라가지 다 못하고 저는 한 번에도 그랬는데 구분능선 가다가 내려오 버렸으니까 그 좋은 목소리가 확 치고 올라가서 휙 감았으면은 더 좋을 것 같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지만은 그래도 목소리가 예, 예. 하도 매력적이라서 잘 들었습니다.
0: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0: 네. 예, 감사합니다.
3: 네, 열심히 산에도 오르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노래 월창원전에서 지금 불러드렸는데 과연 여러분은 어느 분에게 월창원 주고 싶으세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현옥의 노래 듣겠습니다. 양파 마늘 최고 보약.

0: 네, 자 이제 오늘의 장은 발표받겠습니다.
1: 오늘 다들 잘하셨는데 네. 오늘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네, 비슷비슷하셨죠. 또 조금 아쉬움 있었지만 전화 네네. 노래 자랑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이 정도 하면 다 잘하는 분인데 자, 다 뽑을 수는 없고
0: 6월에
1: 그중에 작품 나온 분이 네. 익산에 울리는 경부선을 노래하신 김경수님을 뽑았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오늘 두 번째 노래하신 전북 익산의 70세 김경수님 6월에 월 장원 되셨어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장원상 보내드리고요. 네 분 모두에게 또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성호님 최지영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 노래는 김국환의 인생은 직진이야 끝 노래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요. 치열한 축구 경기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오직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진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동료애를 넘어 목숨을 믿고 맡기는 전우애를 뜨겁게 나눴겠지요. 그런 전우애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그 직후인 1954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멀리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무대에 처음 도전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었지요. 자,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6.25 특별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를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상국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전쟁이 폭풍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간 이후에도 이 땅의 많은 청춘들은 젊은 날을 바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0: 때로는 나라의 부름으로 머나먼 타국의 뜨거운 포화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지요. 총성이 잠시 멎은 밤하늘 아래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전우들과 함께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때 그곳에는 우리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지난 이틀간 장유정 교수와 함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3부작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군과 관련된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송명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매주 화요일에 뵙다가 목요일에 뵈니까 또 신선하군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새롭습니다. 자,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날 선곡을 해 주셨는데 제목이 전우의 노래잖아요.
1: 네.
0: 어제와 그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불린 노래와 군예대 이야기 또 피란길의 노래, 전쟁 이후 상처를 치유해 줬던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이나 군에 관련된 노래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시기에 나온 곡들은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와 정서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1: 네.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바로 베트남전 파병이 되겠죠.
0: 네.
1: 1950년대 음악의 소재가 한국전쟁에 관련된 노래가 많았다면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60년대는 월남전, 즉 베트남 전쟁이 세계사를 관통했는데
1: 네.
0: 우리 가요사에도 중요한 배경이 됐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어떤 노래부터 만나볼까요?
1: 우선 송만수 씨의 베트남에서 부제가 녹색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아, 녹색인데 이제 두음 법칙이 그때는 안 썼으니까 네. 녹색으로 표기했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60년대 중반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0: 네.
1: 송만수 씨에 대한 기록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신중현 씨가 에드포와 덩키스 이후에 결성했던 밴드 퀘스천스에서
0: 네.
1: 퀘스천스는 특이하게 이 라이브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0: 오.
1: 거기서 이제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은 사회를 보기도 하고
0: 네.
1: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MC 겸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0: 특이하네요.
1: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신중현 씨가 에르포 활동을 하던 무렵에 발표한 곡인데 음악을 만든 거는 신중현 씨지만 특이하게도 신중현 씨의 밴드가 연주한 앨범이 아니고
0: 네.
1: 당시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클라리넷 연주자 이동기 씨가 이끄는 이동기 악단이 연주를 맡고 있어요.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논계의 이동기 씨는 아니죠.
1: 네. 그 예. 클라리넷 연주가고 뒤에는 이제 지휘자로 활동을 또 했습니다.
0: 네. 가사에 베트남 현지의 느낌이 생생하게 반영됐겠죠.
1: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베트남의 뜨거운 햇빛 내 철모를 내려 쪼이네. 우거진 정글 속에 그대 편지 뜯어보내로 시작해서 가고 싶은 고향과 사람들을 그리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발표될 신중현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 어떻게 보면 프리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0: 약간 예고편 같은.
1: 네.
0: 네. 낯선 타국의 밀림 속에서 땀을 식히며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는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베트남에서 송만수의 노래입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후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송만수의 노래였어요. 베트남에서 부제로 녹색 유니폼이란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과거 군인들에게 편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1: 그렇죠.
0: 하물며 전쟁터에서 받아든 고향집의 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렇잖아요. 특히 예.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오래 걸려서 편지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0: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뭐 몇 달 걸렸겠죠.
1: 예, 예. 그 상황에서 정말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받아보면서 네. 고향 생각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뭐 군 복무하던 시절에 뭐 위문 편지 받던 느낌과는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부대 안에 있는 우체국 국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0: 예.
1: 이번에 위문 편지 왔는데 한번 구경하라고. 그래서 가서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위문 편지를 가지고 와서.
0: 학생들이 쓰는 위문 편지는 그 불특정 군인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1: 그렇죠.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렇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0: 거기서 골라서 보는군요.
1: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보냈을 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0: 예.
1: 그중에
0: 예.
1: 골라서 펜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0: 편지봉도 보면은 이게 남자가 보낸 건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구분이 되니까.
1: 그리고 뭐 어느 여고 누구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0: 그렇다. 예. 맞아요. 예. 예쁜 이름 골라서 많이 보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곡인데요.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준비했습니다. 네. 김추자 씨가 1969년에 발표했고요. 늦기 전에가 담겨있는 데뷔 앨범에 담긴 노래예요.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신중현 사단의 가장 큰 히트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0: 예.
1: 당시에 신인 가수였던 김추자 씨는 데뷔하자마자 이 노래가 유행하는 바람에 금세 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0: 네, 노래의 뭐 리듬이 참 흥겨운데 가사 내용은 온 동네 사람들이 김상사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가 무사히 훈장을 달고 돌아왔으니까 뭐 네. 마을에 잔치가 열린 거죠. 원래 말썽만은 동네 우한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정말 큰 출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중현 사단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일종의 건전가요 같은 노래이기도 하죠.
0: 예, 예. 예.
1: 우리가 이제 신중현 씨 그러면은 오랜 기간 탄압을 받았던 신중현 씨가 반체제적인 그런 노래만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사실 그런 인식을 깨는 곡. 이죠. 그 이유는 사실 신중현 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 7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럼 그 전에 만들었으니까 뭐 일부러 뭐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1: 네, 그런 거다 또 아니고 그냥 네. 그 뒤에 만든 노래도 뭐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만들었는데
0: 네.
1: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 노래는 그런 생각 없이 만들었었는데 이 노래는 히트를 하게 된 거고
0: 예.
1: 그렇게 된 거죠.
0: 뭐 대곡이 된 뭐 건전가요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름다운 광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정부 쪽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좀 조국 창가 같은 노래를 만들어라. 그런데
0: 예.
1: 신중현 씨가 그런 노래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노래는 이런 노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사를 만들었었는데
0: 충분히 그 조국에 대한 찬가 같은 느낌인데요.
1: 근데 그 노래도 금지가 됐죠 결국.
0: 아 그랬나요?

0: 예. 네. 금요일에 부를 때 이제 TV에 이제 장발들 나와가지고 아,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1: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네. 복장 문제 때문에.
0: 그렇습니다. 예.
1: 아이, 참.
0: 힘들었습니다.
1: 예. 자, 김추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1: 네.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대견해 했고, 군복 입고 돌아오면 또 아이들이 또 신기해서 따라다니기도 했죠. 아,
0: 우상화 되는 경향도 있었죠.
1: 그렇죠. 아. 얘기해달라고 하고 쫓아다니기도 예. 하고 또 외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구경거리였었고요.
0: 주머니는 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1: 예. 또 전쟁터를 다녀왔기 때문에 좋은 뭐 혼처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도 있었을 건데요.
0: PTSD군요.
1: 네, 지금처럼 외상후 스트레스나 뭐 전쟁 트라우마를 세심하게 이해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0: 네, 또 훗날 비극적으로 또 고엽제 그렇죠. 피해도 크게 드러났었고요.
1: 네. 네.
0: 자, 전후의

0: 일부가 귀국하기도 했지만 또 아직 타국 전장에 남겨진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 그렇죠.
0: 네. 이어지는 곡들이 파병 용사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이겠죠?
1: 네. 먼저 윤일로 씨의 월남의 달밤 준비했는데요.
0: 네.
1: 반야월 작사 김성근 작곡으로 1965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하지만 이 노래는 발표된 뒤에 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0: 무슨 문제인데요?
1: 원래 가사는 먼 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예.
1: 베트남 섬이 아니죠.
0: 아니죠.
1: 예. 근데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이제 그 상상으로 이제 그 가사를 써가지고.
0: 그때만 해도 갔다 온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1: 네, 베트남에. 섬의 나라라고 썼는데,
0: 예.
1: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노랫말을 고치게 됐고, 제작사 역시 손실을 감수하고, 재취입해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0: 예.
1: 바뀐 노래말 가사는 남남쪽 먼먼 나라 월남의 달밤 이렇게 됩니다.
0: 먼남쪽 섬의 나라에서 남남쪽 먼먼 나라로 바꿨군요.
1: 그렇습니다. 이후 이 노래는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애창됐고요. 특히 월남 참전용사의 모임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0: 예, 월남의 달밤. 다음 곡은 뭔가요?
1: 이번에는 최희준 선생의 월남의 하늘 밑 준비했습니다.
0: 네, 최희준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죠?
1: 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샹송 고엽을 불러서 입상한 뒤에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0: 네.
1: 이후에 그 드라마나 영화 주제곡인 엄처시하, 맨발의 청춘, 하숙생 정말 뭐 대표적인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게 되고
0: 네.
1: 1964년에는 포클러버스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0: 남성 사중찬단이 그 항상 인기 있을 때
1: 네.
0: 포클러버스로도 활동하셨죠. 월남의 하늘 밑 노래는 어떤 겁니까?
1: 1968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파병 용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네.
1: 가사 보면은 달빛도 서러워서 내 가슴 아프고 맥콩강 물결 위에 향수를 띄워보내 내 사랑 눈물 짓는 월남의 밤하늘에 소리쳐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별빛도 처량해서 내 마음 설레고 흐르는 기타 소리 향수를 달래네. 내 사랑 흐느끼는 월남의 밤하늘에 목매어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0: 이 노래 덕분에 어떤 그 베트남에 있던 그 유명한 강, 대표적인 강 메콩강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날입니다. 전우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무 병역 제도가 정착됐는데 6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노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군과 관련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0: 많았죠.
1: 예. 그게 이제 뭐 정말 심각한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좀 씩씩한 군인들이 나오거나 좀 재미있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거나 이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진 그런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곡부터 준비하셨을까요?
1: 우선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준비했습니다.
0: 빼놓을 수 없죠.
1: 네, 신상옥 감독, 신영균, 최무룡, 이대엽, 최은희 당시에 톱스타들이 총출연한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64년에 개봉했던 영화였어요.
0: 네.
1: 개봉 당시 22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0: 많았네요.
1: 예, 당시 서울 인구가 250만이었다고 합니다.
0: 예.
1: 서울 인구의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극장을 찾았던 거죠.
0: 그 당시 뭐 10만 명만 넘어도 흥행 성공한 거니까요.
1: 그렇죠. 극장에 갈 여유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사실 예, 그 당시는. 예. 수출도 하고 영화 대출품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영화였었죠.
0: 네.
1: 또 황문평 선생이 작곡하고 자니 브루더스가 부른 주제가는 공군가로 불릴 만큼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0: 지금도 불려지고 있을걸요.
1: 공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공군 출신이잖아요. 제가.
0: 송명아 씨가 그렇군요. 예.
1: 자니 브라더스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사성 화음뿐만 아니라 무용수 뺨치는 율동까지 곁들인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었었는데요. 물론 율동이라고 해서 아이돌같이 댄싱팀이 아니라
0: 다르죠?
1: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이 스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이죠.
0: 네.
1: 좀 과장되게 하면은 남철 남성남 왔다 갔다 춤이 되는 거고
0: 예, 예.
1: 그렇지 않은 좀 점잖은 그런
0: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1: 예, 율동이 되는 거죠.
0: 예.
1: 1962년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한 콩쿠르가 자니 브라더스의 첫 무대였어요. 그때 홍화의 골짜기하고 흑인연가를 부른 그 자니 브라더스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0: 네.
1: 연이어 63년 타방송사의 중창 콩쿠르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획득했어요.
0: 휩쓸었군요.
1: 네. 이후 라디오 연속 주제가 마포사는 황부자에 이어서 영화 주제가 빨간 마우라가 또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67년까지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0: 네. 이어지는 영화 주제가도 역시 남성 사중 창단의 노래군요.
1: 그렇습니다. 역시 영화 주제가로 잘 알려진 노래로 봉봉 사중 창단의 육군 기밀병 준비했습니다.
0: 예.
1: 6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빨간 마우라로 인기 정상에선 신상옥 감독이 그 신영균, 최은희, 남정임, 김상국, 백일섭 역시 뭐 톱스타들과 함께 만든 영화예요.
0: 신상옥 감독님이 그 군 관련 영화도 많이 만드셨네요.
1: 그렇습니다. 당시 허리우드 극장에서 추석 특선으로 9월 28일 개봉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재개봉관에서도 인기를 모았어요.
0: 네.
1: 신병 생활을 중심으로 병영 생활을 그려내면서 전쟁 후에 시간이 흐른 만큼 보다 쾌활하고 경쾌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0: 일종의 군 홍보도 좀 많이 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좋은 쪽으로.
1: 예. 예.
0: 이런 경우는 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네. 좀 예산 지원이나 제작비 지원 같은 게 있었을까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예.
1: 사회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이 곡이 만들어진 거는 1966년인데 봉봉과 이시서즈의 원래 스플릿 앨범에 담겼던 곡이에요.
0: 오.
1: 정민섭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0: 네.
1: 비교적 초기의 작품이고 정민섭 작곡가는 초창기 김상민 씨와 손잡고 그 대머리 총각
0: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죠.
1: 예, 목석 같은 사나이로 큰 히트를 기록했고 오늘 준비한 육군 기밀병 그리고 이정표 없는 거리 고개사의 첫사랑 여고졸업반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작곡가였죠.
0: 정민섭 작곡가도 훌륭한 분이죠.
1: 네.
0: 자, 그러면은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그리고 봉봉 사중 창단의 육군 기밀병.

0: 육군 김일병 봉봉 사중 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짜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우라. 예. 마치 그 앞에 들었던 노래는 이제 공군 주제가 같은
1: 네.
0: 노래가 됐고 봉봉 사중 창단의 육군 김일병은 이제 육군을 대표하는
1: 그렇죠.
0: 군과 같은 느낌의 노래가 됐어요. 둘 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들이었습니다. 영화 속 군인들의 모습은 참 유쾌하고 낭만적일 때도 있지만은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 군 입대 영장을 받을 때를 생각만 해봐도 마음이 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송명아 씨 기억나세요 그때?
1: 저는 영장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예. 지원 입대를 했으니까.
0: 아, 공군 입대를 했으니까. 예,
1: 시험 봐가지고 예.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간다는 걸 친구들이.
0: 왜요?
1: 제가 날짜가 4월 1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0: 아, 만우절.
1: 예. 네. 군대 가는 날까지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0: 아니, 미리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 언제 간다고.
1: 그렇죠. 예. 대전에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교육, 공군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0: 동네 마실 가듯이.
1: 예. 네.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시에 저 다니던 대학에 가서.
0: 네.
1: 그 동아리방에 갔다가 음악 감상할 수 있었던 동아리였었거든요.
0: 예, 예.

0: 하는 노래 좀 듣고 거기 어떤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형 군대 간다라고 입대 들어간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1: 그게 당일이었어요? 아니면 전날이었어요? 아니면
0: 군에 들어가는 당일날이요.
1: 당일날?
0: 예.
1: 보통 되게 일찍 입소하는데 거기는 다르군요.
0: 예, 그때 아마 오후에 오후는 아니고 낮 시간에 들어가나 그랬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 있던 후배들이랑 같이 좀 대응해 주지 않을까.
1: 아니 4월 2일 만우절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죠. 예.
0: 그래서 거의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1: 아니, 그 선후배들이 나중에 황당했겠네요. 정말이었어.
0: 정말 간 거였어.
1: 자, 이병 전야의 마음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0: 저는 그걸 몰랐는데 네. 부산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입영하는 아이들이 네. 그 역에서 막 행가래 치고 거기서 이제 소주 마시고 뭐 그런 네. 모습을 봤어요. 네. 쟤네 왜 저러지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와서 네. 대전에서 그 논산 훈련소까지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송회를 해주더라고요.
1: 그리고 또 미리 전날 많이 와서 자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1: 자, 그런 입영 전야의 마음을 잘 담아낸 노래가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라는 노래 아닐까요?
0: 예, 그렇습니다.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는 한국 전쟁 세대와 전쟁 후 세대의 그 교차점에 있는 곡이자 입대 전날 밤의 이별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 네.
0: 1970년대 말 기준으로 40대는 전쟁 세대, 20대는 전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78년에 최백호 씨가 작사 작곡까지 한 이 곡은 군대를 연상시키는 행진곡 리듬 그리고 드럼과 트럼펫 소리가 어우러진 전주부터 뭐 기상나팔 소리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1: 예.
0: 뭔가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입대를 그 가족 친구와 헤어져서 험한 고생을 하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징병 검사를 마치고 입영 영장을 밖에서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할 때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1: 네.
0: 이 곡은 당국의 검열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고 해요. 흐뭇한 밤, 내 나라 위에 떠나는 몸, 뜨거운 피 이런 가사는 우국지심을
1: 네.
0: 아쉬운 밤, 뽀얀 담배 연기, 넘치는 술잔,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라는 노래말은 감성을 자극했고요.
1: 네.
0: 이런 어휘들의 대칭이 작용 반작용하면서 대중들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1: 네, 당국 검열 그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선을 나물랑 말랑하면서
0: 그렇죠.
1: 양쪽을 오가니까.
0: 얼마나 친구들 군대 갈 때 잔을 들어라 이 노래 반복하면서 예. 잔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 자, 그리고 이어서 허성희 씨의 노래도 준비하셨죠?
0: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1: 예.
0: 1972년에 데뷔했던 허성희 씨의 대표곡으로 1977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1: 이 노래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면서요?
0: 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전호승 씨의 가족은 평안북도 진남포에서 월남에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요.
1: 네.
0: 전호승 씨의 친동생 전기승 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참전했다고 전사를 했어요. 전호승 씨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동생이 잠들어 있는 국군묘지를 찾았고 전사한 동생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진혼곡을 써서 가슴에 응어리지는 한을 풀어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전우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런데 이 노래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허성희 씨 역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1: 네.
0: 이후 2013년 컴백한 허성희 씨가 인터뷰에서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가니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았다. 갑자기 인기를 얻고 방송이다 군부대 위문 공연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졌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이 곡 덕분에 허성희 씨는 1978년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 여가수상 후보로 올랐고요. 전호승 씨는 작사 부문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0: 79년에는 이원세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제15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6월 7일인가요? 1회 초대석에 허성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
0: 네.
1: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더 활동을 하시겠다고
0: 네.
1: 네, 각오를 밝히셔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백호의 입영 전야,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두 곡입니다.

0: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성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병전야 최백호의 노래였죠.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전우의 노래란 제목으로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옛날에 그 저희가 군대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1: 네, 그렇죠.
0: 여자친구가
1: 네.
0: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뭐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들리거나 편지에 이상한 글이 실려오면은 막 정말 번뇌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탈영까지 했던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1: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0: 예.
1: 그 군 안에 있으면
0: 밖에 연락도 지금처럼 할 수도 없었어요.
1: 네.
0: 전화 통화도 자유롭지 못했고
1: 요즘은 또 뭐 전투가 거꾸로 신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0: 그 이후엔 전투가 거꾸로 신는다가 유행했죠.
1: 네. 네.
0: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내용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영남 씨의 점이 준비했고요.
0: 네.
1: 조영남 씨의 1982년 앨범에 담긴 노래고 같은 앨범에는 조영남 버전의 또 전우가 남긴 한마디도 담겨 있어서 여전히 군대 야전상의 의상의 재킷 사진과 어울리는 느낌.
0: 야전상이 참 좋아하셨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아요.
0: 예.
1: 가사를 보면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을 그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뭐 흔히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오매볼만 걱정하는 마음.
0: 네.
1: 예나 지금이나 뭐 가슴 조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갑자기 조영남 씨는 군대를 어디 갔다 오셨나 궁금해지네요.
1: 그러게요.
0: 예. 자, 노래 가사가 어떻습니까?
1: 가사는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나는 건 원한 사무친 휴전선에는 굳은 비만 내리는구나. 고향을 떠나올 때 이슬 맺힌 눈동자로 손을 흔들던 점이 얼굴이 꿈속에도 찾아드네. 점이 딸기꽃이 세 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을 오고. 점이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오. 예, 그렇습니다.
0: 이건 보내줄 마음이 돼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네요. 진짜.
1: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럼요. 당연하겠지요. 어찌 보면 이제 가사가 한편의 연극 독백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들어보시죠. 조영남의 점이.

0: 네, 조용남의 점이 듣고 왔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 한 곡 남았네요. 어떤 곡입니까?
1: 송창식 씨의 병사의 향수 준비했습니다.
0: 네.
1: 사랑이야와 소암산이 담긴 송창식 씨의 1978년 앨범 수록곡인데요. 직접적인 히트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에서는 계속해서 불렸던 곡이에요. 그만큼 뭐 군인들의 뭐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가사에 등장하는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쪽에 언제나 동그랗게 어머님 얼굴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밤을 새워 고향 쪽에 가는 저세야 사랑한다 전해주려마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네.
1: 바로 이런 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군대에서 한 번씩 입에 올리는 엄마 혹은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 뭉클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자,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사흘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이 노래들을 계속 부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송명아 씨, 오늘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송창식의 병사의 향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는데요. 경험한 분들은 어지러운 증상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사고 위험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석증에 대해 알아보고요. 노인성 질환으로 설명되는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적 수술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석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증상으로 하기 때문에 낙상과 같은 위험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석증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완치라기보다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도 하는데요. 언제든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일까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어지럼증은 원인이 다양하지만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눈앞이 빙글빙글 도는 아주 심한 증상이라고 하던데요. 당황스러울 만큼 힘든가 보죠?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보면
0: 네.
1: 되게 이러한 공포는 처음 경험했다.
0: 아.
1: 예, 그 뭐 뇌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0: 네. 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돌고 돌고 돌아서 일어날 수도 없고 넘어지기도 한다던데요. 증상의 지속 시간이 긴가요?
1: 한 번의 강한 어지럼증은
0: 네.
1: 보통 한 30초 또는 1, 2분 정도로 짧은 편인데
0: 네.
1: 저희가 보면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인 안골이관 속에 뇌림프액이라는 액체가 출렁거리다가 멈추면
0: 네.
1: 어지럼증도 소실되거든요.
0: 아.
1: 그렇게 짧은 편인데 문제는 환자분이 머리를 움직일 때마다
0: 네.
1: 이 이석이 또 굴러다니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환자를 외래에서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하루 종일 어지러웠다 이렇게 아. 표현하시게 됩니다.
0: 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살살 움직이는 게 좋은 건가요?
1: 가능하면 고개 또는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0: 네.
1: 유지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실제
1: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약간 경험을 들었는데
0: 네.
1: 억지로 움직이려고 하거나 저는 좀 질환에 대해서 아니니까 이걸 정신력으로 이겨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
0: 네.
1: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막 주변에 있는 침대, 가구 이런 게 막 빙글빙글 도니까
0: 네.
1: 아무리 의지를 강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고개와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병원이나 응급실로 이동을 하시더라도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야 되고
0: 네.
1: 이제 운전하시는 분도 좀 급정거나 급커브 막 이런 걸 하지 말고
0: 네.
1: 좀 안정을 취해야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힘든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움직이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뿐 아니라 이제 말씀하셨듯이 운전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도 이석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1: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대개 저희가 이석증은
0: 네.
1: 밤 사이에 이석이 이렇게 방골이관에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0: 네.
1: 아침에 뭐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확 증상이 나타나니까 대개는 아침 증상이 제일 심한 편이긴 한데
0: 네.
1: 그렇지 않더라도 뭐 걸어가거나 길을 걷다가 어떻게 운전하다가도 옆에 보신다고 고개를 확 돌리면
0: 네.
1: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0: 어지럼증 자체도 괴롭지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사고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0: 네.
1: 사실은 이석증 자체는 뭐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위중한 병은 아닌데
0: 네.
1: 이걸로 인한 2차 사고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전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0: 네.
1: 절대로 운전을 더 하시면 안 되고 빨리
0: 네.
1: 갓길에 차를 댄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뭐 그걸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느닷없는 증상에 응급실로 오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밤에 응급실로 오시는 분이 많고
0: 네.
1: 왜냐하면 이 증상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빙글빙글하고 너무 힘들고 또 구토까지 동반되니까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게 의심이 돼가지고 응급실로 오시는데요.
0: 네.
1: 실제 저희가 급하게 뭐 뇌CT나 MRI를 찍어보면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고 이석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0: 네. 이석증이 양성 돌발 체위 현훈으로도 불리던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1: 이름 표현은 어렵던데 사실은 이 뜻은 아주 분명한 의미인데요.
0: 네.
1: 양성이란 말은 우리가 뇌출혈, 뇌종양처럼 아주 그런 후유증을 남기거나 생명에 치명적인 병은 아니다 이런 뜻이고요.
0: 네.
1: 돌발성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생긴다는 뜻이고
0: 네.
1: 체위성 이 말은 누웠다 일어나거나 또는 고개를 돌릴 때처럼 몸과 머리의 자세를 바꿀 때
0: 네.
1: 어지럼증이 특히 유발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 뭐 끝에 현우는 어지러운 게 그냥 어지러지란 게 아니라 주변이나 자기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회전성 어지럼증을 말하기 때문에
0: 네.
1: 이걸 이제 양성, 돌발성, 체위성 현우를 쉽게 말하면 자세를 바꿀 때 갑자기 나타나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회전성 어지럼증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어지럼증의 원인에서 이런 이석증이 가장 흔한가요? 주변에도 약을 처방받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전체 어지럼증 환자 중에 압도적인 1위가 이석증입니다.
0: 아, 네.
1: 전체 통계적으로 봐도 한 20-30%를

0: 차지해서 네. 어지럼증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편인데요. 뭐 이거 위에도 본다면 전정신경염이라고
1: 네.
0: 귀에 어지럼증 신경이 바이러스 감염 등에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있고 그게 또 귀가 먹먹하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청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이 네. 동반되는 메니에르병 또 뭐 머리가 아픈 두통과 함께 동반되는 현두통성 어지럼증 또 뭐 뇌 쪽에 출혈이나 이런 걸로 인한 중추성 어지럼증 또 요즘에는 또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물성 어지럼증
1: 아, 네.
0: 그런 경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1: 네, 이게 귀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0: 야, 그렇습니다. 좀 전 말씀드린 처럼 귀 안에는 우리가 낭형낭이라고 하는 중심을 잡는 기관이 있고
1: 네.
0: 그와 연결된 반골이관이 세 개가 있는데 한쪽 귀에 이거는 회전을 주로 감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1: 네.
0: 이석증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낭형낭에 있는 이석이라는 게 떨어져 나와가지고
1: 네.
0: 회전을 담당하는 반골이관 속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나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반골이관 속에 잘못 들어간 이석이 뇌 림프액을 회전을 시키면서 실제 본인은 고개를 조금만 움직였는데 물을 뇌 림프액으로 돌려가지고 실제 느낌은 마치 빙글빙글 돌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게 이석증이 되겠습니다.
1: 네. 뭐 이석이 떨어져 나오면서 다른 곳으로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되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이석이라는 게 낭연낭 속에 있는 자그마한 칼슘 결정체거든요. 이게 머리도 움직일 때마다 그것이 같이 움직이면서 뇌 중심을 잡아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잘못된 과장된 자극을 주니까 환자분이 심하게 어지러워하는 것입니다.
1: 네. 칼슘 결정체라고 하셨는데 이석이 떨어져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석증의 원인이 뭔가요? 중년 여성들에게 흔하다는 말도 있던데요.
0: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구조가 약해지고 이석을 잡고 있던 그런 주변 조직도 좀 느슨해지면서 떨어져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1: 네.
0: 그 외에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해서 머리를 다치거나 뭐 골절이 있거나 머리 쪽에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황일 때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0: 중년 여성들의 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배경 이후에 호르몬도 변화되면서
1: 네.
0: 칼슘 대사도 변하고 골다공증도 재발의 많은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1: 네.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빙글빙글 돈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세요?
0: 예, 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는 자다가 돌아눕다가 막 천정이 빙글 뒤집어졌다. 또 아침에 이제 일어나려고 세수하러 가려고 하는데 천정이나 막 이런 게 빙글빙글 도면서 무너지는 줄 알았다.
1: 네.
0: 또 고개를 숙여서 세수를 하려고 갑자기 숙였는데 그때 빙글빙글 돌면서
1: 네.
0: 토가 나오고 뭐 그래서 겨우 붙잡아가지고 안 다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럼 증상을 듣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짐작을 하시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뭐 어떤 유발되는 자세 변화 때 생기고
1: 네.
0: 또 가만히 있으면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또 움직이면 또 어지럽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게 어지럼증을 보시는 의사들은 강하게 이석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1: 네. 진단을 위한 검사는 간단한가요?
0: 네. 이 어지럼증은 뭐 혈액검사나 CT 이런 걸로 확인하는 건 아니고
1: 네.
0: 어지럼증을 유발을 시켜보고 그때 눈동자의 들리는 움직임을 보는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 네.
0: 주로 눈동자를 크게 보는 안경을 씌워가지고
1: 네.
0: 환자분을 고개를 좌측, 우측, 뒤측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켜서 이석이 맞는지 또 이석이 어느 방골이관에 들어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흔히 말하는 비디오 안진 검사인 건가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요즘엔 이제 이게 기술이 발달돼서 의사도 눈으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확대된 화면을 보면 눈동자가 어떻게 떨리는지가 더 자세히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환자의 눈을 크게 확대해서
1: 네.
0: 하고 또 그걸 이제 그래프로도 변형시킬 수 있어서 그걸 보고 어느 쪽 귀의 어느 방골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1: 네.
0: 확인해 보고 치료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치료도 궁금합니다. 떨어진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게 치료인 건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검사를 해서 네. 어디에 어떻게 어느 방구리가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이 되면 네. 그거에 따라서 이미 이제 알려진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머리를 잡고 네. 이석을 원래 위치로 빼내게 되겠습니다.
0: 진료실에서도 치료가 진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제 머리를 잡고 움직인다라고 하셨는데 머리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발 검사를 통해서 네. 확인된 이석의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 머리를 잡고 특정 각도로 고개를 돌리면서 몸을 한 바퀴 돌리기도 하고요. 머리를 뒤로 젖히기도 하고 네.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원래 있던 위치로 이석을 빼내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0: 네. 이석 정복술이라는 게 있던데 이게 그 방법인 건가요?
1: 아, 예, 맞습니다. 네. 이석 정복술 또는 이석 치환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예, 그래서 중력을 이용해서 또 머리를 돌리는 각도를 이용해서 네. 원래 위치로 이석을 제자리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이석증 타입에 따라서는 그 방구리가 내부에 막이 있는데 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타입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고개만 돌리는 게 아니고 네. 진동을 해가지고 이석을 그 막에서 떨어뜨린 다음에 네. 다시 원래 위치로 돌려 보내는 그런 치료들을 하는데 뭐 한 번만에 모든 이석이 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네. 이석이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모래알처럼 아주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한 두세 번 정도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고개 돌리는 치료를 하면 네. 되게 완치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이석 정복술, 이석 치환술이 진행이 되고요.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지 않나요? 약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거는 무슨 약인가요?
1: 사실 병원에서 그럴 때 받는 약은 이석을 녹이거나 다시 원래 위치로 밀어주는 그런 약은 아니고 워낙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심할 수 있어서 그런 심한 증상일 때 증상을 완화해주는 증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구토를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어지럼증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약은 단기간에 심할 때 되게 치료할 때만 쓰고 너무 오래 쓰시면 오히려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데 저해가 되기 때문에 이석증에 있어서의 그런 약들은 초기에 아주 심할 때만 쓰시거나 또는 이제 재발이 좀 많으신 분들은 예, 그런 게 생겼을 때 쓰실 수 있는 응급약으로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다는 말도 하던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실제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그런 이석이 돌아다니다가 자연적으로 용해되기도 하고 또는 고개를 또 돌리다가 보면 원래 위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요즘은 사실은 뭐 병원에 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서 말씀드린 그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안 없어지고 계속된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석증이 재발 위험이 높다는 건 어떨까요?
1: 네, 그게 사실 좀 이 병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0: 아, 그렇군요.
1: 한번 좋아져서 치료가 되더라도 네. 1년에 한 30% 정도 또는 5년 내에는 한 절반 가까이가 다시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시작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연세가 드시면서 이석을 잡고 있는 조직들이 퇴행하거나 약해져 있거나 또는 외상이나 이런 충격에 의해서 생긴 부분들은 또 다시 쉽게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노화가 관련돼 있어서 특히 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재발이 좀 더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비타민 D 말씀하셨는데요. 비타민 D 수치가 낮아도 재발 위험이 있다는 건 어떤 얘기인가요?
1: 예. 이제 많은 연구에서 그런 것이 밝혀졌는데 예. 네, 비타민 D가 보통 우리가 뭐 칼슘 흡수하는 것 장에서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씀드린 림프액 내에 있는 칼슘 대사도 관련이 많아서 이석을 고정시키는 단백질 그 막을 좀 안정하게 하는 데도 강력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이 좀 그런 결합력이 더 선해져

0: 재발이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서 재발이 많다면 비타민 D도 검사하거나 뭐 골다공증 검사 이런 게 추천되기도 합니다.
1: 네. 이석증의 예방법 있을까요?
0: 말씀드린 그런 비타민 D나 칼슘을 좀 부족하신 분이라면 좀 충분히 그런 영양을 공급하는 게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발이 너무 잦은 분은 주무실 때 약간 벽에를 30도 정도 높은 벽에 그렇게 좀 보시고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로나 스트레스 힘들 때 잘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도 평소에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 골프라든지 탁구, 배드민턴처럼 머리가 많이 움직여지고 하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종종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 수영도 이렇게 고개를 막 돌리는 동작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 그런 운동 중에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운동을 즉시 멈추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치료 중인 분들은 이런 운동은 좀 단기간 중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석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까지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 최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척추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추간판 탈출증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을 떠올립니다. 특히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노인성 질환으로도 지적되고 있어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네, 반갑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노인성 질환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노화를 원인으로 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인데요.
0: 네.
1: 퇴행성 질환이라고 하면은 많이 쓸수록 생기는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화는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뭐 앞으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의 발병 위험도 높아질 수 있겠네요.
1: 네,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더 많이 사용을 했을 테니까
0: 네.
1: 그 유병률도 더 높아지고요. 실제로 문헌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의 유병률을 40대에서는 5에서 10% 정도 보고 있고 50대에서는 15에서 20% 정도 그리고 60대에서는 30에서 50% 정도 그리고 70대 이상에서는 40에서 60% 정도 뭐 반 이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갑자기 생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1: 네.
0: 그렇게 노화를 생각할 때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조금씩 좁아진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1: 네,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저희 얼굴에도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이제 얼굴에 주름이래 이제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가가 얼굴에 주름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에 생긴 주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젊은 시절부터 척추를 아껴주지 않고 과도하고 험하게 사용했다면 40대에도 이미 협착증이 심하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척추를 아껴서 사용했다면 70대에서도 협착증이 심하지 않게 잘 지내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는 분들은요, 뭐 통증이라든지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지 않겠습니까? 주로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하시나요?
1: 뭐 주로 이제 허리로 이제 제안하자면은 허리에서는 제일 흔한 증상이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흔히 보행 시에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0: 네. 그러면 허리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분들도 많은가요?
1: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근데 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요. 근데 뭐 이게 이 질문이 아마도 병원에 갔더니
0: 네.
1: 협착증이 있는데 디스크도 같이 안 좋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서
0: 네.
1: 물어보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0: 네.
1: 일단 용어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또는 추간판이라는 것은 요추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명칭이고요.
0: 네.
1: 그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병은
0: 네.
1: 추간판 탈출증을 지칭하는 병입니다. 추간판이 퇴행성 변화가 심해지면서 척추관 안쪽으로 추간판의 일부가 돌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이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추간판뿐만이 아니라 관절, 인대, 뼈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총합으로 이루어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서 추간판 탈출증처럼 추간판에만 심한 병이 있는 건 아니지만
0: 네.
1: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동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병원에 가면 디스크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도 문제지만 척추 기능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그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으로서
0: 네.
1: 자세를 유지해주고 몸통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그리고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척추관 내 신경을 압박하면서 다리의 마비 증상이나 소변이 안 나오거나 대변 실금과 같이 대소변 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의 마비 증상 때문에 보행이 어려워지거나 대소변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간접적으로 자세 유지나 몸통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정도가 감소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럼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으면 상태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단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가장 잘 알려진 척추관 협착증의 등급 분류가 있기는 한데요. 네. 요거는 이제 MRI 소견을 통해서 나누는 것이라서 사실 이제 비의료인들에게는 크게 와닿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등급에 따라서 증상이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도 문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말씀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미한 협착증의 경우는 요추의 뻣뻣함 정도의 증상 외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등도의 협착증의 경우에는 오래 서 있거나 보행할 경우에 방사통, 감각저하, 저림, 진화는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의 경우에는 위약 증상, 균형을 못 잡는 증상, 기동력 감소 등의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척추 협착증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허리 통증과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 호소하는 분들 많다고 하셨는데요. 요즘 뭐 주사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주사를 맞는 위치나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주사 치료가 척추관 협착증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는 치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척추에 주사하는 진통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도 다른 곳이 아플 때도 진통제를 먹으면은 이제 처음에는 한 번 먹어도 괜찮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진통제를 많이 먹어야 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하는데요. 뭐 그런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0: 네. 그 주사 치료가 스테로이드제인 거죠? 부담을 많이 느끼시던데 그럼 1년에 여러 번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1: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경우가 많죠. 주사 치료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너무 자주 맞는 거는 좋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뭐 이루어지긴 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된 의견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한 1년에 한 3, 4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이제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를 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근데 주사 치료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맞을 수는 없지 않나요?
1: 그렇죠. 이게 그 말씀드렸듯이 한 1년에 한 3, 4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0: 네.
1: 초기에 증상이 심한 단계에서는 이제 뭐 한 2에서 4주 간격으로 2, 3회 정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고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주사 치료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술과 같은 다음 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뭐 수술 말씀하셨는데요. 시술이나 수술도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시술과 수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이렇게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0: 네.
1: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시술이라고 어떤 분들은 수술이라고 부르고 하는데 뭐 제가 나름대로 내린 이 구분법은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주변 조직의 절제가 필요한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의 대표적인 예는 내시경 감압술일 텐데요. 이 내시경 감압술을 할 때는 협착증을 유발하는 뼈와 인대 일부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신경 성형술인데 이건 척추관 내 유착을 방미하고 풍선으로 공간을 넓혀주고 약을 뿌려주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뭐 주변 조직의 절제라든지 뭐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들어서 이제 느끼시겠지만 시술이

0: 간단하고 더 생리적인 치료이긴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협착증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라서 왜냐하면 이제 주변의 뼈와 이제 인대 같이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라서 효과가 수술에 비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1: 뭐 그렇다면 시술과 수술 어떤 방법이 좋은지도 질문을 받으실 텐데요. 이럴 땐 어떤 말씀을 주시나요?
0: 그때 다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네. 병의 상태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수술이 더 좋기도 하고 시술이 더 좋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병만 놓고 보면은 수술을 해서 확실하게 치료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환자분이 그러니까 동반된 병이 많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떨어 있다고 하면은 시술이 더 유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건강하신 분이 협착증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은 수술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연적인 치유가 어렵고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런 수술이 고려된다면 무조건 수술을 거부할 게 아니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연치유가 가능한 특출한 협착증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나빠지기는 하지만 다시 좋아지진 않습니다. 이거는 마치 다시 젊어지게 만들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이미 늙고 병든 척추가 약이나 주사 치료로 지낼 만한 정도면은 다행이지만 이미 너무 많이 병들었다면은 수술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은 게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 수술적 방법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특히 내시경 수술도 관심이 높지 않나요?
0: 네.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이죠.
1: 네.
0: 이 치료가 나오면서 척추 수술을 망설이던 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이제 수술의 회복이나 아니면 수술 중에 합병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의 내시경 수술은 어느 정도 상태일 때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이게 어느 정도 상태라는 게 이제 조금 애매한데요. 내시경 수술에 가는 여부가 척추관 협착증이 경증이면은 되고 중증이면 안 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단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안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협착증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내시경 수술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곳에 접근을 하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뭐 기존 수술 방법과 비교를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쉬울 텐데요.
1: 네.
0: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는 이제 뭐 내시경으로 바로 접근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근육의 박리를 줄인다는 점이고요. 기존 수술 방법은 척추 주변의 근육을 박리해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것이고, 내시경 수술은 구멍을 통해 근육 사이로 내시경을 통과시켜서 척추관 내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의 근육이 손상이 안 되는 방법이 내시경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척추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 박리를 줄인다면은 수술 이후에 척추의 안정성의 유지나 통증을 줄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적으로 절개가 작은 것도 뭐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기존의 수술법과 비교할 때 그런 장점들이 많은 거네요.
0: 네, 그렇죠.
1: 현미경 수술과 비교해도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0: 효과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없어서 좋지 않은 게 아니라 효과는 동등하다고 보면 되는데, 수술 후 회복이나 수술 중에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현미경 수술보다 조금 더 선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회복 속도도 빠르고 합병증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그러니까 내시경 수술이 또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0: 네,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척추의 불안정성이라든지 중안공의 상태, 척추 변형 등등과 같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를 비의료인들이 요거를 이제 나는 이러니까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전문의와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가와는 조금 다른 문제이고, 본인이 좀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주변의 병원에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수술 시간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고령의 노인들이 많을 텐데 이제 부담이 적은지 또 전신 마취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0: 단일 분절의 경우는 예. 내시경 감압술이 보통 걸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술 시간이 매우 짧은 편인데요. 네. 수술 시간이 짧다는 점이 고령 환자들에게서는 매우 유리한 부분입니다. 사실
1: 그렇군요.
0: 고령이신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뭐 부담일 수 있는데 뭐 어쨌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짧을수록 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시경 수술이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1: 네.
0: 전신 마취의 경우는 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신경을 직접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중 통증이 심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전신 마취를 안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고는 보긴 어렵고요. 뭐 좀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전신 마취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노인들 중에는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복용 중인 약이라든지 하는 부분과도 상관이 없을까요?
0: 네, 뭐 내시경 수술이 아주 큰 수술은 아니라서 뭐 금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항연소판제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거는 중단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 내시경 수술의 특성상 적은 출혈만으로도 수술 시야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들은 중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약들이 항응고제나 항연소판제제입니다. 근데 보통 이 약들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이 이제 좀 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 사용하는 약들이기 때문에
1: 네.
0: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뭐 옳지 않고요.
1: 네.
0: 해당과, 그러니까 뭐 신경외과라든지 아니면은 심장내과라든지 이런 해당과 협진한 이후에 중단을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수술 목적은 신경관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단방향이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을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0: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요거는 이제 수술 방법을 조금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수술이 이제 척추뼈의 뒷부분인 후공과 황색인데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원인이 되는 이제 구조물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절제를 해서 좀 잘라내서 신경관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근데 후공의 한 가운데에는 극돌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극돌기라는 부분은 척추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까지 잘라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려면은 좌측과 우측 양쪽에서 후공과 황색인데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으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양쪽 모두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수술해서 양쪽을 다 넓혀준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단방향과 비교할 때 양방향은 기구가 여러 방향을 동시에 보면서 수술할 수 있는 거네요.
0: 그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면은 뭐 사방으로 다 시야가 열려 있긴 합니다. 내시경을 움직이면서 사방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는 충분히 넓고요. 그런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접근해가지고도 양쪽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물론 모든 척추관 협착증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닐 텐데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랄까요? 좀 짚어주시죠.
0: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의 결정은
1: 네.
0: 증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협착증은 처음에는 아프고 그다음에는 감각이 떨어지면서 다리가 무디고
1: 네.
0: 그다음에는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위약 증상이 생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소변 장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소변 장애라고 한다면은 대변 실금, 대변이 샌다든지 아니면은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인데 이런 증상까지 생기게 된다면은 진짜로 이거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선에서는 요거를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되는데요. 힘이 빠지는 순간이 생기면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장애가 생긴다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협착증이 심해질 대로 심해져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0: 이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런 증상이 고착화돼서 수술을 뒤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남아서 장애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가급적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가 수술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통증이라든지 감각저하 같은 것들은 이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은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견디실만 하다고 하면은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약이나 주사 치료만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퇴행성 질환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수술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과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유승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혜림의 날 위한 이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양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감사는 조선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을 말합니다. 그 지방의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인데 흔히 관찰사라고도 부르는 직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곳은 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양감사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까요? 이때는 평안감사라고 해야 합니다. 평안도를 줄여서 그냥 평안이라고 부르고 이 평안도를 다스리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평안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평양과 평안의 발음이 비슷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안감사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돈 피해 잣죽도 저지르면 그만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피는 돼지 가죽이 아니라 단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재즈를 공부한 다섯 젊은이들이 뭉쳐서 밴드를 결성을 했고요. 그들은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서 밴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재즈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즈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눈에 띄어서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면서

0: 네, 재즈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은 각자 활동하던 다섯 명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죠.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재즈학을 공부하던 용리, 뉴욕대학교에서 재즈학을 전공한 다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에서 재즈를 전공한 영우, 맨해튼 음대에서 재즈를 전공한 환수, 호원대 실용음악을 졸업한 예찬이 재즈 페스티벌을 계기로 뭉치게 됐습니다. 자, 2024년 독일 브레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즈 박람회 재즈 어헤드의 초청을 받으며 이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됐고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레셰크 모주제르와의 인연으로 2025년 유럽 투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6년 올해 데뷔 앨범으로 독일 재즈상 올해 데뷔 앨범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는 재즈계의 주목을 받는 재즈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용리 씨 그리고 석다연 씨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데 두 분만 나오셔서 두 분 소개라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다섯 분 다 듣지 못하지만.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있는 용리라고 합니다. 네. 돌아온 탕자들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본명은 용...
2: 이용현인데요. 네. 제 외국 활동을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0: 용현 발음을
2: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용도 영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2: 맞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막 그 수업 때 이제 유학을 제가 좀 외국에서 했었는데 이제 현이 표기만 봐도 이제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이제 출석 부르고 이러면 동공이 막 흔들리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0: 더듬더듬더듬.
2: 네, 이거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네. 조심조심 하시는 그거를 좀 오래 겪으면서 그냥 소통하기 편한 네. 좀 이름을
0: 이렇게 좀,
2: 네, 좀 쓰자 해서 편을 날리고 용을 쓰다 보니까 그게 활동명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어쨌든 외국에서 제가 좀 연주 활동을 조금 하다가 한국 들어온 경우가. 부분이 있어서 네. 아. 그래서 그냥 용리로 외국에서 활동하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석다연 씨.
1: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석다연이라고 합니다.
0: 아, 드러머시군요. 네. 네,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밴드 이름이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꼭 어떤 락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왜 돌아온 탕자들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네, 락적인 요소들이 저희 음악에 충분히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강렬한 어떤 저희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맞는 이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큰 생각 없이 그냥
0: 네. 우연히
2: 네,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멤버들 보니까 다 좀 말을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네, 탕자들 하면은 네.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돌아온 게 낫잖아요. 그냥 탕자들보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들
0: 네. 네, 돌아오지 이렇게 한번 않는 탕자들은
2: 좀 그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이게 또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입에 붙기도 하고
0: 요즘에 줄여서들 많이
2: 네,
0: 얘기하시던
2: 돌탕으로
1: 맞아요. 돌탕으로 더 많이 활동을
2: 지금
1: 하고
2: 네 그렇게 많이 더 내세우고 조금 있습니다.
0: 조금 더 친근 요즘에. 돌탕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한 느낌이
2: 네,
0: 좀
2: 어감이 좀 네. 네. 돌아온 탕자들 한 뭔가 시리얼한 네. 심각한 느낌이 있는데 네.
0: 다섯 분인데 지금 안 오신 분들도 그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2: 네 물론이죠. 저희 그 영우 씨 이영우 씨 가 또 신디사이저랑 이런 전자음들 무대에서 이렇게 좀
0: 해주시고
2: 계시고 또 기타리스트 조예찬 씨 계시고 네 베이스의 강환수 씨 계십니다. 네. 또 각자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요.
0: 아, 각자 활동하시다가 또 모여서 활동하다 네. 이렇게 네. 하시는군요.
1: 네. 네.
0: 아,
1: 네.
0: 그러면 석다연 씨는 어떻게 드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1: 아, 저는 이제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어렸을 때 전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배웠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네. 갑자기 이제 중학교에서 취미로 밴드부를 모집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근데 악기를 아예 못 다뤄도 되니까 일단 오디션을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악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걸 해보자
0: 해볼까?
1: 해서 이제 그냥 정말 랜덤하게 드럼을 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1: 그냥 일단 사지를 다 쓴다는 게
0: 아 발까지 다 써야 되니까
1: 네네네네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하면서 뭔가 리듬을 만들고 뭔가 비

0: 비트를 만들어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예 매력에 흠뻑 빠져서 드러머가 되게 됐습니다.
1: 드럼 치는 분들이 발 잘못 이렇게 걷는데 짝다리 하듯이 이렇게 오른발 왼발 안 맞듯이 그렇게 드럼도 쉽지 않다고 네. 그러시던데 그렇군요.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만나신 거? 이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코로나 기간 중간이었어요. 네. 그 잠시 한국 들어올 일이 있다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네.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예.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1: 코로나니까
2: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학업을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체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됐잖아요. 뭔가 공연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 들어왔다가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눌러앉게 된 친구들도 있고 또 병역 문제로 당시에 또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겠다 이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듣던 음악도 다르고 좀 그런 환경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악 네. 해오던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귀국하자마자 1년 정도 네. 다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른 그런 좀 환경이나 음악 듣던 음악들을 저희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스며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공연에 제가 섭외가 돼가지고 팀을 좀 새롭게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뭔가 들어왔고 공유했던 거를 한번
1: 해볼까?
2: 무대에서 예,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네네.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26년 독일 재즈상을 수상하셨다고
2: 예.
1: 어떤 상이고 어떤 부분에 수상하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저희가 독일 재즈상은요 우선 독일 연방정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재즈 음악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재즈라고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면은 혹시나 약간 좀 특정한 딱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1: 예. 네,
2: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즈라는 음악 장르가 그 독일 재즈상 측에서는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약간 좀 시대 정신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의 특정의 장르 아니면 또 미국의 그 흑인 음악에서 파생된 특정 장르가 아니라 모든 대중음악과 여러 그러니까 서구의 음악을
1: 좀 넓은 개념이군요.
2: 네, 융합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도구, 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조명을 하고 그거를 그 기능이 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안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네. 시상을 하는 거고 네, 그중에서 저희는 올해 데뷔 앨범 부문 그중에서도
1: 데뷔 앨범 부문으로
2: 네.
1: 국제 부분
2: 네, 그중에서 네. 이제 자국민에게 수여하는 자국민 부문이 있고 국제 부문은 네. 이제 전 세계 모든
1: 10개 된 거죠.
2: 예, 네. 모든 전 세계에서 발매된 이제 데뷔 앨범 중에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네, 저희 데뷔 앨범
1: 인비저블 워커가 처음으로 네. 앨범을 낸 데뷔 앨범으로 네. 국제적인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게 어떠실까요? 이건 남다른 일 아니에요?
2: 네,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 아직도 좀 안 믿기기도 해요. 그냥 약간 네. 꿈 같았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1: 예.
2: 네, 얼떨떨하지만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앨범 같은 거를 발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좀 뭐
1: 공연을 좀 해야 된다든가
2: 예, 그것도 예. 있고 그리고 또 뭐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또 오래된 앨범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소비되어지고 또
1: 그렇죠.
2: 잊혀지는 또 이 기간이 네. 있잖아요. 사이클이. 근데 어쨌든 이 상 덕분에 좀 그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것 같아서
1: 약간.
2: 네, 길어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주목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 때문에 생겨난 또 공연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 음악이 좀 길게 이렇게 네, 관객분들 앞에서 좀 연주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1: 어떻습니까, 석대현 씨는?
0: 아 너무 너무 영광이고 사실 어떤 인생의 상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학교 졸업 이후로
2: 개근상 이후 네.
1: 개근상도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0: 아, 개근상은 받긴 했는데 네 그래서.

0: 그래서 네. 네, 너무 영광이었고 아. 저희가 사실 수상할 줄 모르고
1: 근데 일단 못 하셨어요.
0: 네, 전혀 몰랐지만 독일을 가긴 갔어요. 시상식에.
1: 아.
0: 네, 근데 또 마침 이렇게 호명이 되니까 엄청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1: 아니, 뭐 초청을 받으셨던 거예요? 오라고?
2: 예, 시상식 참가할 네, 수 있냐? 이제 참가 의사를 물어보시긴 했는데 저희는
1: 그냥
2: 가서 예, 가서 또 그 어쨌든 좀 되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있잖아요.
1: 그렇죠.
2: 거기랑 그래서 가서 뭐 공연 관계자들 좀 만나고 인사 나누고 이런 것만 해도 좀 유의미하겠다 생각해서 가게
1: 가기로
2: 됐어요.
1: 했는데 좀 호명이 돼서
0: 네.
2: 네.
1: 쓰러질 뻔하셨겠네.
0: 진짜 너무 놀랐어요.
2: 힌트를 좀 주시더라고요. 시상하기 전에
1: 아, 그랬어요?
2: 네, 말로 이렇게 뭐 올해 데뷔 앨범 부분은 뭐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락적인 이런 요소들 뭐 섞고 여기에 뭐 점수를 더 줬다.
0: 무대에서
2: 말을 미리 하셔가지고 네. 그때 알았죠.
0: 호명 직전에 이렇게 아, 설명을 네. 하는데 너무 저희 아. 음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2: 어? 우린가?
0: 우린가? 아, 약간 이러고 있어. 진짜 불려서
1: 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다시
0: 감사합니다.
1: 네. 그 보통 이제 뭐 싱글 음원 같은 것도 미리 내고 뭐 이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재즈 페어 같은 데 초청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2: 네.
1: 그게 없이도 하여튼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목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재즈 페어에 또 초청받기도 하셨다고요?
2: 아, 예, 예. 2024년에.
1: 4년에.
2: 네, 네, 네. 여기 시상식에 앞서서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쵸.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 네, 이렇게 그 우선은 있는 곡들이 그 당시 한 세 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1: 아.
2: 근데 그거를 빨리 녹음을 해가지고
1: 네.
2: 이 공고를 보고 나서 지원을 했었어요. 재즈웨드라는 그 박람회인데요. 재즈 페어인데 네, 거기서 이제 쇼케이스를 할 밴드를 매년 이렇게 뽑거든요.
1: 그렇군요. 그걸 다 들어보고서는 이렇게
2: 그렇죠.
1: 선정을 하는군요.
2: 네. 되게 과정이 심플해요. 그냥 동영상 보내고 팀 속에
1: 아.
2: 뭐 200자 이내로 끝.
1: 네. 약간 알아서 이런데. 할 테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2: 네.
1: 보내라.
2: 네, 네, 네. 네. 네, 그때부터
1: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았다면서요?
2: 예,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총 매년 조금 다를 텐데 아마 한 30~40개 팀 내외로 이렇게 3일 동안 쇼케이스 아.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단 8팀만 이제 비유럽 에서 뽑아요.
1: 아주 적네요.
0: 네.
2: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1: 한 나라에 하나 한 팀이 갈 수 있을까 말까
2: 대륙의 한두 팀일
1: 그렇죠, 그렇죠.
2: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도
1: 네.
2: 사실 이거를 왠지는 모르고요. 네, 근데 열심히 했던
1: 있겠죠?
2: 것 같아요.
1: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또 각자도 또 해오셨던 것도 있고
2: 네.
1: 음반 낸 걸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1: 어쨌든 정규 앨범 내기 전부터도 여러 무대에 서셨던 거네요, 결국은.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즈워드를 시작으로 또 이제 그 재즈워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뭐 좀 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페스티벌들에서도 좀 초청을
1: 자라섬 페스티벌?
2: 네, 자라섬이나
1: 네. 제일 유명하죠.
2: 등등에서
1: 뭐,
2: 네. 초청을 해주셨고 또 재즈워드가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건데요.
1: 그렇죠.
2: 그 간 김에 좀 다른 인근 있는 나라들에도 좀 연락을 저희가 해봤는데
1: 예.
2: 또 무대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공연 활동을 앨범 전에도 좀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그러면 그 근방의 나라들도 도셨군요. 투어를
2: 네,
1: 하신 거네요.
2: 네.
1: 자요. 그렇다면 점점 궁금해지는데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돌탕의 음악적 특색 뭐 여러 밴드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2: 아 저는 참 제 음악을 스스로 설명하는 일이 사실 되게 너무 어려운데요.
1: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2: 예, 예. 예.
0: 저는 그 이제 처음에 그 악보를 받았을 때
1: 네.
0: 이런 악보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악보였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1: 금방 아시죠?
0: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좀 초견이 나쁘지 않은데.
1: 어.
0: 아 이게 정보로 머리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1: 아.
0: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용리 씨가 항상 그 작곡을 하면은 컴퓨터 미디로 본인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최대한 가깝게 그거를 이제 약간 실현을 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대조를 하면서 되게 그래서 작곡적인 좀 특성이 너무 있고 이거를 어디에 비교를 제가 일단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섯 명이 다 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렇죠. 상태에서 모인 팀이다 보니까 좀 락적인 것도 들어가고 재즈는 너무 당연히 이제 다섯 명 다 재즈로 공부했기 때문에 재즈적 요소, 뭐 화성, 그리고 이제 즉흥 연주 모든 면에서 조금 다 조금씩 가미가 되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앨범 낼 때 한 단어로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음악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1: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를
2: 들으면서 저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
0: 명짓기가 어려워요.
2: 결국에는 새로운 음악인 것 새로운 같아요.
0: 음악. 새로운 음악.
2: 뭐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떤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벗어났다. 새로운 거를 네. 실험을 하고 기존의 틀이나 어떤 양식에 대한 저항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다재즈 연주자들에서 출발한 그렇죠. 이런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 또 즉흥 연주를 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곡한 거를 항상 바탕으로 연주를 드리지만 공연 때는 또 매번 이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네. 심지어 약간 편곡까지도 즉흥 연주의 영역으로 좀 생각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지만 변화무쌍한 음악이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면
1: 그러면 어떤 말씀해 주신 프로그레시브처럼 저항의 메시지 이런 것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뭔가 틀을 깨는
2: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재즈나 아니면 기성의 어떤 작곡 이런 좀 음악적 형식들을 좀 탈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재즈를 공부하고 이제 연주자로 재즈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재즈를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그런 좀 재즈 뮤지션들 중에서도 되게 혁명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노베이티브한 뭐 웨인 슈터라든지 마일스 데이비스라든지 항상 새로운 영역을 찾고 뭔가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이런 분들을 되게 저는 좋아했고 그분들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옛날부터 갖고 네.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바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이렇게 좀 네, 좀 뭔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나만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계속 생각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자,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의 리더 용리 씨, 석대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2: 감사합니다.
1: 자,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2: 네, 우선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페이데이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1: 네, 같이 들어보죠. 네.

0: 네, 첫 번째 골라주신 곡 페이데이 들어봤습니다. 자, 재즈상을 수상한 첫 앨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앨범 제목이 인비저블 워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노동자?
1: 네.
0: 그러면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
1: 그러니까 그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노동의 존재를 인지하기 힘든 노동들을 투명 노동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0: 네.
1: 그 투명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인비저블 워커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저의 작품 세계를 좀 펼치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음악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막상 졸업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막상 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약간 좀 제가 어떤 장소나 뭐 어떤 분위기에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연주나 이런 것들을 생계를 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주를 하고 있으면 뭐 와서 뭐 볼륨을 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잔잔한 거 쳐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0: 하고 네. 그런 네, 생활을 좀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장은
1: 그렇죠. 그건 누구나 네. 다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생계를 거. 위해서. 네.
0: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투명 노동 같은 이런 음악 어떤 이런 활동을 좀 하다 보면서 나름의 그 불만이 쌓이면서 좀 그런
1: 그것을
0: 것들을
1: 표현해 보고 싶으셨군요.
0: 좀, 네, 주제로 좀 이렇게 좀 삼아서 네.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게 어쨌든 나의 지금 삶과 가장 밀접한
1: 그렇죠.
0: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음악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솔직해지는 마음으로 좀
1: 제목을 정하신 네. 거군요.
0: 그래서 방금 먼저 나왔던 네. 페이데이라는 음악도 예. 그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로 다 활동하다 보니까 입금되는 시기가 굉장히 상이해요.
1: 입금날.
0: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입금되기 전후에 요동치는 뭔가 그런 감정의
1: 맞아요.
0: 그 변화를 좀 네, 표현해본 곡이고요.
1: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네. 네.
0: 단순한 거였을까요?
1: 네. 아니 근데 이런 것이 삶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감정적으로는 사실 크게 와닿는 네. 공감하십니까?
2: 너무 공감하죠. 저희 프리랜서 재즈 뮤지션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1: 네. 어떠세요? 그럼 노동이라고 또 생각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음악은?
2: 아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아 이것도 노동이구나.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나도 노동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1: 네. 그전에는 사실 놀이와 노동의 경계에 그쵸. 살짝 있는
2: 그러니까
1: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2: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네. 일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죠.
1: 처음으로 네. 재밌는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0: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수상을 외국에서 했지만 네. 시상식에서도 그렇고 좀 외로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밖에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한국 분들이 안 계셨고
1: 예.
0: 또 이제 또 이거 솔직히 상도 받았는데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뭐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그게 또 막
1: 맞아요.
0: 너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 예. 안 좋고 그래서 아, 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감사하게 그 CJ문화재단에서 예. 제가 장학생 출신인데 또 뭐 공연을 한번 이렇게 수상 기념 한번 하자 해가지고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CJ 아지트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네. 이제 수상한 당자들이라는 제목으로
1: 제목이 바뀌었네요. 네, 수상한 당자들
0: 수상한 당자들
1: 여기 수상한이 두 가지 의미
2: 네,
0: 네 맞습니다.
1: 상을 수상한 것도 네, 되고 네. 수상한이도 하고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서 저희 수상 기념 공연 있으니까 네 이거 혹시 방송 들으시고도 저희
1: 와주시면 좋겠네요.
2: 네
0: 알게 저희는 되시거나 궁금하시고 네. 또 하신 분들은 와주시면은 또
2: 라이브가 더 매력이 있는 팀이라서
1: 그렇죠 재즈는 네. 특히 예 꼭 네. 라이브를 들어보시라는
2: 네. 너무 네. 추천드립니다. 저희 팀이
0: 최소 다섯 앨범보다 다섯 배 이상
1: 아 다섯 배 이상
0: 네, 네 최소
1: 네. 네 아니 앨범 수록곡은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하는 겁니까?
0: 그게 한 80% 정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저희가 좀 새롭게 작업한 곡들도
1: 또 들어가요?
0: 네, 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프리미어로 네. 한국에서는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1: 네.
0: 또 저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1: 그렇죠. 오셔서 좀 들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0: 제발 와주세요.
1: 네. 좋겠네요. 정말. 준비가 아무래도 첫 단독 공연이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이 공연에 어떤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0: 우선 그 즉흥 연주에서 저희 멤버들의 합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번 공연만을 위해서 딱 준비했다기보다 지금 팀 네. 활동하면서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세계 무대에서 처음 보는 매번 관객들 앞에서 이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쌓아 올린 합이니까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고 보셔도 네. 좋다라고 좀 말씀을
1: 매번 무대가 다를 텐데
0: 예.
2: 네.
1: 한국 무대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곳하고
0: 흥미로운 되게 질문인데 정말 네, 나라마다
1: 뭔가 좀
0: 다른데 네.
1: 반응이 다르니까
0: 한국 분들은 되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점잖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2: 네.
1: 아, 그래요?
0: 이렇게 약간 네. 딱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딱 들으시고, 아. 어, 내가 혹시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반응을 하면은.
1: 싫어할까?
0: 실례일까? 네. 뭐 약간 이런.
1: 약간 클래식 공연장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0: 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박수 네. 지정된 포인트에서만 박수 칠 수 네. 있고.
1: 안 그러면 혹시 저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을 네. 방해하나?
2: 네, 뭐 그런 거인가요?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금
0: 추측일 뿐이지만. 네,
1: 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0: 어 그냥 자유롭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1: 네. 근데 해외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
0: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중간에도 좋으면은 되게 막 박수랑 환호를 치는 나라들도
2: 돼요?
0: 있어요.
2: 아. 소리도 지르시고. 네, 네.
1: 그렇죠. 네. 아.
2: 환호하시고.
0: 뭐 저희 경험상 노르웨이, 뭐 스페인, 독일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경험했을 때 가본 곳 중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뭐 약간 폴란드는 좀 한국이랑 비슷했던 기억이 네. 있고 영국은 약간 그 중간쯤에 있었던 기억이 아. 있고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외국에 비하면은 좀 되게 점잖게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1: 아마 이 공연장이
0: 있다.
1: 그래도 된다라는 걸 아신다면 좀 더 열정적인 모습
2: 맞아요.
1: 보이실 수도
0: 그럴 수도
1: 것
0: 있을
1: 같은데.
0: 것 같아요.
2: 맞아요.
1: 미리 얘기를 네. 좀 해주세요. 이번 단독 공연 때
2: 자유롭게 처음에... 들으셔도 된다.
0: 네. 인사드리면서 어, 네.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2: 네네, 진짜. 네.
1: 그렇군요. 네. 자, 용리 씨와 석대현 씨와 지금 함께하는 문화공감 초대서 한 곡 더 들어봐야 되죠. 아까 아, 페이데이 네. 입금날 네. 네. 감정을 같이 네. 저도 입금될 때는 다르긴 해요.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예. 예. 입금 안 될 때랑
0: 입금이 안 되면 또 화나기도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화나죠. 네. 그럼 두 번째 곡은 네. 어떤 제목입니까?
0: 두 번째 곡은 어, 좀 긴 제목인데요. Two Plastic Bags Dream About Sunset 이라는
1: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0: 아, 네. 뭐 직역을 하자면 네. 뭐
1: 비닐봉지도
0: 그 석양에 대한 꿈을 꾸나요?
1: 네, 꾸나요?
0: 아. 될 것 같은데
1: 네.
0: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펄럭이는 뭔가 비닐봉지를 아, 네. 보고 약간 거기에 제가 아. 감정이입을 해서 만든 곡이에요.
2: 많은 분들이 약간 환경 관련 곡이냐고 물어보시는데
0: 아, 제가 환경 운동가는 아니고요. 네,
2: 좀 더 본인의 약간 네, 환경... 빗대어서 약간 꿈 아.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해석을... 비닐봉지가 처음에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뭔가로 가득 차 있었을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1: 쓸모가 없어졌을 때
0: 이제 버려지고 이렇게 네. 바람에 흔들리고 아~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모두도 한때는
1: 쓸모 있던 사람이었거나 되고 싶은
0: 뭘로
1: 거죠.
0: 예, 가득 네. 차 있었을 텐데 아~ 그런 열정과 꿈과 예. 근데 이제 뭔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많은 걸 잃어버리고
1: 쓸모가
0: 그런
1: 없어지니까
0: 게
1: 또 자유로워진 건가요?
0: 네, 되게 멋진 해석이신 것 같아요.
2: 진짜 멋진 해석.
0: 네, 저는 약간 멀어져가는 꿈 이런 거를 좀 상상했던 것도 있는 것
1: 한 마음을.
0: 같아요. 예.
1: 네.
0: 그런 노스텔지아 한때 네. 그런 걸로 차있던 뭔가 우리의 어린 시절과 뭔가에 대한 그걸 표현해 본 곡입니다.
1: 뭔가 영상이 떠오르네요. 네, 그런 장면들이.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두 번째 곡, Do Plastic Bags Dream About Sunset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야 공개하는 거지만 두 분이 부부시라면서요. 너무 늦게 공개했나?
1: 대외비인데 오늘 방송에서
2: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1: 최초 공개.
0: 어떠세요? 이렇게 밝히는 걸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은 없으세요?
2: 아니 뭐 그럴 수
0: 섭섭한 마음?
2: 아, 이런 거 없으세요? 처음엔 조금 섭섭했지만
1: 네. 진짜요?
2: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0: 아 근데 공개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할까 봐?
1: 그렇죠. 예. 뭐 이제 약간 그냥 음악을 들어주시고 그 음악에 느끼는 것을 느껴지는 걸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의 디테일을 알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시각으로 그 프레임 안으로 바라보시게 될까 봐.
0: 그건 또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2: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
2: 그런 뜻이.
0: 네. 깊이 대화를 더 하시는데. 네. 근데 이렇게 늘 붙어 다녀서 뭐 부부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같은 방송사에 일하는 그 남편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같은 세계를 한다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똑같지 않으면.
1: 네.
2: 네.
0: 그리고
2: 네.
0: 약간 또 어느 순간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1: 맞습니다.
0: 어떠세요? 네. 장단점을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1: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같은 어떤 목표나 지향점을 네. 가지고 둘 다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0: 그렇죠. 높죠.
1: 높고 네. 그러니까 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서운하거나 서로 이런 부분이 없는 네.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이제 밖에서 같이 하던 일까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0: 일이 들어오죠.
1: 많으니까
0: 네.
1: 그런 부분이 때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맺어서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0: 그렇죠. 쉬어야 될
1: 게.
0: 때가
1: 네,
0: 있으니까
1: 네. 그리고 다음에 네. 다시 얘기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계속 연장인 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네.
0: 어떠세요?
2: 저는 씨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용리 씨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너무 이해를 할 수 있는 깊이가 이제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인간 용리와 음악인 용리 모든 면을 다 아니까
0: 에이.
2: 이제 대화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경계나 막는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좋고 이제 부부도 부부지만 인간관계로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0: 그렇죠. 모든 분야를 같이 하시니까
2: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리더로서 이제 정말 뭐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0: 그렇죠.
2: 준비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보다 보니까
0: 힘들기도
2: 다른
0: 하고.
2: 멤버들처럼 좀 여기서
0: 안 봐야 되는데
2: 네, 안 보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0: 네.
2: 너무 속사정까지 다 하니까 이제 예. 속상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네. 부부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서로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하신다면 같은 멤버니까 왜 서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1: 아, 예.
0: 네.
1: 일단 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스타일에서 다른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좀 음악을 접근하실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은 네, 뮤지션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어떤 드럼 타악기를 연주하지만 굉장히 선율적인 이런 이해나 이런 게 높은 드러머인 것 같아요.
0: 네. 네. 어떠세요? 용미 씨, 냉정하게?
2: 아, 냉정하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 그 추천곡이랑도 네.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긴 한데
0: 그럼 얘기해 주세요. 더.
2: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은 부부여서 사실 쑥스러워서 잘 안 하지만
0: 원래 안 할 말이 많죠.
2: 네. 근데 되게 작곡가로서 정말 존경하는 네, 작곡가여서
0: 예.
2: 뭐 화성이나 멜로디 이런 사용이나 제가 어느 한 말 마디나 어느 한 박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완벽.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
2: 너무 좋은 그런 곡들을 항상 그리고 새롭고 반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0: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1: 아나운서님 이런 얘기를
0: 네. 나가도
1: 이제
0: 되나요?
1: 그냥 멤버로서 얘기를 네. 했으면은 신빙성이 네. 있는데 이제 네.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0: 아닙니다. 제가 냉정하게 하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 음악가로서
1: 잘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히 판단하면서 듣죠. 자 그러면 다음 곡이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2: 아 이게
0: 지금
2: 이제
0: 하신 말씀이.
2: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곡이 용리 씨의 개인 데뷔 앨범이에요.
0: 아.
2: 네, 그래서 터치라는

0: 는 21년에 이제 발매된 앨범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1: 곡을
0: 네 곡을 가져왔고 예. 거기에 이제 용리 씨의 감성과 아. 그런 즉흥 연주니까 그러니까 돌탕에서도
1: 느끼실 수 있는
0: 네, 그런 초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완전 다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아하는 재즈
1: 곡이군요.
0: 으로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온
1: 제목은 게. 어떻게 됩니까? 터치라는 앨범 안에서?
0: 네, 노르웨지안 피셔맨이라고 직역하면 노르웨이의 어부입니다.
1: 라는 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0: 자, 끝으로 올해 공연 계획 뭐 스케줄 있나요? 석다연 씨 정리해 주신다면?
1: 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유럽으로 투어를 가는 일정이 있어서 이제 독일하고 헝가리 가서 공연하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이제 수상한 탕자들도 공연하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정규 앨범으로 2026년 독일 재즈상 데뷔 앨범상을 수상한 그리고 28일 첫 단독 공연을 갖는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리더 용리 씨, 석다연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병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가 있단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과거가. 비가 오는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무언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란다.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거리에 한 줄의 실을 띄우지 못하는 사람은 애인이 없는 사람이란다. 한방눈 내리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꼭 닫힌 창문으로 눈이 가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덫을 모르는 가엾은 사람이란다. 네, 자연의 변화를 즐길 줄 모르고 감성이 살아있지 않다는 건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죠. 조병화 시인의 시,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니 씨와 지우 씨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날 미니 씨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그런데 이때 지우 씨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니야,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미니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니 씨는 짜증이 났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 순간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만. 지우 씨는 이번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미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됐어. 메시지로 보낼게. 미니 씨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물빛 합창단 공연에서 선보인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우리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니 늘 가던 곳에만 가고 늘 먹던 것만 먹는 식으로 익숙한 걸 하려고 할 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세계일주를 하는 분도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실탄 사격 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각장애인이 사격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선율을 듣는 것 그 자체로도 좋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잊고 지내던 사람, 장소, 계절의 공기를 순식간에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죠.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도 하는데요. 얼마 전 음악에 여러 가지 힘을 보여주는 임상 음악치료 콘서트가 열려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노래 한 곡.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체험인데요. 실탄 사격이에요.
1: 네. 우선 오늘은 유교 한국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네. 동족 상자 안의 아픔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서 그 당시 순국한 모든 참전 용사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 오감나들이는 아주 이색적인 그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격 체험, 그중에서도 실탄 사격을 체험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특별하고 또 짜릿한 체험 즐기러 떠나보시죠.
0: 이게 군대에 다녀온 성인 남성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사격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네. 시각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제가 학창시절인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네. 시각장애인 중 선천 시각장애인이나 어린 시기 때 발병한 그런 경우는 한 5, 60%를 차지했

0: 해서 그 당시 서울명학교가 초중고등학생을 합치면 한 300여 명 가깝게 됐었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는 중도시각장애인들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후천 시각장애인들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서울명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만 합친다면 한 120여 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군대를 안 가게 되고
1: 네.
0: 뭐 군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사격도 못하게 되지만 최근 군필자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심지어는 군대에서 좀 시력을 잃은 분들도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사격을 해본 경험이 있겠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9살 때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는데요.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 좀 전해 드리자면은 맹학교 고등부 재학 중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맹학교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저와 이 통지서를 받은 몇몇 친구가 수업을 땡땡이 칠 요량으로 이 병무청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1: 네.
0: 거기 계신 분이 왜 시각장애인이 검사를 받으러 왔냐고 막 저희한테 막 혼을 내셨는데 저희도 왜 시각장애인들에게 네. 왜 통지서를 보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나절 수업을 이렇게 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외려 그렇게 얘기해줘서 신나셨죠? 잘 되었다.
0: 아, 그렇죠. 시간을 끌. 네, 점심시간까지 반나절 아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1: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0: 네.
1: 자, 그래서 사격체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0: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1: 네.
0: 참고로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고요. 자차나 또 생활이동지원센터 대절콜 또는 광역콜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게 돼 있어서 이곳 이용하시는데 뭐 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1: 네.
0: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다섯 번째 주 월요일이 있는 달은 정기 휴무입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떤 계기에서 나 실탄 사격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0: 저희가 사실 그 시각장애인들 몇 명 얘기하다가
1: 네.
0: 밀정 있잖아요.
1: 네.
0: 영화 밀정 네. 얘기하면서 우리도 한번 총 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저희 기관에 이제 너튜브 촬영 때문에
1: 네.
0: 한번 방문을 하게 됐고요. 실탄을 다루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긴장이 됐긴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뭐 전투 소총, 권총, 그리고 공기총, 그다음에 클레이 사격 등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최대 7개까지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소총 사격이나 뭐 권총 사격은 한 2만 원 정도고요. 크레이 사격은 2만 3천 원, 공기 총은 한 3천 원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권총 사격을 신청했었고요. 권총 사격에도 취향에 따라서 그 총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0: 그렇습니다. 안전수칙을 듣고 나서요. 대기실에 있다 보면은 접수한 번호를 불러주면은 사대로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의 이제 차례가 되어서 총을 쏘는 곳으로 들어갔었고요. 방탄조끼 또 헬멧 그리고 귀마개를 착용하고 권총을 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권총은 38 구경 리볼버 권총이었습니다. 관역이 있는 방향으로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동그랗게 창이 나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손을 넣으면은 총을 만질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옆에 안전요원들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렇게 알려준 대로 방향에 따라서 방아쇠를 이제 당겨봤는데요. 네. 빵 하는 소리가
1: 엄청 크죠.
0: 생각보다 네. 귀마개를 했음에도 엄청 네. 커서 네. 놀랐고요.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반동이. 좀 짜릿한 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멋있게 한 팔로 권총을 쏘려고 했는데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팔은 다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 해서 두 손으로 권총을 사격을 했었습니다. 총 10발을 쐈는데요. 뭐 운 좋게 한 3발 정도는 제가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된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저는 한 10분 정도 이상은 걸렸다라고 생각됐는데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얘기도 너 5분밖에 안 걸렸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1: 그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로 몸과 정신이 다 긴장이 됐나 봐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저의 일행 중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하고 비장애인도 있었는데요. 네. 클레이 사격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혀 하진 못했지만 클레이 사격은 올림픽 사격 종목에도 있는 그런 사격인데요. 날아가는 주황색 원반을 쏴서 맞추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면 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표적이 날아가는데요. 이 심하지 않은 저시력인데도 순식간에 이제 날아가서 네. 한 발도 못 맞췄다라고 했었고요. 뭐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발 정도 성공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시력이든 비장애인이든 올림픽 종목을 경험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1: 네. 자,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네. 사격 체험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딴 거 할 건 없는 건가요?
0: 네. 시간에 네. 맞춰 가신다면은 뭐 가수들의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도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1: 아,
0: 네. 저희가 갔을 때에는 특별한 공연은 없었고요. 주변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 바퀴 잘 돌고 왔고요. 제가 방문한 시기가 4월달이었었거든요. 예쁜 봄꽃들이 있어서 유유자적 둘러보면서 산책을 했고요. 한적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좋네요.
0: 네, 네. 가족 단위로도 피크닉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사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이 사신다면은 한 번쯤 산책 삼아 이렇게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빵빵 총소리는 나가지고 좀 놀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네.
0: 아울러 그 실탄 사격 외에도 뭐 스크린 사격, 비비탄 사격 그리고 편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서바이벌 같은 것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긴장하고 나면은 근데 배가 더 빨리 못 빠지잖아요. 그렇죠? 또 긴장이 탁 풀리면서.
0: 네.
1: 그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0: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많이 배가 고팠는데요.
1: 네.
0: 화성시 양감면이 화성시 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오산이나 평택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택한 메뉴는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1: 맛있겠네요.
0: 네, 네. 부대찌개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송탄식 또 의정부식 뭐 이렇게 몇몇 곳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저희는 오산에 있는 송탄식 부대찌개를 식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송탄식 부대찌개는 사골 육수로 국물을 내는데요. 뭐 소시지나 또 잘게 다진 고기가 들어있고요. 치즈도 들어있어서 국물이 걸쭉하면서도 칼칼합니다. 처음에는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끓이면서 야채에서 국물이 나와서 맛있게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고요. 감칠맛도 좋아서 밥과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햄과 소세지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요. 송탄 인근으로 나들이 오셨다면은 한번 부대찌개 맛집 가셔서 부대찌개의 참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가끔은 근데 이런 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거 진짜 그 삶의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곳 그 사격 체험 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사격 체험존을 먼저 이렇게 그 예약을 했었거든요. 네. 예약할 때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말을 했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직접 그날 갔더니 시각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무슨 경우인가요?
0: 그러니까요. 네.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거부를 당했는데 네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네. 이곳 그 화성시에 있는 사격 체험존에 방문을 했더니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더구나 할인까지 해줘서 기분이 확 풀리긴 했는데요. 네네. 이색적인 체험 즐기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 뭐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실탄 사격 체험 안전하게 이곳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뮤즈가 부릅니다. 스타일라이트.

한 가족 책장. 타케시타군. 100년 전통의 일본 사법시험의 역사를 우리가 바꾸게 될지도 몰라. 지요다센 기스미 가세키역에서 법무성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도쿄대생 하나가 타케시타에게 말했다. 법무성 회신을 받고 꼭 일주일이 지났다. 회신의 내용은 이러했다. 서면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사법시험은 연령, 성별, 그 밖의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코가 회신 편지를 읽는 동안 타케시타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른다. 타케시타와 동료들은 법무성에 직접 찾아갔고 예정이 없는 면담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수위와 30분 넘게 승강이 끝에 이토라는 인사과 과장보와 마주앉게 되었다. 타케시타는 점자로 번역한 법무성 회신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질문했다. 편지에는 시험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시험에서도 점자 시험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사법 시험에서는 점자 시험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부는 타케시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면담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이란 게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쌀쌀맞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상황을 피하려 했다. 하기야 과장보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타케시타를 거들고 나서자 그 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마침내 과장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일목요연했다. 무엇보다도 점자 시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예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점자 시험을 실시하려면 먼저 일반 수험생용 문제를 작성해서 그것을 점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번역은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지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거에 점자 시험을 실시한 예가 없다면 그럼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시오 하고 갑자기 몰아붙여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두 가지 이유를 듣고 더 꺼낼 이야기가 없어진 타케시타 일행은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교섭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학생들 간의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1981년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된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역정을 저술가 고바야시 데루유키가 풀어낸 책 앞은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에서 다케시타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케시타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다케시타가 단박에 합격했던 건 아닙니다. 무려 9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뒤에는 장애인이나 노숙 노동자 등 사회

가정 약자를 대변하는 재판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 변호사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이야기, 아픔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태지가 부릅니다. Take 5.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었던 음악은 라온제나 앙상블의 연주였는데요. 가야금, 피아노, 키보드, 플루트 이렇게 네 개의 악기에 각각의 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가는 앙상블입니다. 특히 네 명의 음악치료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 즉 음악치료사이자 음악가로서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여러 악기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울림을 줬던 시간은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이라는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였어요.
0: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요. 네. 이게 뭔가 좀 듣기에 특별한 콘서트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장애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들이 함께 기획한 음악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문소영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2: 제 음악치료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제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교수진들이 함께 그 음악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의 취지라고 하면 이제 음악의 힘을 치료적으로 알리는데 장애 예술가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또 음악치료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을 오늘 이제 무대에서 그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음악치료사들은 이렇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음악적으로 끌어내주고 그 사회 일원이 되게 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음악치료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치료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사의 직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치료사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음악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났을 때는 그 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라는 장을 통해서 초청도 되시고 또 음악회를 보러 오시면서 이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은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제 음악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도 배우고
1: 네.
0: 또 이제 삶의 위로를 주는 음악의 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1: 맞습니다. 네. 그 음악 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 치료사가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한 분은 김유미 음악 치료사인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는 건 또 처음 시도해 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살짝 되긴 했지만 음악으로 함께 했던 이 시간, 이 기억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좋은 추억으로 떠올라서 위로와 힘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기획을 한 건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 가사 작업은 사실 제가 어떤 개입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든 가사에 멜로디를 이제 입혀서 노래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노래를 또 같이 불러보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획 자체는 이제 저희 교수님과 그 석사 졸업생들, 박사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기획을 하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힘이 서로에게 다 각자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에서 또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 줄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꺼내놓지 않는 분들이 되게 살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시 그 시대에 내가 음악에 이제 어떤 감명을 받았다라거나 이러면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내가 다시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억이 언젠가 이제 힘들 때 또 다시 기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힘들을 분명히 음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런데 노래를 부르려면 네. 가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음악회를 신청한 분들이 오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답을 토대로 음악치료사가 가사를 만들어냈고요. 야. 또 노래로 만든 거죠.
0: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노래로.
1: 네. 이야.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네.
0: 좋네요. 근데 다 처음 본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화음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되나요?
1: 네. 처음에는 네. 그 각 그룹별로 개 이름을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니까 화음이 되듯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는데 이 시간은 일종의 라포 형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준비한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보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가사를 보면 감사한 하루, 특별한 하루, 약간은 눈물 났던 하루, 수고했어 오늘도, 사랑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가사였거든요. 과연 이 노래 만들기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느낌 가는 대로 지금 다 같이 나만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다 네. 모르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목소리가 모아지고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의 힘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널리 퍼진다면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1: 저는 네. 지금 이 과정을 듣기만 해도 네.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굉장히 다른 현장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로 가보나요?
0: 네, 그 앞에서 만나본 문소윤 교수가 그 서울맹학교에서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연주가 얼마나 당당하고 힘찬지 그 연주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음악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맹학교 학생들의 연주 무대도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네. 두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로 연주하는 나는 나비였는데요. 그 연주 감상하시면서 연주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0: 우선 바이올린 중학교 1학년 때 취미로 배우다가 중3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하다 보면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고 합주도 하고 있고 일단 다양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화음을 만든다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1: 네. 근데 원래 이 나는 나비는 가사가 있는 그 가요기 때문에 그쵸, 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 아, 분위기 좋네요.
1: 그렇죠.
2: 그 이 자리에 온 비장애인 관객들은 아마 그 시각장애 학생들의 연주를 듣는 건 처음인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1: 있죠. 네. 네. 뭐 음악은 네. 또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시각의 장애는 있지만 음악가의 꿈을 품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줬고요. 아마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응원으로 느껴진 음악의 힘이었을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1: 네.
2: 그 음악은 사실 진짜 언어와 국경, 장애, 비장애를 다 뛰어넘잖아요.
1: 그럼요.
2: 네. 네. 자, 이제 또 어떤 순서가 있었나요?
1: 네, 이 콘서트가 음악 치료가 가진 이 사회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온기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음악 치료사들의 역량과 이 따뜻한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음악 치료사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와 비장애인 임재희 씨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무대였는데요. 이 두 분은 음악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음악 치료학과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예비 네. 음악 치료사신데 그죠?
1: 맞아요.
2: 시각장애인도
1: 네.
2: 있네요.
1: 네. 특히 이영광 씨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음악의 힘을 느끼게 되면서 음악 치료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의 송가 감상하시면서요. 예비 시각장애인 음악치료사도 만나보시죠.

0: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한 음악을 듣고 치료가 완벽하게 된 놀라운 기적을 했거든요.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 정말 음악이란 힘이 언어의 힘보다 더 강하구나라는,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제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저도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로 음악의 힘을 전해준 건데요. 앞으로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음악 치료사의 꿈도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소리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걸 삶의 언어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한 분들이 아마도 비슷한 감동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재경 씨의 피아노 연주와 색소폰 연주 주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한 병원에 피아니스트로 취업이 됐다고 해요.
2: 병원에
1: 네,
2: 피아니스트로.
1: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음악이 장애를 넘어서게도 하고 사회로 연결도 해주고 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간이 장애 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는 또 후원의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도 함께했습니다.
2: 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센터는 네.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가 되려면 그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해서 그 직무를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기관도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와 명지대

0: 대학교 음악치료학과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음악가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실습생을 파견해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기현 부센터장 만나보시죠.
1: 그 우리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거리도 가깝고요. 또 최근에 명지대학교 임상음악치료학과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그 임상음악치료학과에서 사실 이제 그런 음악치료 활동을 하시면서 꼭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음악의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음악치료 그러면은 장애인들 음악치료의 대상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음악회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도 연주하는 자리에 서면서 사실 그들도 음악치료사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 센터도 어떤 심리나 심리치료에 좀 주력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거를 또 나중에 콜라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 그럼 나중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음악치료사가 또 될 수 있는
1: 맞습니다. 그런... 관심들이 많으셔서 음악치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이 과정을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치료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앞으로 많은 장애 음악가들도 나오고 또 음악치료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3: 자, 이제 콘서트도 차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관객들의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0: 네, 이 콘서트의 마지막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올림합창단이 장식했고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시간의 공연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 음악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얻었는데요. 그게 또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3: 네.
0: 이렇게 관객들은 음악 치료와 음악에 대한 힘을 느꼈고요. 또 음악 치료사를 만나는 시간도 됐는데요. 그 소감들 들어보시죠.
4: 그 표정을 보니까 다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서시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음악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시간은 그 음악 만들기?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새로 만드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5: 힐링 받았어요. 마음의 위안이 됐고 우리에도 여기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요. 아, 저희 애가 자폐예요. 아니, 애 때문에 이런 콘서트 자체 못 오니까 다 좋았어요.
6: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아까 송라이팅 시간에 그냥 읊조렸던 그 가사가 그냥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 다양한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본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진짜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래라는 거의 본질, 음악이라는 거의 본질이 뭔지를 음악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연습하고 무대를 하고 하면서 잘하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악은 진짜 이 진심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음악 치료라는 게 뭔지 좀 깊이 한번 맛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8: 제가 더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을 하나를 데리고 같이 온 교사인데요.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가야금도 있었고 색소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아이들한테 별로 없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
0: 네,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라고 했잖아요.
3: 네.
0: 음악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3: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0: 그렇죠. 네. 사실 음악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악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를 또 밝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이야기에서 그 밝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악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 음악 치료사가 되는 길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3: 네. 네.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 임상 음악치료 콘서트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3: 자, 마지막 곡으로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들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나 통합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각 학교의 장이 해당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어나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받을 학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통학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건데요. 이제부터는 지역의 특수교육 수요자를 조사해서 특수학급 설치를 계획해야 하고요. 교육청에서도 그에 맞는 교육 자료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너무나 부당하게 이어져온 원거리 통학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노이즈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너에게 원한 건.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수영장 이용을 거부당한 시각장애인이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과 전남 지역에서 또다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장애아동과 여성 장애인을 위한 학대 예방 대책 살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다양한 장애 관련 챌린지들 알아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덕포진 교육박물관 김승태 학예실장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1996년도에 교사 부부가 설립한 박물관입니다. 사실은 그 시각장애인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같이 설립한 박물관인데요. 학교를 그만두게 된 아내를 위해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희 박물관의 역시 시그니처는 두 분이 교실에서 진행하시는 이제 옛날 수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또 듣기 힘든 풍금으로 동요 수업 또 아이들부터 또 어른들까지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감동도 하시고 추억도 회상하시고 관람객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설립을 하셨고요. 어머님 그 장애 안 보이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장애를 이겨내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정말 존경스럽고 저도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버님도 옆에서 어머니를 보살피시느라고 나름 또 많이 힘들고 또 여기 이제 박물관도 또 그때 같이 하시느라고 더 힘드셨을 텐데 옆에서 보면은 아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두 분의 뜻을 이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두 분의 뜻을 주변 분들이 많이 알아주시고 또 여기 찾아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들이 오셔서 또 감동 받으시고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박물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비춰주실 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최효섭의 세월이 가면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시각장애를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거부당한 당사자가 차별구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1: 네,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등은 이 중앙장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각장애인의 수영장 강습 이용을 거부한 민간 체육시설을 상대로 이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중증 시각장애인인 A씨는 이 체육시설 수영장에서 이 수영 강습을 등록해서 당일 1시간 동안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강이 끝난 직후에 이 수영장 측은 돌연 시각장애인은 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향후 이용이 불가능하다면서 등록 취소와 환불을 했습니다.
0: 1시간 동안 수영 강습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용 제한을 받은 건 좀 납득이 어려운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장출현 등은 이번 사건은 이 장애인의 실제 이 능력이나 또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시각장애인은 혼자 수영을 이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선입견에 기반해서 이 서비스를 거부한 사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장애를 이유로 이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단과 장애계는 이 민간시설이라고 하는 이유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없으며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권과 또 지역사회의 이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또 안전을 명분으로 한 일률적인 이용 거부가 이 차별이라고 하는 점이 이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아, 계속해서 비슷한 유형의 차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의 판결이 좀 차별을 끝내는 계기가 되어야겠군요.
1: 네, 이번 수영장 이용 거부는 이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이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문제로 이 개별 사건마다 대응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이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권을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또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했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가려받을 이 권리라고 하는 논리로 이 장애인의 건강권과 또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차별입니다.
0: 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야외 공연장에서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차별 진정을 제기했네요.
1: 네, 진정인은 지난해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이 내한한 해외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고자 했지만 공연 주최차 측이 휠체어 사용 관객을 위한 좌석과 이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연 주최 측은 일반 광장에 무대를 설치하는 야외 행사 특성상 이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특히 수만 명의 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어서 휠체어석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하지만 인권위는 주최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1: 네, 인권위는 대규모 야외 공연은 다양한 시설과 운영 체계를 행사 기획 단계에서 설치와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연 장소가 상설 공연장이 아니기에 이 행사 기획 단계에서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주최 측이 이 수만 명의 관객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시설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장애인 관객을 위한 최소한의 관람 동선과 그 이동 동선 그리고 공간을 이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물리적 불가능의 문제라고 보다 이 접근성 확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인권위도 이 사건을 차별로 보고 이제 시정을 권고했죠.
1: 네, 인권위는 안전 문제가 공연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장애인의 참여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차별로 판단을 했습니다. 공연까지 아직 기한이 남아 있음을 고려해서 이 휠체어석의 설치와 또 동반인 좌석 확보 그리고 예매 단계의 접근성 보장과 이 전용 출입과 이동 동선 마련과 이 현장 안전 요원 배치 등 이 별도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공고했습니다.
0: 네. 자, 다음 이슈 들어보죠. 참정권 문제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10년째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정부와의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고요?
1: 네, 한국 피플퍼스트를 비롯한 이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단체 활동가들이 이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청와대 앞에서 이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그린 투표 용지와 투표 보조 연구 도입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투표 안내문과 공보물 배포 그리고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인 이용 등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0: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장에서 대통령을 만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요구했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때 이 삼청동 이 사전투표장 앞에서 한국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활동가들은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 그린투표 보조연구를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진행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이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특히 그린 투표 용지에 대해서 전국의 출마자가 만 명을 넘을 텐데 이 전부 사진을 준비하면 투표서가 사진으로 꽉 차버릴 것이라고 이렇게 난색을 표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또 약속을 지킬 걸 요구하고 있죠.
1: 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면서 지난 5월 피플퍼스트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성토하고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전 투표장에서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달했던 이 피플퍼스트 성북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비서실 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가서 희망이 생겼는데 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다라고 하는 소회를 기자회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인 활동가들은 이 발달장애인에게도 참정권은 중요하고 또 참정권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0: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또다시 염전도의 사건이 벌어져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죠.
1: 네,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염전업주 3명이 노동자 3명을 폭행 감금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5, 60대의 피해 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염전에 유입돼서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또 피해자 중 한 명은 의사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염전노예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 광주 전남 지역 노동인권단체 등이 이 전남 광주 특별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이번 사태를 일부 사업주의 일탈로 치부하지 말라면서 강력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0: 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반복되는 문제에 행정기관의 형식적 조치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1: 네. 시민사회단체는 2014년 신안 연전 사건 이후에 전라남도가 이제 매년 고용 실태 전수조사를 벌였지만 이 착취는 없었다라고 하는 형식적인 결과만 반복했다면서 이 행정기관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영광염전에서 벌어진 장애인 노동자 감금 폭행과 임금 체불 사건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의 참담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노동권 증진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 시민사회 단체들은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1: 네, 시민사회는 노동 착취 배후인 이 불법 직업 소개소와 이 브로커 알선망을 근절할 강력한 법적 행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염전과 양식장 그리고 축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이 근무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외진 곳에서 일하는 정주, 이주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상시 소통하고 긴급 구제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염전 잔혹사로 인해서 지난해 미국 관세 국경보호청은 전남 지역의 천일염 수입을 중단하는 무역 제재까지 단행해서 이 천일염 수출에 난항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0: 네. 자, 장애계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고요?
1: 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국내법 개정 연대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 과정에서 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 의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이 학계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 사각지대 의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 온 이 주요 이슈 가운데 이 정부의 장애인 권리 협약 최종견의 이행 계획에 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의제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0: 네, 정부도 유엔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해왔지만 역시나 미흡했잖아요.
1: 네, 정부는 유엔의 권고인 최종 견해를 중심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를 약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최종 견해는 이 협약 전반의 주요 권고를 담고 있는 문서인 만큼 국내 장애계가 제기해온 모든 의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견해에 직접 포함되지 않아서 이 정부 이행 계획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이 사각지대 의제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이 체계적인 점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0: 네, 그 모니터링단의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1: 네, 모니터링단은 우리나라 제2차, 3차 이 병합 심의 당시에

0: 이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 제출된 이 국내 장애 의제인 이 191개 건을 한 개를 이 중심으로 이 정부의 최종 개혁 이행 계획에서 누락되거나 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이 사각지대 의제를 6월 중 우선적으로 정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에 이 의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이 최종 개혁 이행 공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하이의 노래 이어드리죠. 손잡아줘요.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최근 장애인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본다고요.
1: 장애인 학대 예방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학대를 개인 문제가 아닌 인권 침해로 인식하게 된 점인데요. 광주 인하학교 사건과 신안 염전노예 사건 등으로 이렇게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었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0: 네네.
1: 신고부터 조사, 피해자 지원까지 체계가 구축되면서 국가 책임이 강화가 되었지만 제도적 발전에 비해서 여전히 장애 아동과 여성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0: 그러게요. 예.
1: 오늘은 학대 피해 상황과 예방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0: 네. 사실 뭐 여성 장애인은 다른 집단보다 폭력과 학대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1: 여성 장애인은 이제 장애와 성별이라는 두 가지의 이 차별이 존재하고 또 동시에 작용하는 교차 차별 상황에 놓여 있고요.
0: 예.
1: 이로 인해서 성폭력이라든지 경제적인 착취, 정서적 학대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또 남성 장애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 특별한 보호 조치를 권고하였는데요.
0: 네네.
1: 이에 따라서 여성 장애인 정책은 이 장애 정책과 여성 정책이 함께 접근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0: 그럼 저 여성 장애인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그 폭력의 양상을 살펴보면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지요?
1: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제 성폭력이고요. 또 강제 추행이라든지 성매매의 강요, 또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해 사실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0: 네네.
1: 특히 발달장애 여성은 이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신고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0: 그렇죠.
1: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화학교 사건이라든지 색동원 사건 역시 피해 사실이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었던 이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착취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현장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1: 경제적인 착취는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인데요. 일부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제 장애 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 수급비, 임금 등을 대신 그 관리한다. 이런 명목으로 이제 사용을 하거나 빼앗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 사랑의 집 사건을 보더라도 장애인의 재산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또 재산권 보호는 학대 예방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0: 예, 그 학대를 경험하고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1: 가해자가 아무래도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나 보호자 또 활동 지원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피해자가 생활 전반을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면 더더욱 신고 자체가 어려워지고요.
0: 예.
1: 신고 이후에 이제 자신의 돌봄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큽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 때문에 안전한 보호 체계와 이 독립적인 지원 체계가 함께 좀 마련이 되어져야만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이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 운영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현재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까?
1: 장애인 그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신고를 접수해서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전문 기관인데요. 이제 응급조치와 법률 지원이라든지 사후 관리까지 수행을 하면서 장애인 인권보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과거에는 피해자가 정말 도움을 요청할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전국에 이제 옹호기관이 있어서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이제 다만 이 기관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제도는 계속 보완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은 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뭘까요?
1: 이제 가장 큰 한계라면 여성장애인 특화 지원책에 부족하다 이런 점인데요. 성폭력이라든지 임신과 출산, 또 성인권에 관계된 이런 침해, 이런 문제는 일반 학대 대응만으로는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0: 네.
1: 결국은 피해자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현재 제도는 이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0: 네. 자, 이 학대 피해 이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1: 여성 장애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전용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요.
0: 예.
1: 피해자 분리조치가 필요해도 이 적절한 시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제 특히나 이 의료나 심리 상담, 법률 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이 원스톱 서비스도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부족한 서비스와 함께 보호시설 확충은 가장 시급한 이런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사실 또 한번 피해를 본 분들은 다시 학대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 재학대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뭘까요?
1: 이제 재학대는 피해자가 다시 위험한 환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학대 사실이 확인이 되더라도 이 지역사회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0: 예.
1: 이제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와 함께 지역사회 안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학대 예방 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을까요?
1: 현재 예방 교육은 의무화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이제 단순한 교육 이수보다는 장애 감수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져야 되고요.
0: 네.
1: 실제 사례를 활용해서 이렇게 체험형 교육이 좀 확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장애를 체험하는 이런 체험형 교육이죠.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런 부분이 그 핵심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예. 그리고 여성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해 별도의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총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 현재는 이제 여성 폭력 정책과 장애인 학대 정책이 분리되어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여성 장애인이 겪는 문제는 두 영역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0: 네.
1: 이제 따라서 지금의 그 성가부 또 보건복지부, 경찰청이라든지 법무부가 함께 참여하는 이 국가 차원의 통합 전략이 반드시 필수적이고요. 또 부처 간의 협력이 강화될 때 실질적으로 성과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예.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까요?
1: 모든 장애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제 쉬운 글과 그림 자료가 필요하고요.
0: 예.
1: 또 청각 장애인에게는 수어와 뭐 이런 영상 자료가 좀 필요하고요. 우리 이제 AAC 도구라고 그래서 의사소통 도구 굉장히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좀 필요하고요.
0: 예, 예.
1: 또 맞춤형 교육은 피해 예방뿐 아니라 자기 결정권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아울러 학대 예방에서 그 지역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필요할까요?
1: 학대는 특정 기관만이 예방할 수는 없어서요. 이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경찰서,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 여성폭력에 관한 상담소 등이 함께 협력을 해야 되고요.
0: 네.
1: 이렇게 지역사회가 촘촘한 감시와 이 지원체계를 갖출 때 조기 발견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학대 예방은 결국 지역사회 전체의 이런 책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신고와 지원 체계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 할까요?
1: 많은 장애인이 전화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문자라든지 수어 영상 또 쉬운 그림 등을 기반으로 한 신고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그 신고 장벽이 정말 높거든요. 이러한 장벽을 좀 낮출 수가 있겠고요. 이 디지털 기술은 인권보호에 정말 중요한 수단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자, 끝으로 장애아동과 여성에 대한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좀 짚어본다면요.

0: 이제 앞으로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보호 중심에서 권리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여성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겠고요. 또 안전한 지역 사회와 자립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가장 강력한 이 학대 예방 정책은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당연히 보장되는 이런 사회 정책과 체계로서 확장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스윗소로우의 노래 이어드리죠. 사랑해.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장애인 관련 챌린지 이야기를 해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챌린지란 정확히 말하면 이게 챌린지 캠페인입니다. 이 챌린지는 참가자가 뭐 행동이나 영상, 사진 등을 어떤 특정 어떤 미션을 수행한 뒤에 이를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해서 참여를 확산시키는 이제 소비자 주도형 디지털 마케팅. 이것도 공익 캠페인 기법이라고 합니다.
0: 네.
1: 과거 기업이나 단체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갔고요. 대중이 즐겁게 놀이처럼 참여해서 메시지를 스스로 전파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그 챌린지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 챌린지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낸 챌린지도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관련 챌린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이 장애인 관련 챌린지를 일종의 캠페인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전통적인 캠페인과 지금의 챌린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네. 전통적인 캠페인과 차이점을 몇 가지 꼽으면요. 첫 번째는 그게 가장 큰데 인터넷에 있고 없고 차이.
0: 아, 예. 네.
1: 지금의 챌린지는 철저하게 인터넷을 통한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큰
0: 그렇죠.
1: 차이입니다. 기존 캠페인은 사람들이 모이고 대규모의 군중을 이루어야만 캠페인이 성공했다고 봤는데 지금은 철저히 인터넷 중심으로만 캠페인이 이루어집니다.
0: 네네.
1: 두 번째는 이게 수동적인 소비냐 능동적인 생산이냐의 차이인데 단순히 광고를 보거나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이 직접 콘텐츠 생산자가 되어서 캠페인을 완성합니다.
0: 네네.
1: 따라서 대부분 어떤 그 스스로 참여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 이게 개인 인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0: 아, 예,
1: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은 챌린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 캠페인에는 없는 놀이 문화가 있습니다.
0: 아.
1: 예. 예전에 캠페인할 때 놀이 문화가 있으면 좀 사람들이 가볍게 봤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이 문화는 기존의 밈과 연장선상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놀이 문화와의 결합으로 가령 기부나 인식 개선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도 릴스나 쇼츠 등 쇼폼 특유의 유쾌한 트렌드와 결합해서 대중의 어떤 심리적 장벽을 낮춥니다.
0: 그렇죠.
1: 예.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주제의 무거움을 놀이문화와 결합해서 장애인식 개선에 또 좋은 영향을 미친 또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0: 예, 처음 진행될 때 진짜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 캠페인의 참신함을 느낀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1: 네네.
0: 그동안 진행됐던 장애인 관련 챌린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과거에는 단순히 어떤 동정이나 시선의 변화를 요구하는 감성적 캠페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의 자립이라든지 또 시민의 일상 속 베리어프리 실천 또 장애인 주체의 문화예술 역량 발굴과 같이 보다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메시지를 담은 챌린지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0: 네.
1: 주로 이제 릴레이 챌린지라고 하는데 누가 누구를 지목하면 이를 수행해서 SNS에 올리는 챌린지인데 여기에 이제 장벽을 지나 일상을 향해 인권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게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관과 그 지역복지관들이 연대해서 진행한 그 릴레이 챌린지인데 참가자가 종이에 일상 속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나 편견을 적은 뒤에 이를 힘차게 구겨서 던지는 모습을 영상으로 인증하고 다음 사람을 지목한 형태로 전개가 됩니다.
0: 네.
1: 또 창의적인 굿즈나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대중의 자발적인 소비와 공유를 이끈 사례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괜찮은 쿠키 캠페인이 있습니다.
0: 오.
1: 정말 먹는 쿠키입니다.
0: 아, 네. 그래요?
1: 한국장애인재단과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D-1이 협력한 그 펀딩 챌린지인데
0: 펀딩이요?
1: 모양이 예. 조금 다르게 구워진 이게 뭐 팔 다리가 조금 짧거나 불균형한 쿠키를 제작을 해서
0: 예, 예. 예,
1: 모양은 달라도 맛은 그대로 맛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쿠키를 먹거나 인증샷을 올리면서 차별 없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메시지를 확산했고요.
0: 네.
1: 이 모금액은 장애아동 지원에 또 사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은 상처가 돼 챌린지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진행하는 참여형 챌린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에 들었던 편견 섞인 말을 소개하고 이를 공감하여 반성하는 다짐을 댓글이나 인증샷으로 이어가는 또 챌린지가 되겠습니다.
0: 예. 자,

0: 그러면 외국 사례도 한번 보죠. 어떤 챌린지가 있을까요?
1: 예, 먼저 퍼플 튜즈데이 챌린지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된 캠페인인데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0: 튜즈데이니까
1: 예, 예. 기업 마트 일반 소비자들이 참여합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장애인 고객이 쇼핑할 때 겪는 불편함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정해서 실천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유니세프의 장애물 없는 세상 매핑 챌린지가 있습니다. 유니세프 북마케도니아 지부에서 진행이 됐는데 시민들이 전용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에 자신이 사는 동네 장애인 경사로 뭐 점자 불러 장애인 화장실 등이 잘 갖춰진 장소라든지 반대로 턱이 높아서 이동이 불가능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서 지도에 등록하는 대중 참여형 챌린지입니다. 이러면 장애 당사자 입장에서 다니실 때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1: 피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가장 많이 알려진 미국의 아드 카운슬의 러브 해스 노 라벨 챌린지입니다. 장애인식께서는 큰 방향을 일으킨 미국의 공익 광고인데 이게 대형 엑스레이 스크린 뒤에 뼈만 보이는 두 사람이 춤을 추거나 포옹을 한 뒤 앞으로 딱 걸어 나옵니다.
0: 예, 예, 예.
1: 스크린 밖으로 나온 이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커플이라든지 다양한 인종 또 동성 커플들이 있는데 사랑에는 라벨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0: 편견, 예.
1: 시청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적 편견을 돌아보자는 어떤 그 후기 챌린지로 이어지는데요. 이게 2015년에 SNS에서 조회수 아주 상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0: 예, 상당히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는데 장애인 관련 챌린지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챌린지는 대중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돌리고 또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데
0: 예.
1: 장애계에서도 그래서 챌린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장점을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진입 장벽이 최소입니다. 예전에 캠페인 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프랜카드 많이 만들고 행사장
0: 예,
1: 잡고.
0: 뭐 보여줘야 되니까.
1: 네. 근데 장애라는 무겁고 정형화된 주제를 쇼폼, 안목, 퀴즈, 소품 인증 등을 통해서 노래 문화를 결합해서 대중에게 아주 거부감 없이 참여하게 만드는데 이게
0: 네네.
1: 특히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이전에 캠페인은 돈 드린 만큼 결과가 났지만 근데 이제는 무대가 바뀐 만큼 소규모 예산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폭발적인 확산력입니다. 이게 진짜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르겠는데
0: 예. 예.
1: 챌린지에 따라서는 지인을 지목하는 릴레이 구조 덕분에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0: 그렇죠.
1: 수 있고요.
0: 예.
1: SNS 해시태그를 통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희 단체도 한번 했었는데
0: 예.
1: 연예인분이 한번 올려주셔서
0: 아우, 그렇죠.
1: 아주
0: 맞아요. 예.
1: 난리 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질적인 자원 마련입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어떤 이런 걸음 기부 챌린지처럼 대중의 단순한 인증 행동이 기업의 매칭 기부나 또 실제 후원금으로 전환돼서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에 이제 큰 도움이 되고요.
0: 그 경우 많죠.
1: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일상 속 보이지 않는 장벽의 발견입니다. 베리어프리 지도 만들기 등 그 미션형 챌린지 비장애인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높은 턱이라든지 경사로의 부재 이런 물리적 어떤 환경을 직접 체험해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 장애인이 이런 경우 굉장히 불편하고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또 재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챌린지 특성상 단점도 있다면서요.
1: 네. 이게 아무튼 그 뭐든지 장점에서 단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혜적 시선과 동정심의 유발입니다.
0: 아.
1: 이게 기획의 시선이 수평적이지 않거나 일회성에 그칠 때 발생하는 이제 부작용인데 장애인이 불쌍하고 취약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식의 이 프레임에 갖추기 쉬운데 왜냐하면
0: 그렇죠.
1: 짧은 시간에 보여줘야 되니까 예. 이는 장애인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이 아닌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고착화시켜서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모욕감을 줄 수가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예.
1: 두 번째는 일회성 유행 및 포토제닉의 기부인데 참가자들의 메시지의 어떤 본질이나 사회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기보다는 SNS에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인증샷 한 장을 그 남기는 일회성 유행으로 소비되고 빠르게 잊히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니까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도 물을 맞아서 장애를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찬물을 어떻게 뒤집어 써서 어떻게 이쁜 모습을 연출하느냐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0: 예, 예.
1: 네. 세 번째는 장애 체험에 왜곡된 피드백, 무력감 유발인데 안대를 쓰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체험형 챌린지의 경우 사후 교육이 부족하면요. 이게 절망감이라든지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꼭 경사로에서 휠체어 타러 가래요.
0: 네,
1: 그리고 안대를 눈을 감으면 길거리에 있으면 무섭잖아요. 네. 그런 데 체험하게 하니까 문제의 본질인 사회적, 제도적 어떤 물리적 장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 그 자체를 불행으로 여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또 나오는 건데 당사자 배제 현상인데요. 정작 장애인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인데도 미디어나 플랫폼에 화면 낭독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또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장애 당사자는 이게 무슨 챌린지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한 챌린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장애 챌린지가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요?
1: 네, 장애 관련 챌린지를 기획할 때는 단순한 재미나 일회성 화제성을 좀 넘어서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존중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반드시 좀 고려해야 됩니다.
0: 네.
1: 의도는 좋았더라도 기획이 정교하지 못하면 오히려 편견을 강화하거나 당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몇 가지 고려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첫 번째는 단점을 지적했던 건데요. 동정심이나 불쌍함 이거 유발 금지하는 겁니다. 예. 시혜적 시선을 지향하는 건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인데요. 장애를 또 극복해야 할 불행이나 극심한 고통으로 묘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상체험 챌린지는 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참하는 것보다는
0: 네.
1: 자기도 비록 장애가 있지만은 네, 어떤 그 보조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환경적 장벽을 또 깨닫는 용도로 또 사용이 될 수 있고요.
0: 그렇죠. 예.
1: 세 번째는 올바른 장애 관련 용어 사용과 사전 점검입니다. 챌린지 홍보물이라든지 가이드라인에 무심코 차별적이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수해야 되는데 이거 은근히 실수들 많이 해요. 진짜 뭐 인식개선 캠페인인데 예, 오히려 그 상태라든지 용어가 부정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런 검수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식개선 챌린지인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는 형태로 기획되는 모습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장애 인식 개선인데 그럼 비장애인만 참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0: 그러게요.
1: 많아요.
0: 예.
1: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성수의 생각 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아가 부르는 사랑의 인사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과학. 똑똑하다는 칭찬은 실패에 취약하다. 똑똑하다는 칭찬과 능력의 강조가 과학적으로 해로운 전략인지 이해하려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성공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인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까? 라고 고민할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재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인지 고민한다. 이 왜라는 질문을 탐색하는 심리 기제를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귀인 이론은 프리츠 하이더가 저서 대인관계의 심리학에서 처음 제시했다. 하이더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저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저 학생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심리학자 버나드 와이너가 귀인 이론을 정립했고 현재까지 동기부여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괴롭힘, 차별, 또래 공격 행동 같은 사안의 귀인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성취의 원인을 능력, 노력, 행운, 타인의 행동 등에서 찾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재 차원이다.

능력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노력과 운은 가변적이다. 세 번째 차원은 통제 가능성이다. 통제가 가능한 원인인가, 가능하지 않은 원인인가를 구분한다. 보통 우리는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노력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이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실패의 원인을 노력처럼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돌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믿게 된다. 반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처럼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 탓으로 돌리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똑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일수록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보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릴 확률이 높았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도전을 피하는 이유는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증거로 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는다. 그들은 실패를 전략을 변경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포함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라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이들과 달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서로 다른 목표의 유형도 실패의 원인을 각기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들었다. 수행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습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과 같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무엇을 원인으로 강조하느냐는 동기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똑똑하다라는 칭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나 사람이 아닌 과정을 칭찬하라.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미술 작품에 대한 부모의 여러 가지 반응을 떠올려 보자. 첫 번째 부모는 넌 정말 훌륭한 예술가야 라고 말한다. 두 번째 부모는 우와, 색깔을 정말 잘 사용했구나. 공들여서 그렸다는 게 보이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부모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두 번째 부모는 과정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칭찬은 결과를 지능, 수학 능력, 예술적 능력 또는 운동신경처럼 개인의 전체적인 자질과 연결한다. 반면 과정 중심의 칭찬은 노력 또는 전략 사용과 연결한다. 과연 칭찬의 유형에 따라 향후 동기와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뮬러와 캐롤 드웩은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쉬운 시험을 치른 후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거나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한가 보구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나 보구나. 그 후 아이들은 다른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하나는 좀 더 힘들지만 성장 또는 학습 기회를 주는 과제였고, 다른 것은 확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유사한 과제였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쉬운 과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고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한 것과 같은 과제를 더 연습하고 싶은지, 과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답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과제가 주어졌다. 그 결과 맨 처음 성공 이후에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에 비해 실패 이후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과제에서 즐거움을 덜 느꼈고 퍼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저조한 성과를 노력보다는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첫 번째 과제에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실패한 과제 이후로는 성과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사람 중심의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좌절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카민스와 두웩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실험에서 유치원 아이들은 인형과 역할극을 했다. 역할극의 시나리오는 인형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타워를 만들었는데 블록이 무너졌다. 선생님은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하거나 너에게 매우 실망했어.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보다 자신이 만든 작품과 자신의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낮았다. 연구진들은 성공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역할극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네가 자랑스러워. 넌 착한 아이야. 또는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를 받았다. 연구진은 그 후에 아이들을 실수 상황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이들보다 유능감과 끈기가 약하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 실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떠올린 것도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칭찬이 전달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의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심리학자 하이모비츠와 코퍼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진들은 대학 학부생에게 숨은 그림 찾기를 시키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그들은 정말 잘하네요. 훌륭해요. 재능을 타고났네요. 라는 칭찬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네요. 훌륭해요. 정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나 보군요. 라는 칭찬 중 하나를 들었다. 그 후에 학생들은 꽤 어려운 퍼즐을 풀었고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숨은 그림을 대학생 평균보다 두 개 덜 찾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 후 학생들의 퍼즐에 대한 흥미도와 유능감을 설문한 결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보다 퍼즐에서 더 큰 재미를 느꼈고 더 큰 유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칭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쉬운 작업을 할 때 성공에 대해 칭찬하면 애초에 개인의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비판은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이 그들의 저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성장 마인드셋 대 고정 마인드셋. 캐롤 드웩은 성취 상황에서의 무기력한 반응과 숙달 지향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 이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떤 신념이 도전과 좌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지을까? 또 학습보다 성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개인의 능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유연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 있다.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변화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드웨그는 지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다.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이고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명명했다. 개인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지능의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질문에 답하면 된다. 흥미롭게도 성인과 아동의 약 40%가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또한 약 40%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약 20%는 미정.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는지에 따라 목표 달성과 좌절 대처 방식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정보의 학습과 기술 향상에 집중한다. 실패해도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어렵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제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이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실패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믿는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성장 마인드셋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똑같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의 지적 능력이 현 상태보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정 마인드셋은 동기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일례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수행 목표에 더 집중한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학습 목표에 더 집중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좌절이 닥쳤을 때 귀인을 능력이 아닌 노력에 돌렸다. 그리고 마인드셋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과도 연관성이 나타났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물론 개인의 마인드셋은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프리는 지능이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믿지만 운동선수로서는 연습과 운동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가 학업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동기부여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는 늘 시작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지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이해에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를 타고나는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로 여기죠. 하지만 이 책에서 동기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1: 알겠어요.
2: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후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후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3: 이게 뭐야?
2: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3: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2: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곤은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0: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요원들과 거리가 좀 벌어졌다 싶을 때 태곤에게서 손을 떼고 지후의 뒤로 달려왔다.
1: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힘은 돌아올 거예요. 영원히 능력을 빼앗는 건 아니어서.
0: 그때 이 싸움을 보고 있던 원혁이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보였다. 란주에게 맞아서 쓰러진 요원을 제외한 요원들은 태곤을 부축해 원혁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쳤다. 원혁은 유라와 시온, 채령의 혈액이 든 가방을 열고 온갖 약병의 내용물을 섞었다. 그리고 원혁은 고통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몸을 웅크린 태곤에게 혼합물을 담은 주사기를 내밀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초모들의 입에서 헉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곤은 지우를 노려보며 망설임 없이 그 혼합물이 든 주사기를 제 팔에 꽂았다.

0: 유라, 세 번의 변신. 창고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유라는 숨죽인 채 태곤을 바라봤다. 지후가 가쁘게 숨을 쉬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다. 반응은 금세 나타났다. 주사를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곤은 신음하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유라는 얼마 전에 봤던 요원들의 변신을 떠올렸다. 온몸이 징그럽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다가 종국에는 터져버렸던 모습을. 태곤의 몸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체령에 피에 섞인 힘 때문이었을까? 다리에 박혀있던 연희의 화살 두 개가 절로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얼굴 위의 상처도 빠르게 사라져갔다. 태곤은 더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자신의 팔과 다리, 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마치 시온이 변신한 모습과 비슷했다. 태곤이 좀 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 요원복 상의는 점점 늘어나다 못해 찢어지고 말았다. 대략 2m 정도의 크기까지 커진 다음 태곤의 변화는 멈춘 듯했다. 태곤은 긴 팔로 땅을 내리쳤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집안이 흔들렸다. 창고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거대해진 몸집에 흡사 고릴라 같은 얼굴을 한 태곤은 이제 소초모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소초모두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1: 내가 막아볼 테니 어떻게든 저 괴물 같은 놈 몸에 손을 대볼 수 있겠어?
0: 지후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피도 섞인 주사이기에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유라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2: 저도 뒤에서 지원사격할게요. 이번엔 다리 말고 얼굴을 노려야 할 것 같지만요.
0: 연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한껏 포효하던 태곤은 소초모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였기에 지호는 바로 양손에 포스필드를 펼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에 서서 흡족한 표정으로 태곤을 바라보는 원혁 때문에 유라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이 부딪히며 둔중하고 커다란 굉음이 터져나왔다. 발생한 것은 굉음뿐만이 아니었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의 팔이 맞닿았을 때 그곳에서부터 어떤 힘의 파장 같은 것이 생겨나 두 사람을 서로에게서 밀쳐냈다. 지후는 소초모들을 향해, 태곤은 범초본 요원들을 향해 나가 떨어졌다. 가쁜 숨소리와 쿨럭거리는 소리. 지후는 숨찬 기침과 함께 피를 조금 뱉어냈다. 파장이 몸에 영향을 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태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미 일어나 있었다. 체령이 떨리는 손으로 지후의 팔을 끌어안았지만 지후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곤은 다시 지후와 맞붙으려 달릴 자세를 취했다.
2: 저게 뭐지?
0: 눈살을 찌푸리며 연희가 중얼거렸다.
2: 저 사람! 목에 이상한 무늬가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0: 모두에게 외치며 연희는 지후의 뒤에서 활시위를 잡아당기며 태곤의 목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이었다. 크고 끈적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창고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 그리고 연희를 제외한 소초모들은 일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달려오던 태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몸에 동그란 것들이 기어다니듯 울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태고는 당황한 듯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마구 더듬었다. 곧 태고는 속이 메스꺼운 듯 배를 움켜쥐었다. 꿀럭대는 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갑자기 그의 몸이 원래의 모습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빠른 속도로 다시 거대해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유라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지후의 손을 잡아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다. 소초모들은 당황한 지후와 시온 그리고 예진을 데리고 가급적 태곤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꿀럭대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대한 몸집이 기괴하게 줄어들었다 커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던 찰나였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태곤은 터져버렸다. 그 모습을 본 지우가 기겁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1: 아까 맞은 그 약물 초인 강화제 때문일 거예요. 부작용은 여전한가 보네요.
0: 그 끔찍한 꼴을 처음 본 연희는 헛구역질을 했다. 요원들도 부작용 사례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는지 비명과 웅성대는 소리가 창고 맞은편까지 들려왔다. 지우는 겁도 없이 태곤이 있던 곳으로 걸어갔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붉은색 젤리 같은 것들이 끔찍하게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서 시선을 거뒀다.
1: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걸 알면서 정태곤 제로에게 주신 겁니까?
0: 또다시 가방을 뒤져 약병들을 꺼내 섞는 원혁에게 지우가 물었다. 지우의 질문에 원혁은 고개를 획 돌렸다.
3: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건 정태곤 제로도 알고 있었네. 자신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한 실험이라고. 여기 이 요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보지 못했나? 재령의 능력과 시온의 능력이 합쳐진 걸. 실험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거야. 정태곤 제로의 희생은 훌륭한 결실을 위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밑거름이었네. 난 이제 더 강력한 조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게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얼마나 대단한 약이 될지.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어. 이 약은 그 자체로 힘이자 권력이라고.
0: 말을 멈추지 않는 원혁의 얼굴에 환희가 퍼져나갔다.

0: 무슨 미친 소리예요! 아저씨, 이렇게 터져 죽을 걸 알았으면 그 근육질 아저씨도 주사를 맞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숭고한 희생이에요? 개죽음이지?
1: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란주가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말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피와 약물을 뒤섞어 연분홍빛 액체를 만들어냈다.
0: 그런 위험한 약물은 실험에서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2: 아니, 실험은 더는 필요 없어. 마지막 남은 조제법은 하나뿐이거든!
1: 원혁은 연분홍빛 액체 하나를 주사기에 꽂았다.
0: 아빠! 그만둬!
1: 셔츠를 걷어올린 원혁이 주사바늘을 자신의 팔에 찌르자 채령이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자신을 말리려는 요원들을 뿌리쳤다. 그러고는 기어코 자신의 팔에 채령, 시온, 유라의 피가 혼합된 특수 약물을 주사했다. 곧 약물이 몸에 돌기 시작하자 원혁은 헛구역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요원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채령과 시온 남매는 몹시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원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순간 원혁은 눈을 떴다. 원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만지고 더듬어 봤다. 왜 변신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하던 그는 맞은편의 시온을 보고는 답을 찾은 듯 했다. 원혁은 태곤이었던 것이 있는 자리로 가 붉은 젤리를 집어들었다. 채령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원혁은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는 붉은 젤리를 집어들고 입으로 베어 물었다. 유라는 뒤편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지 않아도 효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 역시도 속이 메스꺼렸다. 하지만 속이 안 좋은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온이 피를 마시고 변신했듯 원혁도 변신하기 시작했으니까. 길고 두꺼워지는 팔과 거대해지는 덩치, 온몸을 덥수룩하게 뒤덮으며 자라나는 털들. 원혁의 코는 납작해져 구멍만 남았고 입 아래로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자 없이 새카만 눈동자와 날카로운 발톱. 원혁은 시온이나 태곤보다 더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원혁이 앞발을 번쩍 들며 포효했다. 희열과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의 뒤로 슬금슬금 피했으나 원혁은 그들을 잡아다 자신의 앞으로 밀었다. 공격하라는 듯 원혁은 앞발로 바닥을 두들기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그러자 눈이 타버릴 듯한 밝은 빛이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번쩍 켜져 온 창고에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하고 지우가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박수를 치던 요원은 지우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맥없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0: 도련님!
1: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0: 뭐야!
1: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할퀴고 있었다.

0: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1: 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당장 그 손을 놓으시죠, 유신공!
1: 그놈의 프로포즈는 제가 할게요.
2: 신부 김문희는 신랑, 아, 김춘추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3: 공의단 누구한테 가겠니? 김유신이 가야 출신이야.
4: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국적과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이야기로.
5: 우리 아빠가 누군데? 누구야? 이름이 뭐야? 어디 계셔?

와이파 한국인 196번째 풍월주 김유신 32번째

0: 빨리 말해줘. 우리 아빠, 우리 아빠 누군데?
1: 용.
0: 네?
1: 아, 용. 용 몰라? 용. 개천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여의주 물고 막 불 나오고 연기 나오고 멋있잖아. 그 용.
0: 엄마 왜 이래?
1: 아유, 안 돼. 딱 서봐 이렇게. 어휴, 잘생겼다. 자, 용의 머리는 낙타, 귀는 소, 눈은 토끼, 몸통은 뱀, 주먹은 호랑이. 딱 너잖아, 너.
0: 우리 아빠가 누구냐고, 엄마. 난 사람이잖아, 휴먼.
1: 아이, 그러니까 네 아빠가 용이라고, 드래곤.
0: 내가 이무기도 아니고 구렁이도 아닌데 왜 우리 아빠가 용이야?
1: 아휴,
0: 내가 꿈꿨던 아빠의 모습은...

0: 근데 우리 아빠가 사람도 아니고 용!
1: 자, 엄마가 한번 문제 하나 낼게. 아들, 왕의 얼굴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게?
0: 삑! 용안!
1: 그렇지. 자, 그럼 왕의 옷은?
0: 삑! 용포!
1: 정답. 왕의 의자는?
0: 삑! 용상!
1: 아유, 역시 내리. 왕의 아들?
0: 삑! 용자? 왕자!
1: 그래. 그게 바로 아들이야. 서동.
0: 내가 왕자라고?
1: 임금의 상징이 용이지. 근데 그 용이 네 아빠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왕자다. 그 말이야.
0: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자가 어머니와 단둘이 산 밑에서 말을 캐먹고 사냐고요? 아니, 내 이름은 말을 캐는 소년 서동이에요.
1: 아니, 그 누가 뭐래도 우리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0: 엄마!
1: 내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0: 어제도 그저께처럼 산속에서 말을 캐고 오늘도 어제처럼 말을 캐는 백제에 막히는 소년 서동이에요. 서동이 생애 첫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날.
1: 와우! 이 손바닥만한 거에 우주가 들어있어. 와우!
0: 그렇게 디지털 세계 첫 발을 들여놓는 서동.
2: 아, 어디 보자. 궁중일보. 언니 덕만공주와 함께 킥보드를 타는 신라의 선화공주? 선화공주?

다소 위험한 결심을 하며 선화공주를 자신의 여자로 만들기 위한 자금으로 저장해놓은 말을 배낭에 가득 담아 집을 나선다. 뒤에서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며 신라와 백제의 국경을 넘는 서동이에요. 서동의 마음속엔 오직

선왕 공주를 향한 일편단심뿐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다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첫사랑과 짝사랑이 혼합된 감정의 아노미 상태로 무사히 경주 잠입에 성공하는 서도.

0: 신라에 숨어든 서동은 놀이터를 돌며 버스킹을 시작한다.
1: 얄미운 달이 다시 돌아와 비단으로 만든 창을 적시면 아무도 몰래 서동각시가 되는 선화 공주 얼레리 꼴레리 에이 얼레리 꼴레리 에이 달님이 보는지도 모르고 얼레리 꼴레리 에이 얼레리 꼴레리 에이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0: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서동요의 노래를 쉽게 풀이하면
2: 자 서동요

0: 어려울 거 없어. 이 달 밝은 밤이면 서동과 선화공주는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 아니 연인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 서동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구체 향가로서, 아, 어쨌든 이 백문이 불여일견, 내가 서동녀를 들려주지. 아, 그 전에 목 좀 풀고. 아,
1: 거기까지. 네, 네. 신라의 막내 공주로 엘사, 신데렐라, 백설공주, 인어공주만큼이나 큰 사랑을 받았던 선화공주는 서동요라는 노래 한 곡으로 하루아침에 전형적인 공주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어버린다.
2: 아니에요, 아버지. 전 뭐라는 일이에요. 전 결백해요.
1: 선화공주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서동요는 순식간에 신라 향가 차트 1위를 기록하고,
3: 얄미운 달이 다시 돌아와 비단으로 만든 창을 적시면 얼라리 꼴라리 에이 얼라리 꼴라리

0: 아무 아무래도 이거 공주들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를 모두 취소하고 뭐 그냥 잠깐 한동안 자숙의 시간을 갖는 거지.
1: 그것만으로는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2: 공주는 결백을 주장하는데 뭘 어쩌자는 것이냐?
1: 특검을 통해 공주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3: 보세요 대신투.
1: 아니 왜요 대신원?
3: 아니 지금 발언 그거 우리 신라에 대한 모욕 발언입니다.
4: 서동요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2: 왜 웃어요? 아니 대신삼
4: 상이에요.
2: 그 네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안단 얘기냐?
4: 아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랫말이라 감동을 주는 거죠.
2: 실화라니? 그건 진실이 아니야.
4: 계속해서 떠들면 모든 진실이 되는 법이에요.
3: 아니 나 참
2: 백성들이 정말 우리 선화 공주를 그리 생각한단 말이냐?
1: 이 노래가 너무 히트를 하는 바람에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이 말입니다.
4: 공주를 구속시키세요.
3: 이 사람들이 진짜 그냥 잠깐만 그냥 자숙의 시간을.

0: 마. 이 또한 다 지나갈 줄 알았는데.
1: 내가 남자하고 놀이공원이나 한번 가보고 이런 소문 나면 억울하지도 않아. 아, 난 정말.

0: 언니도 알잖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1: 네가 내 동생이긴 하지만 너도 사람인데 내가 사람 속을 어찌 알겠니?
0: 언니! 언니도 나 의심해? 내가 정말 그 노랫말처럼
1: 너의 결벽을 따지는 단계는 지났어.
0: 그게 무슨 말이야?
1: 들고 오너라.
0: 예예예예. 뭐야? 뭐야 이게?
1: 골드바.
0: 황금?
1: 당장 내가 챙길 수 있는 골드바 다 넣었어. 한동안 이걸로 버틸 수 있을 거야.
2: 전하 공주는 어명을 받으시오.
0: 뭐야 저게 뭐야? 어명이라니? 언니 나 저거 안 받을래. 언니
1: 한 번 내려진 어명은 취소나 삭제가 안 돼.
0: 아, 싫어 싫어. 아, 내가 왜? 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쟤는 왜 또 시끄러운 거야? 나 결백해. 나 죄 없단 말이야.
3: 그러나 서동유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됐다는 이유로 달구지에 실려 경주 밖으로 귀향길에 오르는 선화공주.
0: 차라리 호박마차라도 내주지. 달구지가 뭐야.
4: 눈물을 거두세요, 나의 공주님.
0: 뭐야? 누구냐? 너?

0: 저는 서동이에요.
1: 이자연.
2: 나는 그런 거 몰라요. 선화하연.
3: 선화공주는 얼레리 꼴레리.
4: 군사 지병문
2: 멋진데.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2026년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쟁과 관련된 안보 관광지들이 많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철원군의 안보 관광지와 함께 몇몇 문화명소들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철원의 안보 관광지부터 찾아가 보겠습니다. 철원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로는 제2땅골,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백마고지 전적지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마고지 전적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통선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의 안보 관광지들을 둘러보려면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DMZ 평화관광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됩니다. 탐방 신청은 철원군 동성읍에 있는 DMZ 두루미 평화타운에서 하면 되는데요. 신청을 마친 후에는 잠시 기다렸다가 안내 차량을 따라 똑같이 이동해야 합니다.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제2땅굴입니다. 제2땅굴은 1시간에 무려 3만 명의 무장병력을 침투시킬 수 있는 남침용 땅굴인데요. 지난 1975년 3월 19일 경계 근무 중이던 국군 초병이 발견했고요. 지금은 철원군을 대표하는 안보 관광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2땅굴에 이어 들르는 곳은 철원평화전망대입니다. 철원평화전망대는 분단의 아픔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장인데요. 이곳에서는 중부전선의 비무장지대와 함께 북한 지역의 평강고원, 낙타고지, 북한군 초소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적지는 특별한 출입 절차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백마고지는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시 우리 국군과 중국군 사이에 무려 25차례나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우리 국군이 이 전투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현재 백마고지 전적지 안에는 백마조형물, 위령비, 기념관, 종각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철원의 문화관광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철원 팔경 가운데 하나인 고석정은 철원 한탄강 유역에서 가장 경치가 좋은 곳에 있는 정자인데요. 그 경치를 보기 위해 신라의 진평왕과 고려의 충수왕도 직접 고석정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풍스런 정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새로 지은 콘크리트 정자가 옛 명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철원에는 유서 깊은 사찰도 있습니다. 철원 사람들이 예전에 되피절이라고 부르던 도피안사가 바로 그 사찰인데요. 이 도피안사에는 철불과 관련된 재미난 얘기가 지금까지도 잘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경문왕 때인 865년 도성국사가 철조 비로 잔압을 좌상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상을 봉안하기 위해 여러 스님들과 함께 안양사라는 사찰로 향했는데요.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불상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불상이 발견된 곳은 현재 도피안사가 있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이 스스로 계시고 싶은 곳을 찾아가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자리에다 새로운 사찰을 세우고 도피안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있는 안보관광지와 문화관광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운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 또 한 번 오고 말았습니다. 남아공을 상대로 점수는 0대 1이었지만 내용은 졸전, 완패였습니다.
1: 우리 대표팀은 조 3위로 밀려났고 월드컵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남아공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우리 수비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을 김승규 골키퍼가 잇따라 막아내는 아찔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손흥민을 뒤늦게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날카로운 역습을 허용하며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3: 이상하리 많지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네.
4: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3: 더워 보였거든요. 이 컨디션 조절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2: 약팀을 상대로도 백스리 전술을 고집해 지략 싸움에서도 밀리며 1대0 패배를 당한 대표팀. 비기기만 해도 차지할 수 있는 조 2위 32강 자력 진출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5: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감독인 저의 책임이니까.
2: 홍명보 감독의 어정쩡한 전술에 선수들의 무거운 몸놀림이 엎친 데 덮치며 최악의 졸전이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4: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입니다. 한국팀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전술적으로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6: 충격의 패배를 당한 대표팀은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오늘 우리 팀은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송곳 같은 전진 패스는커녕 기본적인 패스 전개조차 힘겨웠습니다. 패스가 계속 끊기면서 전반전엔 의미 있는 슛을 한 개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7: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인 패스 전개에서부터 사실상 남아공에 완패했습니다. 특히 선발로 나선 황인범과 백승우의 전진 패스가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8: 자, 오른쪽에 나섭니다. 자, 이건 너무 당겨졌어요. 지금 자, 이거 위험한데.
9: 이기혁 잘 막았습니다.
7: 여기에 공수를 오가며 활로를 뚫어보려고 했던 이강인의 패스마저 남아공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패스 줄기가 꽁꽁 묶이다 보니 원톱 오현규는 계속해서 고립됐습니다. 서령우와 이태석, 좌우 윙백의 크로스도 부정확했고 결국 대표팀의 전반전 유효 슈팅은 0개였습니다.

0: 드리고 싶고
1: 이강인 선수입니다.
2: 허리 싸움의 완패와 잦은 패스 실책이 부른 쓰라린 결과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이제 다음 경기의 여부조차 쉽게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3: 무기력한 경기에 KBS 이영표 해설위원도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수들 움직임과 전술 전반에 걸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4: 손흥민에서 시작된 역습이 공격하담 인원 부족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한 순간 이영표 위원이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5: 가운데! 자, 양쪽 사이드에서 득점을 하고 싶은 선수는 가운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거 사이드 빼주는 건데 가운데 네. 바로 들어가야죠.
6: 예.
5: 바깥쪽에서 볼을 기다려서는 절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4: 특히 홍 감독 전술의 핵심인 3백 수비 대형이 남아공이 준비한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습니다.
5: 자, 이렇게 3백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쪽 윙백들이 앞으로 깊게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6: 그렇죠.
5: 그렇게 갑자기 볼을 탈취당하기 시작하면 역습의 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가 취약해지거든요.
6: 그렇죠.
5: 자, 이 3백 전술의 어떤 취약성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4: 마지막 공격까지 무산돼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용표 위원은 분노와 허탈함에 두 눈을 질끈 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5: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에 배치시키면서 전략적으로 네. 이제 어떤 의도로 선발 라인업을 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의도가 전혀 오늘 경기 뭐 전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
4: 태극전사들과 함께 뛰어온 이용표 위원. 여기에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전현무 캐스터까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승부였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3: 경기 전반 손흥민 없이 혼자 중책을 짊어진 이강인 선수는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없이 고립되기 일쑤였고 고립은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패스할 곳 없는 이강인이 고립된 장면을 표시해봤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봐도 패스할 동료를 찾지 못하고 방향 전환밖에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심판의 시선으로 따라가봐도 이강인이 얼마나 나 홀로 고군분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수도 잦았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한범의 패스를 놓치면서 남아공의 역습을 허용했고 3분 뒤 설령호에게 받은 공으로 드리블 돌파를 노렸지만 둘러싸인 수비진의 공격이 막혔습니다. 전반 42분, 남아공의 중거리 슛이 실패한 뒤 황희찬, 오현규로 연결된 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후반 12분, 수비 뒷공간에 들어간 손흥민을 보고 길게 넣어준 패스는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실점 뒤 후반 28분쯤 왼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은 옌스가 잡지 못했습니다.
7: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해서 진 거고 결국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2: 결국 통안의 패배로 경기가 끝나자 환호하는 남아공 선수들 앞쪽 이강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3: 이강인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황인범 선수는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후반엔 다리에 쥐가 날 정도였지만 경기의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기 초반 황인범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서령우에게 이어지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강인의 슈팅이 골문을 살짝 빗나갔지만 황인범의 넓은 시야와 패싱력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도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후반 18분 역습 한 방에 수비가 뚫리며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9: 특히 전반전에 저희가 역습 찬스를 많이 내주면서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게 좀 경기를 어렵게 풀고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8: 선제골을 내준 이후 동점을 만들기 위해 황인범은 특유의 전진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42분 체력이 다한 듯 종아리 경련이 올라오면서 그라운드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미 5장의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황이라 황인범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0: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은 안간 힘을 써가며 공을 올렸지만 박진섭의 헤더는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1: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을 텐데 저희가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죄송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남아공전에서 팀 내 최다인 11.4km를 뛰고도 패배를 막지 못한 황인범으로서 두고두고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2: 우리가 실점만 짓고 뜻밖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를 뺀 겁니다. 종아리의 이상을 느껴 본인이 교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전반 2분 만에 찾아온 코너킥 기회에서 김민재는 강력한 헤더로 남아공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이게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후반 18분 김민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나라는 남아공의 역습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점 2분 뒤 수비의 핵 김민재가 갑자기 교체돼 나가자 중계진도 어리둥절해합니다.
4: 김민재 선수를 지금 빼주고 지금 박진서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부상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5: 네.
3: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김민재는 벤치 앞에 있던 김진규 코치를 바라보며 무언가 불만을 나타냅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포지션에 수비수를 투입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이는데 팀 내 불협화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실점은 없었지만 분명 아쉬움이 남는 교체를 놓고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6: 종아리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7: 네, 리스크를 이제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 경기 잘 준비해봐야죠. 경기를 할 수 있으면.
3: 김민재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올 정도로 남아공전의 용병술은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8: 졸전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팀은 희망 고문을 안은 채 다른 조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궁색한 신세가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오늘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뺀 결정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전술은 결과적으로 악수 중에 악수가 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9: 뜻밖에도 손흥민은 전반 벤치를 지켰습니다. 기대 득점 추이상 전후반 차이가 극명한데 손흥민이 없던 전반, 초반 한 차례 기회 뒤 대표팀 그래프는 멈춰섰습니다.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과 옌스를 투입한 후반, 실점 이후 총공세를 펼치면서 기대 득점 그래프는 솟구쳤습니다.
10: 그러나 0-1 패배, 한국 축구 사상 역대급 졸전이었습니다. 점유율 68.5%, 패스 720회로 남아공의 2배가 넘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다시 말해 공격 진영 진입은 81회로 남아공의 문전을 두드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측면은 더 처참했습니다. 크로스는 33번 시도했지만 정확도는 21%에 그쳤습니다.
11: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요.
9: 주장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 가운데
12: 팀이 패배하는 거 있어서 지켜보고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9: 홍 감독의 전반 손흥민 제외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경기에 진 우리 선수들은 경기 후에도 굴욕을 맞봤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 선수 곁에서 남아공 선수들은 흥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멍난 전술과 엉성한 조직력에 32강에 오른다 해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13: 경기가 끝난 뒤 선수와 취재진이 모이는 믹스트 존으로 남아공 선수들이 단체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갑니다.

0: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에 박수까지 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계속하는 장면은 우리 대표팀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공격적으로 나서도 모자랐던 경기에서 또 백3 전술을 들고 나온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실패였습니다.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 들어서도 수비 조직력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었고 전반 8분 위험천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1: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 남아공의 역습 같은 것도
2: 이기혁
1: 잘
2: 선수입니다.
1: 대처하고자 했고 전반에는 저희 실수로 인해서 좀 경기가 좀 뜻대로 잘 안 풀렸던 것 같은데
0: 전반 중반엔 남아공의 거센 반격에 실점이나 다름없는 위기가 있었는데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벗어났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가 강한 전방 압박에 나선 사이 중앙이 비었고 마세코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18분 실점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지나치게 많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남아공의 역습으로 이어졌고 옌스가 뒤늦게 커버 플레이에 가담했지만 마세코에게 결정적인 왼발 슛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32강에 올라가더라도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돼 대표팀의 앞길엔 여전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3: 오늘 경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의아했으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패장 홍명보 감독의 답변을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4: 무기력한 경기 탓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5: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6: 저희 팀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4: 0대1로 끌려가면서 경기 운영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6: 그동안 해왔던 경기에 비해서는 오늘 중앙에서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조금씩 급해지는 모습이 좀 보였고
4: 취임 당시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속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말했던 홍 감독.
6: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4: 이번엔 자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며 사령탑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6: 된 결과는 저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4: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7: 월드컵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혼혈 태극 전사 옌스도 오늘 경기 후반 투입됐습니다. 종료 직전 작품을 만들 뻔했지만 이마저도 끝내 불발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극적인 드라마가 될 뻔했던 장면은 옌스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추가 시간, 옌스의 아웃프런트 절묘한 크로스에 박진섭이 스치듯 백헤더를 했던 순간, 박진섭이 조금만 더 굴절시켰더라면 동점골이 될 수 있었기에 탄식과 아쉬움, 안타까움이 버무려진 장면이었습니다. 혼혈 태극전사 옌스는 홍명보 후 3차전 선발 명단엔 또 들지 못했습니다. 후반에서야 왼쪽 윙백에 교체 투입됐고, 후반 5분 적극적인 수비로 마세코의 슈팅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8: 지금 옌스 선수가 지금 제대로 막아줬어요.
4: 하지만 이어진 순간 호흡은 어긋났고 패스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8: 올라왔습니다.
4: 후반 18분 마세코의 슈팅이 가랑이 사이로 빠진 순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9: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제 실수기도 했습니다. 제때 다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4: 다소 긴 패스에 호흡이 맞지 않았던 순간 역시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혼혈 태극전사 옌스에게 아쉬움을 만회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지 옌스 역시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7: 오늘 경기 패배에도 우리가 32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건 멕시코 덕분입니다. 멕시코가 체코에 완승을 거두면서 우리 대표팀을 도운 셈이 됐는데요.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고마움을 갚은 모양새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2: 32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멕시코를 이겨야 했던 체코.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회심의 슛은 골문을 비껴갑니다. 양팀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오히려 후반 10분 멕시코가 차베스의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10: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멕시코 설치 득점.
2: 체코 수비수가 걷어낸 골을 놓치지 않고 추가 골까지 만들어낸 멕시코.
10: 슛골! 기대돼! 추가 득점 2대0입니다. 멕시코.
2: 한 수 위의 기량을 선보인 멕시코가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을 터뜨리며 결국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짓고도 전력을 다한 멕시코의 파산 공세에 체코는 조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9: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전국의 팬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함께 32강전에 임하겠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알바로 피달고 멕시코 선수입니다.
2: 8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승 후보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 덕분에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던 멕시코. 올해는 체코를 잡아내면서 자칫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일 뻔한 우리나라에게 32강 진출의 희망을 선물해줬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7: 이제 우리는 또 끝까지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경기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0: 결론부터 말하면 조 3위 12개 국 가운데 상위 8개 나라는 32강 진출, 하위 4개 나라는 탈락입니다. 조 3위가 확정된 3개 나라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이미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승점 혹은 그 다음 기준인 골드실 등에서 아래에 있는 조 3위 국가가 3개국만 있으면 됩니다. 주목할 나라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내일 당장 D조에서는 조 2위 호주와 조 3위 파라과이의 경기가 있는데 호주가 2위거나 파라과이가 두 골차 이상 승리하면 우리보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F조 일본과 스웨덴 경기에선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 경기에서는 I조 3위 세네갈과 조 4위 이라크가 경기를 펼치는데 이라크 승리나 무승부가 가장 좋고 세네갈이 승리할 경우 1점 차로만 승리해야 합니다. K조 3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4위 우즈베키스탄도 상황은 비슷해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나 두 국가 무승부가 최선입니다. 이 밖에도 2조 1, 2위 독일과 코트디부아르가 3, 4위 에콰도르와 키라소를 모두 잡아주고 J조 2위 오스트리아가 3위 알제리를 잡아주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통계 업체 옵타가 남아공전 이후 예측한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은 약 87%. 한국 축구 최악의 졸전을 펼쳤는데도 32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장밋빛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7: 멕시코 몬테레이에는 2천여 명의 붉은 악마가 모여 마치 홈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응원을 펼쳤습니다. 경기 끝까지 승리를 향한 간절한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11: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붉은 물결이 넘실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승리를 염원하는 2천여 명 붉은 악마의 함성에 마치 홈구장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12: 완전 상암구장 같은 느낌이에요.
13: 이 홈팬 같은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11: 섭씨 32도를 웃도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도 응원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밖에 있던 멕시코 팬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14: 오늘이 좀 더 많이 모였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을지 않을까.
11: 전반 2분 김민재의 헤더, 7분 이강인의 왼발 슈팅. 좋았던 출발에 붉은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반격이 시작되자 관중석도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0대0으로 돌입한 후반,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자 응원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18분, 남아공 마세코의 한 방이 경기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울려 퍼지던 함성은 순식간에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0: 목이 터지라 외쳤고 마지막 슈팅이 막히는 순간에도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대했던 승리는 없었지만 붉은 함성은 90분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1: 광화문 광장에선 당혹감 속에 탄식이 넘쳐났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붉은 물결은 허탈한 경기력에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2: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인 붉은 악마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3: 이제 남아공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응원하는 거니까.
2: 승리는 상수, 관심은 오직 몇 점 차로 이길 것인가였습니다.
4: 후반에 한 두 골 대한민국이 넣을 것 같아서 2-0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2: 응원전은 도심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형 전광판을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5: Number 7. We've seen the video on TikTok.
6: 7번.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모두 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죠.
2: 대표팀이 남아공을 압박하자 광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응원단의 표정이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스부터 슈팅까지 실책이 잇따르고 후반 18분 마세코의 슛이 골망을 흔들자 머리를 감싸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꿋꿋이 응원을 이어갔지만 패배를 날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7: 조직력이 아쉬웠고 뭔가 패스가 즉각적으로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골 결정력도
8: 전술적 패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탈락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경우일수록 네, 올라가서 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1: 전국 곳곳에서도 뜨거운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아쉬운 결과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입니다.
9: 관중석에 모인 천여 명이 태극전사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냅니다. 선수들의 몸놀림 하나하나 숨죽여 지켜보고 슈팅이 막히거나 골문을 벗어날 때면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10: So coming to Korea, watching all these people.
6: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미국 LA 교민이었습니다.
9: 붉은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선제골을 내준 뒤에도 만회골을 기대하며 힘차게 응원 도구를 흔들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계속된 응원에도 번번이 차단되는 공격에 모두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골을 기원하고 끝내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11: 정말 목소리 크게 응원했는데 져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태극전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 자력으로 32강행은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2: 비록 이번 졌지만 만약에 본선 진출하게 된다면 저희 국민들 응원 받으면서 꼭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9: 끝까지 환호하고 또 탄식하며 대표팀과 함께 뛴 시민들. 신락 같은 32강 진출 소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를 환영한다며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외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집중되며 대미 투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3년 전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100명, 중고등학교는 1200명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겪은 세대와 참전 용사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 가운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도 있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점차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맞춤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는 바이각 김주현 대표는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급 맞춤 양복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과 존엄입니다. 옷 한 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사람 김주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주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사실 수제 맞춤 양복 하는 집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인천에는 이렇게 바이각같이 이런 맞춤 양복 수제로 하시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나요?
1: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공동, 네. 부산의 광복동처럼 인천은 경동이라고 해서 신포동 쪽에 수제 양복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이제 기술력은 있으시지만 이제 뭐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분들 다 모시고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해서 하는 곳은 인천에선 유일하죠.
0: 인천에 네. 한 군데밖에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직접 재단사가 직접 만들고 예. 그 상담했던 공간에서 직접 이제 제작까지 하는 곳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0: 하긴 요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성복이 너무 잘 나와서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성복의 몸을 그러니까 옷에 맞추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춤 같은 경우는 옷이 사람한테 맞춘다고 약간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나의 뭐 TPO나 생활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 내 체형 고정들이 네. 탁월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춤의 네. 수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0: 네. 대표님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쟁이십니다. 아, 네, 근데 네. 혹시 이것도 직접 그렇죠. 예. 맞추신 거예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예. 약간 붉은 빛깔 그 벽돌색 같은 맞아요. 그거에 가느다란
1: 뭐 그렇죠. 예, 자가드 예, 느낌의
0: 무늬로 예. 했는데 이게 아주 튀지는 않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개성 있습니다. 예.
1: 썸머 트위드라고 해서 여름용 좀 트위드인데 예. 구김 좀 자연스러운 구김도 있으면서 좀 여름에 좀 입기 좋은 네, 썸머 네. 자켓입니다.
0: 사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1: 그렇죠.
0: 이 인천 유일의 수제 맞춤 양복점이 가이각에서 네.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네. 무료로 수제 정장을 제작해 드린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됐고요. 제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이제 군 복무를 했습니다.
0: 아, 해병 출신이시군요. 귀신 잡는 네, 무적해병. 네,
1: 무적해병 예. 출신인데 입대할 때 그러니까 실무 배치 받자마자 천안함 비격이 터졌고 네네. 그리고 일병 이제 상병 그때 연평도 복역이 또 있었으면 경험을 했습니다.
0: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근무하셨네요.
1: 예.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병장 때 안타깝게 군대 후임이 그 공용화기라고 저희는 화기 중대여서 포를 뭐 탄을 이거 총을 다루는 곳인데 이제 훈련을 받다가 탄이 걸려서 터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대전 현충원에 네. 묻어주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묻어주고 49제라고 하죠. 49일 뒤에 또 갔는데 대전호충이 굉장히 넓고 그 한 스팟스팟마다 다 있는데 그 후임 뒤에 200구가 있는 걸 보고 20 그때가 2살 때였거든요.
0: 네.
1: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뭐 언론이나 뭐 오늘 라디오처럼 예, 뉴스 뭐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뭔가 많이 안 다루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0: 네. 네,
1: 그런 마음에서 아. 제가 이제 직업을 정하고 네, 제가 좋아했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엔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옷을 입히는 직업이잖아요.
0: 네. 네.
1: 그럼 누구한테 입히는 게 가장 좋을까? 저희들도 굉장히 뭐 유명 뭐 셀럽들이나 뭐 CEO분들
0: 그런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제 했는데 홍보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1: 네. 근데 네. 가장 좀 의미 있는 게 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0: 네.
1: 한 2년 전부터 매달 한 분씩 이제 맞춰 드려야겠다라고 네. 시작해서 하재원 중사 목함질의 사건에서 양다리가
0: 네.
1: 조금
0: 네,
1: 그 친구를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아 22살 때 결심을 네, 다시 그때, 실천에 옮기게 네. 되신 거네요.
1: 그러니까 저 역시도 네. 그때 뭐 저 역시도 뭐 어렸을 때이고 지금도 많이 뭐 솔직히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세상에 바라는 건 많은데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0: 네.
1: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0: 네.
1: 세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0: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1: 네.
0: 이번 달 양복의 주인공, 네 맞춤 정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 이번에는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셨던
0: 네.
1: 네, 김송우님. 라고 계시거든요.
0: 네.
1: 네. 그분께서도 그때 그러니까 다만 17살 때 그렇게 또 이제
0: 아, 그 어린 나이에 참전을 그쵸. 하셨어요. 네.
1: 6.25 거의 근데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제 6.25 참전 용사분들이나 월남전 그리고 뭐 독립유공자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0: 네.
1: 정말 17에서 20살 때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옷을 지어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0: 네. 네. 양복 다 입혀드리고 반응이 어떠세요?
1: 진짜 90이 넘으신 분들이지만
0: 네.
1: 그냥 제모 하나 쓰고 다녔다. 근데 우리를 그래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양복 맞춰주는 건 처음이다.
0: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네. 양복이잖아요.
1: 다 그분만을
0: 네.
1: 위한. 왜냐하면 맞춤 정장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뭐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이라고 하지만 거의 99%가 사이즈만 재고 외주업체에 그냥 맡겨서 기성 패턴에서 소매를 줄이고 늘리고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랑 백화점에서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사가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설계도 면을 따로 그리고
0: 네.
1: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체형이나 어깨가 거의 90대 뭐 80대 많으시니까 어깨가 많이 굽으시고
0: 그렇죠. 근데 젊은 그런, 사람들 네. 위주로 나오잖아요. 기성복이.
1: 그 90대 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실 때
0: 네.
1: 너무나도 저도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때 오히려 저희가 그때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0: 네.
1: 금액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세요?
1: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다 개개인별로 연락을 드렸어요.

0: 있었는데 예. 그 선정자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저희가 보훈부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1: 아.
0: 네, 왜냐하면 더 보훈부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매달 한 분씩 그때 맞는 이제 보훈 선정자를 이제 저희가 선정해주고 그럼 저희가 이제 양복을 무료로
1: 네.
0: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첫 주인공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2년 6월에 북한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이제 예비역 중사님이
0: 맞아요.
1: 첫 주인공이
0: 지금은 네. 너무 편하게 형동생 사이로 아, 지내고 있어요.
1: 친해지셨어요?
0: 네. 축구도 아. 자고 막 그 장난 아니에요.
1: 아니 진짜 어떻게 결혼,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0: 결혼 예복도 맞춰주고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아기도 낳았어요.
1: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네. 딸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0: 아들인 것 같아요.
1: 아유 이 네. 소식 듣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네, 마음으로 네. 축하를 보낼 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억에 남는 분들 매달 한 분씩 그렇죠. 이렇게 양복 맞춰드리지만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뭐 주신다면요.
0: 지금 얘기했던 네. 뭐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그때 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형동생 사이로
1: 네 하재현 중사님 예. 네
0: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또 해병대를 나오다 보니까
1: 네.
0: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1: 아, 1기면 도대체 네. 지금이 몇 기죠?
0: 지금이 제가 1110기고요. 지금은 1300 뭐 몇 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해병대 1기가 아직.
0: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1: 네. 네. 국가 유공자 중에는 이렇게 참전하신 분도 있겠지만
0: 맞습니다.
1: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0: 맞습니다.
1: 또
0: 맞습니다.
1: 그러신 예, 분들도 계시죠.
0: 예예 예. 그 이번에 그 김행균님이라고 그 철도 역무원이신데
1: 네.
0: 철도에 이제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구하려다가
1: 아. 예.
0: 그분도 다리가 예.
1: 아 다리를 잃으셨군요.
0: 예, 절단되셔서 예. 그분 함께도 이제 양복을 해드렸는데 의족을 하시다 보니까
1: 네.
0: 의족을 끼고 그리고 입을 때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한 걸 생각해서
1: 네.
0: 저희가 양쪽에다 이제 지퍼를 제작해 드려서 그분에게 딱 맞는
1: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예, 예. 예. 예.
0: 입으실 때도 편하게 네. 입으실 수 있게 그렇게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 그 한 사람에 네. 대한 그 배려와
0: 맞습니다.
1: 이런 게 다 담겨 있네요. 네. 우리나라 그 수제 양복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뭐 서울의 소공동
0: 맞습니다.
1: 아까 얘기하시고 또 예. 부산의 광복동 또
0: 인천에는 경동
1: 얘기하셨지만은 네. 사실은 이 양복 역시 인천을 통해서
0: 맞습니다.
1: 맨 처음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0: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제 개항을 통해서
1: 네.
0: 신문물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양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양복 김지원 바위가 슬로건 자체도 전통과 정통을 바느질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그런 지역 재단사분들 다 모시고 그 500년 경력을 합치면 500년이
1: 아, 지금 같이 일하시는
0: 네,
1: 분들 경력이
0: 합치면
1: 그러면 대표님이 제일 어리시겠네요.
0: 제가 이제 13년, 14년 정도 됐으니까
1: 그러니까 네. 한참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 일을 하고
0: 맞습니다.
1: 계시는 거네요.
0: 네. 네. 한번 이렇게 삼고초를 해서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5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어나간다고 생각하고
1: 아.
0: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맞춤 양복협회에서 최연소 지부장이 됐어요. 인천.
1: 네. 네.
0: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가장 뛰어나거든요. 기능올림픽 대회 13연필을 할 정도로
1: 예. 예.
0: 우리나라 때문에 기능올림픽 대회에 양복이 없어졌어요.
1: 아,
0: 맨날 우승을 하니까.
1: 그냥 우승을 도맡아놓고 네. 저도 지금 네. 생각나는 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기능올림픽 뭐
0: 맞습니다.
1: 우승 맞습니다. 맨날 우승이었으니까.
0: 맨날 우승이었죠. 13연패에서
1: 그중에서도 양복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우승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 그 전통성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뭐 보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 예, 예. 네, 예. 근데 사실 김주현 대표님은 좀 젊은 분인데 양복을 기성 양복이 대세인
0: 맞습니다.
1: 시대에 태어나셔서
0: 맞습니다.
1: 잘하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게 되셨 어디서 양복을 배우셨어요?
0: 기공학 좀 준비를
1: 공대 출신이에요?
0: 예, 근데 예. 예, 그만두고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좀 많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네.
0: 용돈을 벌면 이제 동대문이나 그런 가서 이제 옷을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양복을 맞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힙합 스타일 뭐

0: 많은 뭐 스타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남자가 정말 양복을 입었을 때 수트를 입었을 때 가장 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네. 아침 수트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을 그때 원단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영업하고 밤에는 양장기 행사를 따고 막 그랬었거든요.
1: 아.
0: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무보수였지만 이제 스승님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양복을 배웠죠.
1: 어떤 분에게 배우셨어요?
0: 맨 처음에는 이제 이기철 선생님이라고
1: 네.
0: 예, 그 스승님 밑에서 배웠죠. 제 선생님. 예.
1: 인천에 지금
0: 아니요,
1: 계시나요?
0: 아니요. 이태원. 아. 예, 맨 처음에 저는 이태원이랑 한남동에서 배웠거든요.
1: 찾아가셔가지고.
0: 예, 맨 네. 처음에 찾아갔죠. 찾아가서 배우고 네. 싶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라. 이렇게 돼서 무보수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침낭에서 자고
1: 작업실에서 돈 안 받고 안 그냥 받고. 배운 거예요.
0: 예, 아. 밥만 이제 얻어먹고 예, 점심만 얻어먹고
1: 그
0: 인천에서 왔다 갔다 계속했죠. 네.
1: 그 수련 과정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0: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나서 양복점을 바로 차리셨어요?
0: 바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련의 시간들도 이제 더 하면서
1: 네.
0: 이제 분명히 인천에도 내가 살았던 인천에 정말 이 고급 수트를 좀 알리고 싶다. 정말 맞춤, 정말 핸드메이드 수제 양복을 알리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살았던 네.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1: 네.
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오래된 양복 재단사분들을 찾아가서 스카우트를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겁니까?
0: 그것도 맨 처음에는 제 스님들이 좀 이제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1: 네.
0: 인천까지 또 오시는 거나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아왔던 인천에도 계실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인천 경동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1: 거기 양복거리였는데.
0: 네, 양복거리가 있었던.
1: 양복거리였는데
0: 네,
1: 우리가.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27살 때. 27살, 8살. 네, 예. 7살 때 갔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같이 하자고 했죠.
1: 아, 그러니까 뭐 네. 따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분들
0: 다 각자 개개인이 계셨죠. 40년 넘게 다
1: 그분들이 양복점을 하고 계셨나요?
0: 다 양복점을 하고 계셨죠.
1: 아.
0: 거기에서 또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작업자로 이제 자켓 메이커로서 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1: 그러니까 양복하다가 저도 이제 단골 수선집이 있는데 보면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양복하다가 수선집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네. 그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40년 동안 양복점을 그냥 하고 문 열고 계신 분들이에요.
1: 네.
0: 근데 27살짜리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옷도 맞추고 거기에서 양복도 맞추고 그런 거기는 이제 기술적인 거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이제 약간 좀 트렌드에 조금은 이제 뒤쳐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제 옷을 맞추면서 이제 맞춰갔죠.
1: 아 요구를 네. 하시고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네. 해주세요.
0: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함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양복을 맞추면서 선생님 저희 이번에 뭐 고객분들이 20분 오셨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30분 오실 거고 어떤 프로모션 할 거고 어떻게 이제 할 거고 이런 뭔가 과정들을 얘기 드리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뭔가 신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양복 장인들을 네. 몇 명을 모으셨어요?
0: 그러니까 한 분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1: 아.
0: 네, 왜냐하면 40년 동안 하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가 와서 같이 하는 게 근데 그분들 사이의 인프라는 40년 형동생 사이이신 거죠?
1: 너무 가까우신
0: 너무
1: 거죠.
0: 가까우신. 근데 한 분이 재단 저희 지금 이철호 대단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같이 다 계시다 보니까.
1: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흩어져서 영업을 하면서
0: 맞습니다.
1: 이 기성양복 시대가 돼버리니까 다들 좀 쉽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근데 거기는 이제 네. 서서히. 조금 이제
1: 사양산업이라고
0: 했는데 예. 저희는 약간 그래도 작지만 우상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성장하는
1: 뭉치니까.
0: 것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컨셉 트렌디한 정말 정통 핸드메이드 수트라는 예.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좋아해 주시고.
1: 그분들 경력은 보통 몇 년 정도 되신 분이죠?
0: 막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어요.
1: 아, 그 경력이 보통 40년 이상 되신
0: 40년
1: 분들.
0: 이상 네.
1: 진짜 장인분들이시네요.
0: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후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젊은 테일러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카데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거기에

0: 그래서 이제 강사분도 이제 막내 환갑이 이제 막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능올림픽 때 은메달리스트세요. 근데 그런 은메달리스트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탁소를 하시다가
1: 네네. 네,
0: 저희가 다시 권유하고 말씀드려서 다시 원래 자기가 가장 잘 아시는 분야로 다시 오셔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시죠.
1: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처음에 다시 양복 만들면서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4, 50년 이상씩 되신 양복 장인분들은 어떻게 손님 사이즈 잴 때부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눈이 잘하고 네. 네, 딱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나오죠. 네, 그래서 거의 사이즈를 많이 저희가 한 30군데 정도 사이즈 잴거든요.
1: 네.
0: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이게 눈으로 보는 그런 딱 예측이 굉장히 많이 맞죠.
1: 아니 양복 맞추는데 사이즈를 30군데를 저는 그렇죠. 대충 뭐 어깨, 뭐 배둘레, 맞습니다. 뭐 팔 길이, 뭐 다리 길이 뭐 이렇게 맞아요. 생각했는데 30군데나 재요? 네. 어디 어디를 그렇게 재요?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깨에서 네.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앞어깨라고 하고 등어깨. 여기에서 옷은 다 끝나거든요. 어깨에서 네. 떨어지는 그 실루엣에서.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재드리고 있고 그럼 뭐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의 위치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지 위치부터 어떻게
1: 바지 미디. 위치라는 거는
0: 미디 미디, 뭐. 예, 미디 높이인데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바지 위치를 입으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1: 어떤 분들은 위로 올려있고 어떤 분들은 아래로 걸쳐있고
0: 네, 그게 가장 바지의 핏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네네. 것들에 뭐 기준해서 뭐 많이 다양하게 좀 재드리고 있죠. 딱 네, 세밀하게 재드리고 있죠.
1: 그 50년 된 양복 장인부터 이렇게 청년 네. 양복 장이 같이 양복을 만드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좀 훈훈한데 그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은 손길이 얼마나 갈까요?
0: 기본적으로 크게 흐름에서는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가봉이라고 해서 피팅을 네.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짜로 봉한다라고 네. 해서 옷의 형태를 맞추고 그러니까 사이즈랑 체형을 좀 보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완성, 봉제하고 완성 단계인데 전체적으로는 손바느질이 거의 한 만 번 이상.
1: 만 번의 손바느질이
0: 단축구멍까지도 예. 다 손바느질로 하고 있거든요.
1: 단축구멍 네. 기계로 이렇게 하면 기계, 편한데
0: 예. 예. 예. 단축구멍까지
1: 아, 기계도 잘 하는데 왜 손바느질은 좀 달라요?
0: 좀 더 그 손에 손 핸드메이드가 주는 그런 좀 여유 분량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예.
1: 아 근데
0: 예.
1: 만 번의 손길이라니까 예. 좋긴 한데. 비쌀 것 같네요. 아무래도.
0: 근데 그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네.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렴 뭐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워낙 뭐 OEM이나 예. 그런 저렴한 옷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맞춤복은 네. 그런 시간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예. 환경을 생각하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오래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오래 입을 수 있는.
0: 오래도 입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옷에 스트레스가 덜하거든요.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옷에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예. 대량 생산으로 하는 대부분의 옷들은 다 대량 생산이잖아요. 다 품종 네. 대량 생산이지만 이런 맞춤복 같은 경우는 나만을 위해서 한 벌을 만들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이가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1: 살만 안 찌면 돼요.
0: 저희는 또 저희가 만들어드린 옷이기 때문에 아, AS는 평생 AS 해드리고
1: 진짜 있습니다. 늘려도 네, 주시고 줄여도 주시고
0: 오. 평생 무료로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 그거 마음에 듭니다. 예. 근데 사실 맞춤형 양복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뭐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손길이나 품을 보면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고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처음부터 수익이 막 나고 그렇진 않았죠?
0: 근데 네. 처음부터 뭐 절대 뭐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처음 해봤던 거고 어렸을 때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딱 맨 처음에 했을 때
1: 네.
0: 정말 통장에

0: 장부가 영예 수렴할 정도로.
1: 그 어떻게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0: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1: 월급 뭐 밀렸어요? 그,
0: 아니요, 밀린 적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굉장히 많이 적게 주잖아요. 아. 해지하면서까지 딱 했는데 꾸준히 그래도 묵묵하게 저희의 과정들을 계속 올리면서 예.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 드라마에 최민수 씨의 옷이 네, 회사가 아. 전국적으로 이제 그 최민수 씨가 약간 중동 재벌 느낌이었고 약간 네. 카사노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직접 그 스타일리스트 간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대본 보고
1: 디자인하셨군요.
0: 그때 그때 신에 맞게 다 디자인. 제가 또 원단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여성 원단으로 이제 한국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신에 맞게. 네. 근데 최민수 씨의 연기력 그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 옷까지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저희 로고가 딱 들어가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많이 모셨죠.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승세를 하기 시작했네요.
0: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여기 알아서 잘 너무 멋있게 잘 해주는 곳이야라고 소문이 나면서 네. 많은 연예인 분들 해드리게 됐죠.
1: 뭐 유명인 분들 중에서 단골이 좀 있나요?
0: 뭐 유재석 씨라든지.
1: 유재석 씨요?
0: 네, 그리고 또 추성훈.
1: 추성훈 선수요?
0: 네, 김동현 네. 선배님.
1: 와.
0: 네,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임재범 가수. 네.
1: 주로 터프한 유재석 씨는 좀 다르지만 좀 터프한
0: 김보성
1: 분들이.
0: 의리의 사나이도 오셨습니다 최근에.
1: 오, 네. 예, 네. 그렇네요. 아, 이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렇게 40년, 50년 된 양국 장인들과 같이 일하시면서 좀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배우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같이 선생님들이랑 회식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느끼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작품을 만드는 게
1: 네.
0: 아, 저 마인드 자체가 저희 직업 역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예.
0: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장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네요.
0: 네.
1: 계속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앞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네. 거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양복을 선물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영웅들을 네네.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김 대표님 예전과는 달라지셨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0: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거든요.
1: 네.
0: 근데 6.25 전쟁 때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6.25 6월 달에 났으니까 정말 여름이었고 더울 때인데 송이불을 덮고 내려왔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시고
1: 네.
0: 6.25도 경험하시고 정말 피난해서 시장 통해서 뭐 김밥도 파셨다 그러고 정말 나였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0: 정말 어떻게 저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뭐 국가유공자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차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직업으로서 제가 그분들께 옷을 맞춰드림으로써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예, 사실 뭐 국가 영웅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신
0: 맞습니다.
1: 모든 분들이 다 영웅이라고
0: 맞습니다.
1: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 바이각의 김주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이나 쌀알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상권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질적이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수를 나타내며 대체로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현재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분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이른바 소확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과제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아동 비만 예방을 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와 회송체계 강화, 그리고 한약사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와 알림 서비스 도입,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는 신청 기준을 완화하고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늘려서 납부 부담을 줄였고요.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참여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도 개선이 되는데요. 지역사회 연계기관이 확대되면서 퇴원 이후 건강관리와 재활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또 한약사 보수교육과 면허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고요. 문자 알림 서비스가 도입돼서 행정 누락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작은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행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 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각 시도 교육감은 매년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에 비해서 특수학급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계획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요. 특히 장애 학생들이 먼 거리를 통학하는 불편을 줄이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7월 1일부터 췌장장애가 장애 등록 대상에 포함되고 일부 장애 유형의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고 전했습니다.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 일부 췌장질환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애 등록이 가능하고요. 심장장애와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유루장애도 등록 기준이 완화돼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을 희망하는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면 되고요.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모바일 결제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인데요. 전용 단말기와 스마트폰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고요.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 장애인 개발원 대외 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최근 국내 신장 장애인 중에 투석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신장 장애인의 현황과 지원 과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신장 장애는 어떤 장애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1: 네, 신장 장애는 말 그대로 신장, 즉 콩팥 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인데요. 이 기능이 크게 떨어지면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 이식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장 장애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힘들어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투석, 병원 이동, 식이 관리, 약 복용, 합병증 관리, 일과 치료의 병행까지 일상생활 전체가 신장 질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최근 통계를 보면 신장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신장 장애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1: 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5년 말 등록 장애인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장 장애인은 11만 4,761명입니다. 그 전해인 2024년 10만 9,035명과 비교하면 5,726명이 늘어난 수치이고요. 증가율로 보면 약 5.3%

0: 1.8%입니다. 같은 기간에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262만 7,761명으로 전년보다 조금 줄었는데 신장장애인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장애인구 전체 규모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애 유형별로 보면 신장장애 저렴,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장애 유형은 계속 늘고 있어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예, 신장장애인이 늘어나는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많은 분들이 고령화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이미 고령화가 되어 있고 장애인구 안에서도 65세 이상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2025년 기준으로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56.9%나 됩니다. 또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19세 이상 장애인의 84.8%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신장장애는 이런 변화와 아주 밀접합니다. 결국 신장장애는 단순히 한 장애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관리와 장애인 복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장장애인 지원은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신장장애인은 병원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 치료만으로 삶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액투석을 위해서 일주일에 여러 차례 병원에 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투석을 받는데도 몇 시간이나 걸리고 치료 후에는 피로감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병원까지 이동, 치료 일정에 맞춘 일자리, 필요한 복지 서비스 정보 습득도 중요하죠. 하지만 혼자 살아가는 분이라면 활동 지원이나 돌봄 연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장장애인 지원은 의료와 이동, 소득, 고용, 돌봄, 권익옹호가 함께 연결되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1: 현재 신장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신장질환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 등록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장애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먼저 의료 지원입니다. 만성 심부전증 등으로 투석을 지속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자체별 투석비 지원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장애인 복지 서비스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수당,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공공요금 감면, 장애인 고용 지원 서비스 등도 조건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느냐보다 당사자가 실제로 알고 이용할 수 있느냐는 건데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과는 아주 자주 연결되지만 복지제도와는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가장 큰 빈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그 빈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0: 예를 들어서요. 투석을 시작한 분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는 투석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애 등록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산정 특례나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활동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병원 이동이 어려우면 어떤 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고용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안내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와 복지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한 건데요. 신장장애인 삶은 의료와 복지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제도는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병원, 주민센터,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을 따로따로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1: 예. 자, 오는 7월 2일에 열리는 전국 신장장애인 복지대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라고요.
0: 네. 제21회 전국 신장장애인 복지대회가 7월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부 기념식에 이어서 2부에서는 제8회 신장장애인 정책 심포지엄이 진행되는데요. 심포지엄 주제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 신체 내부장애인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장장애만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 내부장애 전체의 지원 체계를 함께 논의한다는 점입니다. 신체 내부장애에는

0: 심장장애 외에도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췌장장애도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추가되는데요.
1: 예.
0: 기존 15개의 장애 유형이 16개로 확대되는 겁니다. 췌장장애 역시 몸 안의 장기기능과 관련된 장애로 혈당 조절이 어려움 등으로 일생생활이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처럼 신체 내부 장애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지속적인 의료관리와 생활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는 신장장애를 넘어서 내부장애 전반의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애인 복지법 개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0: 네. 장애인 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 복지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현재 그 조항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방향은 이 시설 체계 안에서 신장장애를 비롯한 신체 내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인데요. 신체 내부 장애인이 상담을 받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연결받고 권위공호와 자조모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다면 신장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2019년에 발간한 신장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이동지원, 조혈제 지원, 산정 특례 적용 관련 지원, 부양 의무제 개선, 차별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현재 정책 환경에 맞춰서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투석을 위한 안정적인 이동 지원, 두 번째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 지속을 위한 지원, 세 번째 치료와 이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 유지 지원, 그리고 네 번째 장애 등록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부 장애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 지원책의 마련입니다. 물론 이런 사항들은 면밀한 정책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신장장애인의 지원은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생활지원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신장장애인은 의료기관 안에서는 환자지만 지역사회 안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이고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속에서 이번 논의가 신장장애인은 물론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췌장장애 등 다양한 내부장애인의 삶을 더 면밀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예, 오늘은 신장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향상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나요?
2: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중동장애를 가졌던 30대 초반의 내병된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내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되지 못해서 힘들었던 사례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세의 중증 내병된 여성 장애인인데요. 대학에 이제 졸업반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상담 업무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제 자신감 없어서 상담을 한 내담자인데요. 이 내담자는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해서 직업 상담사도 따고 상담 관련된 민간 자격증도 따고 사회복지사도 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 때문에 상담 일을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1: 예, 내담자분은 학창 시절도 성실하게 보냈고요. 직업 상담사 자격증까지 취득을 했는데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기에 자신의 미래가 막막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2: 예, 그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담자가 이렇게 막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성장하는 과정들이 그들이 쌓였다라고 할 수 있죠. 이 내담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고 3년이 지나고 나서 내병맹 중증장애 판단을 받았고 6살 때 교정수술이라든지 그다음에 6, 7살 때 또 그 성장하면서

0: 아크메스건 수술이라든지 수많은 이런 병원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특히 초등학교 가장 민감한 시기에 초중고등학교 시기에 신체적으로 그런 그 다름을 아이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놀림을 받고 무시당하고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특히 이 내담자가 소방훈련에 참석하지 못한 일이라든지 조별활동에서 팀원들에게 욕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는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내담자에 늘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고등학교 시절 때 선생님께서 너 가만히 있지만 말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보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제 사귀게 됐지만,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부 활동하다 보면 성관계가 없거나 그다음에 장애에 접근할 수 없을 때 이 아이가 많은 자존감을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한 이 그 내담자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가 이혼한 이후로 엄마가 홀로 오빠하고 자녀를 돌봤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간에 엄마한테 짐이 되지 않고 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지배하다 보니까 두려움들이 이제 쌓이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력을 해왔는데요. 어떤 마음의 배경과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0: 예. 이 내담자는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한 30년, 25년 동안의 부분들을 이렇게 탐색해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담자는 엄마로부터 깊은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을 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들, 이렇게 뭐 직업상담사, 민간자이나 사회복지사들, 이런 것들이 매우 큰 내적 힘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타인의 모습과 타인의 부분들과 비교해보고, 또 나는 어떻게든 간에 성공해서 엄마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런 부분이 크게 자리 잡았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취업이라는 커다란 전환점에 오다 보니까 과거의 상처들이 이제 막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이것들이 막막하게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되니까 이제 뭐냐면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이제 하락되는 이런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열등감은 결국 뭐 했었냐면 내가 잘 해보고 싶다는 우월감을 추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우월감 추구 속에서는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안백주의적,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내담자에게 너가 앞으로 졸업을 해서 상담사로서 역할을 어떻게 하면 살고 싶은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현재 네가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그런 막막함, 그 이분법 사고, 회피적 태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했습니다.
1: 예.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담을 전공한 한 여성 장애인이 중요한 인생 과제를 앞두고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담자분께 어떤 상담을 해 주셨나요?
0: 예.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회피적인 사고라든지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개인심리 상담에서 요구하는 그 용기와 격려, 그다음에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자기 강점 발견하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탐색하는 그런 부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주로 자신의 삶을 결핍의 렌즈로 보고 있는 게를 다시 강점의 렌즈로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생활 양식을 탐색하고 자신의 어떤 열등감을 이해하는 이런 과정들을 했고요. 중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겪고 있는 장애가 약점이 아닌 상담사로의 어떤 고유한 재산이다라는 것을 재해석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타인의 아픔을 더 훨씬 더 경험을 잘할 수 있어서 공감을 더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돌볼 수 있어서 상담자로서 가장 큰 무기를 너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상처를 이제 승화 대처하는 방법들을 익히게 되고 또한 최고의 내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어떤 무엇인가 그리고 장애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상담사로 일을 해서 5년 뒤에 학교에 이제 상담 교사가 된다라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탐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결 단계에서는 내가 일상적인 취업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의 내적 힘을 단단하게 하는 데 초점을 줘서 강점 기반의 행동 진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얘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해서 내가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한 떳떳함이 아닌 내 스스로 자랑스러운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것들을 이제 다짐하도록 하였습니다.
1: 예. 상담을 한 결과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0: 예.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했던 걸 재해석해서 감정적으로, 인지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심리회복적 탄력성을 갖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계단과 편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내면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걸 살펴봤는데 이 내담자는 이런 상담 과정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 올몸에 했던 심적 굴레에서 벗어나서 의미 있는 가장 큰 변화인 무기력과 두려움을 벗어나서 용기를 내고 격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자신의 그런 제약과 장애가 내 앞으로 상담사가 되는데 공감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담자는 가정과 학교 생활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특히 학교에서도 그런 어떤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벗어나서 주도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진로를 계획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가서 상담 교사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집에서 엄마에게 보란듯 떳떳한 안배한 사람이 되는 것을 벗어나서 내가 나의 자신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됐습니다.
1: 예.
0: 특히 장애인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인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장애 때문에 무능하고 쓸모없다는 사람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장애와 현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내가 해석하고 있는 내 생각은 바꿀 수 있으니까 나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참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 심리교육 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50대 이상 장노년 남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동밥상이라는 요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동대문구 양성평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고요. 매월 2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저는 간장, 계란, 양파, 덮밥을 만드는 날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동동밥상이란 이름에는 동대문에서 만드는 동등한 밥상이란 의미가 담겨 있고요. 예. 제가 도착했을 때는 레시피와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소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 현장으로 가보시죠.
2: 간장, 계란, 양파, 덮밥을 간단하고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레시피 한번 보고 시작할게요. 재료는요, 계란 각자 두 개 사용하실 거고 앞에 있는 대파랑 양파 사용할 거고요. 자, 먼저 양파 먼저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를요, 반을 먼저 썰어 주세요. 통으로 썰으시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반을 먼저 썰어 두고 엎어서 줄 따라서 얇게 썰어 주세요. 천천히 네, 썰어 주세요.
0: 예, 준비된 재료를 직접 손질을 해서 요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칼질 소리, 이 도마 소리는 참 경쾌하게 들리는데 실력들은 어떠신가요?
1: 네, 남성 장애인이 대상이어서 아무래도 조금 서툴지 않을까 하고 처음에 생각을
0: 그러니까요.
1: 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저보다도 칼질을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 양파 채를 썰면 굵기가 제각각인데 일정하게 얇게 썰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사람이 이래서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0: 예.
1: 그렇다면 구립 동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을까요? 장노년 건강지원팀 문현경 사회복지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3: 동동밥상은 동대문구에서 주관하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5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수요일, 목요일에 진행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동동밥상을 풀어서 말하면 동대문에서 만드는 동등한 밥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동등한이라는 단어의 큰 목표는 가사활동 경험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넓혀가고 요리를 배워가며 건강한 식생활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장노년기 남성 어르신분들이 부엌이라는 공간에서 가사활동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장노년기는 자녀의 출가, 신체적 노화, 뭐 장애로 인한 어려움 이런 일로 인해서 의식주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을 함양하고 직접 만든 건강한 요리로 나와 가족의 식탁을 꾸려가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 예, 남성 장애인들이 가사 활동 경험을 쌓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 건가요?
1: 네, 아무래도 주방에서는 초보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위생관리, 조리도구 사용 방법을 배우고요.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쉬운 반찬 만들기 활동을 주로 하고 여름철에는 식중독,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식생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대사질환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식재료에 대해서도 전문 강사가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권춘원 선생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4: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시면서 여자분들 도와서 남성분들도 같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하는 거를 배울 수 있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양성평등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서 그 점에 공감이 가서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가정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요. 요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재료 다루는 거, 조리 도구 다루는 거, 그리고 정리 정돈까지 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동안에요. 두부 참치 조림도 배웠고요. 메추리알 장조림 같은 것도 배우고 감자볶음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많이 달라지셨죠. 처음에는 계량 도구 사용하는 법도 잘 모르셨고 썰기도 못해서 자신감이 없으시다가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레시피를 보시고 궁금해하시고 각자 스스로 계량도 하시고 써는 것도 하시고 조리도 하시면서 편마비신 분들도 스스로 하시려고 하시고 자신감이 붙으셔서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0: 예. 요리를 배우면서 요리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네.
0: 실제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계신가요?
1: 네.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고요.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수강생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해결을 하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선생님에게 질문도 하는 모범적인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즐겁게 요리에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요. 현재 동동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이 수요일 반 5명, 목요일 반 6명, 총 11명인데요. 11명의 수강생 모두가 처음에는 요리가 낯설고 동료들도 낯설었지만 지금은 모두 친해져서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요리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요리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박창우 어르신입니다.
5: 나도 이 요리를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동동밥상 회원을 새로 이제 모집한다고 안내장이 붙어 있어서 전화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산 지가 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이제 혼자서 집에서 이제 요리도 다 해서 먹고 했는데 또 여기 와서 배우면서 몰랐던 것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많이 도움이 된 거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너무나 참 행복하고 내가 물론 집에서도 지금까지 이제 해왔지만 또 전혀 이제 안 해봤던 것 같은 경우를 또 와서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래서 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열심히 더 잘해라 말하고 싶습니다.
0: 예, 박창우 어르신은 원래 집에서 요리를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게 더 좋으셨던 모양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누구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계시고요. 메추리알 장조림을 만들었던 게 좋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간장에 새로 메추리알을 다시 사다가 넣고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켜봤는데 맛이 똑같아서 더 맛있게 드셨다고 하고요. 배운 내용은 꼭 집에서 복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이어서 앞으로 더 발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지체장애인 김상현 어르신, 뇌병변장애인 윤종환 어르신을 만나봤습니다.
6: 의도 먹고 살다가 요리는 처음 경험하는 거죠. 삶에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선생님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주 맛있습니다. 집에서 그냥 그대로 좀 해 먹고 그러죠. 내가 만들어서 먹으니까 즐겁네요. 집사람하고 같이 먹고 그러죠. 뭐 자기보다 더 맛있다고 그래요. 맛있다고 그러니까 기분 좋습니다. 더 잘하고 싶고 더 맛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7: 오른쪽이 손을 못 쓰니까 불편한데 내가 해먹는다는 그 자부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니까 음식 만드는 것도 그렇고 좋아요. 아프기 전에는 내가 해먹었었는데 배 아프고 나서는 그냥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먹다가 해보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잡생각을 떨치기 위해서 이제 배운 거거든요. 우울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요리학도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친구도 사귀고 조금이라도 나아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동료도 즐겁게 음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동동밥상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장애 어르신들 모두 앞으로도 즐겁고 신나게 요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활동도 하고 지인과 가족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성과 공유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꼭 맛 좋은 음식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구립 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요리 프로그램 동동밥상 교육 현장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박정현의 달아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국가인권위원회가 공연장에 휠체어를 설치하지 않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좌석을 마련하지 않은 공연사의 시정을 권고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진정에는 휠체어 이용자와 함께 미국의 락밴드 내한 공연을 관람하려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주최 측이 휠체어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작년 7월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네. 인천 한 야외공원에서 올해 4월 예정이었던 이 공연은 11월로 미뤄졌는데요. 주최 측은 무대가 설치되는 광장에 휠체어 진입과 이동이 어렵고 수만 명의 관객이 몰려서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어서 휠체어석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권고를 주최사 대표에게 했는데요. 첫 번째로 휠체어석 설치 및 동반이 좌석 확보를 하는 것, 그리고 예매 단계 접근성 보장, 그러니까 이러한 휠체어석과 동반인 좌석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예매를 수월하게 할 것을 보장하라는 권고와 함께 전용 출입 이동 동선 마련과 현장 안전 요원 배치 등 별도 안전관리 지침 마련을 권고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공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1: 예, 고령자나 장애인, 재활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혼자 옷을 입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스스로 옷을 입기 어려운 분들을 돕는 로봇 기술이 개발이 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로봇이 옷을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옷 자체가 사용자의 몸을 따라서 스스로 펼쳐지면서 착용을 도와주는 건데요. 카이스트 연구팀이 세계 최대 규모 로봇 학술 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한 바로 그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의복 착용 보조 기술은 외부 로봇 장치에 따라서 복잡한 구동 및 제어에 의존하거나 사용자의 움직임과 자세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연구팀은 소프트 그로잉 로봇 핵심 원리에 따라서 의복 구조에 적용해 외부 로봇 없이도 사용자의 신체에 따라 부드럽게 펼쳐지도록 구현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를 주입하면 의복 내부 구조가 몸에 따라서 앞으로 전개되고요. 이를 통해 사용자의 팔이나 다리 주변으로 옷이 자연스럽게 입혀집니다. 즉 사람이 옷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의 신체에 따라 다가가면서 착용하는 보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소매, 재킷, 바지 등 다양한 의복 형태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실험을 통해서 자가 착용 성능을 검증했더니 굉장히 안전한 착용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 재활하는 분에게 팔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제한된 사용 그런 한계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앞으로 웨어러블 로봇, 재활공학, 인간 로봇 상호작용 분야에서 폭넓은 활용도 기대가 됩니다.
1: 예. 자,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성인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0: 네.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7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도서관 1층 장애인 정보누리터 세미나실에서 손책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선착순 10명 내외로 모집하는데요. 수어 영상도서 초청 강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제는 역사, 사회, 과학, 환경, 문학 등입니다. 농통역사의 맞춤형 해설로 수어 영상도서에 대한 이해를 돕고요. 토론과 감상문, 퀴즈 등 독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상 책을 보면 우리 도서관의 선구자 박봉석, 또 알고 싶어 드론 제주, 배워서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 우리 땅, 할머니 왜 필 열두 동물이에요. 공부가 되는 유럽 이야기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청각장애인 영상 전화 등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영화와 드라마 속 명장면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립장애예술단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인천수복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사운드 오브 시네마 공연을 선보이는데요. 참고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은 지난 2022년 창단됐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의 음악예술 분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단체인데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예술을 선발해서 전문적인 음악교육과 다양한 무대 경험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운드 오브 시네마는 영화와 드라마 속 명장면을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융복합 시네마 콘서트입니다. 스크린에 펼쳐지는 익숙한 장면들과 현장에 연주되는 생생한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가수의 무대와 탭댄스 퍼포먼스와 함께 접하실 수 있는데요. 주제가를 보면 영화 조스, 또 사랑은 비를 타고, 시네마 천국 위키드 같이 익숙한 음악이 연주됩니다. 추억과 감동이 있는 콘서트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면 더 특별한 시간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신대학교 e스포츠 융합대학원과 정진학교가 배려프리 e스포츠 페스티벌을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정진학교 체육관에서 열기 때문인데요. 신체적 환경적 제약 없이 e스포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배려프리 환경을 조성을 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자신감 증진과 사회적 참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운데 행사는 정식 종목 대회와 보조기기 활용 시범 그리고 참여 프로그램을 아우르는 통합형 배리어프리 e스포츠 축제로 마련이 됩니다. 행사장에는 메인 대회 외에도 e스포츠 시범 종목 경기와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이 되고요. 한신대학교 학생이 개발한 PC 볼링 베타 버전을 활용한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는가 하면 다양한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됐습니다. 이 보조기기를 활용한 시범 종목 경기존을 별도로 운영해서 장애 유형별 접근성과 활용 사례를 공유한다고 하니까 장애인의 e스포츠 참여 전면 확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장애예술인들의 작품과 활동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소식지가 발간이 됐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가을호가 발간이 됐는데요. 한국 장애예술인 역사적 길이 된 사람들을 지면으로 해서 전시회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고요. 소설가 김재찬, 화가 박진, 만능 엔터테이너 이창훈 등 다양한 장애인들의 예술 소식

0: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민의 꽃이 바람에게 전하는 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0: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미니 씨와 지우 씨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날 미니 씨는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기에 자리에 앉자마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나 오늘 회사에서 말이야. 그런데 이때 지우 씨의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미니야,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죠. 미니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지우 씨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니 씨는 짜증이 났지만 이야기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부장님이 그 순간 또다시 알림이 울렸습니다. 아 미안, 잠깐만. 지우 씨는 이번에도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화가 난 미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됐어. 메시지로 보낼게. 미니 씨는 그렇게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화요일 물빛 합창단 공연에서 선보인 짧은 콩트인데요. 비슷한 경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 알림은 조금 늦게 확인해도 괜찮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을 놓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규현이 부릅니다. 화려하지 않은 고백.

우리 나은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우리 시각장애인은 시각에 제약이 있다 보니 늘 가던 곳에만 가고 늘 먹던 것만 먹는 식으로 익숙한 걸 하려고 할 뿐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각장애인 중에 세계일주를 하는 분도 있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분도 있거든요. 오늘 오감나들이 시간에는 실탄 사격 체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각장애인이 사격을 어떻게 하냐고요? 잠시 뒤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 시각장애인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선율을 듣는 것 그 자체로도 좋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잊고 지내던 사람, 장소, 계절의 공기를 순식간에 떠올리게 해주기도 하죠. 또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역할도 하는데요. 얼마 전 음악에 여러 가지 힘을 보여주는 임상 음악치료 콘서트가 열려서 우리 정수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볼빨간 사춘기와 백현이 부르는 나비와 고양이.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체험인데요. 실탄 사격이에요.
1: 네. 우선 오늘은 6.25 한국 전쟁 발발 76주년을 맞는 날인데요. 네. 동족 상자 안의 아픔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 보면서 그 당시 순국한 모든 참전 용사분들 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이번 주 오감나들이는 아주 이색적인 그 체험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격 체험. 그중에서도 실탄 사격을 체험한 이야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와 함께 특별하고 또 짜릿한 체험 즐기러 떠나보시죠.
0: 이게 군대에 다녀온 성인 남성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사격을 해본 경험이 없을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시각장애인이라면 더욱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제가 학창시절인 1980년대 90년대만 해도 시각장애인 중 선천 시각장애인이나 어린 시기 때 발병한 그런 경우는 한 50-60%를 차지해서 그 당시 서울매학교가 초중 고등학생을 합치면 한 300여 명 가깝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이 통계적으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후천 시각장애인들이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즘 서울매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만 합친다면 한 120여 명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 시각장애인이 된 경우는 군대를 안 가게 되고 네. 뭐 군인이라면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사격도 못하게 되지만 최근 군필자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심지어는 군대에서 좀 시력을 잃은 분들도 덜어 계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해도 사격을 해본 경험이 있겠네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9살 때 이제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는데요. 네. 재미난 이야기 하나 좀 전해드리자면은 맹학교 고등부 재학 중에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받으라고 맹학교로 제 이름으로 이렇게 날라왔더라고요. 저와 통지서를 받은 몇몇 친구가 수업을 땡땡이 칠 요량으로 이 병무청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이 왜 시각장애인이 검사를 받으러 왔냐고 막 저희한테 막 혼을 내셨는데 저희도 왜 시각장애인들에게 왜 통지서를 보냈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나절 수업을 이렇게 빼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외려 그렇게 얘기해줘서 신나셨죠? 잘 되었다.
1: 아침부터 점심 시간까지 반나절 아주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자, 그래서 사격 체험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1: 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 양감면에 위치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네. 참고로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가 좀 어려운 곳이고요. 자차나 또 생활이동지원센터 대절콜 또는 광역콜을 이용하셔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차장은 아주 넓게 돼 있어서 이곳 이용하시는데 뭐 큰 불편함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다섯 번째 주 월요일이 있는 달은 정기 휴무입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고요.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어떤 계기에서 나 실탄 사격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요?
1: 저희가 사실 그

0: 시각장애인들 몇 명 얘기하다가 네. 밀정 있잖아요. 네. 영화 밀정 네. 얘기하면서 아, 우리도 한번 총 쏴봤으면 좋겠다 이런 아. 얘기하면서 저희 기간에 이제 너튜브 촬영 때문에 네. 한번 방문을 하게 됐고요. 실탄을 다루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긴장이 됐긴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다양한 사격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뭐 전투 소총, 권총, 그리고 공기총, 그다음에 클레이 사격 등도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고 최대 7개까지 체험을 할 수 있었고요. 소총 사격이나 뭐 권총 사격은 한 2만 원 정도고요. 클레이 사격은 2만 3천 원, 공기 총은 한 3천 원 정도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모두 다 권총 사격을 신청했었고요. 권총 사격에도 취향에 따라서 그 총 종류가 한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1: 네. 근데 한 번도 총을 잡아본 적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나요?
0: 그렇습니다. 네. 안전 수칙을 듣고 나서요. 대기실에 있다 보면은 접수한 번호를 불러주면은 사대로 가서 체험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의 이제 차례가 되어서 총을 쏘는 곳으로 들어갔었고요. 방탄조끼 또 헬멧 그리고 귀마개를 착용하고 권총을 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선택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네, 권총이었습니다. 관역이 있는 방향으로 철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중간에 동그랗게 창이 나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손을 넣으면은 총을 만질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옆에 안전요원들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렇게 알려준 대로 방향에 따라서 방아쇠를 이제 당겨봤는데요. 네. 빵 하는 소리가
1: 엄청 크죠.
0: 생각보다 네. 귀마개를 했음에도 엄청 네. 커서 놀랐고요. 그리고 손에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아주 반동이. 좀 짜릿한 네,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네. 좀 멋있게 한 팔로 권총을 쏘려고 했는데 무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팔은 다시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 해서 두 손으로 권총을 사격을 했었습니다. 총 10발을 쐈는데요. 뭐 운 좋게 한 3발 정도는 제가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긴장된 시간이 이제 끝나고 저는 한 10분 정도 이상은 걸렸다라고 생각됐는데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얘기도 너 5분밖에 안 걸렸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1: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진짜로 몸과 정신이 다 긴장이 됐나 봐요.
0: 네. 네. 맞습니다. 네. 저의 일행 중에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하고 비장애인도 있었는데요. 네. 클레이 사격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전혀 하진 못했지만 클레이 사격은 올림픽 사격 종목에도 있는 그런 사격인데요. 날아가는 주황색 원반을 쏴서 맞추는 겁니다. 본인이 준비가 이제 다 되었다면 아! 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표적이 날아가는데요. 이 심하지 않은 저시력인데도 순식간에 이제 날아가서 네. 한 발도 못 맞췄다라고 했었고요. 뭐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한 3, 4발 정도 성공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뭐 저시력이든 비장애인이든 올림픽 종목을 경험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두 만족하셨습니다.
1: 네. 자, 근데 그곳에서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긴 어렵잖아요. 그죠? 네. 거기까지. 네. 사격 체험을 했는데 그거 끝나면 딴 거 할 건 없는 건가요?
0: 네. 시간에 네. 맞춰 가신다면은 뭐 가수들의 공연이나 버스킹 공연도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저희가 갔을 때에는 특별한 공연은 없었고요. 주변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한 바퀴 잘 돌고 왔고요. 제가 방문한 시기가 4월 달이었었거든요. 예쁜 봄꽃들이 있어서 유유자적 둘러보면서 산책을 했고요. 한적한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 좋네요.
0: 네, 네. 가족 단위로 경우도 피크닉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었고요. 사격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많이 사신다면은 한 번쯤 산책 삼아 이렇게 오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빵빵 총소리 되는 나가지고 좀 놀라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아울러 그 실탄 사격 외에도 뭐 스크린 사격, 비비탄 사격 그리고 편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서바이벌 같은 것도 이곳에서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1: 네, 긴장하고 나면은 근데 배가 더 빨리 못 빠지잖아요. 그죠? 또 긴장이 탁 풀리면서.
0: 네.
1: 그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0: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 많이 배가 고팠는데요. 네. 화성시 양감면이 화성 시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오산이나 평택 쪽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선택한 메뉴는 부대찌개를 먹었습니다.
1: 맛있겠네요.
0: 네, 네. 부대찌개 먹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송탄식 또 의정부식 뭐 이렇게 몇몇 곳이 있잖아요.
1: 네네. 네.
0: 저희는 오산에 있는 송탄식 부대찌개를 식당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송탄식 부대찌개는 사골 육수로 국물을 내는데요. 뭐 소시지나 또 잘게 다진 고기가 들어있고요. 치즈도 들어있어서 국물이 걸쭉하면서도 칼칼합니다. 처음에는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끓이면서 야채에서 국물이 나와서 맛있게 부대찌개가 완성이 됐고요. 감칠맛도 좋아서 밥과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햄과 소세지도 푸짐하게 들어있어서 배부르게 식사를 했는데요. 송탄 인근으로 나들이 오셨다면은 한번 부대찌개 맛집 가셔서 부대찌개의 참맛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가끔은 근데 이런 좀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거 진짜 그 삶의 어떤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곳 그 사격 체험장소를 방문하기 전에 서울에 있는 모처에 있는 사격 체험존을 먼저 이렇게 그 예약을 했었거든요.
1: 네.
0: 예약할 때는 저희들이 시각장애인이라고 미리 말을 했을 때는 특별한 말이 없었는데 직접 그날 갔더니 시각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1: 무슨 경우인가요?
0: 그러니까요. 네. 사고가 나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거부를 당했는데 네네.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마음에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1: 그쵸.
0: 그런데
1: 네.
0: 이곳 그 화성시에 있는 사격 체험존에 방문을 했더니 직원들도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더구나 할인까지 해줘서 기분이 확 풀리긴 했는데요.
1: 네네.
0: 이색적인 체험 즐기실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 뭐 가족이나 지인 연인과 함께 실탄 사격 체험 안전하게 이곳에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뮤즈가 부릅니다. 스타일라이트.

타케시타 군, 100년 전통의 일본 사법시험의 역사를 우리가 바꾸게 될지도 몰라. 지요다센 기스미 가세키 역에서 법무성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던 중 도쿄대생 하나가 타케시타에게 말했다. 법무성 회신을 받고 꼭 일주일이 지났다. 회신의 내용은 이러했다. 서면으로 문의하신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을 드립니다. 사법시험은 연령, 성별, 그 밖의 응시 자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코가 회신 편지를 읽는 동안 다케시타는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모른다. 다케시타와 동료들은 법무성에 직접 찾아갔고 예정이 없는 면담 신청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수위와 30분 넘게 승강이 끝에 이토라는 인사과 과장보와 마주앉게 되었다. 다케시타는 점자로 번역한 법무성 회신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질문했다. 편지에는 시험 실시 방법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점자 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 시험에서도 점자 시험은 일반화돼 있습니다. 어째서 사법 시험에서는 점자 시험이 곤란하다는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부는 다케시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다.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로 면담을 끝내려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여러 가지 사정이란 게 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토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쌀쌀맞게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상황을 피하려 했다. 하기야 과장보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다케시타를 거들고 나서자 그 기세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마침내 과장보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일목요연했다. 무엇보다도 점자 시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시된 예가 없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점자 시험을 실시하려면 먼저 일반 수험생용 문제를 작성해서 그것을 점자로 번역해야 합니다. 시험 문제 번역은 외부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때 문제지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사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과거에 점자 시험을 실시한 예가 없다면 그럼 지금 당장 준비에 들어가시오 하고 갑자기 몰아붙여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두 가지 이유를 듣고 더 꺼낼 이야기가 없어진 다케시타 일행은 일단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교섭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 학생들 간의 유대는 더욱 굳건해졌다.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1981년 일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된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역정을 저술가 고바야시 데루유키가 풀어낸 책 앞은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에서 다케시타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사법시험에 응시한 내용 읽어드렸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안마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다케시타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고 드디어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서 시각장애인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다케시타가 단박에 합격했던 건 아닙니다. 무려 9번의 도전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 뒤에는 장애인이나 노숙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재판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요. 길이 없다면 내가 길을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시각장애인 변호사 다케시타 요시기의 인생 이야기 아픔 못 봐도 정의는 본다.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서태지가 부릅니다. Take 5.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로 문을 열었는데요.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었던 음악은 라온제나 앙상블의 연주였는데요. 가야금, 피아노, 키보드, 플루트 이렇게 네 개의 악기에 각각의 소리를 모아서 하나의 울림을 만들어가는 앙상블입니다. 특히 네 명의 음악치료학과 박사 학위를 취득한 분들, 즉 음악치료사이자 음악가로서 음악의 힘을 보여주고자 했는데요. 여러 악기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울림을 줬던 시간은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이라는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였어요.
0: 임상음악치료 콘서트요. 네. 이게 뭔가 좀 듣기에 특별한 콘서트인 것 같아요.
1: 네, 그러니까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장애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들이 함께 기획한 음악회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의 문소영 교수에게 들어보시죠.
2: 제 음악치료사로서 또 교육자로서 제 음악이 가진 힘을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특별히 이제 장애인 예술가들과 또 명지대학교 음악치료학과 학생들, 교수진들이 함께 그 음악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회의 취지라고 하면 이제 음악의 힘을 치료적으로 알리는데 장애 예술가들 그리고 장애인이지만 또 음악치료를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분들을 오늘 이제 무대에서 그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음악치료사들은 이렇게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음악적으로 끌어내주고 그 사회 일원이 되게 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을 음악치료사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이제 치료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사의 직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치료사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 음악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것도 이제 음악치료의 한 분야이기도 한데 음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만났을 때는 그 장벽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회라는 장을 통해서 초청도 되시고 또 음악회를 보러 오시면서 이제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느낀다고 하면 장애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차원은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이제 음악 치료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것도 배우고 네. 또 이제 삶의 위로를 주는 음악의 힘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1: 맞습니다. 네. 그 음악 치료의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음악 치료사가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진행한 분은 김유미 음악 치료사인데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와 함께 노래를 만들어보는 건 또 처음 시도해본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걱정이 살짝 되긴 했지만 음악으로 함께 했던 이 시간, 이 기억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좋은 추억으로 떠올라서 위로와 힘을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기획을 한 건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3: 가사 작업은 사실 제가 어떤 개입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만든 가사에 멜로디를 이제 입혀서 노래를 완성하고 그 완성된 노래를 또 같이 불러보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기획 자체는 이제 저희 교수님과 그 석사 졸업생들, 박사 과정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같이 기획을 하셨고요.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음악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의 힘이 서로에게 다 각자에게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사회에서 또 어떻게 서로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들을 이제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꺼내놓지 않는 분들이 되게 살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 다시 그 시대 내가 음악에 이제 어떤 감명을 받았다라거나 이러면 그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때의 감정이나 내가 다시 그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억이 언젠가 이제 힘들 때 또 다시 기억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힘들을 분명히 음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0: 그런데 노래를 부르려면 네. 가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음악회를 신청한 분들이 오늘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리고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 답을 토대로 음악치료사가 가사를 만들어냈고요. 이야. 또 노래로 만든 거죠.
0: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죠. 노래로.
1: 네. 이야. 다 함께 만드는 거예요. 네.
0: 좋네요. 근데 다 처음 본 분들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뭔가 화음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되나요?
1: 네. 처음에는 네. 그 각 그룹별로 개 이름을 부르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로 모아지니까 화음이 되듯이 너무나 잘 어우러졌는데 이 시간은 일종의 라포 형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준비한 가사에 멜로디를 입혀보고 같이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건데요. 가사를 보면 감사한 하루, 특별한 하루, 약간은 눈물 났던 하루, 수고했어 오늘도, 사랑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가사였거든요. 과연 이 노래 만들기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 이 느낌 그대로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느낌 가는 대로 지금 다 같이 나만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근데 저는 너무 놀란 게 다 네. 모르는 분들이 모여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목소리가 모아지고 화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의 힘이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또 널리 퍼진다면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1: 저는 네. 지금 이 과정을 듣기만 해도 네. 뭔가 힐링이 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0: 예. 맞아요.
1: 굉장히 다른 현장도 이제 기대가 되고요. 네.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무대로 가보나요?
0: 네, 그 앞에서 만나본 문소연 교수가 그 서울맹학교에서 음악의 힘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맹학교 학생들과 함께 연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의 연주가 얼마나 당당하고 힘찬지 그 연주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이 음악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1: 아, 네. 그러면 맹학교 학생들의 연주 무대도 있었던 거예요?
0: 그렇죠. 네. 두 명의 시각장애 학생들이 바이올린과 비올라로 연주하는 나는 나비였는데요. 그 연주 감상하시면서 연주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0: 안녕하세요. 서울명학교 고등학교 3학년 최예나입니다. 오늘 연주했던 악기는 바이올린이고요. 우선 바이올린 중학교 1학년 때 취미로 배우다가 중3 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음악을 하다 보면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고 합주도 하고 있고 일단 다양한 소리로 아름다운 소리로 화음을 만든다는 게 정말 좋다고 저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연주자가 될 거예요.
1: 네. 근데 원래 이 나는 나비는 가사가 있는 그 가요기 때문에 그쵸, 네. 연주가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거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2: 아, 분위기 좋네요.
1: 그렇죠.
2: 그 이 자리에 온 비장애인 관객들은 아마 그 시각장애 학생들의 연주를 듣는 건 처음인 분들이 꽤 많지 않을까.
1: 있죠. 네. 네. 뭐 음악은 네. 또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2: 그럼요.
1: 그러니까 시각장애 학생들이 이렇게 시각에 장애는 있지만 음악가의 꿈을 품고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줬고요. 아마 이 무대가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응원으로 느껴진 음악의 힘이었을 것 같습니다.
2: 그럼요.
1: 네.
2: 그 음악은 사실 진짜 언어와 국경, 장애, 비장애를 다 뛰어넘잖아요.
1: 그럼요.
2: 네.
1: 네.
2: 자, 이제 또 어떤 순서가 있었나요?
1: 네, 이 콘서트가 음악 치료가 가진 이 사회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온기를 마음껏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음악 치료사들의 역량과 이 따뜻한 마음도 같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비 음악 치료 사의 무대도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이영광 씨와 비장애인 임재희 씨가 함께하는 사랑의 송가 무대였는데요. 이 두 분은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해서 음악치료학과에 지원을 하신 분들이에요.
2: 예비 네. 음악치료사신데 그죠?
1: 맞아요.
2: 시각장애인도
1: 네.
2: 있네요.
1: 네. 특히 이영광 씨는 시각장애로 인해서 좌절하고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음악의 힘을 느끼게 되면서 음악치료사의 꿈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사랑의 송가 감상하시면서요. 예비 시각장애인 음악치료사도 만나보시죠.

0: 제가 우울증을 한 3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돼서 병원에서 한 음악을 듣고 치료가 완벽하게 된 놀라운 기적을 했거든요. 라우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1번이 제가 치료받은 곡 중에 하나. 정말 음악이란 힘이 언어의 힘보다 더 강하구나라는, 앞이 보이진 않아도 음악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또 희망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망을, 외로우신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는, 지적장애 플러스 시각장애인 분들이 꽤 그 시설에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음악 치료를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음악은 제가 치료를 받은 것처럼 저도 작은 도움이나마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음악으로 받은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노래로 음악의 힘을 전해준 건데요. 앞으로 음악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음악 치료사의 꿈도 꼭 이루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소리와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그걸 삶의 언어로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함께한 분들이 아마도 비슷한 감동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권재경 씨의 피아노 연주와 색소폰 연주 도 있었는데요. 이분은 지금 한 병원에 피아니스트로 취업이 됐다고 해요.
2: 병원에
1: 네,
2: 피아니스트로.
1: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음악이 장애를 넘어서게도 하고 사회로 연결도 해주고 네.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시간이 장애 음악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는 또 후원의 자리이기도 했거든요. 중도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도 함께 했습니다.
2: 네.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 센터는 네.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1: 그러니까 음악 치료사가 되려면 그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해서 그 직무로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실습 기관도 연계가 돼야 합니다. 그 얼마 전에 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와 명지대학교 음악 치료학과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 센터를 통해서 장애인 음악가를 후원할 수도 있고 또 실 실습생을 파견해서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김기현 부센터장 만나보시죠.
3: 그 우리 좋은 비전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지금 명지대학교하고 거리도 가깝고요. 또 최근에 명지대학교 임상음악치료학과랑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 그 임상음악치료학과에서 사실 이제 그런 음악치료 활동을 하시면서 꼭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런 음악의 잔치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음악치료 그러면은 아 장애인들이 음악 치료의 대상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음악회를 보시면 사실은 우리 시각장애인 연주자들도 연주하는 자리에 서면서 사실 그들도 음악 치료사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이 꼭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저희 센터도 어떤 심리나 심리치료에 좀 주력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이거를 또 나중에 콜라보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4: 그럼 나중에 우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음악 치료사가 또 될 수 있는
3: 맞습니다. 관심들이 많으셔서 음악 치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또 본인이 이 과정을 배워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 치료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 네, 앞으로 많은 장애 음악가들도 나오고 또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네.
2: 자, 이제 콘서트도 차츰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관객들의 소감이 또 궁금합니다.
1: 네, 이 콘서트의 마지막은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올림 합창단이 장식했고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 2시간의 공연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었고 또 음악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을 얻었는데요. 그게 또 음악의 힘인 것 같아요.
2: 네.
1: 이렇게 관객들은 음악 치료와 음악에 대한 힘을 느꼈고요. 또 음악 치료사를 만나는 시간도 됐는데요. 그 소감들 들어보시죠.
5: 그 표정을 보니까 다 밝은 표정으로 무대에 서시는데 그거 보면서 정말 음악의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좋았던 시간은 그 음악 만들기에서 같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새로 만드는 노래를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6: 힐링 받았어요. 마음의 위안이 됐고 우리에도 여기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요. 아, 저희가 자폐예요. 아니, 애 때문에 이런 콘서트 자체를 못 오니까 다 좋았어요.
7: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아까 송라이팅 시간에

0: 그냥 읊조렸던 그 가사가 그냥 공개적으로 다른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다양한 분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진짜 많이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답게 들렸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노래라는 거의 본질, 음악이라는 거의 본질이 뭔지를 음악회를 통해서 진짜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노래를 연습하고 무대를 하고 하면서 잘하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음악은 진짜 이 진심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음악 치료라는 게 뭔지 좀 깊이 한번 맛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 제가 더 즐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을 하나를 데리고 같이 온 교사인데요, 우리 아이가 여러 가지 악기 소리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가야금도 있었고 색소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아이들한테 별로 없는데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
3: 네, 음악의 힘은 기쁨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음악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건데
4: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3: 그렇죠. 네. 사실 음악 치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음악은 이 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데 그게 우리 사회를 또 밝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의 이야기에서 그 밝음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음악회는 이제 끝이 났지만 음악 치료사가 되는 길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장애인을 포함해서 음악 치료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4: 네. 네. 삶을 보듬는 음악의 힘, 임상 음악 치료 콘서트 현장 소식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진 리포터였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4: 자, 마지막 곡으로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잔뜩 차려입고 뛰는 사람은요, 약속 시간이 촉박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는 노력인 거죠. 이제 다 와가, 좀만, 점점점. 약속 시간 앞두고 종종 받게 되는 이런 문자는 아, 또 지각이야, 미안해 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단문자를 보내죠. 천천히 와. 약속이란 서로 다른 속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기 시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엔 서로에 대한 배려와 노력, 다정함이 함께여야 하죠. 오늘도 우린 이 시간을 공유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한 시간 채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저녁록의 종이학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늦었어요. 요즘 바빠서 잘 못 와요. 그래도 듣고 있어요. 오늘은 듣방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문자들을 볼 때마다 따뜻함, 배려, 또 다정함을 느낍니다. 왜 안 오시지? 변심하셨나 하면서 기다릴 저를 위해서 또 다른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메시지 보내시는 만큼의 시간을 내신 거잖아요. 그게 정말 감사하죠. 물론 그냥 듣고만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준의 기다리게 해놓고 김부자의 카츄샤까지 들었습니다. 이동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좋은 노래와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셨어요. 저도 이동주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이동주님. 박경자님께서는 출근해야 해서 스팀 다리미로 후겨진 옷 정리하며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마무리 감사한 시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출근 준비하면서 그 바쁜 여유 없는 와중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스팀 다리미로 구겨진 옷 잘 정리하셨나요? 박영자님. 이렇게 여유 없는 가운데서도 대인과의 의리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최희선님께서는 오늘도 출근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 좋아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최희선님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선희의 아이의 날이요. 이어서 양수경입니다.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0: Hey yo, you wanna dance?
1: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6년 되는 날이죠. 윤명선님께서 시아버님을 대전 현충원에 모셔서 다녀올까 합니다. 아버님께서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6월이 되면 저희는 꼭 현충원에 간답니다. 여전히 휴전국가라는 우리 현실도 기억하면서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군과 관련한 노래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욱 그런 곡들을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먼저 윤명선님께서도 청하신 곡입니다. 신세영의 전선야곡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노래는 1951년 가수 신세영이 불러 최초로 발표되었습니다. 전장에 나간 어린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죠. 전장의 군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렸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소재로 한 노래입니다. 영화 고지전에서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의 참상이 더욱 아프고 구슬프게 그려졌어요. 이 노래 전선야곡은 정말 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습니다. 박일남, 조용필, 김연자, 현인, 남일애 등 15명이 훨씬 넘는 가수들이 녹음했고요. 여전히 젊은 후배 가수들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곡으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을 곡은 김민기가 작사 작곡하고 1979년에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1993년엔 김민기가 직접 불러서 자신의 앨범에 싣기도 했죠. 이 곡은 6.25 전쟁 전사자나 베트남 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봉환하면서 항공기에서 학위할 때 또 현충일같이 호국 영령과 관련된 행사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듣죠. 신세영의 전선야곡, 이어서 양희은입니다. 늙은 군인의 노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6.25 전쟁일이라서 군에 대한 노래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1978년에 발표된 곡 최백호의 이병전야입니다. 주로 입대 전날 밤 부르는 이별가죠.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 하고 사회와도 거리를 둬야 하는 피 끓는 젊은이들의 착잡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노래인데요. 1980년대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은 징병검사를 마치고 영장을 받기도 전에 이 노래부터 흥얼거렸다고 합니다. 노래 분위기만 봐도 당시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씁쓸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60년대생까지는 입대 전에 최백호의 이병전야를 불렀다면 70년대생부터는 이 곡을 불렀을 겁니다. 짐작하시겠죠?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입니다. 친구들과 입대 전에 술집에서 헤어짐을 아쉬워하면서 한 잔씩 하면서 부르는 노래였죠. 요즘은 입대할 때 머리를 스포츠형에 가깝게 자르고 가지만 예전에 아예 빡빡 밀고 들어갔었죠. 주로 친한 친구들이 일명 바리깡이라고 했던 이발기로 밀어주던 기억도 있는데, 연인이 없어도 왠지 부르고 불러줘야 할 것 같은 노래 이병열차 안에서 오늘 듣겠습니다. 먼저 최백호의 이병전야, 이어서 김민우가 부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군과 관련한 노래를 전해드렸는데요. 신세영의 전선야곱, 양희은의 늙은 군인의 노래, 최백호의 이병전야, 그리고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휴전국가고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선 전쟁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부디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로운 날이 빨리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혜은이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파란 나라.

0: 앨범 속에 묻어둔 소중한 멜로디를 찾아 나서는 신세미의 언타이트.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주말이 다가오는 목요일인데 네. 이쯤 되면 날 가장 기분 좋게 하는 건 뭔지 이런 게 궁금해져요. 이제 주말 앞두고. 네.
1: 제가 진짜 주말을 앞두고 항상 가지게 되는 마음은 네. 이제 주말에 공연을 보러 갈 생각에 그날 무슨 옷을 입을까, 그날 누구랑 뭐 밥을 먹고 공연을 보러 갈까 이런 계획에 좀 설렙니다.
0: 아무래도 주중보단 주말에 공연 더 많이 가시겠죠?
1: 네. 네. 아무래도 뭐 금토일 이런 네. 주말 이쯤에는 항상 네. 공연을 한두 개씩은 보다 보니까 네. 제 인생의 중심은 공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한 달 용돈 가운데 네. 공연비가 차지하는 비중 얼마 될까요? 평론가니까 되게 많이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1: 그래도 직업상 네. 이제 감사하게 초대를 받아서 가는 공연이 네. 더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5만 원 정도로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곡 어떤 곡인가요?
1: 네, 오늘은 노브레인의 5집 그것이 젊음이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네. 이 노브레인은 크라잉넛의 말달리자라는 히트곡을 만들어줬던 이 홍대앞 밴드들이 모여서 만든 아워네이션이라는 그런 컴필레이션 앨범이 있었는데 이 앨범의 두 번째 시리즈로 노브레인이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 아워네이션 2 앨범에서 선보였던 바다사나이라는 곡이 이제 당시에 좀 코믹한 뮤직비디오 덕분에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브레인은 이제 단순매 크라잉넛과 함께 이제 조선 펑크를 대표하는 그런 밴드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노브레인에는 엄청난 멤버가 있었어요. 원년 멤버 중에 기타리스트이자 이제 천재 작곡가로도 불렸던 차승우가 2002년에 이제 노브레인을 탈퇴하면서 잠시 이 그룹이 한번 휘청이게 되는데요. 이 차승우가 탈퇴한 후에 발표했던 앨범인 안녕 메리 포핀스라는 앨범은 이제 좀 다소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물로 팬들도 물론이고 평단도 등을 돌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으란 법은 없다고 이제 영화 라디오스타에 출연을 또 하게 되고 영화에 삽입된 넌 내게 반했어라는 곡이 반응이 이제 터지면서 노브레인은 차승우 없이도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고요.
0: 노래도 노래지만 이 영화 라디오스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은 이제 확실히 구분하게 됐습니다.
1: 맞아요. 그런 계기가 또 되어졌죠. 예. 이렇게 재정비된 멤버로 노브레인이 당당하게 이제 가지게 됐던 첫 히트곡이 그것이 젊음이라는 곡인데 이 곡이 나온 앨범이 바로 오늘 수록곡 골라본 5집 앨범이고요. 오늘은 5집에서 한밤의 뮤직이라는 수록곡을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0: 한밤의 뮤직이요.
1: 네. 이 재정비한 후에 노브레인의 음악은 조금 더 직선적이고 좀 따라 부르기 쉬운 그런 멜로디를 입힌 그런 음악들이 좀 새로운 정체성이 되어졌는데요. 그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수록곡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곡은 2021년에 노브레인 25주년을 기념해서 또 잔나비가 이 곡을 또 리메이크한 적이 있었는데 그 버전도 꽤 괜찮아서 같이 추천드립니다.
0: 오늘은 먼저 노브레인의 노래 듣고 시간이 있을 때 잔나비의 리메이크 특구곡 들으시면 되겠네요.
1: 네.
0: 노브레인의 언타이틀곡 한밤의 뮤직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노브레인의 한밤의 뮤직, 오늘의 언테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듣다가 문득 좋아했던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신다면 언제든지 주저 말고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정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무한지혜.

김정민의 무한지에 듣고 왔습니다. 이채원님, 집 옆에서 토마토 농사지어 팔고 있는데요. 우리는 식탁에 토마토를 항상 놓고 오며 가며 먹어요. 빨강, 노랑, 흑토마토 모두 다 맛이 달라요. 흑토마토가 달고 빨강은 새콤하고 노랑은 그냥 그런데 건강에 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라는 사연 보내셨습니다. 색깔마다 맛의 특징이 다 있군요. 저는 뭐 좀 다르겠거니 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전혀 몰랐습니다. 흑토마토 한번 사 먹어봐야 되겠네요. 흑토마토가 가장 달군요. 건강한 소식 고맙습니다. 이지원님. 네. 박영애님은 아주 큰일 하셨네요. 미루던 이불 교체 며칠 전에 해서 조금씩 세탁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불 빨래가 돌고 있습니다. 전 아직 괜찮아서 두꺼운 이불 덮고 잤는데 어느 날 신랑이 선풍기 틀고 자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더 버티려는데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숨이 막혀서 안 되겠더라고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진짜 오래 견디셨네요 우리 남편분님. 박영애님도 수고하셨고 박영애님 남편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불 빨래 세탁기가 다 한다지만 그냥 보통 빨래하고 다르죠. 무겁고 뺄 때도 무겁고요. 말리고 정리해서 넣고 하는 거 많이 번거롭긴 한데 뭐 계절마다 해야 되는 숙제라 저는 그러려니 하면서 합니다. 박영애님 힘드셨겠지만 지금은 속이 후련하실 것 같아요. 사연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 요조와 김진표가 함께 부른 좋아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요. 치열한 축구 경기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오직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진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동료애를 넘어 목숨을 믿고 맡기는 전우애를 뜨겁게 나눴겠지요. 그런 전우애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그 직후인 1954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멀리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무대에 처음 도전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었지요. 자,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6.25 특별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를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상국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전쟁이 폭풍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간 이후에도 이 땅의 많은 청춘들은 젊은 날을 바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부름으로 머나먼 타국의 뜨거운 포화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지요. 총성이 잠시 멎은 밤하늘 아래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전우들과 함께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때 그곳에는 우리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지난 이틀간 장유정 교수와 함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만나봤는데요.

0: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이나 군에 관련된 노래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시기에 나온 곡들은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와 정서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1: 네,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바로 베트남전 파병이 되겠죠.
0: 네.
1: 1950년대 음악의 소재가 한국전쟁에 관련된 노래가 많았다면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60년대는 월남전, 즉 베트남전쟁이 세계사를 관통했는데
1: 네.
0: 우리 가요사에도 중요한 배경이 됐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어떤 노래부터 만나볼까요?
1: 우선 송만수 씨의 베트남에서 부제가 녹색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아, 녹색인데 이제 두음 법칙이 그때는 안 썼으니까 네. 녹색으로 표기했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60년대 중반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0: 네.
1: 송만수 씨에 대한 기록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신중현 씨가 에드포와 덩키스 이후에 결성했던 밴드 퀘스천스에서
0: 네.
1: 퀘스천스는 특이하게 이 라이브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0: 오.
1: 거기서 이제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은 사회를 보기도 하고
0: 네.
1: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MC 겸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0: 특이하네요.
1: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신중현 씨가 에드포 활동을 하던 무렵에 발표한 곡인데 음악을 만든 거는 신중현 씨지만 특이하게도 신중현 씨의 밴드가 연주한 앨범이 아니고
0: 네.
1: 당시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클라리넷 연주자 이동기 씨가 이끄는 이동기 악단이 연주를 맡고 있어요.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논계의 이동기 씨는 아니죠.
1: 네. 예. 클라리넷 연주가고 뒤에는 이제 지휘자로 활동을 또 했습니다.
0: 네. 가사에 베트남 현지의 느낌이 생생하게 반영됐겠죠.
1: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베트남의 뜨거운 햇빛 내 철모를 내려 쪼이네. 우거진 정글 속에 그대 편지 뜯어보내로 시작해서 가고 싶은 고향과 사람들을 그리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발표될 신중현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 어떻게 보면 좀 프리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0: 약간 예고편 같은.
1: 네.
0: 네. 낯선 타국의 밀림 속에서 땀을 식히며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는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베트남에서 송만수의 노래입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송만수의 노래였어요. 베트남에서 부제로 녹색 유니폼이란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과거 군인들에게 편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1: 그렇죠.
0: 하물며 전쟁터에서 받아든 고향집의 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렇잖아요. 특히 예.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오래 걸려서 편지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0: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뭐 몇 달 걸렸겠죠.
1: 예, 예. 그 상황에서 정말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받아보면서 네. 고향 생각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뭐 군 복무하던 시절에 뭐 위문 편지 받던 느낌과는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부대 안에 있는 우체국 국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아. 연락이 왔어요. 예. 이번에 위문 편지 왔는데 한번 구경하라고. 그래서 가서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위문 편지를 아. 가지고 와서.
0: 학생들이 쓰는 위문 편지는 그 불특정 군인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1: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렇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0: 거기서 골라서 보는군요.
1: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보냈을 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예. 그중에 골라서 펜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0: 편지봉도 보면은 이게 남자가 보낸 건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구분이 되니까.
1: 그리고 뭐 어느 여고 누구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0: 그렇다. 예. 맞아요. 예. 예쁜 이름 골라서 많이 보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곡인데요.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준비했습니다. 네. 김추자 씨가 1969년에 발표했고요. 늦기 전에가 담겨있는 데뷔 앨범에 담긴 노래예요.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신중현 사단의 가장 큰 히트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0: 예.
1: 당시에 신인 가수였던 김추자 씨는 데뷔하자마자 이 노래가 유행하는 바람에 금세 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0: 네, 노래의 뭐 리듬이 참 흥겨운데 가사 내용은 온 동네 사람들이 김상사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가 무사히 훈장을 달고 돌아왔으니까 뭐 네. 마을에 잔치가 열린 거죠. 원래 말성만은 동네 우한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정말 큰 출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중현 사단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일종의 건전가요 같은 노래기도 하죠.
0: 예, 예. 예.
1: 우리가 이제 신중현 씨 그러면은 오랜 기간 탄압을 받았던 신중현 씨가 반체제적인 그런 노래만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1: 그런 인식을 깨는 곡. 이죠. 아. 그 이유는 사실 신중현 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 7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럼 그 전에 만들었으니까 뭐 일부러 뭐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1: 네, 그런 거다 또 아니고 그냥 네. 그 뒤에 만든 노래도 뭐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만들었는데 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 노래는 그런 생각 없이 만들었었는데 이 노래는 히트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렇게 된 거죠.
0: 뭐 대곡이 된 뭐 건전가요도 있잖아요.
1: 그렇죠. 아름다운 광산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정부 쪽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0: 아.
1: 좀 조국 창가 같은 노래를 만들어라. 그런데
0: 예.
1: 신중현 씨가 그런 노래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노래는 이런 노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사를 만들었었는데
0: 충분히 그 조국에 대한 찬가 같은 느낌인데요.
1: 근데 그 노래도 금지가 됐죠 결국.
0: 아 그랬나요?
1: 예. 오. 그 노래 부를 때 이제 TV에 이제 장발들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0: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복장 문제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예. 아이 참.
1: 힘들었습니다.
0: 예. 자, 김추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1: 네.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대견해 했고, 군복 입고 돌아오면 또 아이들이 또 신기해서 따라다니게 됐죠. 아,
0: 우상화 되는 경향도 있었죠.
1: 그렇죠. 아. 얘기해달라고 하고 쫓아다니기도 예. 하고 또 외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구경거리였었고요.
0: 주머니는 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1: 예. 또 전쟁터를 다녀왔기 때문에 좋은 뭐 혼처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도 있었을 건데요.
0: PTSD군요.
1: 네, 지금처럼 외상후 스트레스나 뭐 전쟁 트라우마를 세심하게 이해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0: 네, 또 훗날 비극적으로 또 고엽제 그렇죠. 피해도 크게 드러났었고요.
1: 네. 네.
0: 자, 전후의 일부가 귀국하기도 했지만 또 아직 타국 전장에 남겨진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 그렇죠.
0: 네. 이어지는 곡들이 파병 용사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이겠죠?
1: 네. 먼저 윤일로 씨의 월남의 달밤 준비했는데요.
0: 네.
1: 반야월 작사 김성근 작곡으로 1965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하지만 이 노래는 발표된 뒤에 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0: 무슨 문제인데요?
1: 원래 가사는 먼 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예.
1: 베트남이 섬이 아니죠.
0: 아니죠.
1: 예. 근데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이제 그 상상으로 이제 그 가사를 써가지고.
0: 그때만 해도 갔다 온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1: 네. 베트남에. 섬의 나라라고 썼는데
0: 예.
1: 사실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노랫말을 고치게 됐고 제작사 역시 손실을 감수하고 재취입해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0: 예.
1: 바뀐 노래말 가사는 남남쪽 먼먼 나라 월남의 달밤 이렇게 됩니다.
0: 먼 남쪽 섬의 나라에서 남남쪽 먼먼 나라로 바꿨군요.
1: 그렇습니다. 이후 이 노래는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애창됐고요. 특히 월남 참전 용사의 모임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0: 예, 월남의 달밤. 다음 곡은 뭔가요?
1: 이번에는 최희준 선생의 월남의 하늘 밑 준비했습니다.
0: 네, 최희준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죠.
1: 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샹송 고엽을 불러서 입상한 뒤에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0: 네.
1: 이후에 그 드라마나 영화 주제곡인 엄처시하, 맨발의 청춘, 하숙생 정말 뭐 대표적인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게 되고
0: 네.
1: 1964년에는 포클러버스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0: 남성 사중찬단이 그 항상 인기 있을 때
1: 네.
0: 포클러버스로 또 활동하셨죠. 월남의 하늘 밑 노래는 어떤 겁니까?
1: 1968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파병 용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네.
1: 가사 보면은 달빛도 서러워서 내 가슴 아프고 메콩강 물결 위에 향수를 띄워보내 내 사랑 눈물 짓는 월남의 밤하늘에 소리쳐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별빛도 처량해서 내 마음 설레고 흐르는 기타 소리 향수를 달래네. 내 사랑 흐느끼는 월남의 밤하늘에 목매어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0: 이 노래 덕분에 어떤 그 베트남에 있던 그 유명한 강, 대표적인 강 메콩강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날입니다. 전우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의무 병역 제도가 정착됐는데 6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노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군과 관련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0: 많았죠.
1: 예. 그게 이제 뭐 정말 심각한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좀 씩씩한 군인들이 나오거나 좀 재미있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거나 이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진 그런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곡부터 준비하셨을까요?
1: 우선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준비했습니다.
0: 빼놓을 수 없죠.
1: 네, 신상옥 감독, 신영균, 최무룡, 이대엽, 최은희 당시에 톱스타들이 총출연한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64년에 개봉했던 영화였어요.
0: 네.
1: 개봉 당시 22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0: 많았네요.
1: 예, 당시 서울 인구가 250만이었다고 합니다.
0: 예.
1: 서울 인구의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극장을 찾았던 거죠.
0: 그 당시에 뭐 10만 명만 넘어도 흥행 성공한 거니까요.
1: 그렇죠. 극장에 갈 여유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사실 예, 그 당시는. 예. 수출도 하고 영화 대출품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영화였었죠.
0: 네.
1: 또 황문평 선생이 작곡하고 자니 브루더스가 부른 주제가는 공군가로 불릴 만큼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0: 지금도 불려지고 있을걸요.
1: 공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공군 출신이잖아요. 제가.
0: 송명아 씨가 그렇군요. 예.
1: 자니 브루더스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사성 화음뿐만 아니라 무용수 뺨치는 율동까지 곁들인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었었는데요. 물론 율동이라고 해서 아이돌같이 댄싱팀이 아니라
0: 다르죠?
1: 예. 네. 그러니까 똑같이 스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이죠.
0: 네.
1: 좀 과장되게 하면은 남철 남성남 왔다 갔다 춤이 되는 거고
0: 예, 예.
1: 그렇지 않은 좀 점잖은 그런
0: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1: 예, 율동이 되는 거죠.
0: 예.
1: 1962년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한 콩쿠르가 자니 브라더스의 첫 무대였어요. 그때 홍화의 골짜기하고 흑인 연가를 부른 그 자니 브라더스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0: 네.
1: 연이어 63년 타방송사의 중창 콩쿠르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획득했어요.
0: 휩쓸었군요.
1: 네. 이후 라디오 연속 주제가 마포사는 황부자에 이어서 영화 주제가 빨간 마우라가 또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67년까지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0: 네. 이어지는 영화 주제가도 역시 남성 사중창단의 노래군요.
1: 그렇습니다. 역시 영화 주제가로 잘 알려진 노래로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기밀병 준비했습니다.
0: 예.
1: 6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빨간 마우라로 인기 정상에선 신상옥 감독이 그 신영균, 최은희, 남정임, 김상국, 백일섭 역시 뭐 톱스타들과 함께 만든 영화예요.
0: 신상옥 감독님이 그 군 관련 영화도 많이 만드셨네요.
1: 그렇습니다. 당시 허리우드 극장에서 추석 특선으로 9월 28일 개봉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재개봉관에서도 인기를 모았어요.
0: 네.
1: 신병 생활을 중심으로 병영 생활을 그려내면서 전쟁 후에 시간이 흐른 만큼 보다 쾌활하고 경쾌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0: 일종의 군 홍보도 좀 많이 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좋은 쪽으로.
1: 예. 예.
0: 이런 경우는 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네. 좀 예산 지원이나 제작비 지원 같은 게 있었을까요?
1: 그랬을 것 같아요.
0: 예.
1: 사회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0: 네.
1: 이 곡이 만들어진 거는 1966년인데 봉봉과 이시서즈의 원래 스플릿 앨범에 담겼던 곡이에요.
0: 오.
1: 정민섭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0: 네.
1: 비교적 초기의 작품이고 정민섭 작곡가는 초창기 김상민 씨와 손잡고 그 대머리 총각
0: 최고의 히트곡 중 하나죠.
1: 네. 목석 같은 사나이로 큰 히트를 기록했고 오늘 준비한 육군 기밀병 그리고 이정표 없는 거리 고개사의 첫사랑 여고졸업반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작곡가였죠.
0: 정민섭 작곡가도 훌륭한 분이죠.
1: 네.
0: 자, 그러면은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그리고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기밀병.

0: 육군 김일병 봉봉 사중 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짜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우라. 예. 마치 그 앞에 들었던 노래는 이제 공군 주제가 같은
1: 네.
0: 노래가 됐고 봉봉 사중 창단의 육군 김일병은 이제 육군을 대표하는
1: 그렇죠.
0: 군과 같은 느낌의 노래가 됐어요. 둘 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들이었습니다. 영화 속 군인들의 모습은 참 유쾌하고 낭만적일 때도 있지만은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 군 입대 영장을 받을 때를 생각만 해봐도 마음이 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송명아 씨 기억나세요 그때?
1: 저는 영장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예. 지원 입대를 했으니까.
0: 아,
1: 공군 입대를
0: 했으니까. 예,
1: 시험 봐가지고 예.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간다는 걸 친구들이.
0: 왜요?
1: 제가 날짜가 4월 1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0: 아, 만우절.
1: 예. 네. 군대 가는 날까지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0: 아니, 미리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 언제 간다고.
1: 그렇죠. 예. 대전에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교육, 공군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0: 동네 마실 가듯이.
1: 예. 네.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시에 저 다니던 대학에 가서.
0: 네.
1: 그 동아리방에 갔다가
0: 어.
1: 음악 감상할 수 있었던 동아리였었거든요.
0: 예, 예.
1: 좋아하는 노래 좀 듣고
0: 어.
1: 거기 어떤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형 군대 간다라고 입대 들어간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0: 그게 당일이었어요? 아니면 전날이었어요? 아니면
1: 군에 들어가는 당일날이요.
0: 당일날?
1: 예.
0: 보통 되게 일찍 입소하는데 거기는 다르군요.
1: 예, 그때 아마 오후에 오후는 아니고 낮 시간에 들어가나 그랬었던
0: 그래요.
1: 것 같아요.
0: 오.
1: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 있던 후배들이랑 같이 좀 대응해 주지 않을까.
0: 그 아니 4월 2일 만우절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죠. 예.
1: 그래서 거의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아니, 그 선후배들이 나중에 황당했겠네요. 정말이었어.
1: 정말 간 거였어.
0: 자, 이병 전야의 마음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1: 저는 그걸 몰랐는데
0: 네.
1: 부산에 한번 놀러 갔다가
0: 그걸
1: 보게 됐어요. 입영하는 아이들이 네. 그 역에서 막 행가래 치고 거기서 이제 소주 마시고 뭐 그런
0: 네.
1: 모습을 봤어요.
0: 네.
1: 쟤네 왜 저러지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와서
0: 네.
1: 대전에서 그 논산 훈련소까지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송회를 해주더라고요.
0: 그리고 또 미리 전날 많이 와서 자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자, 그런 입영 전야의 마음을 잘 담아낸 노래가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라는 노래 아닐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는 한국 전쟁 세대와 전쟁 후 세대의 그 교차점에 있는 곡이자 입대 전날 밤의 이별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1970년대 말 기준으로 40대는 전쟁 세대, 20대는 전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78년에 최백호 씨가 작사 작곡까지 한 이 곡은 군대를 연상시키는 행진곡 리듬 그리고 드럼과 트럼펫 소리가 어우러진 전주부터 뭐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0: 예.
1: 뭔가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입대를 그 가족, 친구와 헤어져서 험한 고생을 하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징병 검사를 마치고 입영 영장을 받기도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할 때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0: 네.
1: 이 곡은 당국의 검열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고 해요. 흐뭇한 밤, 내 나라 위에 떠나는 몸, 뜨거운 피 이런 가사는 우국지심을
0: 네.
1: 아쉬운 밤, 뽀얀 담배 연기, 넘치는 술잔,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라는 노래말은 감성을 자극했고요.
0: 네.
1: 이런 어휘들의 대칭이 작용 반작용하면서 대중들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0: 네, 당국 검열 그 당국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선을 나물랑 말랑하면서
1: 그렇죠.
0: 양쪽을 오가니까.
1: 얼마나 친구들 군대 갈 때 잔을 들어라 이 노래 반복하면서
0: 예.
1: 잔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0: 자, 그리고 이어서 허성희 씨의 노래도 준비하셨죠?
1: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0: 예.
1: 1972년에 데뷔했던 허성희 씨의 대표곡으로 1977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0: 이 노래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면서요?
1: 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전호승 씨의 가족은 평안북도 진남포에서 월남에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요.
0: 네.
1: 전호승 씨의 친동생 전기승 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참전했다고 전사를 했어요.
0: 아.
1: 전원승 씨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동생이 잠들어 있는 국군묘지를 찾았고 전사한 동생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진혼곡을 써서 가슴에 응어리지는 한을 풀어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전우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 노래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허성애 씨 역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0: 네.
1: 이후 2013년 컴백한 허성애 씨가 인터뷰에서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가니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았다. 갑자기 인기를 얻고 방송이다 군부대 위문 공연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졌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 덕분에 허성희 씨는 1978년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 여가수상 후보로 올랐고요. 전우승 씨는 작사 부문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0: 네.
1: 79년에는 이원세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제15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0: 네, 얼마 전에 6월 7일인가요? 1회 초대석에 허성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
1: 네.
0: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더 활동을 하시겠다고
1: 네.
0: 네. 각오를 밝히셔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백호의 이병전야,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두 곡입니다.

0: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성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병전야 최백호의 노래였죠.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전우의 노래란 제목으로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옛날에 그 저희가 군대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1: 네, 그렇죠.
0: 여자친구가
1: 네.
0: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뭐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들리거나 편지에 이상한 글이 실려오면 막 정말 번뇌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탈영까지 했던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0: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 군 안에 있으면은.
1: 밖에 연락도 지금처럼 할 수도 없었어요. 네. 전화통화도 자유롭지 못했고.
0: 요즘은 또 뭐 전투가 거꾸로시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1: 그 이후엔 전투가 거꾸로시는다가 유행했죠. 네. 네.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내용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조영남 씨의 점이 준비했고요. 네. 조영남 씨의 1982년 앨범에 담긴 노래고, 같은 앨범에는 조영남 버전의 또 전우가 남긴 한마디도 담겨 있어서, 여전히 군대 야전상의 의상에 재킷 사진과 어울리는 느낌.
1: 야전상이 참 좋아하셨죠.
0: 네, 그렇습니다. 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아요. 예. 가사를 보면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을 그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뭐 흔히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오매볼만 걱정하는 마음. 네. 예나 지금이나 뭐 가슴 조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 갑자기 조영남 씨는 군대를 어디 갔다 오셨나 궁금해지네요.
0: 그러게요. 예.
1: 자, 노래 가사가 어떻습니까?
0: 가사는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나는 건 원한 사무친 휴전선에는 굳은 비만 내리는구나. 고향을 떠나올 때 이슬 맺힌 눈동자로 손을 흔들던 점이 얼굴이 꿈속에도 찾아드네. 점이 딸기꽃이 세 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을 오고. 점이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고. 아. 예, 그렇습니다.
1: 이건 보내줄 마음이 돼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네요. 진짜.
0: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1: 그럼요.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이제 가사가 한편의 연극 독백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들어보시죠. 조영남의 점이.

0: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 한 곡 남았네요. 어떤 곡입니까?
1: 송창식 씨의 병사의 향수 준비했습니다.
0: 네.
1: 사랑이야와 소암산이 담긴 송창식 씨의 1978년 앨범 수록곡인데요. 직접적인 히트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행에서는 계속해서 불렸던 곡이에요. 그만큼 뭐 군인들의 뭐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 이유는 바로 가사에 등장하는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쪽에 언제나 동그랗게 어머님 얼굴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밤을 새워 고향 쪽에 가는 저세야 사랑한다 전해주렴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네.
1: 바로 이런 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군대에서 한 번씩 입에 올리는 엄마 혹은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 뭉클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자,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사흘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이 노래들을 계속 부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송명아 씨, 오늘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송창식의 병사의 향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깻잎으로 차를 만들었어요. 그 맛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마신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차 향이 바로 나는 것보다 처음엔 아무 맛이 없다가 끝에서 살짝 향이 느껴지는 걸 좋아하는데 깻잎차가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깻잎 향이 굉장히 약하단 건데요. 그 사람의 표현 덕분에 맹맹하고 싱거운 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여운이 남는 근사한 차가 됐습니다. 말과 시선은 언제나 세상을 꾸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경풍년 박상은의 대금과 강찬욱의 첼로 그리고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강한 인상보다 오래 기억되는 건 의외로 담백한 순간들일 때가 있죠. 조용히 스며드는 국악의 매력 계속해서 오늘도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멀고 지역도 다르지만 시인 흉금 속의 온치는 부합되어 백낙천이 부른 노래에 내가 화답하였으니 시 친구 있나 없나를 무엇 때문에 묻겠는가.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백낙천의 15수 시에 화답하고 나서 시집 뒤에 적다였습니다. 백낙천은 중국 당나라 시인 백거이입니다. 이규보는 병이 들어 아프면서도 틈만 나면 시를 읽고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백거이의 문집 백향산집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병중에 지은 시가 대부분이고 자신처럼 술을 마신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규보는 백거이 시의 운을 따서 자신의 시를 읊은 뒤에 시대가 달라졌어도 운치는 같고 시 친구만큼은 언제든 함께한다고 말한 겁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시와 술, 그리고 벗을 놓지 않았던 이규보. 그 마음을 떠올리면서 검은고와 장구가 빚어내는 깊은 울림, 정대석 작곡 수리제, 정대석의 검은고 김정수의 장구 반주로 들려드립니다.

0: 정대석 작곡의 수리제 함께 하셨습니다. 정대석의 검은곡, 김정수의 장구반주로 함께 들으셨는데요. 1악장 부제가 정경, 2악장 부제가 흥취, 3악장이 다향이었습니다. 세월이 달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자연의 풍경일 텐데요.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산처럼 담담한 노래가락 한 자락 이어가겠습니다. 노랫가락 말없는 청산이오, 최은호 묵개월의 소리 함께 하시죠.
1: 가사를 먼저 한번 불러드릴까요? 말없는 청산이여, 태없는 유수로다. 갑없는 청풍이여, 임자없는 명월이라. 그 중에 병없는 몸이 늙기라도 절로절로. 굉장히 가사가 재미있기도 하고 가슴에 와닿는 가사인 것 같아요. 선창을 해주실래요, 선생님이?

0: 근데 선생님 보면 말 없는 청산이요 하는 그 부분하고요, 폐 없는 유수로다 이 부분이 항상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잘 살살 이렇게 잘 감아주시거든요. 그 방법을 한번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1: 그래라.
0: 네.

0: 그냥 들어서
1: 들어서 꺾어내리지. 네,
0: 꺾어내리는 거군요. 말 없는 청산이요 이렇게요?
1: 요.

0: 그런 분이 항상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소리가요.
1: 그런 데가 중요한데.
0: 네네. 제음을 가져다가 이요라는 부분에서 감아서 내려놓으면 되는군요. 이요라는든지 수로다. 청풍이요는 이제 감아쳐서 위로 올려서 불러내리는 거고요. 그러면 중장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감없는 청풍이요, 요분요.
1: 예.

0: 없는 요 부분이요 선생님. 그 중에 병 없는 요 부분을 들어서 감아주는 부분이네요.
1: 그렇지.
0: 네, 그럼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선생님.
1: 불러봐.

요 부분이 선생님 늙기라도 절로 절로 요 부분도 마지막에 감아서 끌어내리는 부분이 짧아야 되죠? 네, 그러면 종장을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노랫가락 말 없는 청산이요. 최은호 묵개월의 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준희 작곡 가야금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댄싱 산조원 이지영의 가야금 스베틀린 루세브의 바이올린 윤홍천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전통음악에서 시조는 3장 구성인 사설에서 첫 번째 장,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을 제목으로 부릅니다. 평시조 동창이, 지름시조 바람아, 사설시조 팔만대장 같은 거죠. 보통 세 글자에서 네 글자가 대부분인데요. 드물게 두 글자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두자머리 시조로 오늘은 그 가운데 평시조 누구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 사설은 이렇습니다. 누구, 나 자는 창밖에 벽오동을 심으다던고. 벽오동은 전설의 새, 봉황이 깃든다는 나무입니다. 봉황은 출세나 명예를 뜻하기도 해서 옛날에 선비들이 집안뜰에 벽오동을 심고 뜻을 이루길 바랐다고 해요. 두자머리 평시조 누구? 이어지는 두 번째 장 사설입니다. 월명 정반에 영파사도 좋거니와. 월명 정반은 밝은 달이 비치는 뜰, 영파사는 오동잎 그림자가 어른거린단 말입니다. 오동잎은 크기가 커서 밤중에 달빛에 비치는 그림자도 눈에 띌 정도였죠. 선비들은 이런 풍경도 풍류로 즐겼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서 벽오동과 관련된 운치 있는 풍류가 또 나옵니다. 밤중만 성근 비 듣는 소리, 잠모지로 하노라. 오동잎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듣느라 밤을 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자머리 평시조 누구를 이한교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평시주 누구? 이양규의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출신의 작곡가와 연주자들로 구성된 K-Arts조이 앙상블 연주입니다. 정다정 작곡의 달밤의 정취 함께 하시죠.

달밤의 정취, K-Arts 조이 앙상블의 연주였습니다. 똑같은 시간과 풍경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 수만큼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죠. 오늘도 함께라서 더욱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은 아시아 판타지, 비토의 피아노 한충은의 대금, 김지선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목이 좀 답답해서 하고 헛기침을 했더니 내 앞에 짠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이 나타납니다. 센스 있는 한 후배가 아무 말 없이 건네준 거였죠. 감동시키겠다는 거창한 의도도 없이 내게 일어난 작은 변화를 포착한 그의 삼담한 시선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음을 움직이는 작은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쁘게 말을 포장하지 않아도 나를 유심히 봐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감각은 어수선한 마음을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나미의 노래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건 성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심하게 타인을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 말이죠. 목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는 후배나 원고를 보면서 두리번두리번 거리는 내게 조용히 펜을 건네주는 동료. 그들의 배려심과 센스는 확실히 탁월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배우고 익히면 좀 나아지겠죠. 따뜻한 시선으로 누군가를 차분하게 만드는 능력이 제게도 생기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먼저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두 곡 준비했습니다. 장현의 빗속의 여인 그리고 활주로입니다. 이 빠진 동그라미.

장현의 빗속의 여인, 그리고 활주로의 이빠진 동그라미까지 두 곡 함께 하셨습니다. 활주로의 노래는 치과 치료받고 계시다는 박보경님의 신청곡이기도 했는데, 박보경님 치료는 잘 받고 계신 거겠죠? 자전거 여행을 즐기시는 문희관님께서 슬슬 더워지니까 강변 잔디밭공원에 차박하는 캠핑카들이 많네요 라고 보내셨어요. 맞습니다. 요즘 캠핑카들 많이 보이던데, 금요일이니 오늘도 떠나는 분들 많으시겠죠? 예. 그나저나 문희관님께서 오늘 또 자전거 여행 가시나요? 궁금하네요. 미용 자격증 따려 하신다는 이도원님, 미용 자격증을 따르는 이유는요, 봉사활동 다니려고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봉사하시려는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도원님 꼭 따십시오. 제가 응원 보내드립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K-POP의 모든 것 전해드리죠. 핑클의 영원, 이어서 SES입니다. Just a Feeling.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가 사랑한 K-POP들과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2008년 4월에 발표된 원투의 못된 여자부터 전해드리죠. 원투, 코믹하고 신나는 댄스 그룹이었죠. 애절한 이 노래로 음악적 변신을 해서 또 한 번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주얼리의 서인영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는데 그의 파워풀하고 감성적인 보컬이 원투의 랩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원곡은 못된 영화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노랫말을 표현 방식의 차이로 상처를 주고받는 연인의 이야기로 새롭게 리메이크했습니다. 발매 직후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휩쓸었고 원투의 대표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죠. 이후 이들은 못된 여자 2도 발표했습니다.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으실 곡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입니다. 2008년 1월에 발표된 곡이고요. 이들의 첫 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이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에게 1위를 처음 안겨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통통 튀는 세련된 멜로디 라인과 귀에 확 박히는 노랫말, 그리고 보컬 실력까지 더해지면서 소울 보컬 그룹 이미지에서 일렉트로니카 댄스 걸그룹으로 완벽하게 변신에 성공했죠. 원래는 앨범 타이틀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까지 찍어놨는데 발매 직전에 이 곡의 완성도가 너무 뛰어나다는 판단하에 부랴부랴 타이틀곡을 교체했다는데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그리고 브라운 아이드 걸스입니다. 러브.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막 선보인 곡들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곡은 3년 8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마마무의 Four Flowers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솔라, 문별, 휘인, 화사까지 4명의 멤버들을 노래한 곡인데요. 화려하게 피고 지지만 결국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는 꽃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멤버들의 끈끈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노래는 매력적인 미디엄 팝 장르고요. 솔라와 문별이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마마무의 Four Flowers 함께 듣겠고요. 이 곡에 이어 전해드릴 노래는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팀입니다. 영화 와일드 싱 속 가상의 혼성 3인조 그룹 트라이앵글의 Love Is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랑받던 레트로 감성의 댄스팝인데요. 강동원, 엄태구, 박진이 직접 노래도 했죠. 노래는 시작부터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연상시키는 브라스 연주가 청량감을 주고 따라하기 쉬운 후렴구는 떼창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뮤직비디오 역시 그 시절 특유의 감성을 버무려 넣었습니다. 영화에서 강동원은 헤드스핀까지 직접 해내면서 대단한 춤 실력까지 선보였다고 하죠. 엄청나게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뮤직비디오에 달린 댓글들이 참 재밌는데 강동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뭐라고, 저 내향인들이 이 직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감도 안 옴. 이걸 듣고 나니 최성곤의 노래가 38주 동안 2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이해가 감. 영화 속 웃음은 최성곤을 연기한 오정세가 책임지지만요. 노래는 이 계절에 잘 어울리는 트라이앵글의 Love Is가 단연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들어보시죠. 먼저 마마무의 Four Flowers 그리고 트라이앵글입니다. Love Is.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서인영이 피처링한 원투의 못된 여자,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러브, 마마무의 포 플라워즈에 이어서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바람대로 강동원, 박지연, 엄태구 이 세 명이 올해 영화제 축하 무대에서 꼭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가죠. 에코 행복한 나를, 이어서 박혜경입니다. 고백.

0: 이 시간의 히든 트랙,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드러내놓고 뭐 쓰거나 자랑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좀 사소하지만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특기나 잔재주가 있다면 뭐 있을까? 이를테면 뭐 과일을 아주 예쁘게 깎는다거나 뭐 정리를 아주 잘한다거나 뭐 그런 거.
1: 저 정말 누군가 물어본다면 자랑하고 싶은 장기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지나간 길을 다 기억해요.
0: 길눈이 밝으시군요.
1: 네, 그래서 정말 낯선 도시여도 그냥 지나쳤던 길은 그 다음날 뭐 버스를 타고 지나가도 그곳이 어딘지가 다 기억이 나서 길 진짜 잘 찾습니다.
0: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정말에. 네. 특히 해외여행 같은 거 왔을 때.
1: 아, 저 정말 로마에서 이제 같이 갔던 친언니랑 언니가 이제 여기가 도대체 밤이 되니까 어딘지 모르겠다는데 저는 여기가 스쳐 지나갔는데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을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구글 맵도 없어서 정말 그냥 제 직감에 따라서 갔는데 숙소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너무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0: 이럴 때 도움 된다니까요. 네. 계속 유지 발전시키기 바라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택트 곡은요.
1: 네, 오늘은 터보의 2집 앨범 뉴 센세이션에서 수록곡 골라봤습니다. 이 터보가 95년도에 첫 정규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었죠.
0: 95년도 데뷔군요.
1: 네. 뭐 그때 당시에 검은 고양이나 나 어릴 적 꿈이라는 곡들이 또 좋은 반응 얻으면서 이제 등장과 동시에 거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0: 김종국, 김정남으로 데뷔를 했었죠.
1: 그렇습니다. 이 앨범 제목 뉴 센세이션이라는 제목 그대로 정말 이 집은 새로운 충격을 몰고 올 그런 곡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뭐 국내 최고 작사 작곡가진들이 정말 총동원돼서 이 앨범의 완성도를 또 높여줬었죠.
0: 맞습니다.
1: 예, 1집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뭐 새로운 장르에도 시도를 하면서 굉장히 도전들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총력을 다했던 2집이 이제 또 1집의 성과를 또 뛰어넘으면서 100만 장이 넘는 그런 판매량도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주영훈이 선사해줬던 곡인 그 트위스트 킹이라는 곡도 있고 또 윤일상 작곡가가 썼던 러브 이즈라는 곡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터보의 좀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해준 수록곡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2집의 3속곡이기도 했던 어느 재즈바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 좀 김종국의 그런 여린 목소리 더욱 돋보이고 있고요. 좀 신나고 가벼운 댄스곡들이 많은 앨범의 사이에서 이 곡의 매력이 조금 더 대비되면서 돋보일 수 있었는데요. 앨범 제목 자체가 새로운 거, 약간 파격을 좀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예상치 못한 터보의 절절한 발라드 곡이 저는 그래도 앨범에서 가장 인상적인 그런 센세이션이 아니었나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0: 다른 곡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니까요. 터보의 어느 재즈바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터보의 어느 재즈바,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전은주님, 새벽 4시에 남편이 나갔는데 저는 성질냈어요. 사유는 이분이 뭘 자꾸 빼먹고 다녀요. 잠을 설쳐서 두통 때문에 겨우 잠들려 하는데 뭐 두고 갔다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소리 듣고 저도 모르게 버럭! 버럭 한번 하고 아차 싶어서 목소리가 점점 내려갔다죠. 저는 배고프거나 잠들기 직전 누가 건드리면 사자가 되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누가 건드리면 사자가 된대요. 이해가 됩니다, 전은주님. 예, 진짜 짜증나죠. 근데 금방 깨닫고 목소리 낮췄다는 말씀에 또 존경심이 드네요. 그나저나 그렇게 잠 깨신 다음에 다시 잠은 또 금방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연 고맙습니다, 전은주님. 오늘 끝곡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스포츠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11세, 12세 이상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음악적 재능에 대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대학생일수록 음악 과제를 수행할 때 학습 목표를 선택했고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이들일수록 수행 목표를 선택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영역은 이 외에도 수없이 많다. 희망적인 것은 마인드셋은 배우거나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캐롤 드웨크는 유명인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헬렌 켈러, 루빅스 큐브 맞추기 대회에서 우승한 아이들의 지능이 타고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과 후천적으로 습득한 것이라고 묘사된 문장 중에서 하나를 읽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유도했다. 아이들은 글을 읽은 후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지 답했다. 또한 아이들은 심리학자들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어렵지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문제와 너무 쉬워서 실수할 일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은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읽은 아이들보다 학습 목표를 선택할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비록 일시적이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지식과 기술을 늘리려는 마음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마인드셋이 중요하다면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은 어떻게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게 되는 것일까? 놀랍게도 개인의 마인드셋과 관련된 신념이 앞에서 살펴본 칭찬의 유형에서 비롯된다는 증거가 있다. 발달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건더스는 부모와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해 놀이나 식사 같은 일반적인 활동과 옷 입기와 장난감 치우기 같은 일상적인 일을 할 때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관찰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칭찬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 지향적인 칭찬,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해와 과정 지향적인 칭찬, 잘 그렸네, 입을 가린 게 마음에 들어, 로 분류했다. 그 후 연구진은 아이들이 7, 8세가 되었을 때 후속 연구를 시행해 아이들의 마인드셋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유아였을 때 부모가 과정 지향적인 칭찬을 사용했을수록 7, 8세가 된 아이는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방법을 사용해 칭찬 유형이 마인드셋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도 있다. 8세에서 12세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매일 기록을 남기게 했다. 연구자들은 그 반응을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넌 똑똑해, 넌 착한 아이야와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재미있었나 보구나, 로 분류했다. 아이들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어떤 믿음을 지니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가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자녀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학업에서도 도전을 선호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패는 생산적인 일이다. 마이클 조던이 1997년에 남긴 다음의 명언은 실패에 대한 그의 관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선수 생활을 하면서 9,000개가 넘는 슛을 놓쳤다. 경기에 진 횟수는 300번 정도다.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고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슛을 놓친 것도 26번이나 된다. 나는 살면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다. 그게 바로 내가 성공한 비결이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자로서 최초로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혼다 소이치로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다. 내가 가장 기쁠 때는 계획이 실패할 때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꽉 차기 때문이다. 그는 40년 동안 일선에서 파산과 토요타의 퇴짜를 포함해 수많은 역경을 마주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그의 태도는 그가 끈기 있게 버티고 결국 업계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고등학생 때 학교 농구 대표팀에 탈락하고 2군팀에 들어간 마이클 조던.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해리포터가 출판되기 전에 12번이나 거절당한 J.K. 롤링을 비롯해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례가 수두룩하다. 실패가 실제로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학생들에게 잘 구조화된 물리학 문제 또는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게 했다.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들은 변수가 많았고 알 수 없는 변수도 있었으며 가능한 해결책이 다수였고 학습자가 가정과 추론을 많이 해야만 했다. 반면 잘 구조화된 문제는 변수가 적었고 규칙적인 의사결정 원칙이 필요했으며 인식 가능한 해결책이 있었다. 학생들 가운데 절반은 잘 구조화된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고 나머지 절반은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처음에는 그룹으로 풀었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풀었다. 마지막으로 학생 모두는 혼자서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었다. 그 결과 처음에 구조화가 잘 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 고전했던 학생들이 처음부터 잘 구조화된 문제를 푼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즉,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좋은 결과를 냈다. 여기서 생산적 실패란 처음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도와 오류를 경험함으로써 이후의 학습과 개념 이해를 더 깊게 만드는 학습 설계를 말한다. 한편, 마인드셋은 부모가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부모가 지능이 고정된 것이라고 믿으면 자녀가 고정 마인드셋일 가능성도 높다고 말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이모비츠와 캐롤 드웩은 부모와 자녀의 마인드셋을 측정했을 때 그 결과에 당황했다. 부모가 마인드셋을 직접 전달하는 식으로 자녀의 마인드셋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좌절과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

부모는 실패가 학습과 성장을 촉진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이 성과와 생산성을 올려준다. 아니면 저해한다고 보는가? 실패 경험은 학습과 성장을 해친다와 같은 질문에 답했다. 아이가 낙제점을 받고 집에 돌아온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했다. 실패를 강화적이라고 보는 부모일수록 자녀가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실수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들은 자녀의 실패가 능력이 부족한 것 때문일까 봐 걱정할 가능성이 낮았다. 실패와 지능에 대한 관점은 오직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에서만 공유될까? 그렇지 않다. 관리자의 마인드셋이 직원에 대한 인식과 대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해슬리는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직원에 대한 초기의 인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관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나는 직원의 변화에 민감했다. 그들은 직원의 저조한 성과를 영구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고 성과 개선을 돕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느꼈다. 이 연구는 개인의 마인드셋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실수에 대한 관점이 동기부여의 전체 과정, 즉 귀인, 목표, 좌절 대처 능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인드셋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하면 실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는지 알아야 더 발전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개입으로 마인드셋을 바꿔라. 한편 개입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바꿀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개입은 뇌가 근육과 마찬가지로 사용할수록 강해지고 똑똑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행위다. 많은 생각을 요구하는 도전적인 문제를 푸는 것처럼 뇌의 성장에 이로운 행동을 검토하는 행위도 개입에 속한다. 나아가 일부 개입에는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한 과학자, 동료 집단, 유명인에 관한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한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후에 능력을 키웠던 경험과 미래의 성장 마인드셋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짧은 에세이를 쓰게 한 것도 개입에 속한다. 발달 심리학자 리사 블랙웰은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설계해 실시한 결과 개입이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셋을 증진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중학생 때 겪는 수학 점수의 하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다. 연구진은 대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절반의 학생들에게는 지능은 발달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회로가 형성된다는 내용을 포함해 성장 마인드셋을 가르쳤다. 관련 영상을 보고 토론도 했다. 두 번째 그룹은 여러 영역에 따라 개인의 지능이 다를 수 있다는 다중 지능 이론을 배웠는데 지능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룹은 아무런 개입도 받지 않았다. 그 후 연구진은 학기가 끝날 무렵 학생들의 성적과 학업에 대한 가치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두 그룹보다 성적이 높았고 학업을 더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 나는 주로 저소득층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기를 촉진하기 위해 구안된 15주간의 방과 후 프로그램인 조사관 클럽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 클럽은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사관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학습자 커뮤니티의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 속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교해 학교 참여도가 높았고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며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수행 목표가 약해진 모습을 보였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학생들이 프로그램 참가 후에 실시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나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관심사는 마인드셋이었으므로 학생들은 이런 질문에 답했다. 조사관 클럽에서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학생들은 조사관 클럽에서는 누구나 더 똑똑해질 수 있어요. 그냥 나와서 참여하기만 하면 점점 더 똑똑해져요. 라고 했다. 학교에서도 그런지 묻자 아니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똑똑하면 잘하고 똑똑하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죠. 학생들의 이런 반응은 연구진을 매료시켰다. 학생들의 탐구를 지원하고 이해에 이르는 과정에서 실수는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학생들의 주체성을 장려한 조사관 클럽의 환경이 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특정 분위기 또는 환경이 전반적으로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를 통해 추가 입증되었다. 과정학습 지향적 수업 관행과 개인 성과 지향적 수업 관행에 따른 수업 분위기의 차이가 서로 다른 마인드셋을 불러왔던 것이다. 과정학습 중심 교실은 수업의 이해를, 개인 성과 중심 교실은 성적과 능력의 입증을 강조한다. 개인 성과 지향적인 교실에서 배우는 아이들일수록 학기 말에 고정된 마인드셋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기 초에 마인드셋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중학교 수학교사들의 수업 관행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이해 과정에 초점을 맞추며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지보다 적극적인 탐구를 거쳐 이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에 집중했다. 그들은 학생들의 이해를 심화하기 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과제를 고칠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 교사들은 성장을 위한 실수의 중요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논의했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장려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을 능력별로 그룹화하고 학생들이 정답을 맞히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학생들을 비교했고 낮은 수행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기대도 낮았다. 교사 개인의 마인드셋이 학생들의 마인드셋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라는 부제가 붙은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원작 주민선, 극본 허은경, 연출 이주영, 미지 유하나.

0: 언니, 저 차에 탄 사람 죽어?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1: 우리도 죽을까?
0: 죽겠지, 언젠가는.
1: 엄마도 아빠도?
0: 그렇겠지?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왜 그런 걸 물어, 기분 나쁘게.
1: 내 생각엔 엄마 아빠는 안 죽을 것 같아.
0: 그런 게 어딨어?
1: 우리 엄마 아빠니까.
0: 헐, 아니거든요.
2: 그게 아니라면, 죽음이 어쩔 수 없는 거라면 뭔가 절차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노화나 병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와 함께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언니의 피투성이가 된 시신 앞에서 나는 깨달았다. 죽음은 불시에 무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며 아무런 논리도 이유도 순서도 없는 것임을. 이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이런 방식으로?
0: 이건 아니야. 이런 법이 어딨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절대, 절대, 절대.
2: 언니, 여기 잠깐 있어. 나무 밑이라서 안전할 거야. 내가 언니 이렇게 만든 사람 찾을게. 찾아서 다시 살려놓으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있어.

어디 숨어있냐? 빨리 나와! 이런데 깔린 척하고 숨어있으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아!

0: 있었어? 여기 있었네. 야, 일어나. 죽은 척하지 말고 일어나.
1: 죽은 거야? 숨 참고 있는 거지. 숨 안 쉬는 척.
0: 죽은 척!
1: 정말 죽은 거야? 언니 살려내.
0: 우리 언니 살려내.
1: 이거야? 어디서 났어?
0: 왜 이걸 네가 갖고 있어? 네가 뭔데? 왜 이런 걸 갖고 있냐고. 대답해. 왜 우리 언니 쐈어? 왜? 왜?
1: 널 내 손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일어나, 이 새끼야. 일어나서 우리 언니 살려내. 살려내! 네 손에 죽을 사람 아니야. 그렇게 엄하게.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0: 일어나라고! 일어나!

0: 누구야?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안 가와! 너 뭐야?
1: 우리 오빠 죽었어요.
0: 오빠? 네가 얘 동생이야? 근데 넌 어떻게 살아있어?
1: 오빠가 이렇게
0: 안고 있었다고? 근데
1: 이렇게 해서
0: 오빠 품속에서 빠져나왔다고? 돌무더기 해치고? 또 누가 있어? 너 말고

0: 민사에 우리 언니야.
1: 울지 마. 너 울 자격 없어. 난 니네 오빠 절대로 용서 안 해. 그냥 언니한테 보고하려고 데려온 것 뿐이야. 언니, 그놈 죽었더라. 얘는 그놈 동생이고 이제 7살이래. 집 무너질 때 얘 살리려고 끌어안고 있었나 봐. 살리려고. 자기들 살려고 언니를 죽인 거지. 거기 두면 죽을 것 같아서 데리고 나왔어. 언니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 돌보는 거 전문이니까. 야, 너 배고파? 대답 안 해?
2: 배고파요.
1: 먹어. 건빵이야.
2: 감사합니다.
1: 나한테 말고 우리 언니한테 감사해. 언니한테 배운 거니까.
2: 감사합니다.
1: 너 이 동네 아는 데 있어? 빈집 말고 사람 없는데.
2: 유치원이야.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잤어요.
1: 좋아. 그럼 오늘은 유치원에서 자고 내일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2: 어디요?
1: 찾을 사람이 있어. 근데 겁나 위험한 곳에 있거든.
2: 갈 수 있어요. 같이 갈게요.
1: 좋아. 대신 울지 마. 너는 울 자격 없어.

0: 마스크 챙겼지?
1: 네.
0: 우리가 가는 곳은 식물의 도시야. 식물을 잡아먹힌 도시. 거기서 마스크 안 쓰면 잡혀가, 악마한테.
1: 거기 누가 잡혀갔어요?
0: 있어, 그런 사람. 우리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
1: 친구예요?
0: 뭐, 그런 셈이지. 그래서 되찾아야 돼. 언니의 마지막 소원이니까.
1: 어? 어? 저기, 어? 사람 있어요. 저기.
0: 가보자. 저기예요. 저기요. 어? 알리나? 알리나! 정신 들어? 나 알아보겠어? 리아. 그래, 나야. 어디야? 유치원. 생존자들이 없는 곳을 찾다가 일로 들어왔어. 당분간 여기서 지내려고.
2: 나 좀...
0: 일어나려고? 잠깐만.
1: 이거 물이에요.
2: 얜 누구야?
0: 그냥... 길 가다 만났어.
2: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떻게 된 거야? 그놈들 따라간 거 아니었어?
2: 어, 따라가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기 시작하더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어디로 가는 걸까? 근데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나비떼가 머릿속에 들어왔어.
0: 나비떼? 그래서?
2: 나비떼가 날갯짓을 하면 그런 질문과 생각이 사라지고 무조건 그들을 따라가야 한다는 마음만 남았어. 그래서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0: 왜 갑자기 몸이 떨어?
2: 아니야. 아무것도. 여튼 나비떼를 머릿속에서 쫓아내려고 했어.
0: 싸웠구나.
2: 정신을 되찾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볐지. 그랬더니 물러가더라. 그렇게 무리해서 빠져나와서 반대 방향으로 달렸어. 미친 듯이. 조금만 느려져도 이상한 힘에 사로잡힐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먹지도 자지도 않고 달리다가 아마 마을 입구에 도착해서 기절한 것 같아.
0: 아, 그랬구나. 근데 이상하네. 미래 언니가 어디 갔는지 물어보질 않네. 잊은 걸까? 아님 답을 듣는 게 두려운 걸까? 아니면 이미 알고 있나?

0: 확실히 알리나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특히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1: 다녀왔습니다. 너 뭐해?
2: 뭐 좀 꺼내려고요.
1: 야, 알리나한테 꺼내달라고 하지.
2: 제가 할 수 있어요.
1: 그럼 네가 이 책상 위에 의자 올려놓고 혼자 올라간 거야?
2: 네.
1: 아니, 어린애가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데 쟨 모른 척 앉아만 있네. 다행이다. 너 괜찮아?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음부터 절대로 이렇게 위험한 짓 하지 마. 꺼낼 거 있음 알리나한테 꺼내달라고 하고.
2: 했는데.
1: 꺼내달라고 했어?
0: 알리나를 바라봤다. 아무런 표정 없는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3: 뭐 어쩌라고. 내 동생도 아닌데. 나랑 걘 아무 상관없어.

0: 6대 1 아직도 기억해? 녹즙 마시고 끌려갔을 때.
1: 그 얘긴 왜 갑자기?
0: 그날 언닌 날 붙들고 있었지만 널 보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 널 그렇게 보내고 언닌 완전히 무너져서 폐인처럼 지냈어. 그러면서도 언니는 계속 널 구하러 가고 싶어 했어. 정말이야.
1: 구하러 와도 구하지 못했을 거야. 그들은 정말 강력한 존재들이거든.
0: 맞아. 거기서 도망쳐 나온 뒤로 초능력도 없어지고 손바닥에서 그 이상한 나비를 꺼낸 뒤부터는 몸 한가운데도 텅 빈 것 같고 그래. 아무튼 언닌 위험을 무릅썼을 거야. 널 구하거나 아니면 실패하더라도 네 곁에 함께 했겠지. 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까 봐 그렇게 못했어.
1: 그래서 끝이야?
0: 아니 그냥 우리가 함께 지내려면 오해나 앙금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언니가 널 놓치고 날 선택했다는 뭐 그런...
1: 난 그런 거 없거든?
0: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우릴 이어주던 언니가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감정을 차단해버린 걸까?
2: 이거...
0: 이게 뭐야?
2: 알리나 언니 그렸어요.
0: 잘 그렸는데? 닮았어. 야 이거 봐. 얘가 너 그려...
1: 나... 먼저 가서 잘게.

0: 왜 그러고 있어?
1: 갔어요.
0: 가다니?
1: 가방 들고 나갔어요. 키 큰 언니.
2: 뭐? 배낭, 내 배낭 어디 갔어?
1: 그 언니가 갖고 나갔어요.
2: 뭐? 이건 뭐야?
1: 그 언니가 뭐 쓰고 있었는데.
2: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
1: 모르겠어요.
3: 그게 끝이었다.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더는 우리 사이에 남은 게 없어서였을까? 소중했던 존재들은 그렇게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

0: 임금의 상징이 용이잖아. 근데 그 용이 네 아빠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1: 킥보드를 타는 신라의 선화 공주.
2: 달 밝은 밤이면 서동과 선화 공주는 사랑의 목적지에 도달, 아니 연인이 된다.
3: 특검을 통해 공주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4: 어명이라니 언니, 나 저거 안 받고 싶어.
1: 눈물을 거두세요 나의 공주님.

0: 귀향길에 오른 선화공주가 궁을 나설 때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선화공주를 미행했던 서동이에요.
1: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도 왕자입니다.
2: 누가 널 왕자라고? 아, 혹시 거지 왕자? 아니면 마법에 걸린 왕자?
1: 이 순간부터 목숨을 걸고 공주님을 모든 슬픔과 외로움, 위험으로부터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2: 어머, 어머. 아, 뭐 마음이 가상하기도 하지. 아, 그치만 네 몰골을 보아하니 말한 대로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 자신 있습니다.
2: 아, 너의 이름은?
3: 내가 네 이름만이라도 기억해줄게.

0: 이름은?
1: 서동! 서동이에요!
2: 서동요의 그 서동? 야! 멈춰라! 네가 서동요를 작사 작곡한 그놈이니?
1: 공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려 국경을 넘어온 백제 청년입니다.
2: 날 위해서 날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렸다고?
1: 공주님 없는 저의 인생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니까요.
2: 달구지 위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도, 더 이상 공주가 아닌 나를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느냐?
1: 달구지 위에 앉아 계셔도 공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아이 눈부셔. 나의 공주님이십니다. 아이 눈부셔.

0: 제 손을 잡고 저를 따르시겠습니까?
1: 물론이지. 날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마다하겠느냐?
2: 서동이 서동효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보다는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에 더 많은 점수를 준 선화공주는 그 길로 서동의 손을 잡고
0: 제 손을 놓지 말아요!
1: 잡고 있어,
2: 돌아오는 총알 사이를 달려 신라에서 백제로 넘어간다.

0: 뭐야 이게?
1: 자, 금, 실버, 황금이야 황금.
0: 황금? 에이, 겨우 이걸 신라에서 여기까지 무겁게.
1: 어머머머, 겨우 이거라니. 백제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 정도 실버, 황금이면 우리 다음 세대까지 먹고 살고.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거든.
0: 아, 내가 마케로 다니는 오금산에 이거 천지 빼깔인데? 어?
2: 아, 천지 빼깔이란 하는 게는요, 흔하다 하는 그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1: 어머어머, 천지 빼깔이?
0: 에, 그래. 이렇게 노랗고 번쩍번쩍거려서 한낮이면 선글라스 껴야 된다고. 이것 때문에 면세점에서 선글라스 두 개나 샀어.
1: 야, 야, 왜? 그거 어디야? 나랑 같이 가.
0: 지금?
1: 어? 진짜 천지 빽깔인지 눈으로 확인하자고. 가자.
2: 서동의 손을 끌고. 매일매일 서동이 말을 캐던 오금산에 오르는 선화공주.
0: 이렇게 섭질 몇 번만 하면 찾았다 찾았다.
2: 손으로 남은 흙을 걷어내는 소동.
0: 맞잖아, 이거 맞지? 황금
1: 실버. 금 맞다.
0: 실버.

0: 대박! 황금 벼락 부자가 된 서동훈.
1: 임금의 상징이 용이잖아? 근데 그 용이 네 아빠라고.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2: 내 아들은 왕이 될 상이야. 엄마가 말씀하셨지?
0: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2: 이 서동이 왕이 되면 모든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한 채씩 서통해요!
3: 서동! 서동! 서동!
2: 연애, 결혼, 출산, 육아, 조혼에 이르기까지 인생에 드는 모든 경비를 나라가 책임지겠습니다! 서통해요!
3: 서동! 서동! 서동!
0: 황금으로 민심을 산 서동이 백제 무왕이 됐다는, 응? 이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바로 백제 무왕 서동요와 관련된 설화다. 자, 백제 무왕이 정말 신라 선화공주와 결혼한 서동이라면 신라의 사위라는 얘기인데? 어? 자, 그렇다면
4: 신라는 내 아내의 나라예요. 진평왕이 나의 장인 어른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가 신라를...
0: 그러나 무왕은 신라 입장에서 볼 때 신라를 못 살게 굴었던 대표적인 백제왕인데? 호호, 사랑하는 아내의 나라인 신라를 무왕은 어찌해서?

0: 600년 법왕이 죽은 후 백제의 왕위를 계승한 무왕은 때로는
1: 나를 따르라!
0: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원정에 나서며 신라 정벌에 열을 올렸어요. 이. 마치 연중 행사처럼 신라를 공략했던 무왕. 그러나 신라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2: 됐다 이거 당나라가 언제 전쟁을 도발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0: 수나라의 뒤를 이어 중국을 통일한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
2: 일단은 그 남부 전선을 안정시킨 다음에
0: 한강 유역의 방어선을 안정화하려는 고구려의 공격이었다.

0: 629년 어느 여름날
1: 최선의 방어는 대방음 아유 공격입니다. 아유, 전하.
2: 그것도 맷집이 좀 있어야죠. 그러다 쌍코피 터지는 사람들을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1: 어허, 그 언제까지 벌벌 떨면서 수비만 할 겁니까? 자, 봐봐요. 어? 여기 낭비성.
2: 어디요?
1: 어? 있었는데.
0: 일반적으로 낭비성은 지금의 청주 지역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2: 낭비성을 왜 거기서 찾으시죠? 낭비성은 여기 파주.
3: 아니, 청주 아니고?
0: 어쨌든
1: 자, 낭비성은 고구려의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지이며 동시에 아이고 비상시 한강 유역으로 병력과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요충지입니다. 아이고 오늘 PT 잘 된다.
3: 그렇다면 우리가 낭비성만 차지하면
2: 낭비성의 주인이 고구려예요. 백제도 아니고 고구려요.
1: 고구려는 당나라와 대치 중이므로 자 낭비성에서 전쟁이 발발한다고 해도 총력을 기울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됐네.
3: 그래. 우리 신라보다는 당나라를 막아야지.
2: 아이 참

0: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
1: 오밤중에 누가 문자를
2: 가서 군화나 닦아.
1: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군화를 닦아. 이제 제발 군화는 좀 당신 손으로 닦아지나요?
2: 내가 낭비성 작전의 대장군이 되었다는 까톡이. 대장군한테 직접 군화를 닦아시느라고?
1: 요즘은 부하한테도 그런 일 시키면 고발당하는 거 몰라요? 이 양반 아무튼 감 떨어져서 큰일이야.
2: 이제 전쟁터 나가는 남편한테 가서 유신이한테 완전 무장하고 마당으로 집합하라 그래.
1: 우리 유신이는 왜요?
2: 내가 대장군, 유신이가 부장군.
0: 낭비성 전투의 대장군 김용춘, 김춘추의 아버지 되시겠다. 그리고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 또 대장군으로, 그리고 김유신이 부장군으로 임명된다.
1: 우리 아들이 부장군? 군화 닦았나?

0: 낭비송이라니 왠지 세련대가 많을 것 같은 이름이죠. 어, 나도 참. 김자연.
1: 그러게요. 낭비를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명호.
2: 낭비송이 청주든 파주든 나 상관없어. 내 이름은 박영재.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작은 암자인 사명암을 찾아갑니다. 사명암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명대사와 관련 있는 암자인데요. 현재 사명암 영각에 사명당 송은 대선사, 즉 사명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명암은 조선 선조 때 신백이라는 스님과 이기라는 선사가 사명대사를 위해서 지은 암자인데요. 양산 통도사에 딸려있는 암자 가운데 가장 풍광이 좋은 명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암자인 사명암은 우리나라 단청의 산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국가무형유산 단청장 기능 보유자였던 고 해각 스님이 사명암에 있었고요. 지금은 해각 스님의 제자인 동원 스님이 단청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명암에 가면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들이 그린 단청을 덤으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암에는 일승대와 월명정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멋진 정자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월명정에는 무작정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이 무작정이라는 편액에는 자유롭게 살려면 일을 만들지 말라라는 고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양산 통도사에서 사명암을 찾아가는 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도사 입구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작은 개울을 건너면 왼쪽에 보타암, 오른쪽에 취운암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작은 고개를 하나 넘으면 사명암이 나타납니다. 통도사 관광 안내소에서 사명암까지의 거리는 1.5km로 약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명암에서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길에는 통도사 경내도 가볍게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을 등재된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 건물하면 대웅전이나 극락전 등을 떠올리는데요. 특이하게도 통도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인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금강계단입니다. 그런데 금강계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단이 아닙니다. 통도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가 봉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신성한 공간인 만큼 금강계단은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매월 음력 1일에서 3일까지 그리고 15일, 18일, 24일에만 개방을 하는데요. 그것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담 너머로 금강계단을 친견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저도 운이 닿지 않아서 여러 번 담 너머로만 금강계단을 보았습니다. 통도사에는 곳곳에 숨겨진 명물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극락보전 옆에는 젊은 스님을 연모하던 한 여인의 전설이 깃든 호혈석이 있고요. 대웅전 옆에는 9마리 용과 관련된 전설이 담긴 구룡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 기단에서는 신라시대의 연꽃 문양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도사 입구에는 무풍 한송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울창한 소나무 숲길도 있습니다. 약 1km 길이의 이 소나무 숲길에는 수령 100년이 넘은 노송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이처럼 멋진 소나무 숲길은 산림청이 주관한 제18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생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사명암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임승환 씨 김광자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입니다.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임승환 씨 김광자 곡 그네야 날아라 높이 높이를 테너 김승직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흔하죠. 일상인 스마트폰이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하는데요. 목과 어깨뿐 아니라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흔히 목디스크로 얘기하는 경추추간판 탈출증과는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로도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까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흔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건 아니고요. 하나의 그냥 사용하는 의학 적으로 사용하는 의학 용어이고 이제 질환 이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거고 이제 목이 거북이 목처럼 나와 있다라고 그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1: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0: 그 목이 보면은 이제 C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0: 이제 바로 정자세로 서 있을 때 C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보고 가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꼭 거북이 목처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라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기러기 목처럼 나왔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흔히들은 거북목이라고 하고 목이 앞으로 쑥 숙이듯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1: 네. 목이 앞으로 쑥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으로 짐작하는 분들은 등이 불룩하게 솟아있고 굽어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0: 그 목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흉추, 우리가 등이라는 부분이 흉추 부분이거든요.
1: 네.
0: 이제 거기도 이제 같이 구부정하게 돼 있으면서 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거북목처럼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1: 네. 앞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말도 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0: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자세 때문에 나오는 요인이 많거든요.
1: 네.
0: 이제 또 이렇게 앞에 나와 목을 거북이 목처럼 있다가 이게 거북목 쏙 들어가듯이 그 사람도 이렇게 바로 세워봐 하면 이렇게 이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자세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불량 자세를 유발시키는 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려고 앞으로 목 뽑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목이 앞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생각하면 참 불편한 자세인데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0: 예, 그렇게 이제 쭉 뻗고서 뭐 휴대폰 하나 또 뭐 재밌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정신없이 보시고 컴퓨터 할 때도 또 그렇게 이제 뽑고서 목을 뽑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특히 젊은 층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예,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뭐 책 본다고 할 때도 고개도 앞으로 숙이고 또 휴대폰 본다고 이렇게 앞으로 뽑고 또 길 다니면서도 또 휴대폰 보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이 젊은 층 그룹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1: 네. 건강한 상태의 목뼈는 C자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0: 그 역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가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그 입구가 열려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이제 C자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역시자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목 역시자형으로도 표현이 되던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통증이 증상인 거죠.
0: 예, 이게 역시자로 되게 되면 이제 목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그 목에 가해지는 그 목 디스크죠. 그 경추 목뼈마디에 가해지는 힘들이 뭐 각도에 따라 가지고 뭐 4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에서 15배까지도 이게 하중이 많이 그 눌리게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 가지고 그게 오래되면은 뭐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일단 초기에는 그 목 근육 그 우리 목덜미 근육이죠. 그 근육이 계속 그 앞으로 쏟아지는 이 숙여지는 목을 잡고 있으려고 힘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거기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이 목덜미 근육 그게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뭉쳐가지고 그쪽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1: 통증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0: 이제 초기에는 그 목덜미 쪽이 이제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고 하고요.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목이 좀 아프시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또 심한 분들은 그 편두통도 호소하세요. 그 이

0: 우리가 여기 잡히는 목덜미 근육이 우리 네. 머리 그 꼭지 그 뒤통수에 가서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모근이 그 목덜미 근육이죠. 그게 힘을 그 경직되다 보면은 그 목 그 머리 뒤통수에 붙는 근육에서 이제 그 통증이 유발돼가지고 편두통처럼도 호소를 합니다.
1: 목덜미 근육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편두통도 호소하고 머리를 앞으로 뺄수록 부담은 커지는 거네요.
0: 예,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은 사람 인체에서는 근육이 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는 힘이 가니까 걔를 바로 세우려고 계속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겠네요.
0: 예, 근육이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힘을 주면 이제 뭉치기도 하고 경직된 걸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 어디 뭐 힘들게 어디 갔다 오고 하면 근육이 뭉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 뭉치면 통증이 있듯이 이 목덜미 근육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이제 아파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게 목도 아프고 어깨 통증도 있고 팔도 저리고 두통에 어지럼증도 느껴지면 상태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예, 그 정도면 이제 꽤 많이 이제 만성화 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목이 이제 거북목이 나온 게 또 정자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이제 뭐 그 목덜미 근육이 있는 게 항시 아프고 팔도 저릴 정도 되고 두통 어지럼 이거는 이제 만성 상태로서 상태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거북목 증후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0: 그거하고는 이제 약간 틀린데요.
1: 아,
0: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숙여져 있는 머리 목을 잡 근육이 계속 잡아 당기려고 일을 해 가지고 이제 목이나 그 목덜미가 아픈 거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그 경추뼈 사이에 우리 아래 허리에 그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처럼 목에 생기는 거래 가지고 그건 이제 별도의 질환인데요. 근데 거북목이 오래되면은 그 척 목뼈 그 척추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져 가지고 그 연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1: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0: 예, 거북목 증후군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목뼈 경추 뼈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거기에 그 젤리 같은 디스크가 이제 옆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 이어지는 거죠.
1: 네. 치료는 물리치료가 우선인가요? 뭐 견인치료, 도수치료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0: 예, 그 초기 단계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 불량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자세 교정하는 거,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목을 바로 피고 어깨가 같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어깨를 쭉 피고 고개를 이제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그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경추 뼈를 이제 뒤로 제끼는 정자세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제 또 앞으로 숙여지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은 물리치료도 하고 이게 또 오래되면 그 뼈마디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견인치료도 하고 이제 도수치료 해가지고 이제 뼈를 유연하게 경추 뼈를 유연하게 하면서 이제 자세를 바로잡는 그런 이제 도수 치료도 합니다.
1: 네.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죠.
0: 약물이 처방되는 거는 통증이 있는 경우 그 이제 진통제 개념으로 주고요. 아니면 이제 그 목덜미 근육 이제 승모근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근육 이완제 약을 같이 진통제하고 처방하기도 합니다.
1: 네. 시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있을까요?
0: 그 이제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요. 이제 그 이 목덜미 근육이 뭉치면은 그게 근막 통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 그 막이 뭉치면서 오는 통증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사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 근육이 뭉쳐 있는

0: 걸 풀어주는 그런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1: 네, 이런 주사 치료는 어떤 성분인 건가요?
0: 그 주사 치료는 이제 진통제하고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쓰고요.
1: 네.
0: 그게 또 그 근막을 그 주사 바늘이 자극을 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놔가지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1: 네. 주사 치료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0: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1: 네.
0: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맞으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너무 또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습관성도 되고 또 그 주사 효과가 이제 자꾸 반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뭐 몇 개월 효과 있다가도 두 번째 맞을 땐 또 효과가 또 간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주사 맞아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1: 네.
0: 이제 뭐 치료 방법이 진짜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시술로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되나요? 근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죠?
0: 예, 그 결국은 목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거를 이제 어떤 수술로 하진 않고요. 결국은 이제 수술로 한다는 거는 휘어져 있는 목을 이렇게 바로 잡는 건데
1: 예.
0: 그 어떤 지지대 같은 걸 세워줘가지고요.
1: 네.
0: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목을 구부리고 피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1: 아.
0: 이제 수술까지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1: 네.
0: 그 이제 자세 교정을 위한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런 거 이제 뭐 견인 그런 걸 아주 열심히 이제 하셔야죠.
1: 네.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거북목 증후군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통증도 만성이 되면 방치가 될 텐데요. 점점 목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거든요.
0: 예, 일단은 그 관절이 이제 거기 관절염 같은 게 생기거든요. 통증이 온다는 거는.
1: 네.
0: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금만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이제 자꾸 못 움직이는 거죠.
1: 아.
0: 그리고 그 관절도 경직이 되고 근육도 뭉쳐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작고 특히 이제 나중엔 그 뼈가 굳은 상태에서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은
1: 예.
0: 그 머리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해가지고
1: 예.
0: 이제 그 운동 범위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1: 네.
0: 그건 이제 마지막까지 굳어서 나오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뼈 관절이 굳지 않게 계속 스트레칭 운동, 자세 교정 운동
1: 네.
0: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운동도 궁금한데요. 목을 전후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수시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0: 예, 그 이제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요.
1: 네.
0: 이거 목 튀겠다고 펴겠다고 막 뒤로 이제 막 끝까지 꺾으시고
1: 예.
0: 앞으로 이제 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꺾으면은 그 목뼈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1: 네. 아.
0: 우리 장기에서 보면 그 장기 쫄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2차적으로 이제 관절 손상이 와가지고 통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1: 네.
0: 앞으로 이제 구부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거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1: 네.
0: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1: 네. 이 거북목 증후군이 목이 앞으로 좀 나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목을 뒤로만 천천히 젖히는 운동이 좋은 걸까요?
0: 예, 그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히는데
1: 예.
0: 거북목이 있는 경우 보면은 그 목만 단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어깨가 보면 구부정하게 이렇게
1: 아,
0: 라운드 숄더라고
1: 네.
0: 하잖아요. 그 어깨가 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이렇게 쭉 가슴을 피라고 하는 그 어깨를 피고 이게 목을 들어야지 그 자세가 이제 정자세가 나옵니다.
1: 네. 어깨 통증도 느끼잖아요. 마사지기로 계속 두드리는데 마사지기 사용은 어떨까요?
0: 예, 결국은 그 뭉쳐있는 그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1: 네.
0: 그 마사지기도 하는데 뭐 마사지도 괜찮고요. 이제 그건 이제 기계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1: 네.
0: 아닐 때는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 있고 이 목덜미를 좀 이 마사지죠 혼자 눌렀다 폈다 해주시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에 그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리세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또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많이 그 개선이 됩니다.
1: 네. 강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0: 예, 예. 그 강도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해야지 이제 세게 해야지 막 그 풀린다고 해가지고 예. 막 너무 세게 하면 이제 예. 근육에 타박상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근섬유 자체에 그 손상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육 그 섬유가 손상이 간 게 나중에 붙으면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딱딱하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한 불편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 기간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어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기간 중에 임신부들은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성 당뇨 검사는 여러 가지 산전, 진찰, 산전 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임신성 당뇨 하게 되면은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거나 당뇨병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네.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혈당 이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임신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 특히 태반에서는 또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또 태아가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영양이 네. 또 필요한 상태 이렇게 몸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특히 혈당 조절, 당대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임신하시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올라가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임신하시는 경우에 당뇨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임신성 당뇨는 또 다른 당뇨병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특별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에 선별 검사를 하는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산전 진찰을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 시기가 되면 나는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다고 하더라도 임신성 당뇨 검사를 선별 검사로 무증상이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일정 시기가 되면 선별 검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특히 24주에서 28주 사이 이 시기가 그 임신성 당뇨가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좀 혈당이 많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무증상이신 산모들에게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은 24주에서 28주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를 정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 시기에는 임신 주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임신 초반에는 오히려 산모의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태아와 태반이 포도당을 사용하고 대사 변화가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공복 혈당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태반 호르몬 영향이 더 커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뚜렷해지고 우리 예전에 분비했던 같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는 산모의 혈당을 낮추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신 24주에서 28주에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임신 20주 전에도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임신 20주 전에도 산모의 혈당이 높게 되면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20주 전에

0: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네. 아, 당뇨 위험이 더 높으신 경우에는 보다 좀 일찍 혈당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은 그 전번 임신에서 이미 임신성 당뇨가 한번 있으셨던 경우,
1: 아.
0: 예, 그리고 과거에 좀 큰 아이를 출산하셨던 경우,
1: 네.
0: 그다음에 또 좀 산모가 비만이시다든지
1: 네.
0: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뭐 이렇게 예, 또 임신 전에도 이미 혈당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서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가 의심됐던 경우에는
1: 네.
0: 좀 일찍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만약에 이제 임신 초기에 혈당이 높다면 이것은 이제 임신 때문에 생긴 혈당 상승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제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던 것이 임신 중에 발견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재검을 받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검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보통 임신성 당뇨 검사는 1단계 검사도 있지만 보통 이제 2단계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이제 50g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1: 네.
0: 여기서 이제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이제 가려내는
1: 네.
0: 임신성 당뇨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가려내는 1단계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
1: 네.
0: 만약에 이제 50g 포도당을 드시고 1시간 뒤 혈당이 130이나 140 이제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1: 네.
0: 바로 이제 당뇨 진단하는 건 아니고 보다
1: 네.
0: 이제 정밀 검사인 100g 경구 당부하 검사를 받게 돼서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100g 포도당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렇게 세 차례 이제 공복까지 하면 네 차례가 되겠는데
1: 네.
0: 1시간마다 혈당을 반복 측정해서 이 중에서 제 수치가 2개 이상 기준치를 넘게 되면은
1: 네.
0: 이렇게 임신성 당뇨 이렇게 진단하게 되는데 재검을 받으시라는 어떤 판정을 들었다고 하셔서 이제 놀라실 필요는 없고
1: 네.
0: 첫 번째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고 재검은 실제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는 이제 보다 이제 많은 폭넓은 임신성 당뇨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 예.
0: 처음 선별 검사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해도 재검에서는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재검을 미루지 말고 적정 시기에 받으셔서 혹시라도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다면 그것이 이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적정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 앞서 비만, 또 가족력, 당뇨 위험이 높은 경우에 좀 더 일찍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마른 체형이라거나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물론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비만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흔한 것이긴 한데
1: 네.
0: 마른 체형이라고 하셔서 이제 절대 이제 안전하다 이건 아니시겠고요. 이제 임신성 당뇨병의 어떤 그 이유 핵심은 임신 중에 증가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1: 아.
0: 예, 어떤 물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1: 네.
0: 비만이나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지만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태반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산모 몸의 대사를 바꾸면서 혈당이 오르기 쉬운 환경을
1: 네.
0: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잘 만들게 되고
1: 네.
0: 어느 정도 약간 혈당이 올라도 또 우리 몸의 췌장에서 또 인슐린을 조금 더 생산해서 혈당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모체 건강에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1: 네.
0: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약하신 산모들은

0: 체형과 관계없이 인슐린 저항성, 임신성 당뇨가 잘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이제 그런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위험성은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0: 네, 아무래도 임신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임신성 당뇨는 뭐 어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임신성 당뇨는 이제 진단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이러한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잘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임신성 당뇨 외에도 또 임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혈압이 또 오른다든지 단백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물론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로 산모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혈당이 이제 태아에게 좀 더 많은 포도당이 전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 재태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아이가 자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너무 크게 되면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출산 손상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출산 직후에는 그동안 이제 모체로부터 들어오던 포도당 공급이 출산 직후에 끊기기 때문에 아이에게 인슐린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모의 포도당 공급이 끊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저혈당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신생아 태아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이제 산모의 혈당과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출산 전후 안전을 위해서도 임신성 당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면 고위험 산모로 관리가 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다 일반 임신보다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고위험 산모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만큼 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위험을 미리 알고 보다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혈당도 자주 측정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또 태아 성장과 양수량을 또 잘 살피고 또 산모가 이제 당뇨 관련해서 혈압이나 체중 증가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산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인지하시고 식사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또 평상시 이제 임신 전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산모들은 또 혈당이 좀 과도하게 높고 식사 조절, 운동 조절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로 관리를 하는 건데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임신성 당뇨의 유병률이 높은가요?
0: 네,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고에 따라서는 그 임신성 당뇨가 전체 임신의 약 8%. 그러니까 12명 산모 중에 한 명꼴로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나라나 또 산모의 연령, 뭐 비만율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매우 드문 질환.

0: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남녀 특히 젊은층에서 비만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당뇨 전 단계가 늘면서 임신성 당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임신성 당뇨의 보고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는 일부 산모만 받는 특별 검사가 아니라 모든 임신부가 산전진료 과정에서 받는 중요한 선별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임신 중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지만 식후 혈당은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임신 중 대사는 임신 전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는 태아가 이제 포도당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필요량의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모체 혈당이 낮아지고 대신에 또 모체는 또 많은 지방을 생기면서 또 케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식후 상황에서는 이제 식후 혈당이 이제 올라갈 때 평상시는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혈당을 낮춰주고 또 이 혈당을 각 장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식후 혈당이 이제 또 높게 올라간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에서는 이제 일반 당뇨와 다르게 식후 혈당을 이제 특히 더 중요하게 보게 되고 검사도 뭐 간단하게 공복 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 이렇게 측정하지 않고 보다 좀 민감하게 식후 혈당 특히 적정량의 포도당을 직접 먹어서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이유가 식후 혈당이 이제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와 또 치료할 때도 그러한 식후 혈당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한데요.
0: 네,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제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태아에서도 적정한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또 태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 전후의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 혈당을 잘 관리하는데 혈당 목표를 공복 혈당은 95 미만, 식후 1시간은 140 미만, 또는 식후 2시간은 120 미만 이렇게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식사 조절, 또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잘 조절되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혈당 자가 측정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식사와 운동을 조절해도 계속 목표 수치를 넘게 되면 인슐린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 혈당 조절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약이 되겠고 기존에 이제 많이 드시는 메토르민 같은 경구 당뇨약은 일부 상황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고 또 장기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물 경구약보다는 인슐린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 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성 당뇨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성 당뇨도 회복이 되는 건가요?
0: 네, 대부분 출산 후에 혈당이 좋아지시는데요. 이제 임신성 당뇨의 주된 원인이 이제 태반 호르몬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이제 태반이 배출되게 되면 태반 호르몬 영향이 줄면서 혈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출산했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산모들은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는 향후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좀 높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뭐 7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제 출산 후 5년 안에 당뇨병 위험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 한 어느 정도 안정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 75g 경구당부항 부하 검사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이나 3년마다 당뇨병이나 또 당뇨 전 단계 검사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대단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상의 일이란 뜻도 있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능사, 대수, 장땡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대수입니다. 대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할 때는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의 일을 뜻하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능사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서 잘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땡으로 하는 세상 풍조가 걱정이다. 에서 장땡은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 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